0: 조건이 레바논 휴전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아바스 아라크치 이란 외무장관은 X를 통해 이란과 미국의 휴전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휴전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면서 어느 한 전선에서의 휴전 위반은 모든 전선의 휴전 위반에 해당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 정상회담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가 오늘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시작합니다. 박연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양측 수석 대표로 참여하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비롯해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대미 투자 조율과 쿠팡 문제 등으로 후속 협의가 예정보다 다소 늦춰진 상황에서 외교부 당국자는 바로 실무 협의로 들어간다는 게 양측이 공유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엔비디아의 연례 AI 콘퍼런스인 GTC를 한국에서 열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황 CEO는 어제 저녁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국내 기업가들과의 만찬 행사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에서 서울에서 GTC를 개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한국이 원한다면 기꺼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한국 투자를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항상 한국 투자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훌륭한 생태계를 갖고 있고 기업들도 매우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배우 고 김세론 씨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연 씨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 측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10분 김 씨에 대한 구속 적부 심사 심문을 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부산 경남이 최대 60mm, 울산과 경남 내륙이 최대 40, 대구 경북 남부와 전북 남부 지역이 최대 10mm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3도에서 33도로 예보됐습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 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남쪽 지방에는 비가 많이 오고 중부지방은 맑고 많이 더울 거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어제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방산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 네, 작업자 5분이 숨지고요. 2분이 다쳤는데 오늘 오전에는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합동 감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장에서 난 폭발 사고는 세 번째로 사망자만 모두 13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형 사고가 반복된 배경을 놓고 방산업체 특유의 보안 폐쇄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일어난 사고에서도 보안 문제로 사고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보도도 보입니다.
0: 네, 그런가 하면 충청북도 청주의 SK하이닉스 공장에서는 어제 화재와 함께 불소가스가 누출돼서 직원 3,6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불소가스는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오염물을 제거하는 데 쓰이거든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라고 하네요.
1: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철저히 점검해서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안전입니다. 우리 사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6.3 지방선거 이제 내일이라는 점도 기억하면서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 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우리 ENL 하루틴,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휴원스 글로벌, 저축은행 중앙회,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슬림웨이 다이어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브람스 안마의자,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2: 네. 으라차차차!
1: 으라차차!
2: 외치셔야죠. 어우. 상암 쪽 하늘은 화창하거든요. 예. 남쪽은 비가 오고 있나 보네요. 이 찌뿌듯한 몸을 기지개로 좀 깨우시고요. 네, 이 자세만 바르게 챙겨도 어우. 피로가 한결 줄어든대요. 허리, 어깨 굽어있지 않게 좀 딱 펴주시고요. 또 배는 최대한 안으로 쑥 자연스럽게 배에 힘이 들어가겠죠.
1: 네.
2: 그 상태로 긴장하고 있는 게 운동이랍니다.
1: 그 자체로도요.
2: 네. 오. 배에 힘을 주려고 하면 덩달아 어깨까지 긴장하는 분들 많으신데 네, 어깨는 으쓱 으쓱 귓볼까지 올렸다가 툭 떨구고 귓볼까지 올렸다가 툭 떨구면서 긴장 풀어주시고요. 목도 크게 천천히 돌리면서 부드럽게 부드럽게 해주세요.
1: 예, 부드럽게 몸 풀어주시고요. 아주 반가운 사연이 또 도착을 했습니다.
2: 네.
1: 조소영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남부 영재교육원에서 중등 창작 영재 1학년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지금 우리 1학년 12명의 학생과 매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라디오 매체에 생소한 아이들에게 지금 미니로 여성시대를 듣게 하고 있습니다.
2: 오.
1: 아이들이 라디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감성을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2: 와,
1: 해주셨어요.
2: 저희가 어릴 때는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없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가 좀 힘겨울 때라 라디오가 들을만한 게 있는 집도 드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유일했던 게 라디오고 라디오를 통해서 뭐 연속 방송극이라든지 이런
1: 맞아요,
0: 거
1: 맞아요.
0: 또 음악 등등을 다 들을 수 있었고 또 배울 수 있었어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또 라디오만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귀로 듣는 그 상상력들.
0: 그렇죠.
1: 요즘에 뭐 워낙에 눈을 저 화려하게 저 매료시키는 예, 도파민을 그냥 폭발시키는 짧은 영상들도 많지만
0: 그렇죠.
1: 이렇게 라디오에 오롯이 귀 기울이면서 내가 보낸 사연이 나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0: 그렇죠.
1: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음악까지 나온다면. 자, 지금 부산 남부 영재교육원이니까 문자 이렇게 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도 우리 중학교 학생들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 특별히 한번 또 저희가 골라서 노래도 들려드릴게요.
0: 글쎄, 지금 이 방송도 수업 중에 들을 수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게 라디오입니다.
1: 그럼요.
0: 또 놓쳤을 때 다시 듣기도 가능한 게 라디오입니다. 나중엔 뭔가 답답하고 하소연할 것이 필요하면 긴 사연도 한번 보내주시고요. 손편지도 써보시고요. 손편지 보내실 때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여성시대 담당자 앞,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여성시대 담당자 앞으로 하시고요.
1: 자, 참여번호 문자는요. 샵 8001 우물정 8001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언제든 무료입니다. 1, 2부에 문자 미니 소개된 분들께는 시원한 아이스 커피 두 잔씩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릴게요.
0: 네.
1: 9024님. 아침 일찍 강아지랑 공원 산책 갔다가 네잎클로버도 찾아서 아침부터 기분이가 좋네요.
0: 좋으시겠다 진짜. 네.
1: 오늘 어떤 행운이 찾아올지 왠지 설레는 아침입니다. 사진도 찍었답니다.
0: 우와.
1: 하시면서 네잎클로버를
0: 정확한 정말. 네잎.
1: 저도 이거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영 제 눈에 안 띄던데.
0: 어지러워요. 그 네. 똑같은 클로버 밭에서
1: 맞아요.
0: 네잎자리 클로버 잎을 찾는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1: 정말 기분이가 최고시겠네요.
0: 그래서 오죽하면 이 네잎클로버의 행운 때문에 아화로 만들어갖고 라미네이트 코팅을 해서
1: 네, 맞아요.
0: 이거 파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1: 근데 내가 직접 찾아서
0: 아이, 네. 그럼요. 그게 더 의미가
1: 발견하는 게 더 네. 큰 행운이겠죠.
0: 네.
1: 느낌도 좋고.
0: 아, 이정님님, 어제 희은 언니 광화문의 72시간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희은 언니 목소리 저녁에도 들을 수 있어 반가웠습니다. 다큐 3일.
1: 다큐 3일 요새 더빙하시죠?
0: 네네.
1: 예예. 예.
0: 아니 정규적인 건 아니고 이제 가끔.
1: 그렇죠. 어쨌든 합니다. 그 색깔에 맞게. 지난번에도 한번 해주셨는데 종묘 이야기.
0: 네. 동묘. 종묘 아니야. 꼭 한자는 틀려. 아주 동지의식을 느껴요.
1: 예.
0: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1: 동묘.
0: 너무 감 뭐랄까. 너무너무 동감해요.
1: 마음이 네. 좀 놓이시죠?
0: 예. 네. 아, 썩 놓이죠. 서일중 씨 반가워요.
1: 아, 어제도
0: 이런
1: 이렇게,
0: 거예요. 네. 이를테면.
1: 이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은 또 우리 희연 누님이 또 기가 막히시죠. 예. 7375님. 이곳 울산은 아주 시원한 기온으로 이른 더위를 확 날리는 반가운 초여름비가
0: 우와.
1: 내려집니다.
0: 아, 그래요?
1: 시원하니까 정말 좋아요. 하셨습니다.
0: 그동안 좀 더운 느낌이 강했으니까
1: 맞아요.
0: 한번 씻어가자. 예. 이른 더위 씻어가다오. 네, 박상아님. 서울은 오늘 최고 온도 33도라네요.
1: 오.
0: 기계 제작. 용접일 하는 저는 아침부터 땀 한 바가지 흘렸습니다. 물 많이 마십시다.
1: 맞아. 수분 섭취 충분히 하세요. 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0: 네. 그리고 좋은 소금 좀 이렇게 한 보시기 갖다 놓고 소금도 조금 한 꼬집 해서 혀에다 탁 넣으시면 되죠. 좋습니다.
1: 서울이 33도까지 올라간 예정이군요.
0: 그렇군요.
1: 더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여성시대 이제 네.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아, 아이스커피 챙겨드리는 얘기 했던가요?
1: 네네. 소개된 네. 분들 아이스커피 네네. 챙겨. 그 와중에도 나는 따가 좋은데 저희가 쿠폰으로 보내드리니까 편하게
0: 네. 네,
1: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0: 네.
1: 자,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의 유미용님이세요. 출근 준비로 분주한 아침 저는 신랑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거 하나씩 먹고 가. 신랑은 제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알약을 한참 바라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묻더군요.
0: 이건 뭔데?
1: 영양제야. 순간 신랑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더니 반쯤 웃으면서도 반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합니다.

0: 있습니다.
1: 아, 당신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0: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제가 준 영양제를 냉큼 삼키는 모습이 괜히 짠하면서도 웃겼습니다. 그리고는 또 묻습니다.
1: 아 진짜 요즘 나한테 왜 이래?
0: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서 그래.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 이 말은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저는 이상하게도 신랑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이사였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집 구조보다 더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어느 집을 가도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아이들 책, 그 다음은 장난감, 작은 책상, 침대. 또 어떤 집은 아예 안방까지 아이들에게 내주고 부부는 작은 방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들 이렇게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요즘 집은 전부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때부터 이상하게 제 눈이 바뀌었습니다. 집을 보러 다니면서 자꾸만 이런 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빠의 공간은 어디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로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모든 기준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은 점점 알아서 자라는 괜찮은 사람으로,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뒤로 밀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득 예전에 신랑이 장난처럼 툭툭 던졌던 말들도 떠올랐습니다.
1: 딸 입맛만 신경 쓰지 말고 나도 좀 신경 써주지. 내 옷도 좀 사줘봐. 딸만 사랑하지 말고 나도 좀 사랑해줘.
0: 그땐 그냥 웃고 넘겼던 말들이 이사할 집을 한 채 두 채 볼 때마다 마치 환청처럼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 당신 자리야 하고 내주었고, 어느 날은 신랑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을 하고, 어제는 신랑을 위한 영양제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신랑은 꼭 이렇게 묻습니다.
1: 당신 요즘 왜 이래?
0: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 사람의 존재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증거 같고, 이제야 겨우 마음을 쓰기 시작한 게 미안해서요. 오늘도 저는 영양제를 삼키는 신랑의 등 뒤에서 속으로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야, 여보. 그동안 당신이 우리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늘 가장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는 그 자리를 내가 조금씩 따뜻하게 채워주고 싶어서 그래. 항상 고마워, 여보.
2: 와.
0: 영양제 안 드셔도요. 이런 사랑만 그렇지. 드셔도 정말 네. 와, 너무 행복하고 건강하겠다.
1: 맞아. 세상에.
0: 그쵸. 어느 순간 우리의 가장, 우리의 남편이 늘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다.
1: 가장이 가장자리에 있어.
0: 그러니까.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하죠. 이제 아이들 어리고 한참 손 많이
1: 가고. 아이들 위주로 또 모든 게 돌아가는 게 당연하기도 하고.
0: 아무래도 그렇게 되니까.
1: 외식을 할 때도 애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걸로 가지. 뭐.
0: 네. 애들 입맛으로. 애들도 못 먹는 것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그거를 또 차려주시고.
1: 네. 예. 어느 순간. 어느 순간 그게 딱 느껴졌어.
0: 그것만 해도 우리 남편분은 감동이시죠.
1: 네. 그렇죠.
0: 그럼요.
1: 어떻게 우리 서일중 씨는.
0: 네네.
1: 집에서 자기만의 공간이 일할 게 있으신가요?
0: 저만의 공간이요?
1: 네.
0: 예. 거실이 오히려 저는 저만의 공간입니다.
1: 아, 거실에 다 안 나오나 보죠?
0: 예, 예.
1: 방콕.
0: 제 아내는 새벽 출근이라 일찍 잠자리에
1: 자리에 들고.
0: 아이들은 뭐 각자 방이 있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1: 아빠 오히려 피해서?
0: 예. 아니 그냥 자기 방에 늘 다 가 있으니까.
1: 각자 자기 공간을 지키느라고?
0: 오히려 휑한 거실이 혼자 그렇구나. 그 밤에 저랑 강아지서 둘이 있습니다.
1: 아니 그래도 넓어서 좋죠. 뭐 우리 항상 일하는 이것도 가든 스튜디오에서 10층으로 잠깐 옮겨서 일을 보게 되면 진짜 아주 좁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사실 제일 탁 트인 공간은 거실이니까.
0: 근데 휑할 땐 있어요.
1: 그렇구나.
0: 각자의 공간으로 가 있고 나 혼자 이렇게 거실에 있으면 좀 휑하긴 네. 하지.
1: 8489님 좀 보세요. 저는 아내가 갑자기 잘해주면 무서워요. 내가 뭐 잘못했나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0: 그래서 실은 우리 유미옥님 남편분도

0: 이러는 거야. 당신 요즘 왜 이래?
1: 왜 이래?
0: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어. 근데 이 진심을 알고 나면 진짜 감동이실 것 같아.
2: 근데 그렇잖아요. 나보다는 아이들을 먼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자리며 엄마 자리도 점점 그냥 의무화되고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고. 그 유미옥님은 또 본인의 자리는 있으시.

0: 기록하고 뭐 앉아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읽기 위한 아주 좁은 공간을 하나 마련했는데 그게 그렇게 기쁘더래요.
1: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0: 네.
1: 꼭 이렇게 분리돼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예, 한 켠에 나만이 앉을 수
0: 나만이 앉을 수 있는
1: 나만의 뭐 테이블을 놓고
0: 그렇죠.
1: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한번 생각해들 보세요.
1: 네. 네. 나만의 공간 중요하죠.
0: 중요해요, 사실. 네. 자, 두 번째 사연은 경기도 화성시의 박철호님 사연이에요. 두 분 안녕하세요. 20년째 같이 사는 아내를 응원하기 위해 사연을 보냅니다. 며칠 전 퇴근하고 집에 온 아내 목소리가 유난히 힘이 없더라고요. 물어보니 매일 갈아타는 동네 버스를 멍하니 서 있다가 그냥 보내버렸답니다. 아내는 그게 참 속상했는지
2: 나 정말 나이 먹었나 봐
0: 하며 풀죽어 말하는데 그 목소리를 듣는 제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연애 시절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학생들 앞에서 척척 풀며 설명을 해주던 수학 교사였던 아내. 그런 늘 똑부러지고 당당했던 아내였기에 버스 한 대 놓친 일이 아내에겐 흐르는 세월을 정면으로 맞닥뜨린 기분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버스 좀 놓치고 멍하니 서 있는 아내의 모습도 그저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런 나의 아내 조정미 여사께 편지를 써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두 분께서 이 편지를 읽어주시면 아내가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정미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내 정미야. 얼마 전 힘없는 목소리로 버스를 놓쳤다고 얘기하던 당신을 보며 나는 그 버스 한 대가 뭐라고 우리 정미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싶어서 마음이 참 안 좋았어. 여보, 나이 드는 거 너무 두려워하거나 서글퍼하지 마. 흔히들 우리처럼 오래 살면 이젠 의리로 산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하잖아. 그런데 정미야, 나는 여전히 당신을 보면 마음이 가고 소중해. 2005년 1월 겨울 살포시 눈 내리던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에게 걸어오던 당신의 그 모습. 난 그 모습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떨려. 버스 좀 놓치면 어때? 내가 당신 옆에 있잖아. 당신이 버스 놓치면 내가 언제라도 데리러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보, 조정미 여사님. 당신의 어떤 모습이라도 나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내 아내 조정미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너무 서글퍼하지 말고 지금처럼 우리 같은 길을 더욱 단단하고 행복하게 걸어가자. 사랑한다 정미야. 당신을 영원히 지켜줄 남편 박철호가.
1: 와, 이거 오늘 원투펀치 사연에 아주.
0: 그러네요.
1: 그렇죠? 07 사모님이 오늘
0: 네.
1: 사랑꾼들 특집인가요?
0: 네, 그렇죠.
1: 달달하네요. 해주셨습니다.
0: 첫째 사연은 이제 아내가 남편의 소중함을 네. 어느 날 깨달으면서.
1: 그리고 와. 두 번째 사연은 우리 박철호 남편분께서 아 그래도 버스 놓치면 어때? 내가 항상 옆에 있잖아. 내가 네, 달려갈 거야.
0: 그래.
1: 당신이 어디 있든 내가 달려갈 거야.
0: 네. 조정미 여사께 예. 박철호님이 또 사랑 편지를 쓰셨습니다.
1: 여보라고 부르는 것도 있지만 이름으로 딱 불러주는.
0: 정미야.
1: 정미야. 네. 나는
0: 좋죠.
1: 여전히
0: 네.
1: 너를 보면 설레. 마음이 가고 소중해. 와, 이 편지를 참 좋습니다. 이런 걸 배워야 돈 받아야 됩니다.
0: 예. 다들 놀래요 지금 밖에서 이 첫째 둘째 사연에.
1: 어떻게 보면 부부끼리 이게 당연한 건데 왜 놀라는 상황이 됐는지 그렇죠?
0: 그렇지 표현을 또 잘 안 하고 이러니까.
1: 자 김태우와 MC 오몽이 함께한 노래입니다. I love you, oh thank you 함께 들으시죠.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1: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플로랄프로렌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2: 보고 즐기고 맛보는 유기농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광주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 부스와 유기농 먹거리, 초청 가수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유기농 장학 퀴즈까지. 건강한 먹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6월 13일 토요일 남학중앙공원에서 만나요.
3: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4: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3: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5: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3: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6: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8: 당당이님들께서는 6월을 무슨 달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내와 결혼한 달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부인께서 6월에 신부셨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6월의 수호신이 가정과 혼인을 관장해서 6월에 결혼하면 잘 산다라는 속설이 있어서 6월에 결혼하는 사람이 많고 6월의 신부라는 말도 생겼다던가요. 6월은 우리 아이 생일이 있는 달. 그렇게 기쁘고도 중요한 일이 자녀의 생일도 축하드립니다. 이번 6월 여성시대 가족들에게 기쁜 일이 많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에는 저기 형님들과 아우님들 말씀 따라서 6월을 스포츠의 달로 부를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2002 한일 월드컵의 함성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축구팬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이번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이 열립니다.

멕시코에 가 있는 우리 축구 대표팀 1차전은 상대가 체코인데 1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경기를 하고요. 2차전은 멕시코와 하는데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3차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싸웁니다. 멕시코 경기장은 고지대라 산소가 희막해서 어쩌냐고 걱정하셨죠. 중남미 지역을 여행하신 남성시대 가족들께 들었는데 이 저기압과 저산소 상태에 몸이 적응을 하지 못해 생기는 고산증은요, 두통, 구토, 식욕감퇴, 수면장애 등으로 나타나고 무엇보다 고지대에서는 과도한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답니다. 근데 우리 선수들 활동 자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박질을 하면서 막 경기를 뛰어야 하니까 거기다가 고온다습한 날씨까지 더해진다니 얼마나 뛰어난 체력이 요구되겠습니까? 고산증에는 시간이 약인데 다행히 우리 선수들 몸속 산소량을 계속 체크하면서 시간을 두고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팬인 프로야구도 지금 구단 순위와 선수들 성적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번 6월부터는 혹서기 일정에 따라서 경기 시간이 좀 바뀌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오후 5시에 경기를 시작하고 7, 8월에는 토, 일, 공휴일 모두 오후 6시에 시작, 평일에는 오후 6시 30분 시작. 자, 목소리 좀 가다듬으시고 응원용 수술, 풍선, 야광 스틱, 응원봉이나 파리채, 휴대폰이나 스케치북, 뭐든 집에 있는 응원도구 미리 꺼내놓고 스포츠의 달 6월을 즐기시죠. 조교톤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응원 준비 됐습니까? 됐습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Come on.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노래였습니다. Can't Stop the Feeling이었습니다.
1: 네.
0: 오, 월드컵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정말.
1: 아, 진짜. 근데 높은 지역에서 한다는 게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0: 그러니까요. 야, 이 고지대에서 가만히 있어도 저 숨이 찰 텐데 거기서 뛰어야 되니까.
1: 그러게, 이거 어떻게 적응해야 되죠?
0: 그 미리 가서 이제 막 현지에서 계속 이제 훈련하겠죠.
1: 그러게. 아이고 참 보통 일이 아니네. 네. 저는 2,300m가 한계더라고요.
0: 그걸 체크해 보셨어요?
1: 아니 그 저 네 우리 여성시대 공개 방송 한번 독일 갔을 때 네. 그렇게 쭉 관광을 한 적이 있는데 2,300m라는데 거기서 어쨌든 구름 위에다가 발을 딛는 것 같은 거예요. 스폰지 위를 걷는 것 같아서 그냥 앉아버렸고 네네. 다른 우리 젊은 식구들은 또 그저 얼음 동굴 안으로 쭉 걸어서 뭐 구경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 그랬더니 2,300이라던가 뭐 하여튼 그래서 아 내가 이 정도면은 쉽지 않구나. 네. 그렇게 느낀 적이 있죠.
0: 그렇군요.
1: 그게 이상해요, 그게.
0: 야, 그러니까 이게 산소도 좀 부족하고 아무래도 네네. 그러니까 기압도 다를 테고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예. 우리 월드컵 대표들 네, 파이팅 응원을 이제 멀리서 보내겠습니다.
1: 8353님이 2002년 월드컵 때 한 살이던 우리 딸이 응원 함성 소리에 경기하듯이 깨어서 울곤 했는데 벌써 26살이 됐네요. 그때 그 붉은 악마 함성이 온 동네 또다시 들릴 만큼 좋은 경기 보여줬으면.
0: 맞습니다. 예, 정말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의 그 투지 넘치는 모습.
1: 맞아요. 맞아.
0: 우리가 거기에 열광하는 거 아니겠어요?
1: 네. 네.
0: 아 근데 이제 경기 시간이 다 오전 10시 뭐 오전 11시 해서 여성 시대 시간이라고 어떡하냐고.
1: 아 그렇군요.
0: 함께 응원하는 거죠 뭐. 네.
1: 어떻게?
0: 네, 예. 저희 우리 당당히 여러분들의 사연도 소개해 가며 중간중간 또 소식도 전하며.
1: 네, 그렇게 해야죠.
0: 하는 거죠. 네. 네,
1: 자, 이번에는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금성원 님이 보내 주셨는데 제목이 그 여자 목소리. 저는 경북 안동에 사는 50대 중년 남성인데 얼마 전 제 간을 아주 콩알만하게 만들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야간 당직 근무였는데 밤 10시쯤이었어요. 원래 근무하던 직원이 사정이 있어 제가 갑자기 대신 근무하게 됐습니다. 직원들은 다 퇴근하고 지상 3층, 지하 1층인 건물에 각층 분전함 메인 스위치를 다 내리고 나니 4계층의 사무실과 복도 등이 다 꺼지고 비상구 등 몇 개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중앙현관 문 단속을 하고 퇴근하기 위해 보안장치를 작동시키려고 보안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태그했는데 띠릭 무반응. 다시 띠릭 무반응. 왜 이러지? 분명 모든 문 단속을 확실하게 했는데도 작동이 되질 않았습니다. 관할 보안업체에 연락해서 시키는 대로 다시 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불을 다시 켜고 해야 하는데 귀찮아서 제 휴대폰 플래시와 희미한 비상구 등에 의지한 채 건물 내부 구석구석을 다시 돌기 시작했죠. 3층부터 2층, 1층, 그리고 지하층까지 순서대로

0: 대로 각층 외부 출입문과 비상계단 출입문의 이상 유무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1층까지 순서대로 점검하고 마지막 지하층으로 들어서는데 낮에는 평범하던 지하층 계단 입구가 밤이 되니까 뭔가 다른 공간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비만 오면 건물 지하바닥에서 물이 스며 올라오는 오래된 건물이라 지하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수록 그 습하고 기분 나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뭔가 서늘하고 음산한 기운이 제 주위를 감도는 것이었습니다. 뚜벅 뚜벅 뚜벅. 제 구두 소리가 울릴 때마다 꼭 누가 뒤에서 따라 내려오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울림이 좋으면 이럴 수 있죠.
1: 예.
0: 몇 번이나 뒤를 획 돌아봤는데 당연히 아무도 없고요. 아,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시각 그 건물 안에는 저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 그 자체였죠. 거기다 건물과 벽 하나 사이로 붙어있는 건물이 여자중학교인데 그 학교에 전해오는 몇몇 괴담을 제가 익히 알고 있었기에 컴컴한 건물 안에 그것도 지하층 복도에 혼자 서 있으니 두려움이 밀려와 공포스러웠습니다. 저는 괜히 헛기침까지 하면서 큰 소리로 아 뭐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야 어? 별거 아니네 하고 혼잣말을 했는데 제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리니까 정말 공포영화 속 같더라고요. 저는 몸을 움츠리면서 지하층 복도 끝 문 잠금 상태를 확인하러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구석진 곳 불도 안 들어오는 창고 앞이었어요. 손전등으로 천천히 안쪽을 비추는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여자 목소리가 제 귓가를 스치더라고요. 순간 온몸에 피가 싹 식었습니다. 뭐야 잘못 들었나 싶어 애써 무시하고 문단 속이고 나발이고 본능적으로 지하 복도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발길을 돌리는 순간 나지막한 여자 목소리가 이번엔 정말 분명하게 들렸어요.
2: 저 여보세요.
0: 그 자리에서 진짜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제가 여태까지 봤던 공포영화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뭐야? 지하에 뭐가 있는 거야? 왜? 설마? 귀신이? 나를 부르는 건가? 아, 저는 숨도 못 쉬고 그대로 굳어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2: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0: 숨까지 멈췄는데 문득 이상하게도 어디서 들은 말투 같았습니다. 순간 아차 싶어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더니 제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기겁했던 목소리의 정체는 바로 조금 전에 통화한 보안 시스템 담당 여직원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보안카드 단말기 오류 때문에 직전에 통화하고는 순찰 도는 동안 주머니 속에서 버튼이 저절로 눌려 제 다이어리 된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전화가 걸린 줄도 몰랐고 보안 시스템 담당 여직원은 전화는 받았는데 전화를 건 제 쪽에서 아무런 말이 없으니 놀란 겁니다. 담당자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통화한 번호로 다시 전화가 왔는데 사람은 말이 없고 제가 바삐 순찰 도느라 내는 숨소리만 들리니까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그분은 또. 그래서 계속 다급하게 여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여보세요? 계속 물으셨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공포 영화를 떠올리며 상대를 무서워했던 거고요. 그때 저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시에 서로가 서로를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1: 이야.
0: 결국 저는 텅 빈 지하 복도에서 휴대폰을 붙들고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바지 주머니에 있던 제 휴대폰이 제 다이어리.

0: 때였었네요. 담당장님 놀라셨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어두운 지하 복도에서 혼자 90도로 허리 숙여가며 사과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제게 새로 생긴 습관이 있습니다. 밤 순찰보다 먼저 하는 일, 바로 휴대폰 잠금 확인입니다. 아니 왜 얼마나 무서워 진짜?
1: 어 그러게요. 상상만 해도 그 지하에 울림이
2: 여보세요?
1: 있는데.
2: 여보세요. 거기 누구 있으세요? 여보세요.
1: 그 상대방은 전화가 왔으니까.
2: 당연히
1: 그래서
2: 이제
1: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데 저기서 뭔가 울림 소리로.
2: 그리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1: 반대로 우리 사연 주신 금성원님은 어디선가 여자 목소리가
2: 아유 얼마나 섬찟해. 이게 진짜 아 네 별거 아닌데도 더 그렇게 들려요 분위기 때문에.
1: 저는 그 불 꺼진 그런 저 건물에서 혼자
2: 아유 그거 싫지.
1: 절대 못해. 어떻게
2: 아, 절대 못해요?
1: 후레시등 하나로 이렇게 불빛 네. 하나로 이렇게 아우
2: 하도 영화를 많이 봐서
1: 그래서 그런가 봐요.
2: 나같이 영화를 안 보면 괜찮은데.
1: 진짜요? 아우
2: 난 괜찮아요 그런 예. 거. 그래서 학교 때도 왜 복도 코너에서 친구들끼리 그러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1: 네네. 아 그건 낮에니까. 낮에.
2: 아니 그래도 그럼 내가 돌아서서 씩 웃으니까 걔가 더 놀래. 이렇게.
1: 아무렇지 않게.
2: 안 놀래니까.
1: 강심장이시네요.
2: 좀 그런 편이에요. 네.
1: 예. 아 근데 이게 진짜 공포 영화로 되려면 우리 7413님의 문자 말대로 정말 무서운 건 보안 업체에서 우리 직원 중에 그런 여직원은 없는데요. 이랬다면
2: 야!
1: 진짜
2: 쎄다 쎄 쎄다 쎄
1: 저희 직원 중에 여직원은 없는데요.
2: 뭐야 그러면 이 모든 게 뭐야.
1: 진짜 소름 돋았어.
2: 소름 돋아 진짜.
1: 야 여름은 여름인가 봐요. 이런 아유, 남양 특집이 땡기는 거 보니 네.
2: 아유 그러네.
1: 순간 어색했습니다. 우리 금성원님 덕분에. 3026님 지금 제가 있는 서울 정말 덥습니다. 덕분에 등짝이 어싹 더위가 확 도망갔어요 해주셨습니다.
2: 그러니까.
1: 요 맛에 저희가 또 무서운 얘기하고 있는 거
2: 그렇죠.
1: 아니겠습니까?
2: 그렇죠. 예. 남양특집이라고 그랬던가요? 그 발음이?
1: 남양특집. 예예. 예.
2: 그래서 여름엔 또 그런 특집을 일부러 하잖아요. 방송에서도.
1: 맞아. 그렇고. 예전에 진짜 많이 했었지.
2: 더위를 물리쳐준다고. 맞아.
1: 어제 저희도 또 한번 준비해봐요. 이제 여름인데. 자 여기는 여성시.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1: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제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S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3: 혹시 TBS 멤버십?
1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키노피 7cm 운동화 타린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1: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2: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유미용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 박철원님과 금성원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자, 오늘도 새싹 문자 도착했습니다. 4380님,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입니다. 출장 가면서 여성시대 듣고 있어요. 오늘도 힘낼 수 있게 파이팅 해주세요.
2: 네.
1: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4380님, 여성시대표 커피 맛좀 보세요. 바로 저희가 쿠폰으로 보내드릴게요.
2: 네. 1494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머리는 바람도 불고 비도 조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영들 소급서에, 아이고, 오늘 6월 2일 우리 막내 13살 생일입니다. 많이 많이 축하해 주세요. 아들아, 엄마가 일하느라 잘 보살펴주지 못해 늘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래도 학교 잘 다니고 적응해 주어서 고맙다. 이 엄마가 최고 사랑하고 언제나 내 편이란다.
1: 아, 우리 막내 아들의 생일 축하하고요. 그리고 하영들 소급서에.
2: 이게 무슨 말일까요?
1: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드려봤대요. 우리 제작진이 했더니 많이 많이 수고하세요.
2: 네. 아하, 그렇군요.
1: 이런 제주말이라고 합니다.
2: 네.
1: 정겹다 정말.
2: 그렇죠.
1: 하영들 소급서에.
2: 네.
1: 근데 진짜 무서운 거 뭔 줄 알아요? 저 광고 나가는 동안에 미니를 봤더니 희은 누님 때문에 다들 저를 서일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 성을 찾아주세요. 자, SG 워너비의 타임리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우리의 명품 보이스 월간 조용갑, 우리 조용갑 테너님과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가 오늘은 장 초반 8,700포인트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94.81포인트, 1.08% 오른 8,883.19로 출발한 뒤 개장 3분 만에 8,900선을 돌파했다가 곧바로 8,503까지 떨어졌습니다. 17거래일 연속 순매도한 외국인은 오늘도 장 초반부터 1조 5천억 원 넘게 팔고 있지만 개인이 1조 3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5.15포인트, 0.49% 내린 1044.89에 개장해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7원 오른 1512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합의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수정안을 돌려보낸 것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확약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CNN이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초안에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담겼을 뿐 고농축 우라늄 확보 방식과 시점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도 통행량을 30일 안에 전쟁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미국은 재개방 시점과 통행량 회복 기준도 명확히 하기를 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걸프 해역을 항해하던 화물선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돼 폭발했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현지 시간 1일 화물선 한 척이 아라비아만을 통과하던 중 우현 쪽에 정체불명의 발사체가 명중한 뒤 큰 폭발이 발생했다며 현재로서는 환경 피해 여부에 대해 파악된 바 없으며 관계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아직 없으며 피해 화물선이 어느 나라 선박인지 등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92로 1년 전보다 3.1% 올라 지난 2024년 3월 이후 최대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부산, 경남 지역이 최대 60mm, 울산과 경남 내륙이 최대 40mm, 대구, 경북 남부와 전북 남부 지역이 최대 10mm, 제주도는 최대 80mm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1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3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8: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7: 일부 식품업체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부적절한 전략을 씁니다. 자극적인 맛으로 소비자를 유혹해서 의존하게끔 만드는 건데요. 이로 인한 고도 비만과 성인병 문제에는 관심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현실에 변화가 일고 있죠. 비만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식욕을 통제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자 일부 식품 회사들이 고단백 건강식품을 만들며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이 불러온 식품업계의 변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4: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9: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0: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의 열린 사수함입니다.
4: 제가 우리 아내를 뭐라 부르냐 하면요.
10: 저는 우리 아내를 부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음성 편지 일중이가 모시겠습니다.
11: 배똥똥이 이렇게 부르면 째려보는 당신 반응이 너무 재밌어. 배 나왔어도 내 눈엔 당신이 너무 귀여워서 부르는 애칭이야. 그러니 삐지지는 말고 애칭은 말 그대로 사랑으로 부르는 거잖아. 투잡하며 가정을 잘 이끌어주는 당신이 항상 고마운데 표현하기는 너무 쑥스러워 장난만 쳐. 열심히 모아 투룸에서 아파트로 이사 온 지 두 달이 됐는데 우리 이 집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고 잘 살아보자. 배똥똥이 많이 사랑해.
10: 아유, 달달한 목소리로 우리 신봉현님.

0: 께서 음성 편지 남겨 주셨는데
1: 네.
0: 야, 근데 이 방송 들으시고 아내분이 좋아하셔야 될 텐데. 야, 뭔 자랑이라고 그걸 전국 방송에 대고 배똥똥이라고 내 배 나왔다고 그렇게. 귀여워서 사랑스러워서.
1: 아니, 그 소리를 들으면 이제 아내가 화내고 이제 그러는 게 귀엽다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거 어렸을 때 마음하고 똑같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고무줄 끊고 괜히 괴롭히고
0: 맞아.
1: 그러던 남자아이의 심정 같은.
0: 네. 네. 내 눈에는 너무 귀여워서 부르는 애칭이라니까.
1: 아이고.
0: 봐주시기 바랍니다.
1: 아내의 본명은 비밀에 붙여두겠습니다.
0: 네.
1: 신봉현님께는 여성시대표 쌀에 간장 액젓까지 묶어서 세트로 보내드릴게요.
0: 내가 듣고 싶은 말 위주로 은근히 아첨하면서 편들어주는 AI 인공지능 말고요. 다양한 조언과 냉철한 일침이 필요하신 당당이님들 여성시대 열린 사소함으로 음성편지 남겨주세요. 작심 3일이 뭐야? 작심 하루도 못 가는 금연, 금주 성공할 수 있게 꿀팁 달라는 사연도 좋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네 건강부터 챙겨라. 이런 잔소리가 필요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열린 사소함 참여번호 02789-1004, 02789-1004번이에요.
1: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월간 조용갑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겠습니다. 미니 켜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 여성시대 3, 4부는 KB국민은행,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고향가구 박람회, 유니베라, 청혼아이스, 데이팩, 안 터지는 맥스부탄, 노무법인폐, 롯데렌탈, 모빌코리아 윤활유, 백조싱크와 함께합니다.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적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7: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8: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10: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11: 건강기능식품.
1: 6월의 첫 번째 화요일입니다. 매달 첫 번째 화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 우리에겐 명품 음악회 월간 조용갑이 있기 때문이죠.
0: 너무 빨리 떠나버린 봄이 야속하고 늘 나를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따라다니는 만성 피로가 지긋지긋하고 복잡한 근심 걱정으로 괴로우신 분들 보이는 라디오 켜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로 마음의 시원한 바람길을 내주는 남자 산삼 같은 목소리 테너 조용갑님과 함께합니다.
1: 어서오세요.
12: 네,
1: 어서
1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네.
0: 반갑습니다. 예.
1: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12: 네, 잘 지냈습니다.
1: 아이, 근데 뭐 정말
0: 저희야 매달 네. 귀로 먹는 산삼. 이 조용갑님의 귀로 노래를
1: 귀로 먹는 산삼. 네.
0: 라이브로 이렇게 월간으로 매달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만은 아침에 노래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1: 그럼요, 당연하죠.
12: 예, 아침에는 노래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0: 저희 9시 생방 전에 미리 이곳에 오셨습니다.

0: 오셔서 아유
1: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가평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 어이구. 한참 멀어요. 그래가지고
0: 제법 멀죠.
1: 네,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돼요.
2: 어머나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노래하는 게 좀 더 부담이 됐어요.
0: 그렇죠.
2: 아, 정말 감사합니다.
0: 어, 가평으로 드디어 끝내셨군요.
1: 예.
0: 그 수리를 직접 하시고 다
1: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2: 아 근데 너무 아까 저 재밌었던 게 광고 나갈 때 아우 아직 아침에 몸이 안 풀려가지고 근데 성악가 선생님인데 복싱 자세로 몸을 푸시더라고요. 예.
0: 네. 재미있으셔.
1: 네. 몸이 아끼다 보니까 네. 성악가들도 몸이 풀려야 소리가 아, 잘 나거든요.
0: 맞아요.
1: 네.
2: 근데 세상 그 어떤 성악가 선생님이 복싱 자세로 몸을 푸시겠어요. 우리 조용갑 선생님이시니까 네. 예, 가능합니다.
0: 한 달 새 계절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젠 뭐 완연한 초여름 아닙니까? 이렇게 날씨가 더워질수록 유학 시절 생각이 많이 나신다고요?
2: 아, 이태리 유학.
1: 네. 네네. 저는 이태리에서 10년 유럽에서 총 합쳐서 한 15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2: 네, 네.
1: 그 이태리 하면 제 2의 고향이죠, 저의.
0: 아,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되죠. 네. 집 떠나서.
1: 네. 그리고 이태리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2: 오.
1: 사람들이 저한테 막 제가 노래를 하면 반응을 해 주니까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0: 아, 그 인기 짱이셨구나.
1: 네, 인기 짱이었습니다.
0: 네.
2: 많은
0: 여자분들이 특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1: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네. 이태리 사람들이
0: 네.
1: 특히나 이태리는 노래를 좋아하더라고요.
0: 그렇죠. 오, 네.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 한국은 돈 주고 커피를 마시잖아요.
0: 네.
1: 근데
0: 네.
1: 이제 저는 이태리에서 돈을 주고 커피 안 마시고
2: 아.
1: 노래만 딱 하면
2: 어.
1: 그냥 길거리 가다가 그냥 노래를 하면 라라라라 라라라라 딱 노래를 하면 막 커피집에서 막 들으라고 난리 나죠.
0: 그래요.
1: 그러면 딱 들어가서 멋있게 얘기를 해요. 보레이 브랜드레 운카페 페르파보레 하고 참 얘기를 하면
0: 네.
1: 별 얘기 아니에요. 커피 한 잔 달라는 얘기입니다.
0: 네.
2: 커피 한 잔 주세요가 그렇게 거창해요?
1: 네.
2: 한 번 더 좀 들려주시겠어요? 써먹게.
1: 보레이 브랜드레 운카페 페르파보레
0: un caffè per favore. 그러면
1: 아,
0: 그게
1: 정확하게
0: 딱
1: 찍으시기야. 역시
0: 선생님 그 앞에는 뭐라고 붙이신 거예요?
2: un caffè.
1: 네, 약간 이제 보레이 젠틀하게
0: 보레이 please.
1: 예, please 같은
0: 네.
1: 어떤 이제 전칭어를 딱 써주면 좀 더 있어 보이죠?
0: 아 그렇군요. 우아하군요.
2: 야, 그럼 네. 막 무료로 커피를 막 이렇게 막
1: 아, 그렇죠. 노래를 해야 되네. 노래를 잘해야 돼요 대신.
0: 아 그렇죠.
1: 노래를 못하면 뭐가 날라와 여기 성격이 급해가지고.
0: 이태리 사람들 그래요.
1: 예, 이태리 사람.
2: 이태리 가서 절대 노래하지 말아야겠네 나는.
0: 파바로티가 언젠가 살 빼고 나서 삑 했더니 막 날라왔대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 유명한 오페라 극장에서. 네,
1: 맞아요.
2: 이야.
1: 근데 이태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냐면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처음에 이태리 유학을 딱 갔는데 페루지에 도착을 했어요.
0: 아, 네.
1: 저 언어
0: 이태리어를
1: 잘 못했는데.
0: 해야 되니까.
1: 해야 되니까
0: 네,
1: 거기에 이제 외국인 언어 학교가 있거든요.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딱 하는데 저 오자마자 이제 그 성 갔더니 너무 멋있는 거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오페라가 저절로 나와.
0: 네.
1: 그래서 거기서 막 노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름다운 여성분이
2: 아름다운 네. 여성분이
1: 이제 딱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계속 노래를 해달래.
2: 왜?
1: 그리고 막 이렇게 저도 신나가지고 막 노래를 했더니 벤치에 앉으래 바로 옆에
2: 예, 예.
1: 앉으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때 콘테 파르티로라는 노래를 하고 있었거든요.
0: 네.
2: 예.
1: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서 자기 귀에다가 노래를 해달라는 거예요.
0: 어머나,
2: 뭐야. 내 귀에 대고 속삭여달라고.
1: 네. 그래서 저는 갑자기
0: 아니, 좀
2: 이제 저는 귀청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높게 보고
1: 네. 저는 막 순수해가지고 이걸
2: 예.
1: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크게 하면 귀가 나갈 텐데 고막이 나갈 텐데
0: 고막이
1: 아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2: 아.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1: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때부터 아, 이 노래가 통하는구나.
0: 아 벌써 깨달으셨구나.
1: 이태리 여자들뿐만 아니라 아. 이 통한다.
2: 예.
1: 이러고 생각하고 이제 그때부터 길거리 다니면서 항상 노래를 하기 시작했더니
2: 예.
1: 그냥 지나가던 사람도 여성분들이 막 브라보 외치고 소리 눈빛을 사랑스러운 눈빛을 주고.
0: 아이고.
1: 그래서 이건 통한다. 무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2: 이야, 노래는 나의 무기.
1: 네.
2: 예. 매력 어필을 제대로 하셨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오. 혹시 권투하셨던 것도 인기에 한몫하셨나요?
1: 네.
0: 그건 아닐까요?
1: 권투는 그 노래나 인기 이런 것보다는
0: 네.
1: 유럽 생활하면서 살기 좋았 편했죠. 왜냐하면 권투하는 게 좀 약간 그 인상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외국 사람 무시하고 수염도 네. 없고 막 이러면 동양 사람들 많이 무시하거든요.
0: 맞아요. 오.
1: 그런데 이제 인상 쓰고 네. 이렇게 이제 딱 그 눈빛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딱 마주할 때 상대 이렇게
2: 파이터의
1: 딱
2: 눈빛.
1: 예, 파이터의 눈빛을 딱 보여주면은 네. 딱 쫄아가지고 가는 거죠.
0: 아, 그렇구나.
1: 그리고 이제 이태리 말을 잘 못하게.

0: 때문에 막 화났을 때 상대가 막 화를 내는데 제가 이제 화를 내고 어떻게 내겠어요. 그럼 이태리 아무리 네. 욕을 한다 해도 네. 이 감정이 안 실리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한국말 딱 한국 욕을 하면은 바로 그냥 깨갱깨.
2: 그렇지. 이건 누가 들어도 한국어를
1: 욕은
2: 모르는
1: 어디서
2: 사람, 모르는 사람도
1: 알아.
0: 진짜로 들어간 거 딱 얘기하면
2: 이건 그냥. 욕이다.
0: 아 무서워. 예. 하는
2: 그리고 복싱 자세로 막 이렇게 막 그렇죠. 옆에서 몸 풀고 막 이러면은 아 저 노래만 할 줄 알았더니 어우 테토남이네.
0: 네. 네. 이렇게. 그렇게 아. 이래도 도움이 되죠. 유학생을 하는데.
2: 네. 대단합니다.
1: 아, 아내분도 갑자기... 이태리에서 만나셨잖아요, 그죠?
0: 네, 이 이태리의 제 제자였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제자로 가르치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아~ 이제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계약서를 썼어요.
1: 뭐라고요?
0: 콩쿠르를 공짜로 레슨을 해줄 테니. 콩쿠르를 우승하면 상금을 7대 3으로 나누자. 나를
1: 누가 7이에요?
0: 제가 7이에요.
1: 선생님이
2: 7이라고요?
0: 그리고 3. 왜냐면 레슨비를 공짜니까. 아니 레슨비는 공짜니까.
1: 아, 그래서 결과가 네. 어떻게 됐어요?
0: 그래가지고 이제 예, 결혼을 했죠.
1: 아니 콩쿠르에 나가서 상금이
0: 콩쿠르를 안 나가고 아이, 바로 결혼을.
1: 그러셨구나.
2: 무슨 결혼 오디션이었나요?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 지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0: 네.
2: 예, 대기실에서 우리 반주자님 옆에 지금 피아노 반주 좀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데 성악가님이 막상 이태리 여성과는 대화를 그렇게 많이 안 해보셨다. 예, 이런 좀 제보가 들어왔는데.
0: 아, 저는 이제 예. 어렸을 때는 여자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1: 네.
0: 예. 이태리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1: 인기가. 네,
0: 뒤늦게 눈을 뜬 바람에.
1: 네, 네. 근데 이태리 네. 말로는 별로 할 게 네. 없으시고.
0: 네,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점점 언어 넣으니까 어. 좀
1: 그렇죠.
0: 재밌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초반에 언어를 몰라서 굉장히 당황한 적이 많았죠.
2: 어, 근데 직접적으로 고백을 받은 적도 있으세요? 이태리 여성에게?
0: 그럼요.
1: 오. 걔는 아주 적극적이잖아요.
0: 왜냐면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제가 노래를 하면
2: 예.
0: 이제 노래를 듣고
2: 네.
0: 그 옛날에 콩쿠르에 같이 참석을 했더니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오잖아요.
1: 그렇죠.
0: 소프라노들 막 그러니까 네.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막 호텔 방을 두드려요.
1: 우와,
0: 아. 그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1: 어이구.
0: 아무 일은 없었어요. 제가
2: 예, 예.
0: 파이널 가야 돼갖고
2: 아,
0: 여자를 멀리 해야 되기 때문에
2: 예.
0: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
2: 예.
0: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적극적이라는 거죠.
2: 오.
0: 그리고 여자뿐만 아니라 저는 그 하는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2: 예.
0: 제가 이제 오페라 공연을 쫙 이렇게 공연을 가는데 턱시도 차에다 싣고
1: 네네.
0: 가는데 그 순환도로가 있어요. 외곽 순환도로
1: 네네.
0: 로마에서 네. 있었던 탄젠짤레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쫙 막혀 있는 거예요.
2: 예.
0: 그래가지고 가학길로 빨리 공연이 해야
1: 네네.
0: 되니까
1: 급하니까.
0: 그리고 막 가학길로 그냥 막 갔어요. 갔더니 바로 경찰이 막
1: 난리나죠.
0: 자꾸 난리나고 서류 쓰고 막 도대체 왜 오느냐 하고 다 따지고 난리났는데 제가 성악가여가지고 공연을 하러 가야 되는데 늦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한 번만 봐달라
2: 네.
0: 이렇게 얘기했더니
1: 노래해보라.
0: 네가 무슨
1: 성악을
0: 하냐. 동양인 애가 그래가지고 제가 노래를 했죠.
2: 그 앞에서
0: 아 맞다
2: 경찰관 앞에서
0: 그래가지고 경찰서 앞에서
1: 네.
0: 또 멋있는 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넷순도르마 빈체라 빈체 하고 딱 곡을 냈더니 그때는 무조건 길게 끌어야 돼요.
1: 아,
0: 그래서 딱 그랬더니
1: 맞아, 호흡 길게.
0: 아 대너 맞네 하면서 서류를 쫙 찍고 그냥 가 빨리.
1: 그런 맛이 있어요 네. 이태리 사람들.
0: 이태리 사람들이 이렇다는 네.
2: 정도로 노래 진심.
0: 네, 노래 진심이고 네. 노래를 너무 너무 좋아하고. 네,
2: 그리고 또 잘하셨으니까 그게 통과지. 저도 괜히 걸렸다가 빈체라 이러면 가둬
0: 끌고 가.
1: 아이고
2: 아, 갑자기 좀 궁금해집니다. 그럼 그렇게 로맨틱한 나라 이태리에서. 사랑을 속삭일 때 하는 그런 일종의 뭐 사랑 고백 멘트라든지 뭐 아름답다 사랑한다 이런 말 어떻게 좀 합니까 이태리어 뭐 어떻게 됩니까?
0: 뭐 띠아모라는 단어가 있는데 띠아모 하고 있고
2: 예.
0: 워낙 그 로맨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표현이 다양해요. 데조로 뭐 이 보석 같은 아 미아 돌체미야 그러니까 그 이 그 케이크처럼 달콤한 그런 막 그런
2: 아, 예.
0: 표현들이
2: 예.
0: 너무 많아가지고.
2: 아, 그래요? 달달한 표현들. 네,
0: 달달한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사노바도 나오고 이태리의 그렇죠. 유명한 최고의 바람둥이도 나오고.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태리 남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독일 여자들도 이태리 남자.

0: 입고 다시 기차에 이제 내려가지고
1: 우와.
0: 다시 온.
2: 어머나.
0: 그렇게 멋있는 곡이에요. 네. Non ti scordardime라는 곡인데요.
1: 나를 잊지 말아요. 네.
0: 예, 맞습니다. 네.
2: 아주 Non ti scordardime.
0: 네, 이 곡인데요. 이 원래 이 곡이 예, 83년도에 만들어진 예, 그런
1: 영화?
0: 곡이 예,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주제곡으로 만들어졌죠.
2: 아, 영화 주제곡이요? 예. 영화 제목이
0: 우리,
2: 뭐예요?
0: 우리나라에서는 Non ti scordardime 똑같아요.
2: 아, 영화 제목이면서 곡 제목이기도 한.
0: 그런데 베냐미노 질리가 오페라 이제 베냐미노 질리는 카루소 아세요?
1: 네, 카루소 알죠.
0: 카루소 군노 알죠.
2: 예.
0: 유명한 테너.
1: 테너. 네.
0: 저번 때 얘기했던
1: 네.
0: 위도 아래도 보지 말고 그 얘기했던 그 가수의 이름인데 최고의 테너고 거기에 라이벌로 두 번째. 이었던 카루소의 약간 빛을 발하지 못했던
1: 살이었어요.
0: 예, 베냐미노 질리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1: 네.
0: 그분이 영화 주인공으로 하면서 불러가지고 아, 이
1: 네.
0: 곡이 한국에서는 영화로 또
1: 알려졌어요.
0: 알려졌대요.
1: 네, 저 봤어요.
2: 물망초.
0: 와, 맞습니다. 물망초.
1: 날 잊지 말아요. 물망초.
0: 그래서 자. 많이 알려진 곡입니다.
2: 그렇다면 저희 청해 노래를 듣고? 좀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리를 옮겨주시죠.
2: 네. Non ti scordare di me. 디메. 나를 잊지 말아요. 자, 우리 당당이님들 노래 감상하시면서 예, 떠오르는 그리운 사랑, 절절한 추억, 문자 미니로 또 알려주세요.
1: 네, 참여 번호는 문자 샵 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더 듭니다.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2: 떠나간 연인을 다시 돌아오게 한 노래. Non ti scordare di me.
1: 네.
2: 자, 조용감님의 노래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1: 우후!

0: 오늘도 피아노 반주에 김지현님 정말 감사하고요.
1: 이들이 와 있는 것 같아요.
0: 진짜.
1: 김점선님이 돌아가는 여인이 다시 돌아오게끔 만든 곡. 저도 바로 돌아올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짝짝짝짝짝.
0: 예, 황영혜님도 황홀 그 자체. 최은주님 말씀하실 때는 개구쟁이 같은데 노래하실 때는 역시 진지합니다. 프로는 다르시네요.
1: 다르시죠 그럼. 말해 뭐해요.
0: 네. 예. 아니 진짜 이 시간 라이브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1: 아니 보이는 라디오 보면 모르시나. 아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 또 못 켜시는 분도 계시죠. 라이브 맞습니다.
0: 네. 광고 후에 계속 명품 보이스는 이어집니다. 여기 여성시대입니다.

0: KBS
1: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 출동.
2: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랄프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3: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5: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4: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6: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4: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7: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4: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자, 월간 조용갑. 아, 이 아침부터 라이브로 우리에게 네. 가곡, 클래식, 이태리 가곡, 오페라, 아리아 다양하게 듣고 느끼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곡으로 이태리 노래 나를 잊지 말아요. 예, 불러주셨는데 정말 네. 감사하고요. 0337님이 다음 생에는 저 이태리에 태어나서 이태리 남자 만나 달달하게 살아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1: 와, 이태리 남자 조심해야 합니다.
0: 조심해야 돼요.
2: 네, 맞아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누구나 누구한테나 다 고백을 하기 때문에
1: 따뜻하게 고백하고 예쁘다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2: 모든 사람이
1: 안 된대요.
0: 모든 얘기 친절하다.
1: 그렇다고 예, 예. 해요. 오. 8846님 19살 때 첫사랑이랑 그땐 손만 잡아도 아기가 생기는 줄 알고 손도 못 잡았네요. 지금은 부둥켜 안을 수도 있는데 그러셨어.
0: 첫사랑이
1: 아마 첫사랑이 떠올리셨나 봐.
0: 아, 그 풋풋한 첫사랑 때 손도 제대로 못 잡았는데. 예. 그 이렇게 좀 그 간절한 사랑 노래라든지 절절한 마음을 담을 때 노래 부르시면서 좀 이렇게 떠올리는 사람이나 감정이 좀 있으신가요, 선생님은?
2: 그렇죠. 예. 예, 그때 그때마다 곡마다 네. 다른 사람이 떠오르죠.
0: 곡마다 다른 사람이 떠오르세요? 예. 이거 참 예. 이번 노래는 어떤

0: 분을 떠올리셨습니까?
1: 이번에요?
0: 예, 예.
1: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논디스코로 다르디메 할 때는 수많은 여성들이 떠올랐어요.
2: 아, 예. 네.
1: 이태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2: 네, 네, 네.
0: 아니 저 학창 시절
2: 말고. 그러니까 이태리 가기 전에는 여자의 좀 문을 닫아 놓은 편이고 운동만 네, 하셨는데
1: 네. 네, 맞아요.
2: 그러다 이제 성악하고 떠나시면서 뭐 5만 여자들이 다 그냥 와가지고 네, 네, 멋있다 네. 그러면
3: 아무것도 안 노래만 했는데
2: 아, 마음이 네. 동하죠.
1: 그렇죠.
3: 네. 네. 그만두지 않네.
1: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그 성격도 바뀌더라고요.
2: 아 그러시구나.
1: 저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2: 네.
1: 또 이렇게 권투하던 사람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음악적으로.
2: 아 음악적으로. 당연하죠. 네. 바뀌어야 되죠.
1: 네.
0: 예. 그래서 부르는 곡마다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며 예, 노래를 하신다.
2: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1: 네.
0: 정말 개구쟁이 같으셔.
2: 자, 두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가 될까요?
1: 아 모란 동백이라고 우리
2: 아,
1: 사촌
2: 이재하 선생님이
1: 아 이재하 선생님의 네. 예, 시를 가지고
2: 네.
1: 또 이분이 또 작사 작곡
2: 하셨어요.
1: 작곡까지 다 하시고
2: 작사 작곡 다 하셨어.
1: 다 하시고 그래서 기타 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조용남 씨가
0: 네.
1: 그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반해가지고 형 나 이 곡 나에게 줘
0: 오.
1: 그래서 네. 리메이크업을 해서 이제 세상에 더 알려지게 된 거죠.
2: 아, 그렇죠.
0: 아, 모란 동백.
1: 네.
0: 네. 예. 근데 조영남님이 이제 이 노래 탐이 나서 나 좋아해서 그 노래가 더 크게 히트를 친
2: 알려지게 거군요. 된 거죠.
1: 더 알려지게 된 거죠.
2: 네.
1: 그리고 이제 워낙 이 곡을 좋아해가지고. 본인의 장례식에 만약에
2: 네네.
1: 죽게 되면 장례식에 다른 장성곡 뭐 찬송가 이런 거 말고
0: 네.
1: 이 곡을 틀어달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2: 이 노래 부르면서 울기도 했어요. 조용남 선배가.
1: 아,
2: 저 봤어요.
1: 아,
2: 어느 날인가 이렇게 확 벅차는지
1: 네,
2: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1: 예.
2: 어떻게
1: 그리고 저는 이 가사가
2: 네.
1: 세상이 바람 불고 고달파라 이 부분이 참 그 인생 삶에 그 와닿는
2: 맞아요.
1: 그 네. 가사
2: 그렇죠.
1: 그 뭉클을 해주는 그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2: 곡이. 사람마다 다
1: 예,
2: 다르겠죠.
1: 사람마다.
2: 어떻게 조용남 씨하고 친하십니까?
1: 예, 저희 사촌 형님이니까
2: 아, 뭐, 그래요?
1: 친하죠. 진짜 사촌 형님 아니에요.
0: 아, 성함이 비슷하니까.
1: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고.
0: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우리의 가곡, 예, 모란 동백을 우리 테너 조용갑 선생님이 또 불러주시면 어떤 느낌일지.
2: 네, 자리를 예, 이동해 됩니다. 주시기 바라고 어떤 느낌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감상평 알려주세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더 듭니다.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오늘은 특별히 편안한 목욕 의자 7분께 무작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0: 네.
2: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아, 지금 남녘엔 비까지 내리고 있어서 더 분위기 있게 들린다고 6217님 노래 듣다가 눈물 나셨대요.
1: 그게 정말 마음 촉촉해지는 우리 테너 조용갑 선생님의 목소리로 모란 동백 듣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 노래도 마지막에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2: 맞습니다.
1: 이런 가사가 들어가고 좀 전에 들려주셨던 그 이태리 노래도
2: Non ti scordare di me, 나를 잊지 말아요. 이어진 뭔가 이어지죠?
0: 네, 그러네요. 네.
1: 그러네요.
0: 이태리 여인들한테 날 잊지 말라고 페루지아의 예. 언덕에서 성에서 혼자 네. 노래 부르던 그 동양 남자를 잊지 말아달라. 예.
1: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 간에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생각만으로도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나를 잊지 말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2: 꼭 기억해달라. 뭔가가 이게 남기고 싶나 봐요. 모든 사람들이.
0: 그렇죠. 네. 네.
2: 저도 이태리에 뭔가를 남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자꾸 이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
1: 노래와 명성을 네. 네, 남기고 오셨잖아요.
0: 그렇죠. 정말. 예. 네.
1: 아니 근데 아까 우리 조용남님은 예, 본인 노래를 장례식에서 이 노래를 예, 꼭 틀어줬으면 좋겠다. 예. 혹시 우리 두 분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중에 먼 훗날 내 장례식장에 이런 노래가 좀 흘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조용감님은 어떠세요?
0: 선생님 어떠세요?
2: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베르디의 레퀴엠 중에 나오는 곡이에요.

0: 이렇게 흐르는 곡이 있는데
1: 너무 슬픈 네, 네, 거 아니에요?
0: 좀 슬프지만 좀 무게 좀 가지고 있어라. 나를 기억해라.
2: 아 이것도 역시 기억해 달라는 노래인가요?
0: 아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네. 그런 의미로.
2: 네, 네.
3: 우리 희은 누님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2: 난 가수가 어떤 면에서 대중 가수가 좀 불행한 게 죽고 나도 자기가 별로 흡족해하지 않는 노래가 계속 전파를 타고 세상에 흘러다니잖아요. 본인은 그 노래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사실. 아니 어떤 가수가 있죠. 만족하겠어요, 네. 자기가 그럼요. 한 노래.
0: 아무리 다른 네. 사람들은 다 만족하는데.
2: 그래, 본인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 떠난 후에라도라고 아무한테도 알려지지 않은 노래가 있어요.
0: 네.
2: 나 떠난 후에라도.
0: 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2: 네. 나중에 띄워드릴게요.
0: 예.
2: 네.
0: 이게 가사랑 딱 맞는데요.
2: 네. 나 떠난 후에
3: 내가 정말
2: 네.
3: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노래를
2: 네 예, 일중 씨는 뭐가 될까요?
3: 저는 한번 말씀드리죠. 이제 저기 싸이의 뜨거운 안녕이 소중했던 내 사랑아 이젠 안녕.
2: 좋아.
3: 이런 노래가 좀 울려 퍼졌으면 신나고 좋을 것 같아요.
2: 아 좋아요. 그 장례식이 꼭 슬플

0: 뜨겁게.
1: 맞아요.
0: 맞아요.
1: 네. 네. 좋습니다.
0: 네. 자, 오늘 우리 월간 조용갑 조용갑 선생님께서 아주 절절한 사랑 노래를 불러주고 계시는데요. 마지막 곡도 기대가 됩니다.
2: 네, 어떤 노래가 될까요?
0: 자, 근데 오늘 곡 소개를 듣기 전에 선물도 특별하니까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죠.
2: 네.
0: 자, 문자 미니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저희가 7분을 무작위로 뽑아서 편안한 목욕 의자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2: 네, 좋죠.
0: 목욕탕에서 편하게 앉아서 목욕도 하시고 또 노래도 좀 이렇게 흥얼거리시고 예, 그럼 또 목소리가 저 탕이라 울리니까.
2: 아유, 그럼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가수 같아요.
0: 그렇잖아요.
2: 울리니까.
0: 네. 목욕 의자 7분께 추첨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힘이 들으면 이제 들으면 힘이 나는 산삼 같은 노래. 마지막 무대는 어떤 노래입니까?
1: 마중이란 노래인데요.
2: 네.
1: 이 곡은 그대를 사랑하는 사람들 마중 나가는 그런 어떤 설렘과 그리움을 담긴 그런 곡입니다.
2: 네, 네, 네.
1: 그래서 이제 그냥 기다리는 거 말고
2: 네.
1: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네. 마중 나가서 이게 꽃이 돼서 기다리겠다. 어떤 그런 가사가 낭만적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 가곡으로 많이 인기를 얻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곡이 기존의 가곡 틀을 약간 벗었다. 이래가지고
2: 네.
1: 발라드 느낌의 그런 가곡 같은.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원픽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 가곡으로.
0: 마중.
1: 예. 네. 그리고 2013년도에
2: 네.
1: 그 비목 가곡에서 콩쿨에서 소개돼가지고
2: 네.
1: 우승을 한 작품입니다.
2: 네.
1: 그래서 알려지게 됐어요.
2: 네. 그럼 네. 이동해 주시고요. 이게
0: 창작 가곡의 새로운 지평을
2: 네.
0: 열었다.
2: 네, 그렇죠.
0: 라는 평을 받고 있는.
2: 도입부에 아주 잔잔한 피아노 반주부터 아름다운 곡입니다. 네.
0: 자, 말씀드렸죠. 특별히 7분 뽑아서 예, 목욕 의자 선물로 네. 보내드립니다. 문자 #8001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이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2: 네. 박수로 청해 듣죠. 마중.

0: 좋다.
1: 와, 이 노래 제목이 마중이라고요.
0: 예, 마중 오, 마중.
1: 이게 가사가 그냥 시예요.
0: 시야, 시. 예, 그죠?
1: 정말 아름답습니다.
0: 진짜.
1: 사는 게 무언지 하무무탄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2: 멋있는 목소리로 읊어주니까 너무 좋은데요.
1: 멋진 목소리로 불러주셔서 더욱 좋았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0: 아이고 참 김지연님의 피아노 소리가 또 너무 좋아서 이수기님이 피아노 선율이 너무 좋아서 더더욱 집중하게 되네요.
1: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반주와 함께 어우러지니 이 라이브가 더욱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1: 네. 4983님 사랑했던 이와 함께한 시간들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울고 웃던 소중했던 나의 기억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요 부교감 신경이 엄청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2: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노래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 추억이 이렇게 되살아나고 그러니까. 기억하게 해서 쓰여지게 돼서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0: 네.
1: 노래에 오롯이 집중하면서 나의 예전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릴 수 있는 그야말로 명곡이죠. 자, 월간 조용갑. 예, 6월은 이렇게 저희가 미리 만나봤습니다. 일찍 네. 만나봤는데 다음 달에는 예외적으로 마지막 주 화요일에 그러니까 7월에는 7월 28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이태리 가세요? 여인들 만나러?
1: 저희가 7월만 여름 특집으로 마지막 주 화요일에 꾸며볼 예정이에요.
0: 네.
1: 예. 그렇게 하고 8월엔 또 바로
2: 초에.
0: 아, 예. 첫 주까지. 네.
2: 연속 이어서 만나니까 그렇죠. 좀 더 새롭겠네요.
0: 그렇죠. 맞습니다. 여름 특집이 되겠습니다.
1: 예, 특집. 네. 네. 네.
0: 혹시 올여름 더위가 참 지독하다면 사람들이 막 짜증도 나고 더위 견디느라고 힘드실 텐데 월간 조용갑에서 조용갑 선생님을 7월 말 8월 초 계속 만나뵐 수 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원한 목소리로 저희 여름을 좀 식혀주시길 바라고요. 네. 정말 이제 다음 달에 뵈면 정말 한여름에
2: 네, 예. 얼굴이 좀 더
0: 되는 거예요.
2: 네. 그리고 그렇겠네요. 얼굴이 더 시커매져 가지고 나타날 겁니다.
1: 아, 건강한 모습으로.
0: 네.
1: 맞습니다. 자, 선곡을 우리 당당히 여러분과 함께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월간 조용갑 페이지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이 여름에 듣고 싶은 노래 사연과 함께 신청하시면 불러주실 수 있으시겠죠.
2: 네.
1: 미리 저희가 신청받아서.
2: 알겠습니다.
0: 네. 좋아요.
1: 아니, 지금 딱 시원한 노래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여름 노래? 갑자기
2: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1: 예예예. 예, 예.
2: 아, 그런 거는 많죠. 그 부니쿨리 부니쿨라.
0: 네, 저도 그 생각했는데 부니쿨리 부니쿨라 부니쿨리 부니쿨라.
2: 선생님하고 한번 저 같이 해볼까요?
1: 너무 좋죠. 저는 너무 좋죠.
2: 얌모 얌모 곰빠 얌모야 이렇게 옆에서 곰빠 얌모야 그것만 하시면.
1: 저는 그것만 돼요. 곰빠 얌모야. 예. 곰빠 얌모야 옆에서 좀.
0: 하여튼 많이들 원하시네 우리 둘이 하기를.
1: 그러니까.
0: 네. 예.
1: 그 만남도 한번 기대해
2: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확한 못지않게 워낙 볼륨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1: 아, 우리 희은 누님도.
2: 예. 성악계로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0: 왜 돈이 없어서 레슨을 못 받았습니다.
2: 아니, 소리가 너무 좋으시니까.
0: 슬픈 얘기입니다.
1: 네.
0: 이하나님, 여성시대 로고송 조용감님 버전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셨어요.
1: 성악 버전으로.
2: 아, 네. 그것도 괜찮겠네요.
1: 우리 여성시대 로고송을.
0: 네.
1: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5378님 기다림의 시간도 아주 좋을 듯하네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 7월 말에 봬요.
0: 아이고, 네. 그때까지 감성 촉촉하게 잘 지내다 만나겠습니다.
2: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1: 테너 조용갑 선생님 고맙습니다.
0: 김지현님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여기 네. 여성시대입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0: 진짜요?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2: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3: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2: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3: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2: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3: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2: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3: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2: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3: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2: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가 방송됩니다.
3: 네, 월간 조용갑 함께 하시고요. 4578님이 아침이 고급지는 것 같아요. 가곡이라면 저와는 먼 세상 노래라 생각했는데 이제라도 가끔씩 가곡 들으면서 내가 살아온 길을 떠올리며 살아야겠어요. 내일은 우리 아들 생일이에요. 하루 진통 끝에 응급수술로 낳은 우리 아들 사랑한다. 내년엔 복학해서 못 챙겨줄 것 같아 여성시대 통해서 꼭 축하해주고 싶어요.
5: 아, 네, 그래요.
3: 네 배 아파 낳은 우리 아들 생일 축하지만 실은 우리 어머님이 더 고생하셨죠.
5: 더 고생했지. 하루 진통 실컷 하고 그러니까. 응급수술로 또 나셨으니까. 야, 6001님 운전 중 울컥해서 나를 차를 세우고 문자를 보냅니다. 노래가 이렇게 와닿을 수 있다는 게 아직은 감성이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맞아. 울적했는데 감동입니다. 노래 아니 가곡 잘 들었습니다.
3: 야.
5: 아, 이렇게 감성 충전할 시간이 필요해요. 매달 계속됩니다. 네. 월간 조용갑
3: 2995님 저는 희은 언니의 님 떠난 후에라도
5: 나 너무... 떠난 후에라도
3: 나 떠난 후에라도 너무 궁금해요. 가사 찾아보니까 슬픈 것 같은데.
5: 아, 그래요?
3: 내일이라도 한번 들려주세요.
5: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못 들을 것 같고요.
3: 그러니까 벌써 20초밖에 네. 안 남았어요.
5: 자,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외로운 뉴요커 도그가 어느 날 반려로봇을 입양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영화 로봇 드림 얘기인데요. 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그려내는 건 이 둘이 이별하고 난 뒤의 시간입니다. 감독은 이런 얘기를 하네요. 행여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잃더라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나는 내가 만나온 모든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 어떤 만남이든 결국 이별로 끝이 나지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게 기억될 사람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이씨.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으로 당분간 물가 상승률이 3%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지호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오늘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번 달도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 지난달과 물가 상승률이 비슷할 것이라며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5월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폭이 늘고 항공료 같은 여행 서비스 가격이 올라 4월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며 생활 물가 상승률도 3% 초중반까지 올라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원유 공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대규모로 방출하면서 비축량이 1980년대 이후 최저 수준에 다가섰습니다. 미국 CNN은 현지 시간 1일 미국 에너지부의 자료를 인용해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량이 지난주에만 800만 배럴 감소했으며 현재 미국 전략 비축유 재고량이 재작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2월 말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비축유에서 약 5,800만 배럴을 시장에 풀었는데 전체 약 14% 규모에 이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등 한미 정상회담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양측 대표단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발족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선 한국의

0: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비롯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그리고 조선업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방침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현지 시간 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를 만나 AI 메모리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 회장과 젠슨 황 CEO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함께한 회동 사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분야에서 함께 이뤄낸 성과를 되새기고 AI 인프라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 CEO는 대만 일정을 마친 뒤 진행될 방한 일정에서도 최태원 회장과 다시 한번 회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로 주요 기술 기업이 외국인 고용을 줄이는 가운데 엔비디아만 오히려 외국인 채용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연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엔비디아는 2026 회계연도 1분기와 2분기에 전문직 취업비자 H1B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늘어난 1,200건 승인받았습니다. 임금 수준도 업계 최상위급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기본급은 최대 39만 1,000달러, 우리 돈 약 5억 9천만 원이고 최고급 기술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 엔지니어는 47만 1,500달러, 우리 돈 약 7억 1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돈을 받고 남의 집에 레커를 칠하는 등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행동대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부산, 경남 지역이 최대 60mm, 울산과 경남 내륙이 최대 40mm, 대구, 경북 남부와 전북 남부 지역이 최대 10mm, 제주도는 최대 80mm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1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3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3: 유쾌의 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오늘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인사해주세요. 누구든 네. 하시면 됩니다.
4: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강전혜입니다. 반갑습니다.
5: 네,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대변인 장윤미입니다.
3: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전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기가 다른데 청취자 여러분께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패널 진행자 오늘 모두 여성, 정치 여 인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호흡 기대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오시죠.
6: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7: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8: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8: 역시 키움.
7: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1: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0: 건강해.
11: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1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1: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2: 건강기능식품.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
4: 네, 정치인사 여러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선거 당일까지 저희는 확대 편성돼서 여러분 만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6.3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여야가 막판 선거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장 사고가 나면서 여야 지도부가 선거운동 다 중단했습니다. 아, 이번 선거는 유독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반복되면서 제동이 좀 계속 걸리네요.
5: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할 것 없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선거는 그리고 선거 유세는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는 당연하지만 뒷전입니다. 그걸 우선시하는 어떤 정치 현상이란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자제하고 중단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인 추념하는 그런 이제 기조로 임하고 있고요. 네. 말씀 주셨다시피 비단 이제 어제 대전에서의 사고뿐만 아니라 서소문 고가 붕괴 그리고 뭐 여러 안전과 관련된 또 롯데 센텀에서는 그러니까 센텀에 있는 백화점에서는 물이 막 그 솟구치기도 했고요.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정쟁의 수단으로 삼을 게 아니라 안전 점검을 어떻게 하고 그 책임 소재가 무엇이며 사고 경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우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계속 부각이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선거에 영향이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6: 당연히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박빙으로 가고 있는 오세훈 후보도 나름대로 이제 막 선전을 해가면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을 봐주시는 상황인데 오세훈 후보는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이었던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께서는 조금은 좋지 않게 보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고들은 사실은 여야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서소문 고가도 철거 중에 있었던 사건인데 작년 11월에도 울산 그 화력발전소에서도 철거 중에 이게 무너지면서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안전규정이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 철거할 때는 규정이 별달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서소문 고가 밑에 몇 분 전에 기차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가슴을 쓸어내리셨잖아요.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것. 그리고 당장 작년 11월에도 철거 중에 사고가 났는데 국회가 이게 사실은 뭐 거의 멈춰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 서소문 고가 사건이 나니까 정청래 대표가 빨리 행안위 열어갖고는 뭐 이렇게 사건 같은 것들도 좀 자세히 보고 개선하겠다라고 예, 예.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은 이번 선거를 넘어서도 대한민국 국민 안전을 위해서 여야가 좀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4: 예. 어제 이제 여야 지도부가 대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한 선거 유세 자중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었는데 오늘 이제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다

0: 운이 마지막 유세전은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선거 막판에 여야를 막론하고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1: 네.
0: 있는데 대통령 투표 독려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고발이 됐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당연하지만 투표 독려 메시지 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맥락과 이 메시지를 뜯어보면 가치 중립적이고 뭐 정파성을 띈다거나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또 대통령은 중립을 또 견제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를테면 이재명 세 글자, 이 대통령 세 글자만 들어가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하게 반응이 나오는데 그만큼 대통령을 헐뜯고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물어뜯는 것 말고는 선거 캠페인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를테면 투표장에서의 이 투표용지를 공개해 했니 안 했니 선관위에서 유권자 해석을 내린 사안이에요. 법리적으로도 이걸 어떻게든 계속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 공소취소 관련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다시 하시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은 정리됐습니다. 이거 국민의힘 의견까지 받아가지고 재논의한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선거 호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왜곡하고 곡해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대안 세력이라면요, 수권 정당이라면 본인들 말을 해야 됩니다. 대안을 내야 됩니다.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한되다 보니까 또 야당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공세로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아마 유효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0: 그 대통령의 X에 나왔던 그 언급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면 투표 포기는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다. 이게 이 내용이 있었고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 요 플라톤의 요 말을 이제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2: 그렇죠. 왜냐면은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으로서 대통령 당선되신 거 우리 전 국민이 다 아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이런 표현들을 하면은 민주당보다는 이제 국민의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투표에 독려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시는 거는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뭐 밥만 찍혔다라고 하면서 그 기표 용지를 갖고 밖에 나오신 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선관위에서는 뭐 일종의 해프닝이다라고 하고서 마무리를 했는데, 근데 이제 사전투표 기간 동안에 다른 국민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에 투표용지 되게 여러 개잖아요. 갖고 들어갔다가 이분이 그 기표함에다가 넣으려고 하는데 그때 딱 생각해보니까 나 교육감 선거는 도장 안 찍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넣고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다시 갖고 들어가서 기표소에서 도장 찍으려고 하니까 이제 참관인께서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막 실강의가 그 있다가 이분이 화가 나셔갖고 투표용지를 찢어버리신 거예요. 투표용지를 찢으면 현행법상 처벌을 받아야 돼서 이분 이건이 돼버렸어요. 근데 대통령은 투표용지를 가지고 밖에 나왔다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왜 다르게 처벌이 되는 거냐 이런 생각들도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선관위에서 그냥 해프닝이었다라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선관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불신을 갖고 계시잖아요.
0: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법 조항을 기준 놓고 이제
2: 네.
0: 판단을 내리고 있을 텐데 대통령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고
2: 그렇죠.
0: 지금 아까 언급하신 이제 그
2: 다른
0: 기표
2: 국민.
0: 용지를 찢었다는 그 행위는 이제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적용을 한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선관위 설명에 따르더라도 연령이 좀 높으신 분이거나 반만 찍히면, 저도 이제 사전투표를 하는데 반만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 이거 제대로 된 건가? 왜냐면 항상 똑바로 찍혔었는데. 그러면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이 또 그런 경우가 왕왕 있고, 근데 그걸 공개하거나 그런 정도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아예 어르신 앞에 안에 다시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왔다라는 거고, 대통령이 보였던 어떤 그 상황이 그런 통상적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 그럼 말씀 주셨던 그 메시지도 이를테면 그래요. 공동체를 뭐 해치는 그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희가 양보하면 아 이거 우리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해석의 영역이니까.
2: 예.
1: 그래서
2: 그
1: 거기에 대해서
2: 말씀이 더 뼈 때리네요.
1: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아가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거 중립을 위반한 거다. 이거는 진짜 역풍 부는 거예요. 이건 대선 불복으로도 보이고, 그러니까 정도를 잘 지키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확 넘어서 버리면 이게 역린을, 이게 누구 역린? 민주당 역린이 아니요, 국민 유권자 역린을 건드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산행 얘기한 거는 저도 예. 조금 과하다 생각.

0: 하는데 네, 네. 막판에 저희 유권자층을 집결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닌가. 어쨌든 아까 우리 장 대변인께서 국민의힘이 대통령 이재명 세 글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 하셨는데 아니 저희는 정권 심판해야 된다라고 이번 선거 캠페인을 짜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함으로써 지금 정권에 대해서 조금은 자제시켜야 된다. 유권자들께서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주십사 말씀하시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 전략이 이제 효과가 있는지는 내일 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두근두근합니다.
1: 부산 북구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이제 화제인데 나쁜 사람이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선한 사람과 뭐 나쁜 사람이 싸우면 선한 사람이 이겨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속에서 나왔던 이 나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걸 놓고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가 부딪혔는데 친한계에서는 이 나쁜 사람은 민주당이다. 근데 박민식 후보는 한동훈을 말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 말이 더 설득력 네. 있다고 들리세요?
2: 아니 이건 상식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스몰 정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를테면 박민식 후보가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맥락을 그것 또 심지어 이렇게 지원해주러 오신 전직 대통령의 말을 곡해해가지고 전달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가만히 계셨겠냐 내가 말을 곡했으면 이제 뭐 이렇게 네. 됐어요.
2: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정우 후보를 평가할 때 그러면 나쁘다 착하다 나쁘다 좋다 하려면 그 준거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평가하실 수가 없어요. 아마 만약에 되게 초짜다 경험이 부족하다 정치 일선이 처음 나와서 뭐 많이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하셨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1: 민주당이니까 나쁘다 이거예요.
2: 그러니까 민주당 이꼴 나쁘다 민주당 후보는 다 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가? 그냥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우리가 확인했다 뭐 이러면서 SNS 글도 올리고 그러는데 확인했던 내용이 이명박 전 대통령 수행한테 야 나쁜 사람 이거 하정우야 한동훈이야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동훈이야 이랬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그냥 상식선으로 접근하고 크게 넘겨도 되는 걸 나 나쁜 사람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는 조금 유권자들 이런 어떤 기대치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0: 저도 한동훈 캠프에서 이 일을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키우고 있는 이유는 본인들이 당에서 이제 배척당했다. 피해자 프레임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표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뭐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선거 캠페인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해도 당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예전부터 친한계 그 한동훈 대표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친한계 스피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있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이용해서 박민식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곡해한다. 이게 한동훈 후보 측의 설명인 네. 건데 박민식 후보는 사실은 더 구체적인 말도 있는데 내가 참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수위를 조절해서 얘기를 했나 사실은 더 심한 말이 한동훈 후보 측을 향해서 있었나? 뭐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2: 있을 수 있죠. 국민의힘 계열에서 선출된 전직 대통령이에요. 좋다 나쁘다를 따질 때 무소속으로 나와서 3파전의 구도를 만들고 그래서 보수 정당의 승리 가능성을 낮춘 정치인에 대해서 모란 평가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나쁜 정치인이라고 평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맥락상.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도 사실은 더한 말이 있었어. 내가 참는 거야. 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게 왜곡이나 과장이나 거짓처럼 들리느냐.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그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그 선거 전략상 한동훈 후보 측이 너무 이 부분을 이렇게 장기화하는 건 나쁠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뭐가 있었을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은 하던데 네. 이것도 계속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스몰 진행될까 봐 넘어가면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형준 캠프에서 이제 초청을 한 거고 그래서 박민식 후보를 초청하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왔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도 공방이 있었잖아요.
0: 근데 이제 박민식 후보 캠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연락을 해서 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랑 맥락이 비슷한데 결국에는 뭐 초대를 받았네 안 받았네 이 이야기를 키우고 있는 것도 한동훈 캠프 쪽에서 키우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불편하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

말하자면 박민식 후보가 당 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후보다. 왜냐하면은 최근에는 부산 북갑에서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커져가고 있으니까 당에서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한동훈에게 마음을 다시 열어주고 우리가 꽃길 걷고 들어갈 거다라는 뭐 그런 메시지를 아마 유권자층에게 지지층에게 주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갈라치기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한동훈 후보는 그 정영근 후원회장을 선임을 하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이분이 그동안 얘기했던 좋은 정치라는 것과 맥이 하나도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분이 지역에서 유권자층에게 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렵부터 어쨌든 박민식 후보랑 보수 유권자층의 파일을 나눠가는 형태가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원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아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해도 그리고 만약에 당으로 돌아온다면 우리 당이 또 두 쪽 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징계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친한계에서 막판에 계속적으로 강한 메시지들이 나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 여러모로 아쉽다. 말씀드립니다.
1: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약간 이런 공방과 약간 네. 다툼이 있는 분위기 속에서 하정우 후보는 어제 굉장히 거리를 두면서 네. 공약. 만 강조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그러니까요. 하던데 그러면서 이제 막판에 스트레스 전략이냐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유권자 뭐 밑바닥 민심 다지고 이제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이제 박민식 한동훈 양 후보 간의 어떻게 보면 좀 이전 투구 양상이에요. 너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갔다면 이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거잖아요. 아닌데 초대받았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아주 고차원적인 논의는 아닌 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집권 여당 후보는 어떤 행보를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공약으로 승부하겠다. 지금 이 지역의 구도는요. 검사 대 과학자의 구도예요. 그럼 유권자가 누구를 선택하는 게 옳겠습니까? 저희도 검사분들 많이 뵙죠. 뭐 법조인의 어떤 직업 윤리상 과거 지향적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수습하고 문제점을 들춰내고 거기에 대해서 진단하고 평가하는 거. 미래 지향적인 일단 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평생 그렇게 한 부분과 관련해서 벗어났다고 보여지지 않는 이 두 후보. 둘 다 검사 출신이시고 한동훈 반민식 박민식 한동훈 후보는 계속 설전을 벌이는 것도 과거에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시시비 비를 가리는 데 갇혀 있다면 우리는 AI 전문가로서 국가를 AI 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여러 어떤 산업들도 저희가 AI를 더 씌운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랬을 때 물량이나 이런 재고 관리뿐만 아니라 어떤 이 설계를 하고 이 수익을 올리는 데 있어서 AI 도움을 모든 분야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문성을 가진 정치인 누가 더 필요할 것인가? 저희는 바닥을 훑으면서 설득드리고 호소드릴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이제 스텔스 선거 전략이라고 하는데 대단히 유효하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1: 그 전재수 후보의 오늘 오후 마지막 일정이 북구갑으로 잡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지금 부산시장보다 북구갑이 훨씬 더 절실하고 지금 급하다 뭐 이런 판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당의 지금 전략을 어떻게 보세요?
0: 그 북구갑에서 좀 이렇게 파이팅이 나와야 부산시 전체에서의 어떤 전재수라는 후보의 면이 서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이 하 GPT 이렇게 막 사랑이 뿜뿜한 눈빛으로 쳐다볼 때도 아 출마하려나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 정청래 대표가 뭐 삼고초려해서 모셔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막판에 정청래 대표는 뭐 개소식도 가지 않고 가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전재수 후보가 그 부산 전체를 책임져야 된다. 정청래는 가지 마라라는 송영길 후보의 발언도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전재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힘들게 닦아놓은 지역구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정우 후보가 여기에서 제대로 그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은 본인의 어떠한 앞으로의 정치 생명 같은 것들도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산시장에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넘어서서 제대로 그 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도 왜 그 공범을 보면은 본인은 등에 있는 하정우 이름만 나오고 얼굴은 전재수 후보의 얼굴이 나와 있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하정우 후보도 본인만의 이름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두 분이 지금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어필이 될지는 좀 의문이다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시장 선거에 있어서도 북구갑이 함께 갈 수 같이 네. 가야만 되는 지역이다 뭐 이런
2: 연동이 돼 있는 거죠. 네, 사실 그쵸. 북갑은 보수세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재수라는 정치인이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부산에서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했을 때 승리를 견인했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상징성이 너무너무 크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후계자 후배로서 하정우 후보를 어떻게든 끌어주고 있는 건데 부산시장에선 승리를 하더라도 북갑에서

0: 민주당이 내어준다면 그건 반쪽 승리거든요. 그리고 하정우라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후보로 저희는 승부를 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고 크거든요. 그러니까 전재수 시장 후보도 북갑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 의미 했을 때는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안 할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하정우 후보가 예. 말실수가 좀 많아요. 처음에 이제 오빠 논란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가 옆에서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그 베스팅 계약 관련해서 100억 손해봤다. 이거를 유권자들한테 막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최근에도 유권자랑 예. NHN이랑
2: 광고 네이버 듣고 보겠습니다. 예.
3: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4: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5: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4: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6: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4: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7: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4: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8: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9: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0: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2: 네. 아까 1부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 강전의 대변인께서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하정우 후보는 전재수 후보 없으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씀 맞아요.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네. 마무리하고 우리 대구 넘어가도 될까요?
1: 네. 좋습니다. 네.
2: 자, 대구. 지금 대구에 계시죠?
0: 예, 대구. 저 대구 왔다 갔다 하면서 대구 저희 희망 캠프인데요. 네. 거기 대변인도 맡고 있습니다.
2: 아, 그러시군요. 네. 어제 김부겸 후보가 민주당 견제를 위해서 네네. 김부겸을 뽑아달라. 공소시효 특검법 예. 내가 막아내겠다. 네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0: 실제로 저지하는 데 역할을 이번에도 하셨고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공소시효라는 게 대구 유권자분들 그리고 보수 유권자분들한테는 이거 뭐 민주당이 조금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인상을 드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걸 부유경 후보들과 같이 해서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하고 유의해야 된다. 그리고 진행하더라도 어떤 대안은 또 마련돼야 된다라는 역할을 한 게 김부겸이라는 전 총리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어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말빨이 먹히는 예, 정치인이고 예. 그러면 반대로 추경호 후보를 대구 시민분들이 뽑아주셨을 때 어떤 양태가 벌어질 것인가. 저희가 대구 가서 시민분들 만나시면 보수 그냥 일방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대단히 전략적으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계엄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리고 장동혁 대표 지금 우리 보수 정당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망가뜨린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상당히 강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추경을 뽑으면 장동혁의 이 체제는 연장된다는 겁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보수를 지켜냈다는. 그런데 김부겸을 뽑으시면 견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견제는 단순히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평가뿐만 아니라 민주당 견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김부겸 후보 어떻게 내세웠습니까? 읍수하고 간청하고 마다하는 분들을 분을 삼고초려 끝에 내세운 거예요. 거기에 따른 응분의 어떤 보답이 있을 거란 점을 계속 유권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2: 그래서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을 견제한다고 뜬금없네 뭐 이렇게 막 받았어요.
1: 네,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민주당 중앙당에 대해

0: 쓴소리 많이 하셨거든요. 공소취소 특검법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스타벅스 사태에 대해서도 이만하면 됐다 말씀을 하시는 게 결국에는 중도층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 당도 다릅니다만 이번에 선거 캠페인 과정을 보면서 진짜 존경하게 됐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거에 본인이 이제 뛰어드신 것을 넘어서서 캠페인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며칠 전에 보니까 중앙일보에서 추경호 후보와 김부겸 후보가 서로 껴안고 있는 사진을 쓰면서 굉장히 크게 기사를 냈더라고요. 대구 선거는 네거티브가 없다.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 이게 김부겸 후보가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 대구시장으로 출마를 하시면서 저희가 여론이 또 출렁했고 당시에는 또 대구시장 그 경선 과정에서 저희가 너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부겸발의 이 커다란 어떠한 물결 같은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보수도 조금 더 단합하고 조금 더 쇄신하려는 모습들을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이게 이제 김부겸 후보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재건을 위해서라도 나를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추경호 뽑으면 네. 장동혁 체제 연장되지 않냐. 이래서 나를 맞아요. 이용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전략과 발언이 아까 이제 존경한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구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0: 저는 대구 표심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수와 진보 모두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김부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스탠스들이 저는 민주당에서 조금 더 확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근에 중앙당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었던 공소취소 특검법 그리고 뭐 스타벅스 그리고 또 삼성전자 파업 사태에 있어서 정부가 보여줬었던 원칙 없는 합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김부겸 후보는 본인 개인기로서 사실은 대구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계셨는데 중앙당발로 너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고 봐요. 저희 국민의힘이 잘했다기보다는 민주당에서의 악재 들이 김부겸 후보에게는 조금 이겨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1: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김부겸 전 총리이기도 하고 네. 이 정치적인 무게감이 상당한 분이기 정말. 때문에 지금 뭔가 중앙당을 견제하는 듯한 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진심이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앙당 차원에서 소통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지 네. 그게 궁금한데
2: 매우 원활하게 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공소취소할 때도 후보가 직접 나서서 거기에 대한 조율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 지도부가 개소식에 내려오고 최고위를 또 대구에서 개최하고 그랬을 때 정청래 대표도 본인이 이른바 낄낄빠빠 하겠다 그랬어요. 김부겸이 부르면 오고 부르지 않으면 나는 오지 않겠다. 김부겸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중앙당에서 지원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손 떼겠다라는 취지였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약속드린 건 신공항 그 아주 기초자금 1조 원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당으로부터. 이거는 김부겸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 시민들한테 본인도 본인이 성장하고 그 배경이 된 데 대구라는 뿌리를 지울 수가 없는 정치인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고 거기에 대한 은혜를 갚겠다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어서 저희 민주당이 대구 시민분들 미우시더라도 그리고 선뜻 손이 안 가시더라도 김부겸은 한번 제발 한번 써봐 주십시오. 아예 간청드립니다.
1: 아니 지금 대구 선대위에 또 몸담고 계시다 보니까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예. 자, 전북 지역이요. 높은 사전 투표율에서도 보듯이 이번 지선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김관영 후보가 아예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내가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 사퇴한다. 지금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요. 조금 오만해 보여요. 이번 선거는 다 이겼다. 처음에 박지원 의원께서 뭐 15대 1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보다는 8월에 있을 전당대회를 더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청래 대표가 격전지를 가기보다는 지금 호남에서 그러니까 뭐 무소속이나 아니면 조국혁신당 후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관영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리비 준 게 영상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이원택 후보 후보도 식사비 대납 의혹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납을 했던 사람도 원래 이번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했었는데 그분은 바로 이제 컷오프를 시켰거든요. 이게 중앙당에서 좀 잣대가 너무 엉성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안호영 의원이 단식을 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가 12일 동안 끝까지 오지 않았어요.

0: 않았던 거.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북 당원들 그리고 시민들께서 당 지도부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크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관영 후보가 만약에 이번에 승리를 해서 돌아오게 된다면 정청래 대표는 8월 전당대회 못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일 텐데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장도연 대표가 너무 미운 털이 박혀있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비토하는 목소리가 언론에서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내에서는 상당하다고 알고 있어요. 이거를 네. 좀 서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지방선거인데 네. 지사를 뽑는데 집권 여당에서 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이제 여론조사 공표 직전까지 나왔던 그 추이를 봤을 때 굉장히 득세하고 있고 이 부분이 아주 주목되고 있어요. 네,
2: 큰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건데 전북에서는 전북 도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승리를 못한 적이 없어요. 무소속이 당선된 적도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 그리고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딱 이 프레임을 본인의 비위라는 건 사실 출당하는 게 맞는 비위라고 저도 생각해요. 예, 예. 그리고 당 지도부에 이 결단이 있었던 거고 근데 그 대결 구도를 싹 가리기 위해서라고 판단하는데 친청대 친명구도처럼 가져가는 거예요. 본인이 인재 영입 1호였다고 합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을 떠나서 국민의당 가셨다가 저희가 선거 앞두고 총선이었나요? 대통합이라고 해서 그때 민주당을 떠났던 분들을 원래 저희가 한번 탈당을 하면 복당이 쉽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걸 왜 이 탈당을 했는지를 다 따져보고 복당 여부를 심사를 하는데 그때 대통합의 기차에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인재영입 1호입니까? 그게 본인이 본인을 명명하는 건데 유권자를 좀 호도하는 측면이 있고 다만 이 프레임 전환이 어느 정도 효과는 거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 돈 살포하는 CCTV 영상이 있어요. 이원택 후보 당 윤리감찰단 다 논의를 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본인의 명징한 그런 CCTV 영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 돈을 거뒀다고는 얘기하시지만 이 부분은 수사로 밝혀져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다른 대결 구도처럼 하려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사전 교감이 있었다. 내가 전화로 출마 사실을 알렸다. 청와대에서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실 없다라고. 이건 대단히 무례한 거예요. 정치의 금도를 넘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북 도민들한테 소구력이 있을까요? 이 행보가 이 무리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 다만 이렇게 당에서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만에 하나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면 이게 당의 부담이 되겠죠. 정청래 대표한테 부담이 된다라는 예측 나오고 있지만 그럴 리 없을 겁니다.
1: 그럴 리 없을 거다. 지금 완벽하게 이제 민주당 측 이제 입장을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선거 정말 결과를 알 수 없을 만큼 박빙이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들 관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갔던 그 전북 도민들의 심리는 어떤 것인가?
0: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김관영은 이렇게 일 잘한다는 소문을 저도 들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컷오프를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원택 후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거 이게 굉장히 좀 실망감이 있었을 것 같고 안우영 의원에 대해서 단식 때 오지 않았었던 거 이런 게 컸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김관영 후보 입장에서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본 거는 대통령께 뭐 전화로 말씀드렸다가 아니라 그냥 말씀드렸다라고 한 메시지를 봤거든요. 아마 뭐 텔레그램 같은 거 보냈는데 대통령께서
1: 대통령에게 이제 불가피성에 자기 출마에 네. 대한 불가피성에 말씀드렸다 이제 이렇게만 나왔었죠.
0: 그러니까 예. 화답이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마치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조금 과장한 게 아닌가 싶고 이거를 판을 또 키우고 있는 게 송영길 후보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연수에서 후보인데 본인 지역구보다 지금 전북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정우 후보가 그 처음에 부산 내려갔을 때 정청래 대표랑 좀 설화가 있다 보니까 그때도 송영길 후보가 방송에 나와서 정청래 이제 부산 그만 가라. 부산은 전재수에게 맡겨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후보로 뛰고 있으면서 지금 또 전북에서도 김관영 뭐 민주당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아 이분도 이제 전당대회 나가시는 게 확실해졌구나 예, 예. 이런 생각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당원들께서 당대표에게 왜 마음을 돌리셨는지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스스로가 이거를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후보가 당으로서 결정이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김관용 후보는 사퇴를 정청래 대표가 안 하더라도 연임이 어렵다고 보고 본인은 어떻게든 복당하겠다라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고 민주당도 굉장히 강경합니다. 당 지도부는 대표가 누가 되든 김관영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복당은 불가하다 이렇게 애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이제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복당은 불가한 겁니까?
1: 당원당규상 사실상 어렵죠. 이게 그냥 어떤 정무적인 판단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 거의 밤에 이 지도부가 최고위가 최고위에도 친명이니 친청이니 그 노선이 있어요. 개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목소리로 이거는 출당해야 된다. 당에 너무 부담이 된다. CCTV까지 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조치는 할 수가 없다. 출당이 답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출당이 되면 저희는 복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딱 가리면서 내가 만약에 생환하면 복당을 해가지고 뭐 당에서 입지를 굳히겠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거짓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2: 이거 좀 부산북갑이랑 비슷한데 한동훈 후보도 지금 무소속인데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는 걸 넘어서서 당 지도부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지금 김관영 후보도 무소속으로 민주당 다른 후보가 있는데 당 지도부 정청래 대표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둘 다 똑같이 하는 게 당으로 돌아가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게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뭐 도와주는 사람들도 해당 행위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이게 당내 분화가 그래서 이제 이번 지선이 끝나고 나서 각 당의 권력 재편까지 이어지는 전형적인 이제 두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도가 높은데 어제 이제 급기야 이원태 후보 측의 선거 운동원이 김관용 후보 유세차 아래로 들어가서 눕는 일까지 발생한. 하면서 굉장히 아찔한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이렇게까지 지지층 감정 싸움으로까지 격화되는 이 부분은 어쨌든 당 차원에서 좀 진화는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맞습니다. 시각이 있어요.
1: 그래서 이 해당 선거 운동원에 대해서는 해촉 조치를 했고 아무리 이게 그 생각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고 진영이 좀 달라지고 갈라졌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해선 안 되는 일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좀 어떤 조치가 있었다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0: 네. 자, 여당의 이 권력 지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관심이 있는 와중에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대표 비판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의미로 읽으셨어요? 이거 단순한 실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2: 네? 김민석 총리도 이제 전당대회 나오고 싶으신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되게 여러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번 총선에 안 나오시는 게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시는 거다. 근데 지금 문제는 갑작스럽게 송영길이라는 인물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그리고 그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안 하면서 이게 무죄가 확정되니까 출마도 하시고 출마를 넘어서서 아까 얘기했던 부산, 전북 이런 데 다른 지역구 선거에 대해서도 스피커로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저거 그 만약에 송영길 후보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면은 내가 후발주자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분 당대표 관심 있다는 거 예전에 또 언론에서도 살짝 밝히신 적이 있기 때문에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좋아요 눌렀다가 취소한 것도 뭐 고양이 발이 눌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잠깐 떠보기다. 그 당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좀 떠보기 행동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떠보기예요?
1: 아니 저는 근데 실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슨 이제 문자를 주고받은 게 본회의장에서 좀 뭐 이렇게 나온들 김현 의원이라면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본인이 또 정치를 한두 해 하신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좋아요를 눌렀다가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해석될 줄 알았으면 좋아요를 누르고 그냥 계속 있었을 것 같거든요.
0: 이거를 지금
1: 주어 삼키는 듯한 인상을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을 것 같아서 그렇고 아마 저는 김민석 총리가 나오실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는 생각해요. 다만 100%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긴 좀 어려운 게 이게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단히 이 유동적인 상황이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도 있을 거거든요. 이를테면 전북 지역과 관련해서 풍향계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전체 다른 저희 민주당에서 6개 경합지 꼽았는데 거기에 승패에 따라서 정청래 지도부에 대해서 재신임이 당원들로부터 가능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상당히 좀 유동적이에요. 그러면 김민석 총리는 무려 전당대회 출마하려면 총리직을 이제 뒤로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총리직을 상당히 또 잘 수행하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있다라고 들었어요. 뭐 당연하겠지만 그러면 당장 이제 나올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오늘 뭐 만찬이 있다라고 하고 국무위원들과 이게 굿바이 고별 만찬 아니냐라고 네. 해석이 나오는
3: 오늘 국무위원들과 비공식 만찬 회동 네. 이제 네. 이걸 두고 다 고별 만찬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1: 그런데
3: 거잖아요.
1: 그런데 이제 총리실에서 나오는 설명을 보면 아 이게 6월달에 대통령의 주요 일정도 많고 국정운영의 2인자로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으로선 좀 유동적인 상황이다. 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네, 총리실에서는 오늘의 이 회동을 정부 출범 1년을 맞아서 네. 마련한 자리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밝히고 있는데 정치가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언제 나온다라는 막 구체적인 일시까지 다 짚어가면서 또 이렇게 기사를 네.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2: 다음 총리 누구다. 막 하마평도 지금 막 이미 뭐 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께서는 어쨌든 총리직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넓게 여의도를 쓰고 싶으신 마음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0: 어때요? 뭐 1대1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 이렇게 1대1 구도로 가게 될 거예요? 아니면 송영길 전 대표까지 해서 3파전으로 갈까요?
2: 저는 송영길 대표께서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은 분명히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개항을 계속 나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개항은 대통령이 사랑하는 또 대변인 김남준 대변인에게 지역구를 뭐 물려주셨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고 본인은 연수 쪽으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원들께서는 아 송영길 후보가 또 이렇게 양보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당원들은 양보하는 모습 이런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인에게. 그게 다음번에 투표를 하게 되는 동인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김민석 총리는 지금 그런 동인이 없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뭐 국정수행을 옆에서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 이름으로 뭔가 똑바르게 이렇게 나오는 어떤 결과물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후보와 만약에 그 김민석 총리가 두 분이 나오게 된다면 겹치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송영길 후보가 최근에 보여줬던 모습들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면서 김민석 총리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안 나오게 된다면 저는 김민석 총리가 이 선거 이후에 어떤 당내 판세를 보고서 김민석 총리가 오히려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송영길 대표가 안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0: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지선 결과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겠지만 네,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1인 1표제가 이제 적용이 이제 되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당 권리당원들의 민심이
1: 굉장히
0: 중요해지다 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 정청래 네. 대표에게 힘이 실리지 않겠냐. 이것도 하나의 변수다. 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 제가 이제 기자분들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네. 이제 6.3 이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취재를 쭉 해오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만약 오늘 당장 전당대회를 연다라고 하면 누가 우위에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시점에서 중론은 아 그래도 정청래 대표한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평가를 많이 내놓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말씀 주셨다시피 1인 1투표제는 이 장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권리당원의 어떤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관철되는 시스템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검찰개혁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도 기대치에 좀 부응하는 행보를 또 정청래 대표가 하고 또 당원들은 일반 이제 유권자분들보다는 좀 뜨거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좀 부응하는 정치 행보를 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여러 당 이 유세를 하면서 당원들 만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지기도 좀 됐다라는 평가도 나와서 그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 정청래 대표는 예. 저 평택에서의 선거 결과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당에서 예. 흔들린 게 조국 혁신당의 합당 과정이었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살아서 돌아올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주제를 빨리 넘겨서 네. 유영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제 단종에 빗댄 게 크게 화제가 됐는데 이게 지금 요즘에 왕과 사는 네.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12살의 왕이 빼앗긴 단종의 박 전 대통령을 비유하는 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틀린 숟가락 얹기예요.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건 국민을 사실 폄훼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광폭 행보하고 있죠. 그건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장동혁 얼굴로 전국 다니기 어려워서 두 전직 대통령이 소환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부에서 환호받고 박수 받는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는 거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민이 하신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했습니다. 그런데 모함이라고 하면서 이 영화가 흥행한다고 해서 단종, 억울하게 죽음에 내몰림, 그 어린 왕의 비유를 한다? 그러면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밑자락을 깐다?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0: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소환에 대해서 보수 내부에서도 이거 진보 유권자 더 나아가서 무당층 그리고 이 중도층이 역결집할 거다. 저는 그 분석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저는 유영하 의원께서 어쨌든 이번 선거 이후에 뭔가를 도모하시겠구나.
2: 그래서 어제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러면 유영하 의원이 왕사남이냐 뭐 이렇게 꼬리가 물어졌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 유영하 의원이 당권 도전 가능성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1: 이제 당권 도전을 하려면은요 장도연 대표가 내려놔야 되는데 네. 당내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현재로서는 중론이거든요. 또 모르겠어요. 선거가 결과가 나오고 또 장도연 대표가 서울과 부산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전당대회든 뭐 당대표든 최고위원이든 유영하 의원이 좀 중앙으로 지도부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번에 선거 캠페인 과정에 마지막에 크게 합류를 하신 거는 본인의 어떤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그 다음의 스텝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영하 의원이 뭐 왕가 사는 남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공천받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고 TK 지역 주민들께서 알아주셔서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분은 다음 스텝 생각하고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아쉽네요.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광고 들으시겠습니다.
3: 절세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적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3: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2: 탄탄방수
3: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네, 정치인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저는 이정민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9: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0: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화요일 MBC 정오 종합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와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나타나 지역을 망친 무능한 지방권력을 심판해달라고 지지를 부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추진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폭주를 멈춰 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 5명이 목숨을 잃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에 대해서 경찰 등 관계기관이 원인 파악을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독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사례를 모두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1: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3.1% 상승해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여파가 가장 컸는데 한국은행은 당분간 3%대 물가 상승률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란과 종전 협상에 지장을 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철새의 왕 철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되옵니다. 철새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라.
6: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내일 꼭 투표장에 가달라며 막판 지시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지방권력을 심판해달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폭주를 멈춰세워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 성과를 내세우며 지방선거에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유능한 민주당에 투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무능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을 교체해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3: 4년 전 윤석열을 등에 업고 나타나 지역을 망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방 권력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2: 국민의힘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폭주를 멈춰세워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한 표를 몰아달라고 외쳤습니다.
5: 이재명과 민주당의 경제 파괴 폭주, 민생 붕괴 폭정을 이제 멈춰세워야 합니다. 투표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4: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2: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후보들은 오늘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25개 자치구청장 후보들과 만나 원팀 선거를 내세우며 오세훈 시장 심판을 위해 기호 1번으로 몰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6: 오세훈 후보의 무능, 무책임, 무사한 일 10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2: 5선 도전에 나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초거대 도시 서울을 준비가 부족한 후보에게 넘겨줄 순 없다고 맞섰습니다.
7: 정은호 후보는 너무도 준비가 안 된 초보 운전자였습니다. 서울시를 초보 운전자의 연습 코스로 만들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2: 13일간의 선거운동이 오늘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충남 천안에서 마지막 집중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4: 5명이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폭발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오늘 오전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건물이 붕괴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보고 내부에서 발화 추정 지점과 인화물질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전유정 기자입니다.
8: 5명이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폭발 사고 현장. 오늘 오전 10시부터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일부 유가족도 참여한 합동 감식에서는 폭발과 함께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9: 감식 주요 사항으로는 화재 상태 확인, 그리고 발화부 추정 지역 조사, 그리고 인화물질 유무 여부 등과 함께 인체 조직물 수색 여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4: 유승식 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장입니다.
8: 어제 오전 11시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56동 세척공실에선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폭발 사고로 건물이 일부 부서졌지만 현재 붕괴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앞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로켓 추진제에 들어가는 공구에 묻어있는 화약 원료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위험한 작업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혀 이번 사고가 대형 인명사고로 번진 원인을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와 검찰,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과 국과수는 사고로 숨진 5명의 신원 확인을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전효정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폭발 사고의 수습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처럼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사례들을 모두 모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11: 살자고 간 일타가 죽음의 장이 되곤 합니다. 우리는 과연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는 건가?
10: 특히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폭발 사고가 나고도 재차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0: 그러면서 산재 사망 사고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여전히 계속돼 안타깝다며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을 추려 따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둔 만큼 이 대통령은 남은 4년 동안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여 국민의 삶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남은 시간은 비록 4년이지만 8년과 같이 있을 수 있다. 8년처럼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수출 등 핵심 지표 개선 성과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 취약계층 등 민생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로봇과 방산 등 여타 첨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에 대해서는 국민의 성원과 공직자의 헌신에 힘입어 위기를 잘 넘어왔다며 모두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협력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임기를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더 많은 국민의 성원과 평가를 받는 정부가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2: 최근 포천에서 예비군 훈련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군 관련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국군 통수권자로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당국은 이런 사건 사고들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 국민들께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3: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값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무려 24% 급등했고 유가가 바로 영향을 미치는 항공료와 여행비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4: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19.9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늘어 2024년 3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 지수도 같은 기간 3.3% 올라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석유류 제품은 지난해보다 24.2% 올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7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휘발유가 23.1%, 경유 33.3%, 등유가 21.7% 올랐고 이 영향으로 공업 제품 물가는 4.2% 상승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8% 오른 서비스 물가에서도 국제 항공료가 33.5%, 해외 단체 여행비 26.3%, 승용차 임차료가 25.7%의 상승폭을 보여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5: 유류 할증료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국제 유가하고 연동돼 있다 보니까 유류 할증료 상승으로 인한 국제 항공료 상승도 있고
3: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 통계심의관입니다.
4: 밥상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 지수는 채소와 과일 가격 하락에 1.4% 떨어졌습니다. 다만 축산물 소비자 물가는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의 영향으로 5.8%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중동전쟁이 준 유가 충격으로 당분간 물가 상승률이 3%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물가 지표 악화 소식과 함께 개장한 코스피는 개장 직후 8,900을 넘으며 또 한 번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며 현재 8,7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우선 시급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 비축분의 선제 공급, 할인 지원 강화, 할당 관세 물량 추가 확대 등 필요한 대책을 각 부처에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취약계층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며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 성장도, 양극화 개선도, 국가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일주일 내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협상의 변수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중단시켰다고도 밝혔습니다. 백승은 기자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종전 양해각서 합의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앞으로 일주일 내로 당신이 그걸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추가로 몇몇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헤즈볼라 양측과 통화해서 쏘지 말라고 말했고 양측 모두 서로를 향해 사격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협상 동력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란 측은 종전 협상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0: 하지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소탕을 명목으로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자 이란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타스님 뉴스는 레바논 평화가 휴전의 전제 조건이었다면서 휴전이 위반된 만큼 이란 협상단은 대화와 문건 교환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보복을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입구에 대한 추가 봉쇄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언론을 통해 협상 중단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도 이란과의 대화가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고 SNS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가운데 일주일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백승은입니다.
1: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걸프해역에 미국 민간 선박을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2일 이란 관영 타스닌 통신에 오만만에서 이란 선박에 대한 미국의 공격에 보복 조치로 미국 이스라엘 선박에 순항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이라크 남동쪽 약 40마일 해역에서 화물선 한 척이 우현의 정체불명의 발사체를 맞아 큰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피격된 화물선은 파나마선 쪽으로 이란군 주장처럼 미국이나 이스라엘 선박이 아니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추가로 내릴 비의 양은 전남 남부와 제주 산지 최대 70mm, 경남 최대 50mm, 그 밖의 남부지방은 5에서 3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전 30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3도입니다.
2: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번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부 20에서 70mm, 전남 북부 5에서 30mm입니다. 어제 밤부터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완도 보길도가 240mm, 신안 가거도 203mm, 장흥 관산 128mm 등을 기록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 후보들은 한 표를 호소하며 빗속 마지막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는 광주를 시작으로 구례와 담양, 함평에 이어서 말바오시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가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도 곡성을 시작으로 광주 5개 구 전역을 돈 뒤에 광주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에서 마지막 유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진보당 이종욱 후보와 정의당 강은미 후보 등도 광주와 전남 일대를 돌며 마지막 한 표를 호소하며 선거 유세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서 정부와 기업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근로자와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남 우주산업의 핵심 동반자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 사태를 잘 수습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파 가격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해남을 비롯한 양파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조생종 양파 거래 가격은 1kg에 590원 수준으로 생산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서 상당수 농가가 수확 대신 산지 폐기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전체 재배 면적의 90%를 차지하는 중만 생종 수확이 이달부터 본격화되고 수입 양파 증가와 소비 부진으로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가들은 정부의 시장 격리와 수급 조절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올해 상반기 불법 조업을 한 외국 어선 14척을 납포하고 160척에 대해서 퇴거 차단 조치했습니다. 또 기상 악화 등으로 우리 해역에 긴급 피난한 중국 어선 700여 척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서 불법 행위를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난 5월 관련 법 개정으로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이 기존보다 5배 오른 최대 15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불법 행위 억제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남경찰서가 투자 사기 이른바 리딩방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외국인을 검거했습니다. 이 외국인은 지난달 허위 투자 정보에 속아서

0: 1억 9천여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현금 6천만 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이 주식 투자 관련 영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총책 등 조직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활 인구 늘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생활 인구 늘리기 사업 공모에는 전남 5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도비와 시군비를 3대 7 비율로 투입해 모두 3억 6천만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선정된 사업은 달리며 즐기는 반값 여행, 목포 런트립, 강진 품에 살아볼래, 무한 황토 갯벌랜드 사업 등으로 체류형 관광과 귀농 기총을 통해서 생활 인구 확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흐린 후 늦은 오후부터는 서서히 맑아지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2도입니다. 허연수입니다. 이상으로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얼쑤 신난다.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귤이. 대한민국 유일의 쌀귤이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귤이.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북극을 탐험하는 어느 소설에 나오는 얘긴데요. 얼음집 이글루에서 폭풍을 피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거센 폭풍,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늑대보다 더 큰 공포는 나의 거친 한숨. 내가 숨을 크게 쉴 때마다 그 입김이 이글루 벽에 얼어붙어서 공간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나를 옥죄는 건 언제나 내 자신이다. 옛날 어른들이 한숨 쉬지 말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고요. 별일 아닌 거에 한숨이나 짜증 말고 가볍게 그냥 싱긋. 오늘도 그렇게 가볼까요?

0: 주현미와 소녀시대 서연이 함께 부른 짜라짜짜로 손태진의 트로트라디오 시작해보았습니다. 근육운동은 물론이고 요가를 할 때도 호흡이 참 중요하잖아요. 복식호흡도 좋고 심호흡도 좋은데 그냥 별일 아닌 걸로 한숨. 아, 요거는 그냥 안 좋은 습관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웬만하면 그냥 씩 웃고 넘기는 게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가장 편한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2757님께서 지금 이 날씨 얼어붙는 북극이 그립네요. 햇볕에 있던 승용차가 열에 달구어져 손이 데일까봐 문을 못 열 정도예요. 3시간 주차했어요. 맞아요. 요새 이제 외부 주차장 보면 그나마 조금 그늘 있는 데다가 두려고 그늘 있는 곳은 다 만차입니다. 만차. 너무 더워서. 근데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다니 좀 무섭네요. 5089님께서 김해에는 비가 많이 내려요. 발 안 젖으려고 장화 신었어요. 밥 맛있게 먹고 좀 쉬고 또 파이팅 해야죠 하면서 아주 귀여운 장화를 신으셨네요. 네, 우리 고양이 장화 있잖아요. 너무 예뻐요. 네, 발 젖지 마시고요. 1165님 선풍기 두 대 사들고 오랜만에 홍성 이모 댁에 왔는데 시골 냄새가 너무 정겹네요. 이모가 쪄주신 감자가 어찌나 포슬포슬한지 홍시처럼 입안에서 아주 살살 녹아요. 아, 그 진짜 부드러운 감자 먹을 때 그런 느낌 나죠. 예. 이렇게 시골 냄새가 정겹듯이 우리 손트라와 매일매일 함께하면 정겹습니다. 우리 남부지방은 태풍 영향으로 비바람이 조금 오고 있고요. 중부지방은 30도가 넘는 더위. 오늘 날씨는 좀 대조적으로 강렬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요즘 특히 화재 사고 같은 거에 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고 우리 행복한 점심에 함께하는 손트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도 오늘 부탁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우리 21만 구독자를 돌파한 손트라 유튜브 오늘도 보면서 함께 하시면 더 재밌다는 얘기입니다. 어서 들어와 주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하이퍼스, 한얼 사이언스, 타타타, 빅토스, 환인제약, 신젠타 코리아, 삼성증권, 성원 에드피아, 도드람 한돈, 신젠타 코리아, 휴원스 글로벌,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 시티, 현대해상 화재보험, 우리 ENL 하루틴,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유니베라, 백조싱크, 롯데렌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주식회사 두드림 SNC, 고향 가구 박람회, 탄탄방수와 함께합니다.
1: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4: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5: 제초제는 타타타.
6: 한얼 사이언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우리 4813님께서 생방 맞는교 하셨는데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시 28분 30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7028님께서 지금 절친과 저희 집에서 쌈채소에 고기 쌈 싸서 아욱 된장국하고 입이 터지게 먹고 있어요. 이건 입이 터지는 게 아니고 배가 터지겠네요. 정말 맛있겠어요. 2109님께서 점심시간 이용해서 회사 앞 헬스장 왔어요. 결혼 앞두고 다이어트 돌입했는데 관장님께서 라디오를 켜놓으셨네요. 손트라 운동된다. 야, 회사 점심시간 때 헬스장 가시는 분들 진짜 제일 대단한 것 같아요. 야, 점심시간은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그냥 운동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그 보조제 예, 그런 그 단백질이나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걸로 그냥 점심 때우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아 운동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8820님도 어제 우리 딸 친구들이 터키에서 서울 여행을 왔어요. 우리나라 음식을 해줬더니 잘 먹더라고요. 한 끼 더 준비해야 하는데 또 어떤 한식이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한식 뭐 뭐니 뭐니 해도 고기 구워 먹는 게 일단 해외 외국 친구들은 제일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의외로 진짜 빠지게 되는 게 자장면입니다. 진짜 좋아요. 예. 제 친구들도 한국 오면 무조건 짜장면 먹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한번 꼭 먹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보내주세요.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뽀송뽀송한 타월 세트 보내드릴게요.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곡도 살포시 얹어서 보내주세요. 어디로?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신청곡으로 시작해볼게요. 9263님께서 무명전설에 나왔던 이창민의 발바닥 불나도록 신청합니다. 파란 하늘이 보이는 오후에 딱 어울리는 신나는 곡이 듣고 싶어요. 신나는 오후 시간 되세요. 뭔가 저는 거기다가 한 술 더 떠서 파란 하늘이 보이는데 밑에는 해변가예요. 해변가에 딱 그 모래바닥이 그 태양빛 햇볕 때문에 따뜻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그 맨발 딱 걷는 그 느낌 나시길 바라면서 이창민의 발바닥에 발바닥 불나도록 뛰어드릴게요.

이창민의 발바닥 불나도록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의 신나네요. 신나요. 정말 오늘도 아마 발바닥 불나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힘내시라고 노래 띄워드렸어요. 8225님도 발바닥에 불나도록 오늘을 살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자. 너무 멋진 가사네요. 제 삶의 좌표입니다. 정말 그러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8994님께서 퇴직하고 건물 청소일 하다가 허리를 다쳐 2년 동안 쉬다 어제부터 다시 일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행복하네요. 첫 월급 타면 우리 손녀 예쁜 원피스 사줄 거예요. 아우. 근데 정말 그 허리 다쳐가지고 2년 동안 쉬면서 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게 허리가 그리고 또 몸이라는 게 나는 모르지만 차곡차곡 이게 뭔가 문제들이 쌓일 때가 많거든요. 특히 이렇게 몸을 쓰는 일을 하시다 보면 이게 꼭 그 보상을 해주는 그런 그 어떤 스트레칭이든 아니면 우리가 근육을 풀던 아니면 더 근력 운동을 하던 이런 식으로 좀 채워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일하고 다시 일할 수 있어서 그 일할 수 있음에 너무 행복하다니 너무 다행이고 쉬엄쉬엄 앞으로 허리 다치는 일은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타월 세트 제가 챙겨드릴게요. 우리 3601님께서 어제 퇴근하고 꽃밭에 풀 뽑았는데 분명 그제는 없었던 풀이 또 올라와 있네요. 흙 속엔 보이지 않는 풀씨가 숨어있나 봐요. 뽑아도 뽑아도 새로운 풀들이 올라와요. 다 자기의 때에 맞춰 올라오는 거겠죠. 이젠 다음 순서는 뭐야? 하며 기대가 되네요. 잡초 뽑을 때 뭐 군대에서 그냥 지나가면 한 바퀴 돌면 다시 자라있어요. 참 신기해요. 예. 눈도 그래요. 폭설 내리는 날 눈 치우러 갔다가 한 바퀴 돌면 뒤에 쌓여있어요. 그럼 이거 왜 하고 있어야 되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힘내시길 바라면서 타월 세트 챙겨드릴게요. 6403님께서 칭찬받고 싶습니다. 저 작은 오빠 주유소에서 알바했는데요. 솔직히 일 못한다고 하루 만에 잘릴 줄 알았는데 벌써 한 달 돼서 월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 용돈 드리고 아들 블럭도 사주고 남편 용돈도 50만 원이나 줬습니다.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청주 남이면 같이 오름 주유소에 오시는 모든 기사님들께도 감사합니다. 작은 오빠 우리 대표님 사랑하고 저 더더욱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할게요. 이렇게 남매가 이런 관계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오빠 입장에서 야 너 그거 좀 제대로 해라 이러면서 엄청 옆에서 짓궂게 막 이렇게 태클도 걸고 그럴 텐데 오히려 이렇게 월급까지 주면서 아니 월급을 챙겨주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신기할 정도고 그리고 그 월급 중에서 지금 얼마를 쓰신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나누셨네요. 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또 오빠와 되게 좋은 관계 오래오래 가져가시길 싸우는 일 없길 네 바랄게요. 우리 0804님께서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땅끝 해남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거의 계단 오르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올 10월 1일이면 벌써 4년째 하는 건데 하루에 지하 1층에서 꼭대기층 20층까지 총 8세트를 하고 있어요. 계단 오르기 하면서 허리 통증도 거의 거짓말처럼 없어지고 무릎도 강화되어서 거의 하루도

0: 빠지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지하 1층에서 20층까지 총 8세트를 한다고요? 160계단, 그러니까 160층을 간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게 가능해요?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 근데 맨 처음에는 힘들었을지 몰라도 나중에 좀 몸이 강해지면서 뿌듯하죠? 우리 2부에서도 함께 해요. 아, 타월 세트 보내드릴게요.
1: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2: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프로랄프로렌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3: 보고 즐기고 맛보는 유기농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광주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 부스와 유기농 먹거리, 초청 가수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유기농 장학 퀴즈까지. 건강한 먹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6월 13일 토요일 남학중앙공원에서 만나요.
4: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0: 예고 없이 불쑥 찾아갑니다. 미션 여보세요. 손트라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무작위로 전화해서 대뜸 미션을 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오늘의 미션은 추임새 넣기.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좀 텐션을 올려야 하는 미션인데 미션 설명을 위해서 그냥 제가 옆자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 참고로 또 오늘 특별하게 모신 이유가 우리 조연출 우리 채은 PD가 아쉽게 이번 주까지만 또 손트라에 있는데 그래서 또 나름 우리 함께하는 추억을 하나 또 만들려고 이렇게 친히 모셨어요. 근데 잔뜩 지금 긴장하고 있지만 왜 긴장하냐? 아, 오늘 미션이 은근 어렵거든요. 자, 준비되셨어요? 괜찮나요?
1: 네.
0: 아니 네. 그 정도까지 안. 네, 준비됐나요?
1: 네, 준비됐습니다.
0: 자, 좋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러면 완전 흥 넘치게 추임새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갑니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1: 으쌰라 으쌰 으쌰라 으쌰쌰
0: 으쌰쌰요? 아, 으쌰쌰요? 아, 지금 도망가시는 거예요? 아, 바로 이렇게 소리만 지르고 나갔습니다. 아유, 이렇게 대단한 일꾼을 우리가 또 보내야 한다니 참 눈물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그 개편 시기가 되면 많은 변동이 있는데 이때까지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함께해 준 우리 이채은 PD 너무 감사드린다는 얘기 드리면서 오늘의 미션 설명은 이 정도면 됐겠죠? 예, 도망가는 것까지 완벽했습니다. 자, 으쌰

0: 으쌰 뭐 본인의 흥대로 흥이 넘치는 그대로 그냥 힘차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션 성공한 분들께는 잡곡 세트, 매운 실비김치, 그리고 치킨 두 마리 상품권까지 선물 3종 세트 나갑니다. 3종 세트 이거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성공을 못했다,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끊겼다 그러면 두 번째 분에게 선물이 하나 더 얹어져서 총 4개, 그 다음에 5개 이렇게 얹어서 올라갑니다. 자, 과연 텐션이 얼마나 높은 분과 연결이 될지 긴장하고 계실 겁니다. 다 목 푸시고 첫 번째 도전자 바로 전화 연결 갑니다. 오늘 미션.
1: 네, 여보세요.
0: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1: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아싸 실비.
0: 아싸 실비는 뭐예요? 아, 잠깐만. 아싸 실비라는 거는 그 선물을 받았다라는 약간 그 확신에 이렇게 외치면서. 아니, 어디 사는 실비세요?
1: 네, 경북 안동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네.
0: 아이고, 우리 4665님께서 으쌰으쌰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좀 시원하게 소리 지르셨나요?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 혹시 어디에 계세요?
1: 지금 안동에서 수업 나가고 있어요.
0: 아, 지금 뭐 차 안이신가요?
1: 네.
0: 아, 그래서 좀 마음 편히 이렇게 소리 지르실 수 있었구나.
1: 네.
0: 아니, 근데 어떤 수업이요?
1: 경로당 수업이요.
0: 아하,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평소에 이렇게 손트라를 애청해 주고 계신가요?
1: 네네. 수업 갈 때마다 들어요.
0: 아, 수업 가는 길에 이렇게 딱 청취해 네. 주시.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누구보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목소리도 좋으시고 왠지 노래도 잘할 것 같은데 본인의 애창곡 뭐 있으실까요?
1: 애창곡은 없어요. 노래 다 좋아해요.
0: 아, 노래 다 좋아요? 그러면 네네. 내가 노래방 가면 무조건 부르는 애창곡을 한 소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0: 자, 하나, 둘, 셋, 넷.
1: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0: 올 때는 내게 예고 없이 찾아왔다가 거기 부르지 않았네 갑자기.
1: 네.
0: 그러셨네.
1: 생각이 안 났어요.
0: 아유, 괜찮습니다. 아니, 그래도 안동을 대표해서 오늘 방송 연결되셨습니다. 안동하면 뭐가 좋을까요?
1: 안동 찜닭도 유명하고 네. 월룡교도 유명하고.
0: 네.
1: 네.
0: 갑자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지셨어요? 방금 그
1: 에?
0: 아싸 실비 이러면서 외쳤던 그 에너지 어디 가셨나요?
1: 앞에 경찰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살짝 전화기를 내렸어요.
0: 아 지금 운전 중이신 거예요?
1: 네.
0: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네, 저희는 네. 옆으로 좀 차를 좀 내 네네 그렇게 일단 운전 중이시니까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끊도록 하고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잡곡 세트 매운 실비김치에 치킨 두 마리 상품권까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아이고. 아, 이게 여러분 저희가 운전 중에는 통화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나중에는 운전 중이다 전화가 온다 그러면 차를 옆길에 꼭 세우시고 그 다음에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핸즈프리여서도 안 됩니다. 자, 우리 그래도 첫 번째 시도만에 성공을 해주셨고 너무 에너지 넘치시는 분과 통화를 해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우리 신청곡 듣고 올게요. 1449님께서 출첵 인사드립니다. 미남 연예인 태진님, 오늘은 서울 북쪽에서 인사드려요. 날씨가 이렇게 화창한데 남부지방은 온종일 비라니요. 빈님 감사해요. 김준수 싹 다 잊고 한 잔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다른 건 다 눈에 안 들어오고 미남 연예인 손태진님, 아, 감사합니다. 우리 1449님도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원하시는 노래 띄워드릴게요. 김준수가 부릅니다. 싹 다 잊고 한 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영양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터,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2부에선 또 미션 여보세요. 아우, 우리 안동에 계신 에너지 넘치시는 분과 통화 연결 잠시 했습니다. 아, 다음 주인공은 여러분이 되실 수도 있다는 거, 누구에게 전화가 갈지 모른다는 점. 우리 4056님께서 손트라 안녕, 여기는 전남 영암 자동차 경주장 근무 중입니다. 가끔 사연 보냈는데 글재주가 없어 소개가 잘 안 돼요. 타월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기대는 있는데 잘 안 돼요 했는데 오늘 드디어 되셨어요. 아,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이게 사실 글재주가 있어야지 소개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참 저도 예전에 라디오에 많이 보내봤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딱 그날에 맞게 여러분들의 기분에 맞게 그리고 또 그 흐름에 맞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때로는 쉽게 뽑히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래오래 함께하다 보면 이런 날이 옵니다. 네, 제가 타월 세트 챙겨드립니다. 뭐야. 아, 이렇게 반겨주신다고요? 타월 세트를. 아, 우리 3693님께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남편 저녁에 퇴근하면 시원하게 먹이려고 시장에서 엄청 큰 수박 한 통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뻗었어요.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아우, 근데 얼마나 맛있을까요? 요새 그 수박 얼마 전에 저도 뭐 어떤 일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엄청 달더라고요. 우리 과일 많이 드시길 바라고. 수박은 이런 여름 버티는 데에서는 거의 약입니다. 약이에요. 우리 9009님, 일본에서도 최남단 이시가키 섬 여행 왔는데 태풍으로 비행기 결항돼서 이틀 연장하고 내일 가는데 밖이 너무 더워서 호텔 놀이하며 반가운 손틀어 듣고 있어요. 오늘은 햇살이 뜨겁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야, 이게... 이야, 이런 뷰라면 호텔에서 뭐 나갈 필요도 없죠.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리고 그거 아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은 또 땅이 넓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특성상 문화상 모든 빌딩들이 좀 낮아요. 낮아서 그냥 시야가 탁 트인다.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 결항된 것도 속으로, 아유, 뭐, 좋네. 이러면서 있으셨겠죠? 9995님께서 오늘은 금요일 같은 화요일인데 작은 딸 내외가 얼마 전 26일에 제 생일로 왔다 갔는데 오늘 저녁에 또 온다기에 노노노 했답니다. 사위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작은 딸내미 하림이는 모르나 봐요.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신청될까요? 아, 멋지십니다. 그래도 그냥 그 마음만을 이제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조항조의 원곡 이죠. 오늘은 송민준 나상도가 부릅니다. 사랑 찾아 인생 찾아 듣고 우리 뉴스 듣고 1시 5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0: 원장이었습니다.
1: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2: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3: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4: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한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4년 전 윤석열을 등에 업고 나타나 지역을 망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방권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1년 전 대선만큼이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에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 유능한 민주당, 우리 경제의 대도약에 투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은 겉으로는 차별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좌파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대국민 투표 참여 호소 담화문을 통해 민주당은 소수자 차별을 막는다면서 다수의 목소리를 짓밟고 혐오와 차별의 프레임을 씌워 입을 막으려 할 것이라며 스타벅스 사태에서 이를 생생히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내일이 지나면 재판 취소 특검부터 밀어붙일 것이라며 기호 2번 국민의힘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92로 1년 전보다 3.1% 올라 지난 2024년 3월 이후 최대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4.2% 급등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지난 2022년 7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지난달 축산물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영향으로 한우와 돼지고기, 계란, 닭고기 가격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각 0.8%, 2.6% 상승했으며 정부는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향후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가수 싸이 박재상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검은 어제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박 씨와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후배 의사 3명, 매니저 등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면 진찰을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

0: 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6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오늘 새벽 3시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서 태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는 1951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이른 우리나라 영향 태풍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육상에는 태풍의 영향이 없겠지만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이,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앞으로 전남 남부와 제주 산지에 최대 70mm, 경남 최대 5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30mm 정도 더 내린 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나머지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0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그러면 손으로 참말로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성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3부를 시작합니다. 우리 0886님께서 어린이집 냠냠이쌤하고 집 왔어요. 오늘 생일이라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아가들이 축하해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많은 인원에게 생일 축하받은 건 처음이라 기분이 더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이 냠냠이쌤이 누구냐면 그 아마 조리사 선생님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큰 선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생일 선물로 아주 뽀송뽀송하게 땀까지 싹 다 뭐 물기 다 닦을 수 있는 타월 세트 보내드릴게요. 우리 4685님께서 부산은 제법 비가 많이 내렸다가 조금 소강 상태입니다. 이런 날 밥하기도 싫고 손틀어 들으며 김치 찌짐이나 먹어야지 하면서 부치고 있어요. 노래 신청 홍진영의 엄지척 보내주셨는데 우리 이 노래 듣고 바로 안즈나 선아 트롯 생각 우리 정민재 작가와 함께하죠. 바로 시작합니다.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적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트로트를 알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언제나 서나 트로트 생각.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다. 밥과 함께 하하호호 웃고 즐기는 재미도 좀 있어야죠. 무엇을 보고 들어야 재밌을 것인가? 그걸 또 찾고 고르고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이분이 그걸 참 잘합니다. 정민재 평론가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1: 네. 아, 매주마다 이렇게 새로운 소식들. 아, 내가 만약에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요새 업데이트가 안 돼서 요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네. 어떤 뭐 내가 좋아했던 가수가 새로운 컴백을 앞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못 들을 수가 없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이런 거를 또 쏙쏙 이렇게 빼와서 이렇게 저희에게 늘 찾아와 주시는데 네. 오늘 갈 길이 바쁩니다.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와 주셨네요.
2: 야, 6월 이제 된 지가 이제 한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네. 6월 되자마자 추석 소식이 지금 들리는데요.
1: 추석 소식이요?
2: KBS에서 올 추석에 이승철의 특집 공연을 방송한다고 합니다. 아, 이승철 씨가 올해 데뷔 40주년 됐어요. 네. 86년도에 부활 1집으로 데뷔해서 희야, 비와 당신의 이야기,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네버엔딩 스토리, 말리꽃, 마일러브 등등 락부터 시작해서 발라드, R&B, 댄스 정말 수많은 히트곡을 냈죠.
1: 이야, 우선 먼저 데뷔 40주년이라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는 이런 그 대가수 우리 레전드 분들은 콘서트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히트곡만 쭉 해도 네. 모자라요 시간.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가서 보면은 진짜 조용필, 뭐 이문세, 이승철 이런 가수들 공연 가서 보면 진짜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노래.
1: 아,
2: 정말 깜짝 놀랍니다.
1: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또 특집 공연으로 컴백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 콘서트의 제왕이에요.
2: 그렇죠. 뭐 네. 계속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데, 사실 KBS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명절마다 이 레전드 가수의 특집 단독 공연을 했잖아요. 네. 나훈아 씨를 시작으로 해서 작년에 조용필 씨 있었고 네. 뭐 임영웅, 심수봉, G.O.D, 송골매 이렇게 등등 있었는데 네. 아, 올해 추석은 이승철 씨가 됐고, 작년 조용필 특집 공연이 전국 7.3% 나왔어요, 시청률이. 이야. 그래서 추석 방송된 그 프로그램 중에 시청률 1위였는데 이승철 씨도 이번에 히트 레퍼토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밌는 공연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을 실컷 그냥 추석 때 그냥 안방에서 거실에서 이제 볼 수 있다.
2: 네,
1: 아, 이게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아, 그리고 또 이분이 드디어 또 트로트 콘서트를 하네요.
2: 네, 가수 린 씨가 트로트 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6월 27일, 28일 이틀간이고, 린은 R&B 발라드 가수로 데뷔해서 활동하다가 최근에 현역 가왕, 또 한일 가왕전, 한일 톱텐쇼 이렇게 트로트로 이 활동의 장을 넓혔죠.
1: 그렇죠. 요즘 뭐 처음 린 씨를 보는 분들은 아, 원래 트로트 가수였구나라고 약간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
2: 네.
1: 아닙니다. 그냥 뭐 최고 아니 OST 가수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막 몇 그렇죠. 발라더들을 얘기하면 린 씨가 거의 탑 중에
2: 맞아요.
1: 탑이고
2: 네, 진짜 손에 꼽힐 만큼 OST 곡이 많고
1: 네네.
2: OST 여왕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가수가 몇 명 있잖아요.
1: 네네.
2: 거미, 백지영 있다면은 린이 무조건 들어가죠.
1: 맞습니다.
2: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린을 오래 봤는데도 요즘에 트로트 하는 거 보면은 와, 정말 어떻게 저렇게 트로트까지 잘 부르시지?
1: 그런 그 생각... 맛을 너무 잘 내요.
2: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트로트 중심으로 콘서트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1: 네.
2: 관객들하고 좀 가까운 거리에서 초여름밤 분위기에 어울리는 선곡 또 연출로 관객들에게 짙은 여운을 주겠다, 그런 포부를 남겼습니다.
1: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그 음악 프로 제가 MC 하고 있는 데에서 제가 또 최근에 린 씨의 신곡을 들었거든요.
2: 아, 네.
1: 아, 그 곡을 들고 곧 있으면 또 손트라에 찾아온다는 아주 좋은 소식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2: 그렇군요.
1: 네.
2: 야, 이 트로트 레전드 서른도 씨가 프로듀싱한 트로트 신곡 아이 조화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들어보니까는 야, 진짜 평소 린의 음악 색깔하고는 완전히 다른 디스코 스타일의 아주 신나는 노래였습니다.
1: 아, 한번 우리 그 흥겹고 재미난 뭔가 새로운 신선해요. 신선하기도
2: 네.
1: 하고 그게 린의 목소리로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다니.

0: 아이조아 린의 트로트 신곡이었습니다. 아 우리 오이사오님께서
1: 네 린의 아이조아 아 린님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 봤는데 트로트에 완전 스며들었더라고요.
0: 우리 양우성님도 갑자기 어 린님 언제 출연하는지 궁금하네요. 기대됩니다 했는데 6월 안에 온다는 얘기 전해드리면서 네. 뭐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함께 하시다 보면 왔네 아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1: 그렇죠.
0: 할 수도 있을 네네네.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나중에 아직 그 시기는 조금 고민 중인데 나중에 또 이제 큰 변신으로 한 싱글은 약간 좀 트로트스럽게 약간 하나 내고 싶은데 그때는 어떤 또 일들이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1: 네네네.
0: 자 오늘 신곡과 콘서트 소식이 많은데 세 번째 소식도 아주 반갑고 신나고 좀 멋진 뉴스죠.
1: 그러네요. 네. 네. 손태진의 리메이크 앨범 여름 향수가 6월 10일에 나온다는 소식이
0: 이야,
1: 있습니다.
0: 이야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사실 작년부터 고민하고 준비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먼저 봄의 약속으로 이렇게 다섯 곡을 네네. 찾아왔고 이번에 두 번째 여름 향수 이제 리메이크 앨범이 완성이 됩니다.
1: 네. 아. 제목에서 이렇게 봄의 약속, 여름 향수.

0: 이렇게 계절감이 있어서 참 재밌고, 어떤 노래 있을지 궁금한데 우리 힌트 좀줄수 있어요?
1: 아, 힌트를요? 우선 하나하나씩 조금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여기 가든에서 라이브를 불렀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스포.

0: 내가 손태진화해서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해서
1: 네.
0: 좀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 앨범 나오는 6월 11일 당일에 음감회 한다고 봤어요. 음악
0: 네네.
1: 감상회.
0: 네네.
1: 다른 평론가랑 하시던데.
0: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 그게 이번에
1: 네네.
0: 음감회를 좀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또 음악을 그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1: 네.
0: 했고, 그게 파주니까 조금
1: 네.
0: 이게
1: 우리
0: 교통상황.
1: 집 파주가 가까운데
0: 아니,
1: 제가
0: 그래서.
1: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0: 예.
1: 제가 보고 아니 이분 오늘 가서 따져야지 안 되겠다 네,
0: 아니
1: 이러고 왔거든요 지금.
0: 그게 이게
1: 네.
0: 뭔가 연결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뭐 예,
1: 또
0: 알겠습니다.
1: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네
0: 아니,
1: 아무튼
0: 저는 정민지를 추천했어요. 자.
1: 네, 아무튼 음악 감상회 또 기대해 보겠고
0: 네네.
1: 자 오늘 신곡하고 콘서트 소식 많은데 태진 씨도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단독 콘서트 더 마에스트로 연다고
0: 그렇습니다.
1: 봤어요. 이게
0: 네.
1: 지금 익숙한 멜로디 그 위에 특별한 감동을 덧입힙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어떤
0: 네.
1: 공연이 될지 좀 궁금한데요.
0: 아, 우선 연말에는 저희가 막 시원하게 달리는 경우도 많고 막 춤도 많고 막 이렇게 좀 축제 같은 느낌이라면 이번에는 조금 더 목소리에 집중을 하고 좀 음악적인 그 깊이를 많이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어떤 때보다 더 귀호강 하는 약간 그런 시간. 진짜 약간 음악의 깊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물론 이번에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도 물론 과연 어떤 곡들까지 부르게 될지 또 어떤 곡들을 제가 또 새롭게 해석할지 그냥 많이 와주셨으면
1: 네,
0: 좋겠어요. 네, 6월 19, 20, 21일입니다.
1: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1: 아, 이제 마지막 소식이 있는데 사실 요즘에 한국 영화가
0: 네.
1: 좀안 되다가 최근에 호프 칸 영화제에서 주목받았다.
0: 네.
1: 그리고 최근에 연상호 감독의 군체가 지금 개봉 열흘 만에 300만이
0: 야,
1: 넘어갔어요.
0: 요새 영화 이 시장이 다시 좀 붐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참 기쁜 소식이 있고
0: 네네.
1: 어쨌든 연상호 감독은 부산행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부산행이랑 비슷한 좀비 영화입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0: 네.
1: 부산행은 또 많이들 보셨으니까 천만 명이 넘어왔잖아요.
0: 네.
1: 이 연상호 감독이 지금 이 군체도 300만 넘어왔기 때문에
0: 네.
1: 아마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0: 그런 약간 작은 응원을 우리 손틀에서 보내기 위해서 이 노래 한번 들으면 어떨까 하는데 문성지의 부산갈매기.
1: 부산행이랑 딱
0: 아, 딱 붙여가지고
1: 네네 좋습니다.
0: 부산갈매기 아마 지금 따라 부르면서 떼창할 것 같은데 띄워드릴게요.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1: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프로랄프로렌 최고 90% 5천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2: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듣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요즘에 제일 재밌고 핫한 대중문화 아티스트 작품 이벤트 알맹이만 콕콕 찍어서 전해드리는 안즈나 선아 트롯 생각, 음악평론가 정민재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잠깐
1: 퀴즈가 왔어요. 오늘 문제는 뭘까요?
2: 아, 이 안즈나 선아 트롯 생각 잠깐 퀴즈를 꾸준히 들은 분이면은 아마 거저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1: 예.
2: 아까 우리 이승철 씨 얘기했었잖아요.
1: 네, 맞아요.
2: 40주년 공연한다. 네. KBS에서.
1: 네.
2: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이승철을 정답으로 잠깐 퀴즈를 낸 적이 있었어요.
1: 맞습니다.
2: 그때 힌트로 이승철 모창을 개인기로 하는 이 개그맨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 아, 지난번에 힌트였던 분이 오늘의 정답입니다. 네네네. 가수 이승철을 평생 모창한 분.
2: 네네.
1: 개인적으로 저는 비슷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긴 한데 그 평생 그냥 그걸로 계속 갔어요.
2: 아,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네. 우리가 때로는 이런 개그가 먹히려면 이 뻔뻔함, 자신감 진짜 중요한데 하나의 더 힌트를 드리자면 바다의 왕자죠.
2: 거기까지만.
1: 거기까지. 네네. 네.
2: 자, 우리 항상 이렇게 손 이렇게 귀하시고 머리 흔들면서 네. 노래하시는 그 모습이 수십 년째 하는데 근데 볼 때마다 참 재밌게 흉내내신다는 생각도
1: 그렇습니다.
2: 들고. 이 개그맨은 누굴까요? 오늘 문제입니다.
1: 알겠습니다. 주관식이고요. 정답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당첨자 5분 뽑아서 타월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이승철의 모창 개그맨 누구일지, 이 바다의 왕자는 누구일지.
2: 네네.
1: 그리고 이 뭐 그 그 유명한 춤도 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있죠.
1: 쪼짜로 시작하는 춤이 있는데. 네. 자, 여러분들의 정답은 받도록 하고 나중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4부에는 또 흥미로운 주제를 정해서 그 노래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인데 오늘의 테마 뭔가요? 네.
2: 아, 오늘은요 약간 웃긴 노래, 코믹송, 옛날엔 마녀라고 했거든요. 이 키워드를 한번 떠올렸어요.
1: 네.
2: 이제 좀 기온이 올라가고 여름 되고 약간 습해지고 이러니까 불쾌지수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1: 네네.
2: 그러면은 영화든 노래든 이게 좀 어려운 것보다는 경쾌하고 유쾌한 것들, 웃음 나는 것들, 그런 네. 것들 좀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좀 웃음이 나는 코믹송, 마녀들 모아봤습니다.
1: 이야, 오늘 아주 힘받는 그런 노래들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곡 어떤 노래인지 바로 주세요.

0: 이야, 이거를. 아, 그리고 우선 이 원곡을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1: 그냥 맨날 우리는 익숙한데, 네. 아, 이 오리지널을 듣는 게 참 귀한 경험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코믹송 주제를 좀 갖고 가고 있는데, 이게 거의 클래식.
1: 맞아요. 클래식이죠.
0: 입니다. 아, 동물농장.
1: 네, 동물농장이고요. 통기타 남성 4중창단 아리랑 브라더스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실린 앨범이요. 국내 최초의 통기타 포크 음반이에요. 64년도에 나왔는데 트윈폴리오나 뭐 한대수보다 4년이나 더 빠른 앨범이었죠.
0: 야, 아니 근데 아리랑 브라더스라는 이름은 좀 생소한데 동물농장 하면 듀엣 서수남 하청일 이렇게 떠올리실
1: 맞아요.
0: 텐데요.
1: 이 아리랑 브라더스의 리더가 바로 서수남 씨였고 서수남 하청일이 중심이 돼서 결성한 팀이 이 아리랑 브라더스였어요. 네. 그러다 나중에 이제 2기에서는 두 분 빼고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멤버가 바뀌는데 어쨌든 서수남 하청일이 중심인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매일같이 통금 이후에 이 심야 시간에 모여가지고 녹음한 앨범이었다고 하고요. 야. 14곡이 실렸는데 당시 미국에서 인기를 모았던 브라더스 4 그리고 해리 벨라폰테 등의 노래를 번안해서 수록한 번안 앨범입니다.
0: 야.
1: 그래서 아까 최초의 포크 앨범이라고 했는데 최초의 포크 앨범은 이 앨범이지만 최초의 창작 포크 앨범은 한대수입니다.
0: 야. 아니 근데 이 모든 곡이 번안곡이었다니 이 동물농장이 번안곡이었어요?
1: 번안곡이에요. 네, 이 닭장 속에는 암탉이 이게 해리 벨라폰테의 히트곡 I do adore her 난 그녀를 정말 좋아해 이런 노래인데 여기에 우리말 가사를 붙인 거예요. 전혀 동물농장이랑 아닌 노래인데
0: 그러니까요.
1: 그런 가사를 붙여가지고 아주 재밌게 만들었고 근데 사실 이 I do adore her도 라디오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막 대학생들은 다 알았대요. 근데 그 노래인데 왜 닭장 속에는 암탉이? 그러니까 막 웃겨가지고 많이 이제 입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이 동물농장 막 호응을 얻었고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 또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0: 아, 저는 근데 너무 웃긴 게 한 달 동안 매일같이 통금 이후 심야 시간에 모여서 녹음한 앨범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막 이제 암탉 소리 내고 있고 막 이러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1: 그래서 그때 실제로 원래 암탉을 데려다가 할까 이랬는데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그냥 흉내를 내자 이렇게 바꿨다고 해요.
0: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코믹송 주제로 그 다음 곡 주세요. 아, 지금 흐르는 전주. 어디서 익숙하고 뭐 전설이라고 불릴 수 있죠.
1: 네.
0: 가수가 코미디언 서영춘 선생님이죠.
1: 맞습니다. 아, 코믹송 하면 이 노래가 제일 유명할 것 같아요. 전설적인 코미디언 서영춘의 서울구경 71년도에 나온 코믹송 앨범에 실렸는데 이 노래도 번안곡입니다. 원래는 미국의 흑인 가수 조지 존슨의 The Laughing Song이라는 노래가 원곡이에요.
0: 맞아요.
1: 아, 미국 최초의 유명 흑인 가수였고 자기 노래를 처음으로 취입한 흑인 가수가 바로 이분이에요. 1890년 무렵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0: 맞습니다. 저는 뭐 알았던 이 노래를 원곡을 저는 먼저 알기도 했고 오히려 저한테 서울 구경 그러면 그 양쪽 귀 쪽에다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올리는 올리는 게 그게 서울 구경이었는데 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최민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 원곡 자체가 그 19세기 인 거죠.
1: 그러니까 조지 존슨의 래핑 송이 19세기에 나왔고 그리고 이 노래를 일제 강점기에 강홍식이라는 가수이자 배우가 번안을 해서 1936년에 처음으로 발표해요. 이때 처음 발표할 때 제목은 유쾌한 시골 영감이었는데 바로 이분이 최민수 배우 최민수 씨의 외할아버지입니다.
0: 아, 아니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에 시골 구경 아니면 그 시골 영감으로 시골 영감. 이제 제목을 아는데 맞습니다. 이거 원곡 지금 원래 그 공식적인 제목은 서울 구경인 거고요.
1: 처음에는 유쾌한 시골 영감. 그래서 이게 막 헷갈린 거죠.
0: 그래서 이 그 하여튼 최민수 씨의 어머니도 사실 강효실이라는 유명 배우시고 그 부친이 번안을 했고 처음 제목은 유쾌한 시골 영감. 그래서
1: 그렇습니다.
0: 이 노래 제목을 서울 구경 말고 이렇게 다 아시는 분들이 딱 여기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1: 그래서 이제 처음 유쾌한 시골 영감 냈는데 이걸 코미디언 양석천이 서울 영감 이렇게 해서 리메이크를 하고 그걸 다시 리메이크한 게 서영춘인데 우리에겐 이 서영춘 버전이 가장 유명하고요. 도시 문명에 뒤처진 시골 영감의 좌충우돌 상경기를 아주 우스꽝스럽게 그렸죠.
0: 그렇습니다. 우리 코믹송의 계보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 코믹송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짧아요.
1: 맞아요.
0: 짧아서 얘기 하나 드릴 수가 없어서 바로 그 다음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되죠?

0: 왔지.
1: 어째서?
0: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1: 잘했군, 잘했어.
2: 영감. 아, 그렇습니다. 어떤 노래죠?
3: 아, 너무나 유명한 노래죠. 하춘화 고봉산의 잘했군 잘했어 입니다. 네. 서울 구경 못지않은 진짜 스테디셀러 같아요. 네네. 71년도에 나왔고요. 원래 이 노래는 1934년에 김주호, 선우일선 이렇게 두 분이서 처음 영감 타령 이렇게 냈던 노래인데요. 이후로도 수많은 리메이크가 있는 고전이죠.
2: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은 영감 타령인데 그 당시에 듀엣 불렀을 때 하춘화 씨의 나이가 사실 되게 어렸죠.
3: 어렸죠. 진짜 네. 어렸어요. 네. 사실 하춘화 씨는 이 노래 처음에 안 하고 싶었대요. 네. 16살이었는데 네. 작곡가 고봉산님이 거의 아버지뻘이었어요. 네, 네. 근데 부부 역할로 지금 영감 외불러 해야 되니까 하기 싫은 거죠.
2: 그렇죠.
3: 그랬더니 하춘화 씨의 아버지께서 연기자는 아무리 어려도 노인 연기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이 노래를 녹음했다고 합니다. 네.
2: 그러니까요. 이게 그 저는 놀라운 게 뭐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를 떠나서 이 16살의 목소리가 이게 이질감 없이 아, 딱 이 영감 그러니까요. 부르는 것도 적절하게 또 조절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3: 그 영감 딱 처음 나갈 때가 진짜 중요한 노래니까.
2: 맞아요.
3: 그걸 너무 잘하셨어요. 네.
2: 근데 마치 노인 연기를 하듯이 아, 뭐 그래도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3: 맞습니다. 사실 이 노래요. 앨범 그냥 곡수 채우기 위해서 그냥 대충 녹음하자 빨리 하자 해가지고 한 녹음이었어요. 그리고 하춘화 씨도 억지로 했기 때문에 별로 애정이 없었는데 네. 이 노래가 히트하면서 앨범이 6개월 만에 15만 장이 넘게 팔렸고요. MBC 10대 야. 가수에 처음으로 선정되기도 했었죠.
2: 아 이렇게 영감 이거 하나로 이렇게 10대 가수까지 네. 뭐 일단 뭐든지 시도를 해봐야지 뭐라도 얻을
3: 맞습니다.
2: 수 있다 기회가 네.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코믹 노래 개보 이제 80년대로 달려갑니다. 어떤 노래죠? 아 갑자기 그 동작이 생각나는 뭔가 잡아 땡기고 싶은 약간 그런 마음입니다. 어떤
3: 그렇죠.
2: 노래죠?
3: 아 정광태의 짜라빠빠인데요. 80년대 대표적인 코믹송이죠. 사실 정광태 씨가 독도는 우리 땅부터 시작해서 김치 주제가 막 이런 노래들 때문에
2: 맞아요.
3: 신토 부리 가수로 우리가 불렀었잖아요.
2: 네, 맞아요. 아니 정말 다양한 이제 주제가인데 얼마나 임팩트가 세면 우리 모두에겐 다 알려진 노래들 뿐이에요.
3: 맞습니다. 네네.
2: 자 부르는 노래 마다 범상치 않지만 공통점을 보면 뭔가 이제 무슨 노래인지 정확하게 딱 그 제목에서 나와요. 제목에서 나옵니다.
3: 독도 김치 네. 이렇게 있는데.
2: 근데 뭐 요새로 하자면 짜라짜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짜라빠빠는 뭔가요?
3: 짜라빠빠 그래서 저도 이게 뭐지? 찾아봤더니 네. 처음 만들 때부터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로 곡을 만들었대요. 사실 요즘 K-pop 스타일 아니에요? K-pop도 약간 알 수 없는 말 막 하면서 그냥
2: 맞아요.
3: 중독성 하는데
2: 이게 그러니까. 스카가 뭐예요?
3: 그러니까 근데 야, 진짜 앞서간 노래다 그런 생각 들고 우리 한국인은 흥을 하는 민족이다 그거를 네. 얘기하고 싶어서 이 노래를 만들었대요.
2: 네.
3: 그래서 이 노래가 당대에도 진짜 인기 많았지만은 그 너튜브 초창기에 이 노래 코믹한 안무 추는 그 어떤 남성의 동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2: 네.
3: 막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대적하는 짜라빠빠 뭐 이런 뉘앙스로 인터넷 세대에게 다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2: 맞습니다. 아,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공통점은 개그맨 중에서 노래 잘하는 개그맨들이 정말 많은데 이분도 개그맨 출신 중이죠?
3: 맞아요. 네, 저 KBS 개그맨인데 독도는 우리 땅부터 해서 많은 사랑 받으면서 KBS 가요대상에서 신인상 받았거든요.
2: 네.
3: 그때 같이 신인상 받은 여자 가수는 정수라 씨였어요.
2: 야.
3: 그러니까 최고 가수상 받은 조용필 씨가 이야 개그맨 출신으로 연말 가요제에서 신인 가수상 받는 거 진짜 흔치 않은 일인데 그러면서 막 박수를 쳐줬다고 합니다.
2: 역시 한국인은 흥의 민족이다. 우리 짜라빠빠 좀 더 들으면서 흔들어볼까요?

0: 한국 셔츠. 아 정말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노래. 이 노래를 한번 제가 그 제 너튜브 채널에서 아나운서분과 함께 불러본 적이 있어요. 근데 노래 제목 자체가 뭐죠?
1: 아 이 노래 제목은요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 형돈이와 대중 노래입니다.
0: 아 이거 조금만 지금 한번 이 부분

0: 빵 왕빵빵.
1: 왕빵빵 되게 잘하시는데.
2: 왕빵빵. 왕빵빵. 홍합을 이렇게 빨리 여덟 번 할 수가
1: 홍합,
2: 있나요?
1: 홍합, 홍합. 아, 이야. 어.
2: 진짜 이게 근데 대준이는 데프콘 씨의 네네. 본명이고. 아 그리고 또 정영돈 씨 이 둘이 참 재미난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1: 네, 이 정영돈 데프콘 이렇게 팀을 이뤄서 형돈이와 대준이 됐는데 네. 2012년에 처음 시작했고 사실 데프콘 씨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인데 네. 생각보다 음악 활동이 잘 안 되니까는 아, 좀 지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절친한 정영돈 씨가 제안을 해서 이 팀을 만들었다고 하고 네. 팀 이름을 유재석 씨가 지었대요. 그러니까 팀 이름 고민하고 있을 때 아, 그냥 형돈이와 대준이 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팀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2: 이야 아니 근데 팀 이름은 유재석 씨가 정하고 정영돈 씨는 뭐 사실 지드래곤도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어, 그런 뮤지션이잖아요. 근데 그 뻔뻔함이 정말 멋있는데 이미 뮤지션으로서 성공은 보장되어 있었던 거네요.
1: 그러니까요. 사실 처음에는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 이 노래가 인기 얻으면서 막 둘의 음악 여정이 탄력을 받았고 2017년에 발표한 이 노래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 제목 그대로 진짜 안 틀리고 부르기 어려운 걸로 소문나면서 다시 화제가 됐죠.
2: 네,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이걸 라이브에서 부를 때 당시 정작 본인들은 이걸 한 번도 안 틀리고 부른 적이 있을까요?
1: 아니 자기들이 그래서 원래 이거 라이브 안 하겠다 그랬어요. 네. 근데 하도 라이브 한번 해달라 하니까는 이유열의 네. 스케치북 가서 처음 라이브 했는데 네. 정영동 씨가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이 스케치북 처음으로 녹화 중단했대요. 그리고 다시 했다고 해가지고 아, 또 화제였고 이 가사를 정영돈 씨가 직접 썼습니다.
2: 아니 이걸 어떻게 발음합니까? 이게
1: 그러니까
2: 아 참 진짜 그래도 이게 녹음은 완벽하게 됐으니까 네네네. 앞으로 부르지는 않고 듣기만 하는 걸로
1: 그래서 많이들 도전했죠 진짜
2: 노래방에서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코믹송의 계보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는 아마 다들 떼창을 부르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노래지요?

0: 아 정말 이 그룹은 코믹송만 만드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색깔 자체가 코믹송인지 늘 그 패션도 그렇고 네. 아, 남다릅니다.
1: 맞습니다.
0: 노라조의 슈퍼맨 흐르고 네. 있습니다.
1: 2000년대 대표적인 코믹송 그룹이고요. 네. 노라조 뜻이 노래는 라이브가 좋다. 이거 네. 줄인 거래요. 그래서 팀 이름 붙였다고 하고 조빈하고 이혁으로 구성된 팀이었는데 지금 이혁 씨가 빠지고 원흠 씨가 나왔죠.
0: 네네.
1: 아, 이 슈퍼맨은 노라조의 출세곡이에요. 아주 락킹한 사운드.
0: 맞아요.
1: 그 만화 캐릭터 슈퍼맨에 대한 코믹한 가사가 화제였고요.
0: 네.
1: 사실 노라조는 얘기하셨지만 조빈 씨의 그 파격적인 헤어스타일, 무대 매너 이런 게 또 화제였잖아요. 네. 막 삭발한다거나 삼각밥 스타일의 머리를 하고 막 네. 그렇게 나왔던 기억이 나요.
0: 막 캔 음료를 머리에 말아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1: 진짜 레이디 가가가 어디 하지 못하는 조빈이 벌써 앞서갔다니까요.
0: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노래는 되게 뭔가 장난스럽고 그렇지만 이 음악이 너무 좋고
1: 맞아요.
0: 그리고 또 가창력도

0: 너무 뛰어납니다.
1: 네, 진짜 그랬습니다.
0: 우리 여름맞이 코믹송 퍼레이드 노라조의 슈퍼맨 마지막 곡으로 이제 하는데, 아니 이분들 요새는 그래도 그 이후에도 그 많은 노래들을 냈죠.
1: 맞아요. 뭐 카레 있었고 사이다도 있었고 뭐 고등어, 변비, 진짜 이색적인 소재로 독특한 코믹송 많이 불렀고요.
0: 네.
1: 그러면서도 형 막 이런 아주 진지한 노래로도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많은 활동하면서 또 우리에게 좋은 재밌는 노래들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 노라조의 슈퍼맨 띄워드릴게요. 가자.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엔 아이클파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엔 아이클파이.
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양 가구박람회.
9: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9: 탄탄방수
10: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1: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12: 안지나 선아 트로트인가 오늘도 별별 노래 다양한 뒷얘기 정민재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아, 우리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퀴즈 정답 해결해야죠.
13: 네, 데뷔 40주년을 맞은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 그렇다면 거의 40년 동안 이 이승철 씨 모창으로 사랑받은 개그맨 그리고 본인 노래 바다의 왕자도 국민가요가 된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2: 바로 박명수였습니다.
13: 아, 라이브의 황제를 항상 따라하는데 네. 본인 라이브보다는 립싱크.

0: 선호한다고 항상 얘기하시죠. 그리고 고음할 때 항상 마이크 이렇게 빼시고.
1: 네, 빼고. 네.
0: 아유. 아, 참 재밌는 분인데. 네. 모창 시작할 때 이 손부터 다 귀에 대면서 하시는 아, 그 모습 떠오릅니다.
2: 근데 이렇게 안 같은데 비슷하지 않은데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게 늘 전
0: 본인은 또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2: 아니 근데 많이 옆에서 얘기를 냉정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약간 저는 그런 네. 자 우리 당첨자 9503님 1185님 8505님 장성순님 김상국님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내일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자 손트라 또 2주년이에요.
0: 축하드립니다.
2: 마침 어떻게 이렇게 딱
0: 그러네요.
2: 같은 날이 되었는데 네 그래서 MBC 가든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 10분 일찍 또 12시 10분에 찾아옵니다. 선물도 아주 푸짐하게 준비했으니 생방송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정민재 작가님 네. 그래도 한마디 해주세요. 2주년인데
0: 와 2주년 진짜 응.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네. 우리 태진 씨와 우리 제작진 정말 고생하셨고 에이. 앞으로도 20주년 더 길게
2: 와 같이 할 시간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0: 응원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우리 끝곡 지금 흐르고 있죠.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정민재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0: 감사합니다.
2: 인사드립니다.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입니다.
3: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였습니다.
4: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5: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2시 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전담 TF를 꾸려 원인 규명과 수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깊은 슬픔을 느끼실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 향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사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 전문기관의 인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조사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걸프 해역에 미국 민간 선박을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2일 이란 관영 타스님 통신에 오만만에서 이란 선박에 대한 미국의 공격에 보복 조치로 미국 이스라엘 선박에 순항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이라크 남동쪽 약 40마일 해역에서 화물선 한 척이 우현의 정체불명의 발사체를 맞아 큰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피격된 화물선은 파나마 선적으로 이란군 주장처럼 미국이나 이스라엘 선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인도를 추월하며 세계 6위로 올라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일 기준으로 한국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이 올해 86% 급등해 5조 420억 달러로 인도 거래소 시가총액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니스가 이끈 결과인데 이들은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올해 나란히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입성하며 코스피를 10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이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으로 당분간 물가 상승률이 3%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지호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오늘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번 달도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 지난달과 물가 상승률이 비슷할 것이라며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5월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폭이 늘고 항공료 같은 여행 서비스 가격이 올라 4월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며 생활물가 상승률도 3% 초중반까지 올라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분의 선제 공급, 할인 지원 강화, 할당 관세 물량 추가 확대 등 필요한 대책을 각 부처에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 성장도 양극화 개선도 국가의 지속 발전 가능성도 불가능하다는 건 분명하다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점 매석,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한 번만 걸려도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축구대표팀에 미드필더 이강인 선수가 합류하면서

26명이 처음으로 모두 모이게 됐습니다. 이강인은 대표팀 사전 캠프 훈련지인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트레이닝 센터에 도착해 곧바로 팀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현재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앞으로 전남 남부와 제주 산지에 최대 70mm, 경남 최대 5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30mm 정도 더 내린 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나머지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0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초여름에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6월. 이맘때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채소 중에 열무가 있습니다. 열무는 무가 굵게 자라기 전 어린 상태에서 수확한 채소로 아삭한 줄기와 부드러운 잎이 특징인데요. 특히 지금 수확한 열무는 조직이 질기잖아 식감이 좋고 열무김치나 물김치는 물론 겉절이와 나물 무침으로도 즐기기 좋습니다. 열무엔 수분이 많고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칼륨 등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입맛이 떨어지기 쉬운 초여름에 부담없이 먹기 좋고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에 곁들이면 식단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열무는 잎과 줄기가 연해 너무 세게 문지르거나 오래 치대면 풋내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물에 담가 가볍게 흔들어서 씻고 양념을 버무릴 때도 살살 뒤집듯 묻혀주는 것이 좋고요. 나물로 먹을 경우엔 끓는 물에 1분 정도로 짧게 데쳐야 아삭한 식감과 선명한 색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열무 반찬 어떠실까요?

0: 6월 2일 화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첫 곡은 반찬 오빠의 열무김치라는 재미난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6월 이맘때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채소 열무 소개해드렸죠. 수분이 많고 비타민C,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칼륨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 입맛 떨어지기 쉬운 요즘에 부담 없이 드시기 좋고요. 또 식단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는 열무, 여러 음식으로 즐길 수 있겠지만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메뉴가 바로 열무 겉절이죠. 김치처럼 오래 절이거나 발효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10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손질한 열무에 물기를 뺀 뒤 고춧가루, 멸치, 액젓, 다진 마늘, 매실청을 섞은 양념에 가볍게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완성한 겉절이는 오래 두기보다 바로 먹었을 때 가장 맛이 좋으니까요. 밥, 하얀 밥 위에 올려 먹거나 보리밥과 함께 비벼 드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맘때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열무 함께 하시면서 건강도 맛도 동시에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자, 화요일입니다. 1, 2부에서는 전남의 모든 것을 퀴즈로 알아보는 김태욱의 멋이 단가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샵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6.3 지방선거를 맞아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주로 누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나도 투표했어 인증샷 이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내일도 생방송으로 즐거운 오후 2시 할 예정인데요. 내일까지 소중한 한 표 행사했다는 인증샷과 함께 어떤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하셨는지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을 추첨해 숙박권 또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유권자 권리도 행사하시고 선물도 다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백조싱크, 저축은행 중앙회, 청혼아이스, IS동서, 도드람 한돈, 삼성증권, 브람스 안마의자, 한국타이어인 테크놀로지, 데이페, KB국민은행, 성원 에드피아, 웰템, 슬림웨이 다이어트, 롯데렌탈과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뭐시오? 뭐가 궁금한디?
4: 아따, 이게 뭔지 궁금하다니까.
3: 궁금하면 들어봐. 이게
4: 뭐시단까?
3: 네,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는 머시단가 김태훈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6월이 밝았습니다.
4: 아, 맞습니다.
3: 자, 6월의 첫 머시단가,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4: 아, 방금 딱 6월 말씀하셨는데 여름의 제철인 별미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3: 여름 제철 별미가 굉장히 많긴 한데.
4: 네.
3: 육해공 중에 어디입니까?
4: 아,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이게 막 크기가 큰 생선은 아닌데 네. 맛과 귀함으로는 전남을 대표하는 생선이라 생각을 합니다.
3: 전남을 대표하는 생선 네. 몇 개 안 되긴 하는데 후보 군돌이 좀 좁혀지긴 하네요.
4: 맞습니다.
3: 자, 그러면 공개수배 힌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수배 예? 힌트 주세요.
4: 목포. 납작한 몸, 보리, 고급 생선, 축제.
3: 목포에서도 유명하고 고급 생선이고 납작한 몸인데 조림으로도 먹는 이 생선. 대충 감이 옵니다.
4: 네. 네,
3: 우리 청취자분들도 워낙 이 생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정답을 보내주실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공개수배 힌트, 목포. 목포 앞바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생선이라고요?
4: 아, 맞습니다. 목포를 대표하는 특산물 가운데 하나인 생선인데요.
3: 네.
4: 보통은 신살 생선 하면 이제 좀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은빛이 도는 몸색 때문에 바다에서도 눈에 유독 잘 띄는 생선인데요.
3: 네.
4: 그리고 여기 목포뿐만 아니라 인근 신안에서도 잡히는 곳이 유명한데 신안과 목포산 요 생선이 사래결이 부드럽고 맛이 깊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3: 그러면 왜 여러 지역에서도 날 수도 있을 텐데 설명하셨다시피 신안과 목포 앞바다에서 나는 이 생선이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나요?
4: 네, 이게 유독 맛이 깊다 하더군요.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네. 조류가 빠르고 신안과 목포 앞바다가 오늘 소개할 생선이 먹이가 풍부한 해역이라 합니다. 네. 이게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생선인데
3: 네.
4: 목포와 신안 앞바다의 지형이 그런 습성과 매우 잘 맞는다 하더군요. 그러니까 조류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3: 네.
4: 바닥 가까이에 먹이를 섭취할 수 있어서 살이 단단하면서도 결 또한 고와진다고 합니다.
3: 네네.
4: 그래서 이게 같은 생선이라도 생산지가 신안이냐 목포 인근에 여기서 잡힌 거에 따라서 가격도 매우 다르고요.
3: 그래요?
4: 네. 그리고 유독 이게 취급을 할 때 저 집 근처에서 한번 갔는데
3: 네.
4: 목포산 땡땡 아예 그냥 이렇게 원산지를 붙여놓더군요.
3: 아, 그런 이유에서 신안과 목포 앞바다에서 나는 요 생선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군요.
4: 맞습니다.
3: 자, 두 번째 힌트는 납작한 몸. 제가 정답이 맞다면 진짜 납작하게 생겼어요.
4: 네,
3: 뭐
4: 맞아요,
3: 먹을
4: 맞아요.
3: 게 있나 싶긴 한데 은근히 또 먹을 게 있습니다.
4: 맞아요. 진짜 은근히 먹을 게 있는 게 보통 몸 길이 자체가 크지도 않습니다.
3: 네.
4: 60cm 안팎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마른 목골로 납작한 몸인데 은근히 몸통이 두꺼워가지고 먹을 게 꽤 있긴 하죠.
3: 네네. 네.
4: 그리고 좀 여담을 하자면 정식 명칭이 두 글자가 있는데
3: 네.

0: 이 원래는 어로 끝나는데
1: 네.
0: 치자를 붙여서 불리기도 합니다.
1: 원래 그 생선 이름에
0: 네.
1: 앞글자에 그 뒷글자 치를 해가지고
0: 맞습니다.
1: 땡치라고
0: 네.
1: 한다고요?
0: 네네네네.
1: 왜 땡치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0: 제가 알아보니까 요 치가 붙는 생선들이 그좀 빠르게
1: 네네.
0: 급사를 한다 그러더군요.
1: 아, 성질이 급하군요.
0: 네네네. 그러니까 고등어 생각하면 고등어 회를 예전에 좀못 먹었던 이유가 그물에 걸려서 올라오는 순간 이게 죽어버린다. 이런 습성이 있다 했었잖아요. 오늘 소개한 그 생선도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이 생선을 서울에서 회로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1: 아무래도
0: 네.
1: 아무래도 그냥 금방
0: 맞습니다,
1: 죽어버리니까. 아하.
0: 맞습니다.
1: 그래서 그러면 보통 어떻게 먹는 거예요?
0: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힌트인 조림. 네. 조림으로 정말 많이 소비가 되죠. 근데 그리고 이게 꼭 빨리 죽는다는 습성도 있긴 하지만 이 생선의 살 성질과 그다음에 전라도 지역의 음식 문화가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조림으로도 소비가 많이 됩니다. 살이 매우 부드럽고 수분 함량이 높은 편이라 가지고 센 불에 빠르게 익히는 구이보다는 양념과 함께 천천히 익히는 조림이 훨씬 더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 조림 요리면 말 그대로 밥도둑 이렇게 좀 명칭을 할 수가 있겠죠.
1: 맞아요. 입맛 없는 사람들도 밥한 공기는 뚝딱이고 평소에 잘 먹는 사람은 두세 공기는 뭐
0: 맞습니다.
1: 기본이죠.
0: 네.
1: 그러면 좀더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갈치조림, 뭐 고등어조림 이런 것도 있잖아요.
0: 네네네.
1: 요것들과 비교했을 때이 땡땡조림은 어떤 맛의 차이가 있나요?
0: 일단은 오늘 소개할 땡땡조림이 이세개 중에서 저는 원탑이라 생각을
1: 아,
0: 합니다.
1: 원탑이다.
0: 네. 우리가 보통 조림하면 갈치랑 고등어 조림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기름기와 감칠맛이 강한 반면에 오늘 소개할 땡땡조림은 저는 비린내가 거의 안 나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살결 자체가 고등어랑 갈치에 비해서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젓가락만 대도 결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맛이 뭐랄까 자극적이진 않고 그냥 은은하면서 단맛과 담백함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어르신이나 아이 가릴 것 없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렇게 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조림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 김태욱 리포터가 추천하는 조림 원탑은 땡땡조림이다.
0: 맞습니다. 네.
1: 아하. 자, 땡땡. 만나봤는데.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땡땡에 대해서 시민분들은 어떻게 평하고 계신지 이야기 잠깐 들어볼게요.
2: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자라면서 많이 먹어본 음식이고요. 뭐 회무침도 있고 병회로도 많이 먹었던 음식이에요. 코스 사람들이면 아마 한 번쯤 먹어보지 않았을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3: 너무 많이 드셔서.
2: 네.
4: 조림이지. 어제 조림 먹었던.
3: 아, 어제 드셨어요? 아,
4: 네.
3: 그러면 보통 밖에서 드시나요? 아니면 집에서 해 드시나요?
4: 밖에서요.
3: 아, 그럼 여기 목포 분이신가요?
4: 아니요, 서울이요.
3: 아, 서울에서
4: 네,
3: 드시러 오는 거야?
4: 네.
1: 어렸을 때부터 즐겨 먹었다는 젊은 시민분, 그리고 일부러 이 생선을 먹기 위해서 멀리서
0: 맞습니다.
1: 찾아줬다는 시민분도 만나봤습니다. 일부러 찾아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맛이 있고 잊을 수 없다. 이런
0: 그쵸.
1: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맞춰주세요. 두 글자입니다.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노래 한곡 듣고 올 텐데요. 네, 마침 8736번님께서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이혜리의 아이 좋아라. 아마 이 생선 먹으면서도 아이 좋아라가 반복해서 절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정답 보내주세요.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0: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1: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 랄프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2: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 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89.1.
5: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 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코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6월 14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베스트셀러 어린이 건강 뮤지컬 콧구멍을 후비면에서 초대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네, 즐거운 오후 2시 2부 김태욱의 머시 단가. 오늘은 우리 지역 단골 생선, 또 이맘때 드시면 딱 좋은, 너무 맛 좋은 생선 알아보고 있습니다. 땡땡입니다. 샵 0891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네 번째 힌트, 공개 수배 힌트. 고급 생선. 비싸단 얘기인가요?
2: 맞습니다. 오. 작지만 비싼 고급 생선의 지위를 현재 갖고 있는데요. 네. 저는 몰랐는데 과거에는 이 생선이 서민의 음식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1: 네, 맞아요.
2: 저는 몰랐습니다. 네. 제가 막 알아보는데 한 상자의 위판 가격을 흐름을 보는데 네. 정말 가격이 몇 배 단위로 뛰었더군요. 지금까지 편하게 먹던 위상에서 각종 귀한 대접을 받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게 그래도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정말 크게 의미 있는 변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옛날이랑 지금이랑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까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는데 예. 1979년 좀 시간이 됐죠. 소설가 네. 이순이 발표한 병어회라는 소설에서 이 땡땡회는 잇따른 불행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해 위기에 처한 가정에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생선이자 그리고 이를 통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체로 소개가 됐을 정도더군요.
1: 그만큼 저렴하다 못해 완전 싼 그런 생선이었는데 네. 언제부터 이렇게 갑자기 가격이 급상승하게 된 거예요?
2: 맞습니다. 이게 어획량이 일정하지 않고 잡히자마자 죽는 특성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선도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좀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히긴 합니다. 그리고 어획 직후 피를 얼마나 빨리 빼고 냉장 상태로 관리하느냐가 상품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네. 산지에서 멀어질수록 선도 관리가 어려워져가지고 여기 전남 지역에서는 그래도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 되는데 위로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도 함께 올라갑니다. 아. 네, 정리를 하자면 유통과 선도 유지에 들어가는 정성이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강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어획량도 만만치 않고요.
2: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막 중국 어선이 나포로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저도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알아봤는데 이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 다른 보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3: 호신에 자리 잡은 한 횟집입니다. 넓적하고 작은 입에 5월 말부터 주로 먹는 문했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많아 뼈째 회로 먹거나 각종 양념을 올려 조림으로 먹거나 구워 먹어도 맛있어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또 저렴해서 소민의 음식으로 통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선 회를 시키면 서비스로 나오던 한 접시에 6에서 7만 원가량을 받는 제법 가격이 나가는 생선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4: 아, 옛날 같으면 병화점 갔다 손님들한테 서비스도 해드리고 했는데 요즘은 가격 차가 너무 비싸서 그런 것도 못해드리고.
3: 서민의 물고기로 통하던 가격은 어느 정도 오른 것일까요? 통계가 잡히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병 가격을 살펴봤습니다. 한 상자의 입한 평균 가격은 지난 2008년 13만 원 선에서 15년 만인 지난해는 두 배 넘게 뛴 31만 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가격이 급상승한 것은 지난 2012년부터입니다. 어획량이 5만 4천 상자로 전해보다 절반가량 감소했지만

0: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자당 평균 가격도 최초로 20만 원을 넘겼습니다. 2016년과 지난해 두 번 30만 원대를 찍었고 그 이후 가격은 20만 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 수출 물량이 많아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이 기간 중국 수출 물량은 불과 34톤에 그쳐 가격 상승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중국 수출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2: 네,
1: 이야기네요.
2: 맞습니다. 네. 네. 가격이 오른 시기에 중국 수출 물량이 16년부터 23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
1: 네.
2: 물량이 크게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가격 상승과는 무관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1: 아무래도 이제 많이 안 잡히면
2: 네.
1: 안 잡히는 대로 이제 가격이 뛰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유통 과정 또 선도 관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땡땡을 만날 때 좀 비싸게 만나볼 수밖에 없군요.
2: 그렇습니다.
1: 아, 자 그러면 마지막 공개수 페인트 축제. 오, 요 땡땡 축제도 있다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목포뿐만 아니라 신안 앞바다에서 잡히는 이 생선도 정말 맛이 끝내준다 했었는데요.
1: 네.
2: 매년 6월이면 신안군에서 이 생선을 주제로 한 축제가 공식적으로 개최가 됩니다.
1: 아, 맞아요, 맞아요.
2: 네, 맞습니다. 축제 날짜는 드디어 나왔는데요. 이번 달 6월 12일, 13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1: 6월 12일, 13일 이틀에 걸쳐서
2: 네.
1: 축제가 열리는데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죠?
2: 네, 일단은 부스별로 다양하게 이용이 되는데요. 먼저 입장료는 없으니까 편하게 몸만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무료 시식회, 수산물 깜짝 경매 등 다양한 먹거리 기반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한 이 생선뿐만 아니라 제철 활어에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2: 그리고 행사장 인근 삼한사 일대에서 둘러보는 등산, 트레킹 행사도 함께 운영이 돼서 균형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시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우리 바다의 풍요로움을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는 거죠.
1: 자, 이 축제까지 알아봤고 고급 생선인 땡땡 어떤 효능들이 좀 있나요?
2: 네, 흰살 생선이니까 단백질 함량이 비교적 적당한 편이지만 질이 매우 좋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군요.
1: 네.
2: 그러니까 다른 흰살 생선이라 이 영양소의 퀄리티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거기다 지방도 적절히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맛이 풍부하면서 부담스럽지가 않고요. 특히 타우린과 메티오닌, 시스틴 같은 아미노산도 풍부해 이 피로 회복과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1: 네.
2: 아무래도 이게 술 드시고 다음 날 요 조림이나 이걸 통한 음식으로 해장을 하는 것도 어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 또 있습니까?
2: 그리고 비타민 A 함량도 높아가지고 눈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1: 그래요?
2: 네.
1: 눈 건강도 좋고 또 피로 회복과 간 기능 개선에도 좋은 생선 딱 제철이니까 잘 챙겨 먹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가격이 또 올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자주 드실 수 있게 좀 적당한 선에서
2: 네.
1: 가격대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개수 페인트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2: 네, 목포의 대표 특산물이자 납작한 몸 그리고 입에서 녹는 조림맛 귀한 고급 생선 가격 그리고 신안 축제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요 생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문자 보내주실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6687번님께서 땡땡 정답 잘 보내시면서 김수련의 화산 신청해 주셨는데 노래 듣고 올게요.

0: 김수련의 화산 듣고 왔고 이제 문자 마감하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이맘때 제철 생선은 뭡니까?
1: 바로 병어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병어, 병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병어, 병치 다 정답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3191님 두 글자 납작한 몸 조림 병어겠죠?
1: 맞습니다.
0: 네, 정답입니다. 네.
1: 그 다음에 8524님 정답은 병어입니다. 아, 수조에서 왜 안 보이나 했더니 그런 예민한 성격이 있었군요. 깻잎에 된장 푹 찍어서 뼈채 썰어 먹는 이 회맛은 아는 사람만 알죠.
0: 네, 여기에 그 밥 있잖아요. 흰밥.
1: 네네네.
0: 흰밥 살짝 얹어서 먹으면 더 감칠맛이
1: 나요. 아, 그럼 이 쌀이랑 새꼬시처럼 이게 뼈채 씹히는 맛이 장난 아니겠네요.
0: 장난 아닙니다. 먹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네. 저는 먹어봤습니다. 1302번님 이건 무조건 병어죠. 아니면 반칙. 네, 정답이고요.
1: 자, 그 다음에 8496님 요즘 날도 더워지고 기력도 떨어지는데 아, 이 타우린이랑 단백질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에 최고라니 주말에 부모님 모시고 병어 맛집 투어 가야겠어요.
0: 진짜 아주 탁월한 선택이 될 거고요. 미리 예상하자면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1: 네.
0: 8345번님 이거 병어네요. 조림 생각나서 침이 고여요. 그 조림 맛을 아는 분들은 이 조림 이야기 나올 때부터 이미 입안에 침이 가득가득 할 겁니다.
1: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6854님 목포하면 역시 병어죠. 아, 근데 목포뿐만 아니라 신안 앞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병어도 먹으면 입에서 사르르 녹는답니다. 방송 듣다 보니 지금 목포로 바로 쏘신다고.
0: 네. 보통 이제 그 신안에서 많이 위판을 하고 또 목포로 넘어오기도 하는데 여튼 우리 지역에서 잡히는 이 병어가 정말 귀한 대접을 잘 받고 있습니다. 5859번님 납작한 몸 힌트에서 바로 감이 왔어요. 병어. 네,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1: 자, 그 다음에 2034님 와, 요즘 병어 가격이 올라서 자주 못 먹네요. 아, 맞습니다.
0: 그러니까 큰맘 먹었고 네. 가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 고유가 피해 지원금 나오잖아요.
1: 네네.
0: 가정마다 그걸 좀 이용하시면 좀 더 덜 부담스럽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269번님 정답 병어네요.

0: 예전엔 시장에서 싸게 사다가 편하게 먹던 서민들의 생선이었는데 요즘은 진짜 한 상자의 값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금병어 소리가 절로 납니다. 네, 가격이 진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언제쯤이면 그 소설 병어회에
1: 네.
0: 나왔던 것처럼 내 가족이 아주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 가격대가 될지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병어가 되길 바라면서 자,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병어 정답 잘 맞춰주셨고 또 병치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자, 이분들 가운데 우리 김태웅 리포터의 마음을 움직인 한 분, 누굽니까?
1: 네, 두명
0: 아, 두
1: 선정하겠습니다.
0: 명.
1: 네.
0: 오케이.
1: 자, 축하드립니다. 8496번님,
0: 네.
1: 1302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김태욱의 머시단가는 제철을 맞은 우리 저찐 생선 병어에 대해서 재밌게 알아봤습니다. 태욱 리포터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절세의 왕 절정.
8: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9: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8: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7: ISA는 삼성증권이다.
10: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보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9: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주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네, 즐거운 오후 2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전에 보내드렸던 노래는 0954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병어 정답 맞히시면서 내일 투표하고 지도에 가서 병어찜과 병어회를 먹자고 합니다. 완전 기대가 됩니다. 주현미 안온에 신청합니다. 세상에나 정답을 말해버리시네요. 너무나 좋아요. 네, 이렇게 눈치챈 분들도 있겠지만 네, 눈치챘으면 좋은 거고 눈치 못 챘으면 뭐 아쉬운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일 투표도 하시고 지도에 가서 병어찜과 병어회까지 아 완벽한 하루인데요. 네. 아, 그리고 공고사님도 내일 즐거운 오후 2시 나도 투표해서 인증샷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시고 혹시 모르죠. 또 행운의 선물도 타갈 수 있을지 감사드리고요. 자, 2부 마무리 곡은 어떤 게 좋을까요? 에. 병어 이야기하다 보니까 병어를 어떻게 먹으면 맛있을지 소개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4871번님 김혜연의 내가 쏜다 신청해 주셨는데 지금이 제철이죠. 풋마늘이 날 때 또 회로도 일품이죠. 초장보다는 다진 마늘, 양파 잘게 썰고 된장과 쌈장을 섞어 참기름을 두른 쌈장에 깻잎과 뜨거운 밥을 같이 먹으면

최고죠. 이 생선 이름은 병어. 랑디, 오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유가 지원금으로 오늘 먹어야 쓰겠소. 참고로 깡다리 조림도 제철이요. 하시면서 아주 맛있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거 방송에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병어는 이렇게 그 쌈장에 깻잎과 뜨거운 밥을 같이 먹으면 이게 참 감칠맛이 돌더라고요. 저도 그 회사 선배가 알려줘서 그렇게 먹어봤었는데 군침이 돕니다. 4871번님 맛있게 드시고 또 내일 인증샷 이벤트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연의 내가 쏜다 보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뉴스 듣고 3시 5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3: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5: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0: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3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 후보들은 한 표를 호소하며 빗속 마지막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는 광주를 시작으로 구례와 담양, 함평에 이어 말바우 시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가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도 곡성을 시작으로 광주 5개 구 전역을 돈 뒤 광주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에서 마지막 유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진보당 이정우 후보와 정의당 강은미 후보 등도 광주와 전남 일대를 돌며 마지막 한 표를 호소하며 선거 유세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김태균 전남도 의회 의장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지역의 모습을 만들어간다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여러분의 한 표가 새로운 내일을 여는 열쇠가 돼 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관호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후보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면 소요되는 공적 비용 전액을 배상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장 후보는 교육감은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정직해야 하는데 당선자의 사법 리스크로 재선거를 치를 경우 공적 비용 70억 원에서 100억 원이 든다며 자신의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면 전액을 배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쟁 후보 3명에게 재선거 비용 배상 서약과 함께 도박이나 비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시 즉각 사퇴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근로자와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남 우주산업의 핵심 동반자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 사태를 잘 수습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 공모에는 전남 5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도비와 시군비를 3대 7 비율로 투입해 모두 3억 6천만 원의 규모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선정된 사업은 달리며 즐기는 반값 여행 목포 런트립, 강진품에 살아볼래, 무한 황토 갯벌랜드 사업 등으로 체류형 관광과 귀농 귀촌을 통해 생활 인구 확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2.5도, 습도는 92%입니다. 임사랑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4: 안녕하세요. 엄마 남인혜입니다. 고백하건대 저도 사춘기 아이 방문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노크한 다음 할 말만 하고 쌩 도망칩니다. 애들 그러는 거 우리 이유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도 알아요. 그게 다 홀로 속 연습하는 거니까 억지로 열지 말고 네 방은 안전한 너의 공간이야 하면서 기다려주기. 쾅쾅 두드려봤자 아이 속도 아프고 내 손날뼈는 더 아프다는 사실 아셨죠?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2: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진성의 기도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화요일 3부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221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랑디 안녕하세요. 노래 신청합니다. 진성 기도합니다. 전국 지방선거 끝나고 하루빨리 정부가 안정되게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민생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화요일 3, 4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이어갑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 하니까요. 선곡표 넉넉하게 열어놨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부는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우리 ENL 하루틴, 탄탄방수, 빅토스, 한얼 사이언스 타타타, 카베트는 카마루, 환인제약 본컴퍼니와 함께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둑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8: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9: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0: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1: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10: 탄탄방수
11: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성노예 바람아 불어라 듣고 왔습니다. 8575님이 내일 투표 모두 능력 보고 합시다. 성노 바람아 불어라 신청 드립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능력 중요합니다. 당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후보자의 자질, 능력, 또 청렴, 도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을 확 바꿀 것인지, 더 침체된 지역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유능한 일꾼인지, 그각 후보들의 능력을 보고 소중한 한표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056님, 랑디 반갑습니다. 비가 그친 이후라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합니다. 이럴 때 경쾌하게 듣고 싶은 노래, 거북이의 빙고 듣고 싶네요. 그리고 목포 MBC 항상 응원합니다. 다 같이 파이팅 남겨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늘 목포 MBC를 응원해 주시고 또 아낌없는 조언도 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포 MBC 또 즐거운 오후 2시가 이렇게 청취자들과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소통하며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노래 준비하겠고요. 그리고 5138님은 그 아까 소개해드렸던 섬 병어 축제 팸플릿을 딱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지도 신안 젓갈타운에서 병어 축제 열린다고 정확하게 보내주셨네요. 그러시면서 이혜리의 자갈치 아지매라는 노래도 정해주셨는데 두곡 함께 해볼까요? 거북이의 빙고, 이혜리의 자갈치 아지매.

또 같은 생각으로 0765번님 비까지 추적추적 내려 이런 날 병어 조림으로 막걸리 한 잔에 막걸리 한 잔이 군침 꼴가닥 넘어갑니다. 병어하면 목포죠. 더불어 영탁에 막걸리 한 잔 신청하며 즐거운 오후 2시 파이팅합니다. 즐거운 오후 2시를 환장하게 좋아하는 애청자. 그냥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환장하게 좋아하시는군요. 아, 환장하게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저도 환장하게 기쁩니다. 자, 이런 날 또 막걸리 한 잔이 필요하죠. 영탁의 노래 준비하겠고요. 그리고 9587님, 신안에서 택시 운전하고 있습니다. 딸이 이번에 취업해서 서울 올라갔는데 비인방을 볼 때마다 마음이 허전하네요. 늘 잔소리만 했지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는데요. 노래로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딱 보니까 우리 9587님은 아버님이시네요. 예. 원래 같이 있을 때는 좀 잔소리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살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막상 떨어지면 이게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이 마음을 잘 적어가지고 문자나 깨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우리 따님께서 감동 받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취업을 하게 돼서 서울로 간 거니까 또 축하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취업에 성공하신 아주 멋진 따님인데요. 표현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니까요. 우리 9587님 이 방송 지금 또 듣고 계시다면 생각난 김에 바로 지금 제가 방송은 하고 있지만 따님이 이 방송을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고 고맙다고요. 자, 영탁의 막걸리 한 잔 그리고 광고 듣고 와서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 보내드려야 되는데 4056번님이 덕분에 기분과 마음이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해졌다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영탁의 막걸리 한 잔 그리고 광고 듣고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까지 이어드립니다.

0: KBC
1: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2: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3: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2: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5: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89.1 MBC 라디오
7: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리즈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코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 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6월 14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베스트셀러 어린이 건강 뮤지컬 콧구멍을 후비면에서 초대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새벽비가 주룩주룩 지금 오후 2시를 적시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춤을 적시네. 삐삐삐 삐키적에 울리면 이제 정말 목포 MBC로 갑니다. 이야!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 듣고 왔습니다. 자, 4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신청곡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6034번님, 남편이 집에만 있으면 그렇게 잔소리가 나옵니다. 계속 뭔가를 못 찾아요. 왜 남편 눈에만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미령의 미운 사랑 신청해 주셨습니다. 남편 입장으로서 한마디 드리자면 저도 그러는데 저도 그래서 아내한테 혼났거든요. 남편들은 다 똑같은가 봐요. 예.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뭐 찾아달라고 했는데 없었거든요. 냉장고에 뭐 야채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없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아내가 가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희한합니다. 진미령의 미운 사랑 준비하겠고요. 그리고 5720님, 랑디 축하해 주세요. 55세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겁이 많아서 평생 못할 줄 알았는데 막내딸 응원 덕분에 도전했네요. 이제는 혼자 장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러 다닙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김현재 아모르 파티 청해 주셨습니다.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야, 이제 그 운전하는 맛에 이제 푹 빠지시겠군요. 예, 드라이브 하는 맛에.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다들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5720님 진짜 큰 용기 내셔가지고 큰 성과를 얻은 만큼 좋은 곳 친구들과 함께 많이 놀러 다니시고 또 맛집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운전의 기쁨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경우는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운전면허는 되게 일찍 땄거든요. 근데 장롱면허였어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운전을 안 하시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시작하셨는데 너무너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이게 면허는 있지만 이게 차를 몬다는 그 자체에 그 공포감이 좀 있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알려드리니까 이제는 이제 그 운전하는 맛을 조금 알았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이따금씩 장보러 혼자도 가시고 어디 가까운 거리는 언제든지 차를 몰고 나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이동의 자유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동의 자유를 마음껏 우리 5720님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미령의 미운 사랑 그리고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두 곡 함께 하시죠.

김현자의 아모르 파티, 앞서 들은 노래 진미령의 미운 사랑 듣고 왔습니다. 자, 9822번님 반갑습니다. 열심히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듣고 싶어요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신청곡인가 아닌가 찾아봤는데 서주경 씨의 노래더라고요. 아, 그래서 결론은 노래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사이언스.
4: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5: 피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1: 카마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즐거운 오후도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마지막 신청곡은 873-6969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소명의 야야야 청해 주셨습니다. 자,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내일 63 지방선거일입니다. 투표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투표하시고 인증샷도 찍어서 즐거운 오후도시 나도 투표해서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하시고 선물도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생방송 시간에 많은 분들의 투표 기 그리고 신청곡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따, 내일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0: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4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막판 견제에 나섰습니다. 조승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불법적인 선거운동과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의 결집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 선거의 본질은 여전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극우와 불법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소속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지지자들의 위장 전입 의혹과 상인들의 정치적 성향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본부장은 또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의 판세와 관련해 경기 평택을,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대구 달성, 울산 남구갑, 부산 북구갑 등 5곳을 경합지로 꼽았습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16곳 중 5곳을 초접전 지역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서울, 부산, 충남, 경남, 강원 등 5곳을 초접전으로 보고 있다며 서울과 부산은 지지층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대구 달성은 이길 가능성이 크고 평택은 진보와 보수표가 모두 갈라진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발표에서 투표해서 바꿔야 한다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으로 나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이번 사고를 딛고 회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한 회사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번 사고는 우리에게 안전에 있어 단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엄중한 교훈을 줬다며 단순히 형식적인 대책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화그룹은 여승주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고인들에 대한 예우, 유가족 및 부상자 지원 방안과 사고 수습, 관계 당국의 조사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지방선거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낮 동안은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0도 등 15에서 21도,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 33도 등 22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아나운서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3: MBC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에

0: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2: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2: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3: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땀 흘리는 게 왠지 좀 약간 창피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2: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여름철에는요, 겨드랑이 땀 안 나게 하려고 데오드란트 뭐 이런 것도 바르고 그래요.
3: 그거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근데 그걸 뚫는 땀도 있으니까.
2: 맞아요.
3: 근데 이 얘기 들으면 땀을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 무슨 얘긴데요?
3: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여러 설 중에 하나인데, 사람은 온몸으로 땀을 흘리면서 체온을 조절하잖아요.
2: 네.
3: 바로 이런 점이 큰 동물을 잡을 수 있는 비결이었대요.
2: 그게 무슨 말이에요?
3: 예를 들어서 한낮에 가장 더운 시간에 사자를 막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2: 그럼 도망가는 사자도 더울 것 같은데.
3: 그죠. 예. 그래서 사자가 하고 열탈진으로 쓰러져.
2: 네.
3: 근데 사람은 안 쓰러져요. 왜?
2: 온몸으로 땀을 흘리면서 체온을 시키니까.
3: 빙고.
2: 아.
3: 그래서 사람이 사자보다 느리지만 사자를 이길 수 있었다. 뭐 땀을 전략으로 썼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2: 물론 뭐 가설 중에 하나겠지만 왠지 땀이 우리를 달리게 하는 능력처럼 느껴지긴 하네요.
3: 그렇죠. 사실 땀이 난다 싶으면 아, 진짜 내가 나를 잘 버티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설이잖아요.
2: 맞아요.
3: 문천식 씨는 이제 슬슬 양말을 두 개씩 갖고 다닐 계절이 됐는데.
2: 맞아요. 차에도 늘 양말을 한두 개 갖다 놓는 편이라서.
3: 여러분, 한여름엔요 뉴스 나갈 때 양말을 갈아 신는 남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
2: 손도 엄청 많이 써요. 전 손도.
3: 저는 진짜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이 사람을 보면서 느낍니다.
2: 여러분, 제가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냥 깔끔하게.
3: 그럼. 아, 그렇게 옆에 사람도 배려하고 자기도 좀 반짝 정신 차리자.
2: 근데요,
3: 이런 차원에선 뭐.
2: 저 말고 여름에 샤워 두 번 세 번씩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3: 그 개그맨 윤택 씨 있죠.
2: 네, 태기 형.
3: 윤택 씨도 얼추 보면 진짜 너무나 이제는 자연인 같잖아요.
2: 같은 느낌인데.
3: 샤워 두 번 한대요, 여름에.
2: 아, 거 봐요.
3: 네. 근데 왜 다들 이렇게 티가 안 나는지. 어쨌든 체온 조절의 목적에서 땀을 생각하면 조금은 덜 부끄러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
2: 맞아요. 땀 좋은 거예요. 운동선수들 피부가 대부분 좋은데 그 땀 배출이 많아서래요.
3: 그 진짜 사우나에서도 땀구멍 열려서 땀이 나면 아, 이제 좀 뭔가 순환이 되는구나 싶잖아요.
2: 그러니까요.
3: 자, 방탄소년단이 함께합니다.
2: 네.
3: 피, 땀, 눈물. 내 피, 땀, 눈물.

0: 네,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6월 2일 화요일 첫 곡으로 듣고 오셨고요. 네. 이상권님이 아 저는 군대에서 하루에 양말 3번 갈아 신었습니다. 봐요, 저보다 더한 분 있잖아.
1: 아니 군대에서는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행군을 하고 정말 이게 양말이 젖을 정도로 여름에는.
0: 그렇죠, 그렇죠. 네.
1: 제 동생은 그 총포에 화상을 입었더라니까요.
0: 아
1: 등에.
0: 맞아요.
1: 군대에서 더위는 상상 이상이죠.
0: 그럼요.
1: 2706님 저는 여름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여름이 힘들고 싫어요. 오늘도 오전에 볼일 보고 들어와 1차 샤워했습니다. 오늘 덥네요. 땀만 나는 사람 부러워요.
0: 그러니까요.
1: 맞아. 진짜 또 땀 많이 흘린 사람들은 야외 네. 활동할 때 옷을 한 벌을 여벌로 갖고 다닌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0: 그럼요. 문세호님도 여름에는 움직이만 하면 땀이 나는 계절인데 그런 저를 보고 사람들이 운동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걸어 다녀도 땀이 주르륵 나요.
1: 근데 이게 체질이 진짜 확실히 네. 달라요.
0: 그렇죠.
1: 그 음식을 먹을 때도 일단 땀구멍부터 열리는 분이 있어요.
0: 땀
1: 겨울에도.
0: 진짜 많이 나는 사람은요. 냉면 먹어도 땀 흘리더라고요.
1: 그래서 문세윤 씨는 네. 머리띠를 하고 다니잖아요.
0: 아, 그러니까.
1: 항상 헤어밴드를 하고 뭘 먹잖아요. 땀이 그래. 계속.
0: 준하영도 누나 왜 손수건 늘 갖고 다니잖아요. 맞아, 손수건 맞아. 그 형도.
1: 김준현 씨도 그렇고.
0: 맞아 준현 씨도.
1: 체질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은 이 여름이 다른 각도에서 공포스럽긴 하겠네요. 자 오늘은 가족 때문에 땀나는 분들.
0: 네 맞아요.
1: 열도 나고. 예. 네. 화나는 분들 상담해드리는 시간이죠. 신혼에서 황혼까지 네. 있습니다.
0: 이효선 교수님 3부부터 모실게요.
1: 문자 샵 8001번 늘 함께하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합니다.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0: 3, 4,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1: 집에 가고 싶어?
0: 아니요. 유니베라
1: 하이퍼스
0: 우리 ENL 하루팀
1: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0: 신젠타 코리아
1: 한얼 사이언스 타타타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올품
0: IS 통성
1: 성원 에드피아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0: 백조 싱크
1: 키움증권
0: 브람스 안마의자
1: SK 케미칼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적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사이언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제목, 나의 첫사랑들.
9: 첫사랑들?
8: 데뷔 초 나는 홍대 각설탕으로 이름을 날렸다.
9: 얼씨구.
8: 여자들은 내 말 한마디에 깨알으로 웃음을 터뜨렸지. 지금부터는 나의 일곱 번째 첫사랑 얘기를 해볼까 한다.
9: 아, 이런 사연만 아니면 뭐든 괜찮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월 1200만 원 상당의 특급 선물이 쏟아집니다.
10: 우와, 선물 공짜인 거죠?
9: 아이고 아이고,
10: 당장 써야지.
11: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2: 완전 폼 미쳤다.
13: 제목, 달고나 할아버지. 주소 없이 연락처만 적어주셨어요. 이선미님 사연입니다.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4: 안녕하세요, 써니언니 천식오빠.
15: 네네.
14: 저희 동네에 굉장히 오래된 오락실이 있어요. 규모도 작고 구석진 곳에 있어서 아는 사람들만 찾아가는 그런 오락실인데요. 네. 그래도 뭐 나름 펌프도 있고 펀치기계, 동전노래방, 농구게임 등등 알차게 꽉 차있는 곳이랍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달고나 만들기 기계였어요.
15: 네?
14: 이건요, 제가 중학생 때쯤에 들어왔는데 500원을 넣잖아요. 그럼 안내 음성이 들려요.
16: 버튼을 눌러 국자에 설탕을 받으세요.
14: 그렇게 국자랑 설탕을 받으면 앞에 비치된 열판에 구워 먹는 방식이거든요.
15: 진짜로?
14: 와, 이거 신박하다. 와. 그래서 저도 이 기계로 제가 직접 달고나를 만들어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락실에 단골이 되면서부터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동전을 넣고 안내 음성이 들리잖아요.
16: 버튼을 눌러 국자에 설탕을 받으세요.
14: 그러면 어디에선가 오락실 주인 할아버지가 나타나세요.
17: 달고나 만들 줄 아나?
14: 어때?
17: 일로 줘봐. 내가 조금만 알려줄게.
14: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국자와 나무 막대를 내놓으라는 듯 손을 내미셨고, 저는 할아버지께 국자와 막대를 넘겨야만 했죠.
17: 아, 인정 인정.
14: 아, 네.
17: 잘 봐, 이거 이렇게 저으면 안 돼. 때를 봐야 하거든. 자, 가만 보자. 지금 가생이 녹는 게 보이지?
14: 네네.
17: 설탕이 녹아가지고 테두리가 투명해지잖아.
14: 아, 네. 이걸 그럼 제가 이제 저을...
17: 보통은 이때 많이들 줬는데 지금 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냥 둬. 이렇게 내비둬.
14: 네.
17: 가만 있어, 가만.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놔두는 거야.
14: 아무것도 안
17: 해. 다 녹을 때까지 가만히 둬. 젖지 마. 절대 젖지 마. 그냥 둬.
14: 냅.
17: 그냥 두는 거야. 내버려둬. 손대면 안 돼.
14: 냅.
17: 자, 이제 다 녹았지?
14: 아, 네. 이제 제가 이렇게
17: 바로 이때가 중요해. 살살 한번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잘 풀어줘. 살살 세게 하지 말고. 세게 하면 다 엉겨붙어요. 인생사가 다 그래. 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 살살.
14: 아, 네. 이제 제가
17: 그 다음에 자, 봐봐. 소다를 딱 요만큼만.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딱 이만큼만, 이만큼만 딱 넣어야 되는 거야. 가루 하나라도 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14: 알겠습니다.
17: 딱 이만큼.
14: 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17: 여기부터 할 수 진짜 중요하지. 소다를 넣었으면 불에다 올리지 말어. 다들 소다 넣고도 이거를 불 위에 올려둔 채로 이거를 적고 있는데 그러면 다 타버리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이거를 왜 불 위에 올리냐?
14: 그러니까 이거
17: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 학생 알아들어?
14: 전 너무 불안해진 거죠. 이거 이렇게 되면 다 완성된 거잖아요. 나 이거 막대 한 번도 저어보지 못하고 끝나는 건가? 아니 설마 그래도 모양 찍는 건 나를 시켜주시겠지. 내 건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약간 희망을 갖고는 있었어요.

0: 네, 어떤 모양으로 찍을 거야?
1: 아, 저요? 어. 네, 아, 네, 저 코끼리 할 건데요. 어. 코끼리 요거요.
0: 그래, 알았어. 네,
1: 아니, 저기, 아니, 제가, 아니, 저에게 기회를 주실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는 직접 코끼리 모양 틀에 달고나를 부으시고 완성된 달고나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0: 자, 됐다. 자, 먹어라.
1: 살짝 섭섭하긴 했죠. 근데 확실히 또 맛은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젠 하는 방법도 완전히 배웠으니까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다음번에 제가 친구랑 함께 갔어요. 그런데 자 봐봐, 이렇게 동전을 넣고
0: 달고나 만들 줄 알아.
1: 그렇습니다. 또 오락실 주인 할아버지께서 어느새 우리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0: 이 달고나도 만드는 방법이 다 있는데.
1: 아, 알아요. 아, 지난번에 알려주셨잖아요.
0: 그거 이리 내봐.
1: 네?
0: 인조 인조. 어, 이거를 지금 줘면 안 돼요.
1: 에, 그러니까 저...
0: 봐봐 여기 가생이 보이지?
1: 알죠 알죠. 그러니까 네. 이걸 제가 이렇게
0: 가생이 설탕이 녹아가지고 테두리가 어때? 투명해지지. 보통은 이때 이제 이걸 많이들 줬는데.
1: 할아버지는 국자와 막대를 놓을 생각이 전혀 없으셨고, 그리고 어느새
0: 이렇게 완성이 된 거지. 네.
1: 이번에도 완성품이 제 손에 쥐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2: 어떤?
1: 왜냐면 친구하고 같이 왔잖아요. 한번 시범을 보여주셨으니까 에이, 두 번째 친구 달고나는 친구가 직접 만들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0: 옆에 친구, 너는 달고나 만들 줄 아나?
3: 네, 방금 봐서 전 알아요.
0: 인조 봐, 어, 이걸 지금 좀 안 돼요.
3: 저도 알고 있어요.
0: 이 가생이를
3: 설탕이 투명해져도
0: 설탕을
3: 동시에 저으면 안 된다. 저도 알아요.
1: 할아버지께서는 제 친구를 가만히 쳐다보셨어요. 그러다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는 말씀하셨죠.
0: 그 다음에는 녹는 걸 다 지켜보다가 소다를 넣어야 돼.
1: 그때 안 거예요. 아, 할아버지는 그냥 이 달고나 기계의 일부시구나. 동전을 넣으면 눈앞에 나타나는 달고나 요정이구나. 다른 게임하려고 오락실에 갔을 때도 달고나 기계엔 항상 흥분하신 상태로 달고나를 만드는 할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어린이, 학생, 성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언니는 이런 얘기도 했었죠.
4: 아, 뭐야, 이 달고나 기계 할아버지 본인이 하고 싶어서 갖다 놓은 거 아니야?
1: 그 후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성인이 된 후 간만에 오락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평일 낮이라 그런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항상 앉아 계시던 방도 비어 있었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어라? 뭐야? 이거는 기회가 아닐까? 저는 달고나 기계에 동전을 넣었어요. 여전히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정적만 제 주위를 맴돌고 있었죠. 저는 드디어 달고나 DIY를 실현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버튼을 누르고 설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항상 알려주셨던 대로 젖지 않고 다 녹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소다를 넣었죠. 혼자 하면서도 정말 이걸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실감이 안 나,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그렇게 완성된 달고나를 드디어 모양까지 내가 직접 찍어냈고 너무나 감격스러워 잠깐 그대로 그 광경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누름판을 치우고 달고나를 집어들렸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 어! 주인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저는 또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주신다고 하실까봐 잔뜩 겁을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0: 오케이.
1: 그리고는 호련히 오락실 안으로 사라지셨습니다. 할아버지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요 혼자서도 완벽한 달고나를 만들어 먹는 멋진 어른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달고나에 대해선 저를 따라올 친구가 없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꼭이요. 아, 그래도 계셨다. 아, 할아버지 안 계실 거 약간
2: 그러니까요.
1: 조금 허전했는데. 이성민님이 저도 저런 할아버지 때문에 거기서 직접 못 만들고 애들이랑 모여서 집에서 하다가 국자 다 태워가지고 장롱 꼭대기에 감춰놨는데 이사 갈 때 걸려가지고 되게 혼났어요.
2: 저도 어렸을 때 그 태워 먹었는데. 네,
1: 이사 갈 때 그렇게 네. 숨겨뒀던 국자가 나와요.
2: 그러니까요.
1: 근데 할아버님이 진짜 그 달고나에 대한 부심이 있으시다. 달부심.
2: 아니면 할아버지가 외로워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요.
1: 그럼요. 말벗도 필요하고 또 달부심이 있으시니까 요거를 약간 인간문화재가 전수하듯
2: 아,
1: 계속 마음으로. 달고나 스킬을 전수하시는 거죠.
2: 그렇죠. 그렇죠.
1: 장인정신으로. 5048님. 솔직히 말씀해봐요, 할아버지.

0: 꼬날 동전 없으셔가지고 그런 거죠. 경제권 할머니한테 뺏기신 거죠. 아마도 그 중간 어디쯤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일단 그 달고나 기계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약간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이
1: 딱 나타나시잖아요.
0: 달고나 그렇죠. 동전 내려가는 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요정이네요. H.O.T의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캔디?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찾았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3: 나이키, 아디다스, 휴마, 뉴발란스, 프로랄 프로렌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5: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탐방하세요.
6: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7: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8: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7: 구주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8: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7: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8: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7: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달고나 만들어야지. 동전을 넣고.
2: 달고나 만들 줄 아나? 깜짝이야. 내가 살짝 알려줄게. 봐봐, 여기 가생이가 투명해져도 저으면 안 돼요.
1: 아, 네, 제가 해볼게요.
2: 그래서 인전 이렇게 내비둬.
1: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를 해보.
2: 이제 살살 풀어지는 거야, 이렇게.
1: 네, 봐봐. 이제 이걸 제가 풀어.
2: 다 됐다. 다 됐다.
0: 네, 방금 들려드린 달고나 할아버지 얘기였는데요.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셔놓고 본인이 다 만드세요.
1: 그렇죠. 또 할아버님이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이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도 있지만 가끔 앞뒤가 다른 것도 많고,
0: 네.
1: 응? 싶은 게 있어요.
0: 그쵸?
1: 지금 생각해 보면 뭐지? 싶었던. 자, 오늘은 이 주제로 달려봐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상한 어른들의 말.
0: 얼마 전에 잠깐 얘기했었죠. 어른들이 애들한테 하는 말 중에 문지방 밟지 마라, 복 나간다 이런 거.
1: 그렇죠.
0: 이게 어릴 때는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1: 그렇죠.
0: 크다. 예.
1: 대학 가면 다 생겨. 남자친구 다 생겨. 살도 쭉쭉 빠져. 대학 가면 다 돼.
0: 예.
1: 뻥.
0: 그렇죠. 대학은 성형외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1: 빅뻥.
0: 예. 대학은 성형팅을 해주지 않아요.
1: 낚였어.
0: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그 어른들의 말씀. 아, 한번 보내주시죠.
1: 네, 그렇습니다. 그 보다가 이렇게 좀 굉장히 고아하고 고상한 이야기를 하시다가도 되게 궁지에 몰리면 되게 유치해지기도 해요, 어른들이.
0: 그렇죠. 너 밥 남기면 저승 가서 다 먹는다 이런 거.
1: 응? 밥 먹고 눕지 마, 소대.
0: 소 한 명도 안 됐어요. 한 명도 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1: 밤에 피리 불지 마, 뱀 나와.
0: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1: 네, 불피리도 없어 집에.
0: 네.
1: 자, 어쨌든 문자번호 샵 8001번 여전하죠.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0: 문자 소개되시면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원두 커피 세트 얹을게요.
1: 아, 그거는 있지 않아? 꼴값 한다는 거. 그건
0: 맞는 말씀도 있죠. 맞는 말씀도. 네.
1: 꼴의 값은 있어.
0: 네.
1: 자, 문자 기다린 동안 박혜경 씨의 노래 준비했어요. 그녀를 믿지 마세요.

0: 자,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상한 어른들의 말.
1: 가볼까요? 네. 0230님. 쌍감하면 결혼 두 번 한다.
0: 맞아. 맞아. 이거 있었어.
1: 어르신들이 절 볼 때마다 그렇게 걱정하셨는데 제 나이 50. 아직 한 번도 결혼 못했어요. 이제 두 번 남은 거예요?
0: 하지마. 좋은 얘기 하고 살아. 하지마.
1: 그거보다 좋은 얘기가 어딨어. 두 번이나 하는데. 쌍가마. 네. 와, 진짜 쌍가마 기억난다. 네. 맞아, 맞아, 그쵸? 맞아. 그래서 우리 손금, 고등학교 때 손금, 가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네. 0427님.
0: 노래를 못하면 장가를 못 가요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결혼해서 애가 둘이에요. 노래 잘하네. 가수네, 가수.
1: 그럼. 그리고 노래 잘하면은 진짜 뭐 다 이혼도 안 하고 잘 살았게?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0: 네, 낭설에 네. 가깝죠.
1: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지금의 저희도 그렇지만 예전에 어른들도 막 던진 것 같아요.
0: 아무 말이나 하신 것 같아요. 네. 딱히 할 말도 없고.
1: 다급하니까 그냥 막 던진 것 같아. 네. 정은미님. 바늘에 실 길게 매면 먼 데로 시집 간다. 저 사내 결혼이요.
0: 아하. 코앞에서 헤어졌네. 바로.
1: 그렇네요. 그래. 예전에 뭐 이것도 있었고 뭐 신발도 있었고 먼 데로 시집 가는 그 몇 개가 있었어.
0: 있었어요. 있었어요. 은미님 사내 결혼 축하드리고요. 네. 7732님. 결혼하면 등드름 없어진다는데 지금도 있음. 우리 엄마 그랬어요.
1: 결혼하면 등드름 다 없어져 그거.
0: 진짜 엄마 피부 깨끗해지는 거야?
1: 그거 호르몬이니까 다 없어져. 쓸
0: 아, 이거 없어져?
1: 지금 네가 쓸 데가 없어서 그래.
0: 알았어. 결혼할게. 근데 엄마는 애가 둘인데 등드름 안 없어져.
1: 아직 쓸 데가 없나 보다. 미안하다. 등드름이라는 게 이게 어들은 뭐 다 어른들은 다 졸업하면 없어져, 시집 가면 없어져,
0: 맞아요. 대학 가면 없어져,
1: 아기 나면 없어져,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갖고 계시던데. 1504님, 저희 시어머님은 밥 푸다가 다른 사람이 푸면 싸움 난다고 꼭 푸던 사람이 끝까지 퍼야 한다고 하세요. 애가 우는데도 저보고 끝까지 푸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아요?
0: 예?
1: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푸기 싫으신 것 같아요.
0: 싸움 난다고요?
1: 네. 그냥 끝까지 푸고 어머님의 설을 깨 부수는 측면에서 어머니랑 싸우세요.
0: 네.
1: 어머님 밥 끝까지 제가 펐어요. 한 판 떠요.
0: 아하.
1: 네. 어머니 가설을 제가 무너뜨리겠습니다.
0: 그렇게 복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1: 그래도 어머님이 그치 애기 우는데 며느리한테 계속 밥 푸라는 것 그런 시어머니 요새 별로 없는데 특이하다.
0: 사사유군님은요 머리 빗고 그 빗에 있는 머리카락을 정리를 안 하면 죽어서 털 많은 벌레로 태어난다고 들었어요.
1: 정말 조악하다 우리 어른들도 진짜. 그래서 창의력 이거밖에 안 되시나?
0: 주로 진의협을 알 수 없는 게 일단 죽어야 돼 주로.
1: 그렇지 죽어야 일단 돼.
0: 죽어서 어떻게 된다니까 알 수가 없어 그죠?
1: 죽어서 소로 태어나.
0: 네 죽으면 뭐 어떻게 된다? 저승 가서 어떻게 된다?
1: 맞아 맞아. 털 많은 벌레로 태어나. 그래.
0: 그리고 그 벌레로 태어난다는데 털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1: 뭐 쓸모는 있겠지. 없는 것보다 덜 춥지 않을까?
0: 어차피 벌레인데 털이 있으면 또 어서 어때요, 그죠? 예.
1: 나중에 MBC 앞으로 벌레들 다 기어와서 이제 항의한다. 분칠식을 사고라. 8597님 어릴 때 콩나물 많이 먹으면 키 큰다고 해서 무지 많이 먹었거든요.
0: 예예.
1: 예. 150이에요. 콩나물 많이 먹어서 그만큼이라도 큰 걸까요?
0: 예. 그렇게 생각해.
1: 우유도 키 큰다 그랬다고.
0: 맞아요.
1: 우유를 진짜 반신욕하듯 먹어도 키가 안 큰 사람도 많다고. 그쵸. 유당불내증만 생겼지. 맞아.
0: 예.
1: 아담하고.

0: 좀 귀여운 그 매력이 있잖아요.
1: 그럼요. 그럼. 예. 키가 전부는 아니에요.
0: 그래
1: 예.
0: 다행인 거는 콩나물만 계속 먹었는데 안 크고 머리만 콩나물처럼 커지는 것보단 훨씬.
1: 그렇죠. 예, 키 크면 뭐예요? 저 같은 콩나물도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0: 어, 이 정도면 예. 한 끼 식량으로 거든한데 그러니까. 한 가닥만 있어도 되겠다.
1: 3014님 머리카락을 너무 기르면 영양분이 다 머리로 가서 키가 안 큰데 와.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듣던 말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딸내미들 머리 묶어주기 힘드셔서 만들어진 엄마들 단골 멘트인 것 같아요.
0: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귀찮으면 엄마들이 뭔가 장황한 역사를 만들어.
1: 그쵸.
0: 근데 그 중에 이제 털 많은 벌레처럼 성의 없이 던지는 것도 있고 다급해서 예, 이렇게 머리 영양분이 다 머리로 가서 키가 안 커. 그 나름대로 딸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거를 갖다 대신 거지.
1: 그렇죠, 그렇죠.
0: 협박이에요, 이거. 네. 엄밀히 말하면.
1: 그 과학적인 척은 했어요, 그렇죠?
0: 그렇죠.
1: 이 가설은.
0: 디자인은 했어, 엄마 네. 나름대로. 근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다 귀찮고 난처하고 어디로 도망갈 데 없고.
1: 그렇죠. 아까 밥 푸는 것도 그렇고.
0: 맞아요. 네. 뭔가 출구가 봉쇄됐을 때 던지는 말이었구나.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사랑했을까?

0: 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주제가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이상한 어른들의 말인데요.
1: 그렇습니다. 1085님, 백숙 먹을 때면 엄마는 저한테 닭 먹을 주시면서 닭 먹 먹으면 노래 잘 부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 음치에 박치까지 있어요.
0: 아하.
1: 삼남 일녀 중 장녀로 제가 먹은 닭 모가지가 최소 100개는 넘을 건데 노래도 못하고 정말 너무 억울하네요.
0: 아.
1: 어차피 저는 그 엄마의 그 모든 이 닭 모가지 먹으면 노래를 잘한다는 그 모든 멘트가 거짓인 걸 알았어요. 옛날부터.
0: 아, 그렇죠. 음치 네. 박치시니까. 네. 이 닭 먹은 잘들 안 먹으려고 해서 그런
1: 거죠.
0: 맞아요.
1: 맞아요. 네. 근데 닭 모가지 좋아하는 분들은요. 거기 살이 되게 쫄깃쫄깃해가지고.
0: 지금 나름대로 특수 부위로 이제 인정받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잘 안 먹었죠.
1: 못 먹겠어. 네. 난 그 모가지를 보면은 그 위에 얹어져 있던 머리가 생각나. 닭발 지금 튼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목은 힘들어.
0: 그럴 수 있어요. 네.
1: 1085님. 백숙 먹을 때면
0: 했어요.
1: 아, 그랬군요.
0: 네.
1: 지금 닭 모가지,
0: 네,
1: 닭 모가지 생각나.
0: 동물원이라 여러분 동물 생각하면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정선희 씨가.
1: 예. 네. 아니, 네. 닭을 못 먹는 건 아닙니다.
0: 예.
1: 닭 모가지는 좀
0: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구나.
1: 상상. 네.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닭발을 처음 보고 쇼크를 먹은 게 네. 박수 소리를 들었다니까. 진짜로.
0: 괜찮아요. 예.
1: 괜찮아?
0: 예. 0554님. 국을 잘 먹는다고 술꾼한테 시집가겠네 했는데 우리 신랑이요? 술 못 먹어요.
1: 그 대신 0554님이 드시죠.
0: 네?
1: 물어봐야지. 국물통신원.
2: 네, 안녕하세요.
0: 연결됐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전해주시죠.
2: 네, 저는 대구 사는 국물통신원. 어릴 때부터 국물에 사족을 못 썼는데요.
1: 네네.
2: 엄마가 저한테 매번 그러더라고요. 너는 나중에 숙부한테 시집 가겠다 그러면서. 네, 근데 우리 남편은 술을 못 드세요. 그래서 저 먹던 술도 저도 끊었어요.
1: 아하, 이런 우와. 이런 그러셨구나.
2: 혼자 먹는 게 눈치 보이더라고요. 세월이 가니까.
1: 아하.
2: 처음에는 철없으니까 젊어서는 그냥 혼자도 마셨는데
1: 네네. 네,
2: 나이 먹어가면서는 그 혼자 먹는 것도 왠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1: 그렇죠.
2: 그래가지고 네, 이제 나이 먹으면서는 건강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래저래 그냥 저도 이제 끊어서 술을 안 먹는답니다.
1: 잘하셨습니다. 우리 네. 천아 씨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2: 네, 네, 감사합니다.
1: 아니 보통 이렇게 조금
2: 네.
1: 남편분이 술을 안 드시면은 반대급부 쪽으로 그 총량이 적혀 있어서 글로 반대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같이 끊어주시는 건 너무 바람직하시다. 얼마나 드셨어요? 주량이 어느 정도
0: 그러게요.
1: 드셨어요?
0: 네.
2: 그래도 친구들 만나서 그냥 분위기 좋게 마시면은 한 소주 두 병은 마셨어요.
0: 아, 잘 드셨다.
1: 언니 진짜 네. 괜찮아요?
0: 네.
2: 그랬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네. 못 먹는 사람 앞에서 먹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1: 근데 두 분이
2: 어울려서 먹는 자리는 괜찮은데
1: 맞아요. 두 분이 뭔가 네. 또 따로 통하는 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인연이 되셨겠죠?
2: 그렇죠. 다른 거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잘 맞아요.
1: 술 안 먹고 서로가 이렇게 네. 뭔가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공통 네, 코드가
2: 같이 마치 잘 다니고
1: 네. 그렇구나.
2: 네, 다른 거는 취미도 같고
1: 네네.
2: 같이 잘 맞아요.
1: 아, 그러면은 뭐 이건 술이 중요한 게 아니야.
0: 그러게요.
2: 그렇죠? 네. 네.
1: 그러면 우리 정찬아 씨 남편분이랑 요새는 좀 음식 같은 거 보양식 챙겨 드시고 좀 많이 맛탐방 하세요?
2: 하죠.
1: 어떤 음식 드세요?
2: 요새 이제 날 더워지니까
1: 네.
2: 백숙 종류 먹고 오리불고기
0: 고향 쪽으로 가시는구나.
1: 단백질.
2: 예, 그런 쪽으로 먹는데 이제 술을 마실 때는 그런 거를 몰랐어요.
1: 네,
2: 근데
1: 네.
2: 요새는 식당에 가면 왠지 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1: 왜요?
2: 우리 테이블에는

0: 술을 안 시키니까.
1: 아, 아이, 뭐 어때요?
0: 네, 그것만 딱 먹고 오면은. 어. 네. 왠지 이렇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건 그렇게 있더라고요.
1: 괜찮아요. 요새 술 안 드시는 분들 꽤 많아졌어요.
2: 맞아요. 네. 맞아요. 네.
1: 당당하게 네. 닭다리 뜯으십시오.
2: 그렇습니다. 자, 정읍방송인데 우리 정찬아님 남편분께 한 네. 말씀 하실까요?
0: 여보, 덕분에 나도 술 끊고 건강 더 좋아지게 돼서 고마워요.
1: 어, 네. 예.
0: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1: 네, 고맙게 네. 생각하시고 사랑한다는 말씀도 하나 딱 던져주시면 좋을 텐데.
0: 아, 그럴까요? 아, 항상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투닥대고 잘 싸우고 그러는데 야. 그것도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2: 진짜 네. 사랑 안 하고 싸우지도 않아요.
0: 뭐 말 하나 안 하나 우리 신랑도 알긴 알 텐데
1: 맞아요.
0: 사랑하는 도정수 씨.
1: 아, 좋다.
0: 지금보다 앞으로 더 사랑할 거고 예, 네, 우리 지금처럼 사랑하면서 잘 삽시다.
2: 네, 좋습니다.
1: 아, 좋습니다.
2: 오늘 퀴즈도 준비하셨죠?
0: 네네.
2: 퀴즈 주세요.
0: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달리 애주가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주는 무엇일까요? 네. 1번 꽃등심, 2번 보고회, 3번 라면 국물.
2: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햄버거 세트랑 원두커피 세트 함께 보내드릴게요.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7: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6: 성원에드피아.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1: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0: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1: 혹시 TVX 멤버십?
10: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1: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0: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2: 백조 싱크.
1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3: 역시 키움.
14: 키움 증권.
1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 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국물통신원이 제일 좋아하는 안주는요?
6: 2번 보거회였습니다. 와, 고급 안주 좋아하시는구나.
5: 그러게요. 이수희님, 6780님, 6442님 맞으셨고요. 이분도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6: 문자 조금 더 볼까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상한 어른의 말. 네. 0358님, 6살 땐가 동네 친구랑 별것도 아닌 걸로 배꼽 빠지게 웃었는데 엄마가 시끄럽다면서 지나가는 새똥꾸녕을 봤냐?

0: 라고 하셨어요.
1: 네네.
0: 그러면서 그 말이 웃겨서 더 웃다가 더 혼나고 크크크크. 아하. 그렇죠. 네. 새 부위별로 많이들 쓰시죠. 네. 네. 새똥구녕.
1: 새를 많이 이용하시죠. 멍청한 사람한테도 새 이야기를 많이 꺼내시고.
0: 새대가리라고. 네. 새가 진짜 똑똑한데. 근데.
1: 맞아. 되게 똑똑한. 네. 까마귀 엄청 똑똑하다면서요.
0: 옛날에 어릴 때는 보면 똥구녕, 당구 이런 걸 왜 이렇게 반응을 했지?
1: 어렸을 때는 다 그래요. 저희 딸도 지금도 그러고.
0: 근데 왜 네. 우린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지?
1: 그러게요.
0: 난 지라시 하면서 네. 매니아가 됐어. 네. 이제 웬만한 사연으로는 기별도 안 하고.
1: 김진희님. 우리 할머니 세수할 때 물 많이 쓰면 죽어서 그 물 다 마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0: 맞다.
1: 진짜일까요? 하시는데.
0: 맞아 맞아. 물 네. 아껴 쓰라고 할머니가.
1: 아 맞아요.
0: 참 극단적이야 우리 어르신들.
1: 좋아요.
0: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냥 네. 가장 뾰족한 걸로 들어오시는 거야. 0059님 밤에 손발톱 깎지 마라. 쥐가 그거 다 먹고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으로 변한다 하셨는데 아우 맞다면 좋겠다. 대신 출근시키게.
1: 분신술인가요?
0: 그러니까.
1: 6313님 얼굴에 젖살은 22살 넘으면 다 빠진다는데 제 와이프는 곧 30인데 얼굴이 빵빵합니다.
0: 젖살이에요.
1: 예.
0: 젖살이 40까지 갈 수 있어요.
1: 그럼요.
0: 예. 자, 얼굴이에요.
1: 예. 뉴스 듣고요.
0: 그래도 얼굴이에요.
1: 5시 5분에 올게요.
2: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3: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5시 뉴스입니다.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인도를 추월하며 세계 6위로 올라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일 기준으로 한국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이 올해 86% 급등한 5조 420억 달러로 인도 거래소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올해 나

0: 아란이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입성하면서 코스피를 10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방송사들의 보도가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제대로 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제24회 국무회의를 열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국민의 시각에서 용인할 만한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어떤 제재가 있었단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거나 공정성을 결여하는 경우 제재가 있느냐,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도대체 특정 정당의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 왜곡, 조작 등을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느냐고 거듭 질문했습니다. 4대 정유사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담당 실무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어제부터 연일 SOL 소매관리팀 실무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4대 정유사들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계기로 기름값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이들 정유사와 대한석유협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전역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는 야외 활동을 삼가고 일반 성인도 실외 운동이나 장시간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오존주의보는 시간당 오존 최고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오존은 대기 오염물질이 강한 햇빛에 반응해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 눈과 호흡기 점막에 자극을 주고 폐기능에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낮 동안은 기온이 오르며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0도 등 15에서 21도,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 33도, 부산 27도 등 22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박소영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엄마 남인혜입니다. 고백하건대 저도 사춘기 아이 방문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노크한 다음 할 말만 하고 쌩 도망칩니다. 애들 그러는 거 우리 이유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도 알아요. 그게 다 홀로서기 연습하는 거니까 억지로 열지 말고 네 방은 안전한 너의 공간이야 하면서 기다려주기. 쾅쾅 두드려봤자 아이 속도 아프고 내 손날뼈는 더 아프다는 사실 아셨죠?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6: 지금은

0: 또 피해갈 수 없는 가정의 문제들 함께 듣고 고민해 드립니다.
1: 신혼에서 황혼까지 저희와 함께 하실 국민상담사 이호선 교수님 함께 해주실 텐데요. 네. 도움이 필요한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문자로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제작진이 전화를 드립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남겨주세요.
0: 먼저 코너 속 코너 길을 막고 물어봐.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이야기를 보내시면 되겠는데요.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1: 예를 들면 길을 막고 묻습니다.
0: 네.
1: 우리 남편은 제가 어딜 가나 따라가겠다고 해서 너무 피곤합니다. 아니 부부지만 각자의 공간도 필요한데 이런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아니다 그건 자랑이다. 아니다 이거 안 당해봐서 모른다. 되게 그쵸. 귀찮다. 이러면서 각자의 입장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0: 예,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리고요.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음식물 처리기 보내드릴게요.
1: 네, 문자 샵 8001번 한결 같습니다. 정보 이용료 50원 그리고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입니다.
0: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신젠타 코리아.
1: 저축은행 중앙회
0: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1: 주식회사 본컴퍼니
0: 환인제약
1: 삼성증권
0: 청호나이스
1: 데이펙
0: 웰템
1: 빅토스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1: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4: 하이엠솔루텍
2: 1544-8777
4: 집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2: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1: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2: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2: 드립니다.

0: 부부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1: 절대 가해자도 절대 피해자도 없는 복잡 미묘한 이야기.
0: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1: 신혼에서
0: 황혼까지. 부채도사 NO. 무릎팍도사 NO. 이분들도 풀지 못한 가정의 문제들 술술술술 마음의 언어로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효선 교수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계 행복 실타래 이효선입니다.
0: 네. 실타래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그 실타래라는 단어가 주는 온도가 있잖아요.
2: 그렇죠.
1: 교수님 훈훈한 네네. 뉴스가 났어요. 호랑이 상담가 이효선 교수 자립청년 위한 기부 1억을 넘었다.
2: 근데 사실 이거 다 공동기부예요. 왜냐하면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제 함께 들어주시잖아요. 저 여기 출연료 받거든요. 출연료 받잖아요. 그리고 네네. 뭐 강연하면 강연료 받고 네네. 방송하면 또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다 받잖아요. 인세는 당연히 다 이제 기부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책 사주신 분들 인세로 같이 기부하신 거고 강연 들어주신 분들 또 이렇게 그 강연료로 함께 기부해 주신 거고 방송 봐주신 분들 또 이렇게 방송으로 같이 제 출연료 받을 때 기부해 주신 거라 네. 저는 이거는 다 공동 기부라고 생각합니다.
0: 아름다운 또 소감을 말씀해 주시네요.
1: 교수님 그 자립청년이라고 하면 아동보호시설 애육원 같은 데 있다가 네네네네. 이제 성인이 돼서 독립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마음이 움직이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2: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하고 제가 이제 우연히 정말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게 한 3년 정도 됐는데 우연히 상담을 하게 됐는데 얘네들이 보육원에 있다가 딱 나올 때 500만 원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500만 원으로 뭐를 해요?
0: 아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바뀌냐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네. 거예요.
2: 그런데다 이 500만 원

0: 근데 사기를 그렇게 당해가지고요.
1: 맞아요.
0: 얘네들이 정말 너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걸 제가 몇 명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제가 사실 잘 그전에 이제 뭐 작고 큰데 이렇게 하는 건 있었지만 이게 좀 집중 기부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전부터 좀 하긴 했었는데 아 작년부터 이게 좀 이렇게 수입이 괜찮아.
1: 아유, 감사합니다.
0: 근데 저도 세상에.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고 도움 많이 받아서 장학금 받으면서 이렇게 계속 공부했던 사람이라 좀 갚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2: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1: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진짜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나서 자극이 되고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유호성 교수님의 이런 선행을 좀 널리 알리고 싶었어요.
2: 그럼요.
1: 함께 해 주십사.
0: 기왕이면 저기 참고로 이호선 저 상담소 이모티콘이 나왔는데요.
1: 아, 그래요. 맞아요. 진짜. 저 다운받았어요.
2: 다운받았겠다. 그럼 교수 얼굴을 매일 볼 수 있는 거예요?
1: 우리가 공동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0: 네. 왜냐하면 그거 중에 이제 제가 받는 수익은 다 전액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다 기부되는 거라서 저한테 어차피 한 푼도 안 들어오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같이 사시면 공동 기부하시는 겁니다.
1: 문천식 씨 아직 안 했어요.
2: 안 그래도 이모티콘이 좀 지루했는데 새로 이효선 교수 얼굴을 나와봤습니다.
1: 곰돌이 옛썰 하는 거 좀 그만해요.
2: 알았어요.
1: 3년째 돌려쓰고 있다고.
0: 네. 감사합니다.
1: 아, 근데 진짜 이런 좋은 일은 좀 많이들 또 알아주시고
2: 그럼요.
1: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버틸 수 있는 힘이 뭐겠어요. 아 진짜 세상 아직 살만하구나 싶은 따뜻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0: 같이 가는 거죠.
1: 네. 그런 안온한 마음.
2: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사연 들어가 보겠습니다. 길을 막고 물어봐. 지금부터 길 좀 막을게요. 여러분들 사연 들어보시고 나는 누구 편이다. 좀 편을 들어주십시오.
1: 네. 가봐요.
2: 네. 오늘 길 막 사연 누구죠?
1: 문자로 9879님이 보내주셨네요. 결혼한 지 50년이 넘어가는 부부입니다. 5남매를 낳아 키우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예쁜 손주들도 많으니 이제도 바랄 게 없는 난데요. 그 딱 한 사람,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한숨이 나와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된다는 옛말이 진짜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3: 하나, 둘, 서이, 너이, 따스, 에스, 가만히 있어봐 당신.
1: 왜?
3: 애들이 용돈 얼마나 줬어?
1: 아유, 알아서들 줬겠지. 뭐 얼마 준 게 그래 중요해?
3: 중요해! 난 10장인데 당신 몇 장이야? 셔봐.
1: 난 20장 있던데.
3: 매야? 이것들이 사람을 차별하나?
1: 아니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이요. 집에 행사가 있거나 명절이나 뭐 생일 있잖아. 그러면은 엄마 음식하느라 힘들었지 이러면서 남편보다는 그 수고료 차원에서 돈을 조금씩 던져주거든요.
2: 보통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돈 받으면 내가 다 혼자 쓰나? 다시 다 자식들 그리고 손녀들 해주는 반찬값으로 쓰고 애들도 그걸 아니까 제 용돈을 좀 더 챙겨주는 건데 아니 남편만 그걸 모르고 콕 시비를 걸어요.
3: 치사하게 이러는 게 어딨어요. 똑같은 부모인데 말이야. 아버지 어머니 차별하고 말이야.
1: 진짜 정말 좁다 좁아.
3: 이것들이
1: 속이 너무 좁아. 아니 내가 애들 오면 빈손으로 보내는 거 봤어? 당신 뭐해? 뭐 부엌 들어가서 일을 해? 반찬 해주고 손주들 선물 사주고 하니까 날 좀 더 챙겨주는 거 아니야?
3: 나한테도 똑같이 20을 줬어봐. 그럼 내가 손주들 깎아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오지.
1: 순서가 바뀌었네 이 사람아. 아니 누가 당신 마누라가 자식들한테 몇만 원 더 받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다 그래봐. 비웃어.
3: 나는 아파. 배 아파. 당신 그동안 애들한테 받은 용돈 저거 통장 내역 좀 까봐.
1: 어머 어머.
3: 내 거랑 비교해보게. 얼른.
1: 아우 진짜 까고 싶다 정말. 아 지는 애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용돈은 똑같이 안 줬다고 불만인 남편 진짜 남의 편이죠 이게 내 편이에요. 내가 속이 터져. 애도 아니고 진짜 왜 이럴까. 다른 집들은 부모님 용돈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도 난 살짝 궁금해지네요. 이 진짜 좀 섭섭하실 것도 같은 게 보통 우리가 이상적인 어떤 아버님 멘트 아유 당신이 그 애들 오면 고생 다 하고 땀 흘리는데 그 내가 똑같이 받으면 그 염치가 없지 사실 우리가 바라는 멘트는 그건데
0: 그렇죠.
1: 아버님 통장 내역까지는 좀 너무 가신 듯
2: 네.
0: 근데 전 이해는 돼요.
1: 아 민정사계요?
0: 네. 왜냐하면 이게 나이 그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네.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이 들수록 더 치사하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똑같이 자식 키웠는데 나라고 네 손길 덜 가게 키웠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 자식들 용돈 문제 이 비교 혹은 차별을 통해서 다른 액수의 금액을 받는 것 때문에 다투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2: 그래요?
0: 섭섭한 거죠.
1: 전 반찬 만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머니가 더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게
4: 그렇게 또 빈정 상하실 수도 있겠구나. 에이,
0: 그래서 저는 아주 대놓고 똑같이 드려요. 이렇게 아. 돈을 펼쳐.
4: 펼쳐처럼
2: 투명하게.
4: 아니면 따로 드려야 되나? 이건 어머님이 반찬해 주셨으니까 재료값 뭐 이렇게 드려야 되나?
0: 그거 들키지 말라.
4: 진짜.
0: 네네. 오, 의외로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2: 아버님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젊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말이야. 그때는 안 챙겨주고.
4: 그것도 진짜.
2: 그죠?
0: 그렇죠.
4: 뭐 어쨌든 자 길을 막고 물어보니까 이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서로 어떤 편에 더 몰입이 되고 이해가 가는지 예, 편을 들어주세요.
2: 그럼 이렇게 하시죠. 오늘은요. 우리 집 용돈 현황. 나는 부모님께 용돈을 어떤 식으로 드리고 있다. 요걸 한번 자유롭게 열어놓고 의견 받을게요.
4: 약간 중지를 모아서 우리가 집단지성으로 마지노를 정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2: 특이하게 아버지를 더 드리는 직업이 집안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4: 근데 저희 거의 다 이호성 교수님 말씀대로 공평하게 드릴 것 같긴 해요.
0: 그러나 이제 이게 얘기가 조금 커지면 시가, 처가, 우리 시댁이 얼마 드리냐, 우리 뭐 처가댁이 얼마 드리냐,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올 것 같아요.
4: 여기 이제 가로 열고 들키지 말라 가로 닫고.
0: 네.
2: 양가 예를 들어 50씩 드리는 명절이야. 그런데 처가에는 장모님 혼자라서 좀 덜 들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 꺼냈다가 큰일 나네.
4: 자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2: 아니 나는 똑같이 양가 50이지만 장모님 혼자시니까.
4: 아, 자기는 마음을 머릿수로 해?
2: 아니
4: 어떻게 너무 섭섭하다
2: 장모님
4: 진짜.
2: 장모님 소박하신 분이니까 좀 덜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거지.
4: 소박하면 돈 더 써? 돈 덜 쓰냐고.
2: 이런 식으로.
4: 이러면서.
2: 별의별 사연들이 많을 것 같아요.
4: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냐.
2: 맞아. 나오지. 자 여러분 다양하게 의견 주십시오.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주셔도 됩니다.
4: 김신영 씨. 아니죠. 김다비. 네. 이모님이 부르는 둘째 이모 김다비의 쥬라쥬라 듣고 올게요.

0: 자, 여러분 퇴근길 맞고 잠시 여쭤봤습니다. 우리 집 용돈 현황 여쭤봤는데요.
1: 네. 김용화님이 네. 우리 애들은 그냥 봉투 하나 줘요.
0: 하나요? 네.
1: 네, 알아서 쓰시라고. 100만 원 주면 뭐 우리 남편은 20만 가져가고 저 80 줘요.
0: 와, 어머니 남편분이 오. 오.

0: 잘 털어보세요. 200일 수 있어요.
1: 하지 마요 누나. 아 진짜.
2: 진짜. 아니 김용환님 말씀 듣고 좌절하는 다른 어머님 생각은 안 해? 네.
3: 아버님에게는 다른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네. 네. 네.
2: 저희는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용환님 이해해 주세요. 네.
3: 아, 그래도 네. 좋으시겠어요.
2: 그러니까 이거 부러워하실 분들이 얼마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3: 일단 애들이 100 주는 거 자체가 부러워.
2: 그러니까.
1: 오, 많이 준다.
2: 요즘 같은 네. 고물가 시대. 네.
1: 남편도 너 그러 또. 여보 내가 쓰면 어디다 쓰겠어. 20이면 됩니다. 80 써요.
2: 아. 좋죠. 그런 세상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
1: 김용환님의 세상. 돈이 아 또또또또.
2: 또또또또또. 8584님, 우리는 아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얼마를 누가 보냈다고 알려주기는 하는데, 에이 난 신경 안 써요. 어차피 나도 애들한테 하나도 안 주니까 편해요. 쿨하죠?
1: 어, 쿨해요.
2: 네, 쿨해요. 참말 쿨해요. 이렇게 되면 계산이 편해져요.
1: 그래도 교수님 1년에 4번 정도는 용돈을 받는 거 어떨까요? 명절 두 번하고 생신. 아빠 생신, 엄마 생신. 예. 그죠?
3: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도 이제 가능한
2: 상관없이
3: 나이가 드시면 그래도 이제 이 수입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3: 그럴 때는 이분들의 수입이 어떤지를 좀 알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전선에서 할 때 이게 뭐 큰 돈으로 벌이가 되는 게 아니라 네네. 마음의 어떤 문제잖아요.
3: 그렇죠.
2: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다. 네. 이 날을.
1: 사랑.
2: 그 정도인데 기억한다. 사실은 요즘 다들 힘드니까 부모님께서도 받는 그 마음이 편치는 않으세요.
1: 맞아요.
2: 네. 그러니까 너무 부담가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잊지 않고 챙겨드리려는 마음입니다 정도로만 어필하는 거죠.
1: 맞아요. 어차피 네. 드려도 부모님은 자꾸 안 받으시려고 하고 아유 됐다 넣어둬라 아서라 이러시잖아요.
2: 아니 그러면 안 그래요.
3: 그렇죠. 꼭 받아야 돼요. 그러면
2: 안
3: 왜냐하면 전 이런 말씀
2: 자석 있는 줄 알았어.
3: 자식들에게 엄마, 효도할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래도 전 중요하다고
1: 다 생각해요. 사양하는 것도 또 좋은 게 아니에요.
3: 그럼요. 그럼요.
2: 그렇죠. 예. 그 지금 뭐 이게 다 부모님마다 결이 다르니까.
1: 네.
2: 자 우리 1985님은 전 자식들이 봉투 주면 내용물 확인 안 하고 마눌님께 상납합니다.
3: 아, 조직인가요?
2: 아 이런 분들은 이제 젊어 죄를 많이 지어.
1: 아버님 젊어서
2: 가닥이 이제 그 갑과 을로 가닥이 잡힌 분들
3: 귀엽시다
2: 분들 그렇습니다.
1: 네, 나는 편하죠. 확인할 거예요. 나는 나중에 자식들 봉투 좀 확인할 거예요.
2: 불 거야. 네. 받자마자
1: 정확히
2: 정확히
1: 애기? 봐. 정확히 봐. 아 애기는 아니죠. 며느리 보는데 애기는 아니지.
2: 이런
1: 6301님 공식적으로는 똑같이 드리고 엄마께는 몰래 더 챙깁니다. 공돈 생길 때마다 아버지 아내 몰래 무한 투척해요.
2: 좋다.
3: 아들인데
1: 센스 있는 자녀시대.
2: 그리고 진짜 그냥 똑같은 액수라도 먼저 이렇게 좀 드리고 나중에 왜 몰래 아버지한테도 아빠한테만 몰래 드리는 거야 찡긋 이게 주는 그 카타르시스가 엄청날 것 같아요.
3: 그럼요. 네. 이거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따로따로 만나서 스페셜 데이트하는 그 느낌일 것 같아요.
2: 그죠.
3: 우리도 어렸을 때 왜 엄마가 나를 조금 더 챙기고 아버지가 더 챙기다 생각하면 약간 기분이 남다르잖아요.
1: 맞아요.
3: 그런 방식으로 센스 있으시네.
2: 그리고 이 비밀은 지켜져요. 왜?
3: 그쵸.
2: 이게 터트려지면 면은 이게 새 나가면 안 나오진잖아요 돈이 네, 그렇죠. 그걸 아세요.
3: 그렇죠.
2: 네. 죽을 때까지 비밀로 지켜집니다. 이거는
3: 무덤까지 가져.
2: 그럼요. 2989님 소개해 주시죠.
3: 명절 어버이날 용돈은 똑같이 생신 때는 생일 맞은 분에게 좀 더 드립니다.
1: 이게 합리적인데요.
2: 다들 지혜롭게 전략을 짜시는구나.
3: 좋은 아이디어.
2: 강영자님. 저는 애들한테 용돈 받으면 저희 친정엄마께도 제가 매달 드려요.
1: 우와.
2: 아유, 진짜 따뜻하고 다정하셔라.
3: 오.
2: 그래 사실 아무래도 강영자님도 시어머님 친정엄마지만 나도 누군가의 딸이니까
3: 그쵸.
2: 또 우리 엄마 챙겨야죠. 누가
3: 너무
2: 챙겨.
3: 좋다.
2: 맞아.
3: 일단 애들이 용돈을 줘야 될 텐데.
2: 그러게. 그러게 이제 좀. 지금 다들 살기가 팍팍해가지고 네. 용돈의 용자 이응 꺼내기도 쉽진 않아요.
1: 네.
2: 우리 7223님 저희 애들은 똑같이 주는데 저희 신랑이 애들한테 받은 거 저한테 주면서 애들 갈 때 반찬에서 싸주라 그러는데 난 또 그게 더 얄미워. 그것도 좀
1: 아 그렇구나.
2: 용도를 명확히 받아서. 하는 게 빈정이 상할 수 있겠다.
1: 당신 30, 나 30 받았으니까 반찬은 당신이 싸서 보내.
2: 아니 애들한테 받은 거 주신대요.
1: 아, 다, 전 다 주시면서?
2: 여보 내가 이거 30 받았는데 20 줄 테니까 애들 반찬 싸서 보내. 그런데 그 반찬 싸서 보내를 안 해도 반찬 싸서 보낼 텐데 이걸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약간
3: 굳이
2: OEM이 되는 거지.
1: 아 그렇구나.
2: 약간 이거 하청? 뭐 이런 느낌이니까 빈정이 좀 상하신 거
1: 같아요. 전 이 다음에 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2: 아, 참 이 말이라는 게 배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같은 액수로 받아도 고마워지느냐 빈정이 상하느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아 부자 사연 왔습니다. 네. 최숙희님 저희 집 애들은 용돈을 잘 안 주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통장에 돈이 더 많다나. 아... 좀 기분이 영 그래요. 하시면서.
2: 아이고. 채숙희님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3: 근데 이거 드려야 돼요. 이게 왜냐면 예. 만 원 드릴 수 있는 자식은 10만 원도 드리고 100만 원도 드려요.
1: 그렇죠.
3: 5만 원 드릴 수 있는 자식들은 50만 원도 500만 원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문턱이 중요한 거지. 맞아. 아니 부모 돈 많다고 그거 안 드려.

0: 숙씨 자녀님들 꼭그저 부모님들 용돈 네. 적게라도
1: 받으세요.
0: 뽑히셔야
1: 받으세요.
0: 그렇게 달라고 하셔야 돼.
2: 약간 암묵적으로 암시를 주세요. 오잼이랑 똑같아. 니들이 얼마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내 통장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가 정해지는 거지.
0: 인생에 박이 터지는구나.
2: 그렇지. 운동회라고 생각해. 어디 보자. 누가 어떻게 펀치를 날리나. 아니 왜냐면 안 줄지라도 그렇게 여지를 줘야 이게 서로가 훈련이 되는 거고 마지노가 그럼요. 정해지는데 네. 이거 안 그럼 진짜 나중에 최숙희님 되게 외로워질 것 같아.
0: 그러면 엄청 섭섭하고 애들도 당연히 내 부모는 안 줘도 되는 줄 안다니까요.
2: 안 돼 안 돼.
0: 그건 그럼 아니죠.
2: 9710님. 엄마는 생활비 하시고 아빠는 개인 용돈이라 아빠는 밥만 드려요 하셨어요. 다 이렇게 조금씩 그 이 차이가 나는 집은 이유가 다 또 거기 붙네요. 그렇죠.
1: 저도 이렇게 하고 저도 어머니 그 생활비 따로 드리고 네. 아버지는 조금씩 용돈 드리거든요.
2: 네. 나도 이 생활 같이 하는데 왜 나는 밥만 드려?
1: 살림을 어머니가 다 하시기 때문에. 네. 네.
2: 야 나도 음수 버려. 막 이러면 이제 아까 그 이 네. 사연자분 남편처럼 좀 소년미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죠.
0: 아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엄마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자궁으로부터 엄마하고 함께 있었잖아요. 그리고
1: 네,
0: 일상 속에서 엄마의 그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고 울고 이런 장면들을 다 보니까 더 애틋한 게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런 네, 것 있어요. 같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있어요. 아버지들도 사실은 남모르는 고통과 어려움과 그 눈물 짓는 시간들이 있죠. 있었는데도 네. 엄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챙기게 되는
1: 그렇죠.
2: 그렇더라고요.
0: 아버지들이 살짝 섭섭하실 것 같기는 해요.
2: 그러게.
1: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 아버지는 저기 친구들하고 소주랑 많이 풀었잖아요. 아. 엄마는 외로웠어요. 이런 생각이 자식들은 좀 들잖아요. 그죠?
0: 나 혼자 먹었다.
2: 나 진짜 그런 게 있다.
1: 그렇죠.
2: 네. 아,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1: 교수님이랑 같은 생각. 1985님. 네. 애들이 효도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것도 습관이에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엄마는 고기 안 좋아하는 줄 알아요.
2: 엄마 호랑이보다 더 잘 먹어.
1: 엄마 잘
2: 엄마 육식주의자야. 광고 듣고 두 번째 사연 만나봅니다.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두 배.
2: 우와!
1: 만져보고, 보고, 앉아보고.
4: 임태성의
5: 요한인의
4: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6: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7: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8: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생각하며 살았는데요. 출산을 하고 3개월쯤 지나서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1: 여보, 나왔어.
0: 자기야, 많이 힘들었지?
1: 요즘 밤낮 없이 일을 해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다, 진짜.
0: 그래, 알았어. 씻고 얼른 쉬어. 참. 그런데 있지. 내가 애 낳고 일을 계속 쉬고 있잖아.
1: 당신이 어떻게 일을 해?
0: 그래서 말인데, 그동안은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비를 썼는데, 이제 그것도 바닥나가지고, 생활비 좀 줘.
1: 생활비? 갑자기?
0: 아니, 갑자기가
1: 어떡하지?
0: 아니고.
1: 내가 지금 돈이 좀 없는데.
0: 응? 아니, 왜 돈이 없어? 당신 이렇게 맨날 뼈 빠져라 일하는데 모아놓은 돈이 있을 거 아니야?
1: 아니, 그게...
0: 저희 부부는 통장을 따로 관리해서 남편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모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열심히 일한 사람이 돈이 없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계속 추궁을 하니까 남편이 그제야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1: 아니, 그게 사실은 내가 저기 재미로 그 도박을 좀 했는데.
0: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당신이 어딜 가서 도박을 해? 이제 100일 넘은 애도 있는데 아니, 제정신이야?
1: 아니,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다른 나라 가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있어. 다 저기 그 폰으로 모바일로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쓴 돈이 꽤 돼가지고 내가 지금 현금이 없어. 어떡하냐?
0: 아니, 어떡하긴 뭘 어떻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장 손떼. 그래, 다시는 그거 안 하겠다고 나랑 약속해.
1: 아니, 당연하지. 알지. 다시는. 오케이, 맞아. 오케이. 다시는 도박에 손 안 댈게. 오케이, 약속.
0: 이 사실을 시댁에도 알리고 온 가족이 도와서 남편의 도박 중독을 치료해보려고 노력했는데요. 며칠 전에 보니까 남편이 또 도박에 손을 댔더라고요. 이번에도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언제 또 도박에 손을 댈지 걱정입니다. 제가 이런 남편을 다시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2: 아, 이거 너무 곤란한 상황이다.
1: 최초로 도박 사연이 왔는데요.
2: 아, 이거 진짜 곤란한 상황이다. 요즘 난리예요.
3: 도박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1: 그래요.
2: 어떡하냐.
3: 우리가 지금까지 뭐 수많은 삶의 문제가 우리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지만 이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게 이 도박 문제인 게 이거는 뇌의 움직임이 달라요.
1: 그래요, 교수님.
3: 그래서 좀 걱정은 좀 많이 됩니다.
1: 그동안 외도 우울증 정말 많은 사연이 왔었는데.
3: 네네.
2: 일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예. 전화 상담으로 바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2: 아유, 너무 애띠시다. 우리 김정희님으로 해드리고요.
4: 네, 네.
2: 네, 네. 이호성 교수님과 인사 나누시고 바로 그냥 상담 들어갈게요.
4: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3: 네, 정희님 안녕하세요.
4: 네, 네. 안녕하세요.
3: 용기 내어서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4: 감사해요.
3: 지금 보니까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4: 네, 맞아요.
3: 얼마나 됐어요?
4: 이제 1년 좀 안 됐어요.
3: 아이고, 한참 이제 아장아장 걷고 한참 예쁘네요.
4: 네.
3: 그래요. 또 아기 낳고 또 엄마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 일단 좋고요. 근데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인데 이 남편이 도박한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4: 아무래도 생활비 문제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3: 네.
4: 이제 거기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다가 이제 이걸 막 폰으로 계속 하니까 폰에 계속 알람 같은 게 울리더라고요.
3: 알람이, 네.
4: 그래서 이제 밤에도 이제 애도 안 보고 계속 그 폰이 막 울리고 이러니까 제가
3: 네.
4: 이게 누구냐고 계속 하다가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거죠. 핸드폰을 보게 돼가지고.
3: 핸드폰을 보고서. 근데 네. 지금 밤에 그렇게 애도 안 볼 정도로 알람이 울린다는 건 뭔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게 지금 이 남편이 도박한다는 걸 알고 안 지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4: 지금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얼마
3: 정도.
4: 되진 않았어요. 네.
3: 그러면 이 6개월 사이에 이 남편은 도박 문제를 해결했나요?
4: 빚은 계속 갖고 있고요.
3: 빚이 있죠?
4: 네, 빚이 좀 많기도 하고 갚은 것도 꽤 많더라고요.

0: 라디오 시대.
1: 정설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신혼에서 황혼까지 부부 상담가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자, 오늘 사연은요, 익명으로 소개되길 원하셔가지고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남편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고 형편이 녹록하지 않아도 제가 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벌면 된다고

0: 얼마나 되는지 혹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1: 제가 아는 거 뭐 솔직히 한 1억 정도 되는데.
2: 1억도 아니군요. 와.
0: 아는 빚이 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빚이 다일까요?
1: 제가 그 신용정보랑 이런 걸 다 떼봤을 때는 네네. 이게 다인 것 같긴 한데
0: 네.
1: 이게 현금으로 하는 거는 제가 또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0: 이게 혹시 남편이 혹은 다른 개인 사채 같은 거를 쓰거나 이런 건 없고요?
1: 네, 우선 신용 그걸로만 했을 때는 네네. 없던 걸로 나왔어요.
0: 아, 그렇구나. 네. 보시고 많이 놀라셨죠?
1: 아, 그냥 제가 너무 살기가 싫었어가지고.
3: 세상에, 얼마나 충격이야, 정말.
0: 지금 어떻게 남편하고는 같이 살고 있나요?
1: 한동안 좀 이제 좀 떨어져 있다가
0: 네.
1: 이제 뭐 시댁에서도 알게 되고 이제 좀 같이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서
0: 네네.
1: 지금은 같이 지내고 있어요.
0: 같이 지내고 있어요.
1: 네.
0: 시가에서는 남편이 이 도박을 했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가요?
1: 네. 그 솔직히 좀 너무 반듯하게 사람이 지냈어가지고 저도 몰랐고
0: 네.
1: 시댁도 너무 되게 많이 뭐 다들 놀라시고 막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0: 네, 그러셨구나. 그런데 네. 아마 이 건 자체가 지금 모바일 도박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 아마도 남편에게는 뭔가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특징이 있었을 겁니다. 네. 정희님, 제가 조금
1: 네네.
0: 자세히 좀 여쭤볼게요.
1: 네.
0: 지금 그래서 빚이 한 1억 정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별거 하다가 다시 지금 합가를 했어요.
1: 네.
0: 같이 아이도 키우며 살아가고 계신데 제가 네. 아까 잠깐 우리 꽁트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 네. 초기 아이 낳고 3개월쯤 됐을 때에도 사실 정희님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전혀 돈을 내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계속.
0: 그렇죠.
1: 그렇게 지냈죠. 네.
0: 그래서 지금까지 도박 사실을 알게 됐고 지금은 아이가 돌 정도 돼서 이 정도 왔는데 남편은 지금까지 네. 도박을 하지 않고 있나요?
1: 한 달 전까지도 또 그런 일이 있긴 있어서
0: 네.
1: 이제 제가 생활비를 이제 달라고 하게 돼서
0: 네.
1: 이제 처음 받긴 받았어요.
0: 얼마 받으셨어요?
1: 100만 원 받았어요.
0: 100만 원이요? 남편은 지금 한 달에 얼마나 벌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1: 한 400 정도 버는 것 같은데.
0: 그중에 300은 거의 300 가깝게 거의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1: 한 20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0: 200 정도 나가고 그리고 100만 원은 본인이 쓰나요?
1: 뭐 그렇게 사회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받은 게
0: 네.
1: 이게 뭐 1년 받고 이런 게 아니라서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돼서
0: 네.
1: 네네.
0: 그래서 지금 전화 주셨죠? 정희님.
1: 네네. 네.
0: 이 남편과 관련해서 지금 정희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1: 너무 다 절망적인 얘기밖에 없으니까
0: 절망적인 솔직히, 얘기라면 어떤 얘기를 들으셨던 거예요?
1: 그럼 다 죽어야 끝나는 병이라고.
0: 도박은 죽어야 끝나는 병이다.
1: 다 그냥 다 헤어져야 된다.
0: 네.
1: 저도 그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별거도 하고 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진짜 왜 희망적인 얘기가 이렇게 없을까? 그래서 너무 그게 좀 한 번이라도 듣고 싶은 게 좀 간절하긴 하더라고.
0: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싶다. 그 얘기가 어떤 걸까요?
1: 솔직히 제가 그 뭐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냥 좀 평범하게 너무 살고 싶거든요.
0: 네.
3: 그럼요.
1: 가정도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고 싶은데.
0: 네.
1: 그게 이렇게 힘든가 싶은 생각도 너무 들고 제가 이쪽은 또 잘 모르니까
0: 정희님
1: 네.
0: 평범하게 사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또 당연히 누려야 될 행복 맞아요. 이상한 일도 네. 아니고 또 아이 아빠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 사랑받으면서

0: 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게 이상한 건 아닌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요.
1: 네.
0: 아이가 3개월일 때 애 아빠가 도박을 한다는 걸 알고 그 뒤로도 시간이 지나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생활비를 한 달 정도 받았는데 그게 100만 원 정도였어요.
1: 네.
0: 그렇죠? 제 생각에는 남편이 빚이 있는 것도 빚이 있는 거지만 일단 도박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0: 예, 그런데 도박과 관련해서 혹시 교육 받아보셨어요?
1: 일단 전화로 그거 신청하는 게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걸 했는데
0: 네.
1: 아직 그 답을 못 받았어요. 센터에 오라는.
0: 아, 그래요?
1: 네.
0: 네. 일단 신청하신 거 정말 잘하셨고요. 네. 이 도박과 관련된 건 남편도 교육과 치료 함께 병행해야 되지만 가족도 같이 치료받아야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일단 남편이 도박을 끊는다는 그 약속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1: 네.
0: 너무 아픈 이야기지만 왜냐하면 이건 언제든지 가능성이 열려있는 데다가 지금 벌써 남편이 빚이 1억이라는 얘기는 그 전에 딴 적도 있고 잃은 적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딴 적이 있었던 기쁨과 그 아주 터지는 그 순간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터지는 도파민의 수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행복 수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도박과 관련해서 남편에 관련돼서라기보다 이 도박과 관련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희님께서 요청하고 또 생각하고 계신 이 평범함이라는 건 아이 아빠 직장 다니고 그 직장에서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고 나도 엄마로서 역할하면서 빚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이게 정희님이 생각하시는 평범함이라고 봐야 되겠죠?
1: 네, 맞아요. 네.
0: 그러면 정희님 지금부터 네.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릴 텐데 괜찮을까요?
1: 네.
0: 제일 먼저는 이 도박 치료, 도박 중독과 관련된 치료는 남편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게 짧게 한두 개, 1, 2개월 받아서는 안 되고요. 연 단위를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남편의 도박은 스토리가 있어요. 꽤 시간이 꽤 걸렸던 과정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도박 중독과 관련된 건 짧게 해서 해결이 된 적이 거의 없는 이 역사가 있는 중독 종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드리길 남편은 당연히 몇 년에 걸쳐서 도박 중독 관련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 약속도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아내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같이 해당 내역에 대해서 교육도 받으시고 치료도 받으셔야 돼요. 근데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에요. 돈.
1: 네.
0: 도박 중독이 있는 분들이 네. 가장 핵심은 뭐냐면 돈을 끊어야 돼요. 돈을 끊어야 돼서 아까 잠깐 들어볼 때는 남편하고 아내가 각각 자기 개별 통장을 사용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1: 네.
0: 이거 아내가 싹 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1: 네.
0: 남편은 딱 숨 쉴 정도로만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여분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남편이 비밀로 하는 돈이 있어서도 안 돼요. 빚에 관련된 것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돈에 대한 큰 맥을 짚지 않으면 정말 이 도박에 남편은 또 한 번 멱살을 잡힐 겁니다. 이게 벌써 우리 정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마음이 깊이 맞아요. 아파요. 그죠?
2: 그러니까.
1: 네.
0: 근데 이 남자하고 같이 살 생각이 있죠?
1: 지금은 조금 생겼어요. 그때는 그 한 달 전까지만 해도
0: 네.
1: 너무 싫었는데.
0: 그렇죠.
1: 네.
0: 그런데 정희님 약속하셔야 됩니다. 교육도 받아야 되지만 두 번째 남편은 네.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 약속했죠?
1: 네.
0: 다시 한번 도박을 한다면 이혼하세요. 이혼하셔야 됩니다.
3: 교수님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네.
0: 대신 이혼하시고 중요한 건 애 아빠로서도 기능해야 되고요. 또 나는 아직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남편 향해서 지금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희님 이건 완벽한 이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저는 치료적 이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건 제일 먼저 내 아이의 미래 우리는 가정의 돈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현재의

0: 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미래이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치료적 이혼이라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남편이 이 도박에 손을 댔다 한다면 이건 치료적 이혼으로서 이혼을 좀 권해드리고요. 그 과정에 남편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건 치료적 이혼이고 당신이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믿고 확인을 할 때까지 떨어져 있고 대신 당신이 정확하게 이 도박에 대한 근절 완전히 끊어냈다는 확신이 된다면 언제든 우리 애 아빠로 오고 내 남편으로 언제든 환영이다라고 문을 좀 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에도 남편이랑 이혼을 했어도 이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명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별히 아이 양육비와 관련된 것은 지금은 벌써 생활비를 주고도 남았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제가 만약에 남편이었으면 투잡, 쓰리잡을 뛰어서라도 빚도 빚이지만 내 생활비 반드시 냈을 거예요. 근데 남편은 지금 빚이 넘버원이고요.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는 듯 지금 한달딱한 번, 두번 정도 100만 원씩을 준 거예요. 전 남편이 가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남편이었으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내 자식 있고 내 아내에게 생활비를 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기쁨의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는 정해져 있다. 그 가정이 첫 번째는 아니다. 안타깝지만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남편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거딱 틀어주셔야 돼요. 남편 통장 다 가져와야 돼요. 남편 들어오는 돈 있죠? 완벽하게 관리하시고 그리고 남편에게는 정말 딱 필요한 만큼의 용돈 정도만 제공을 하셔야 돼요. 남편이 돈 관리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남편 앱, 이 인터넷에 깔려있는 앱 매일 확인하세요. 지웠는지 지우지 않았는지 매일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또한번이 관련돼서 돈에 손을 댄다면 친정, 시가 이런 쪽에 가서 돈 도움 청하지 절대 다 같이 망하는 글입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혼하셔야 돼요. 이혼하시되 애 아빠로서 당신 그리고 내애 아빠이자 나의 남편으로서 언제든 열려 있다. 대신 당신이 끊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꼭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은 최소 1년, 2년 그 이상 되도록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 받으셔야 되고 아내도 이것과 관련된 트라우마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가서 교육 받으시면서 어떻게 우리는 건강한 가족으로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건강한 그림을 그곳에서 배우면서 다시 한번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 씨, 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 평범한 삶이 왜 허락되지 않을까?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 제가 조금 평범하지 않은 삶들을 겪어보니까 김정희님, 평범하지 않은 삶들을 한번한번 우리가 격파시키고 이겨나가면서 평범한 날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희님 지금 능력 없지 않아요. 제가 봤더니 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너지겠다라는 생각 접어 넣으시고 아이 얼굴 보시고 아이한테 김정희님이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팔 걷어붙이고 전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할수 있어요. 예, 네, 그럼요. 그래서 우리 평범하게 살아야죠. 그죠? 왜 우리 평범하게 살려고 싸우는 거예요,
1: 할수 있고
0: 지금?
1: 하셔야 됩니다.
0: 그럼요. 정희님, 눈물 닦아요. 눈물
2: 오늘만
0: 닦아요.
2: 울어. 오늘만 울고 우리 정희님 이제 눈물 닦고 씩씩하게 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
0: 이거는
2: 언니들이 응원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0: 굉장히 독하게 일어서야 돼요.
2: 맞아요. 이거 독해져야 돼요,
0: 그럼요.
2: 정희님.
0: 이건 우는 자에게는 평범함이 허락되지 않아요. 독하게 일어서셔야 돼요.
2: 주먹 쥐고
0: 그럼요.
2: 독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1: 1969님께서 30년 전제 상황과 같네요. 아마 주변에도 많이 빌렸을 겁니다, 남편이.
0: 맞아요.
1: 빚에 술에 아우 저도 예전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0: 고생하셨네요.
2: 육기엄님은 지금 같은 남자로서도 너무 화가 난다고. 지금 형들도 화가 났다고. 나이도 한참 어린 아빠 같은데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최선이고 최상인 걸 알죠. 근데 정말 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또다시 무너질 것 같아서 우리 김정희 님이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0: 지금부터 상황을 지키셔야 돼요.
1: 네,
0: 지금을
1: 지금부터.
0: 출발로. 네네.
2: 김정희 님.
3: 네.
2: 예, 네, 나는 그 마음 너무 알아요. 너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고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그 마음 너무 알아요. 근데 살다 보면

0: 눈이 찢어져라 눈을 떠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1: 그럼요.
0: 마주 봐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1: 정희님, 네. 주목 꼭 줍시다.
2: 네, 감사합니다.
0: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어. 마주 보면 싸우게 되고 싸우고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보통 날들이 와 있더라고요.
1: 그럼요. 우리 정희님 아이 엄마죠. 또 엄마로서 네. 또 힘찬 걸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잘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도박 중독 전문적으로 하는 그 치료센터 지금 연락해서 연락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찾아가시면 네. 나와 너무 비슷한 사람들 중에 꼭 일어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꼭 가서 그 사례들도 얘기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0: 맞아, 맞아.
2: 네, 감사합니다.
0: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건 중요하니까.
3: 네, 맞아요. 네.
0: 그래요. 아유, 그래도 용기 내주시고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라 저는 좀 마음이 놓이고 기대가 돼요, 김정희님.
2: 감사합니다. 진짜로. 너무 감사해.
0: 네, 우리도 감사해요. 김정희님 중간중간 막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호성 교수님 바지가랑이를 잡아서라도 저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1: 아, 바지가랑이 안 잡아도 미리 가 있을게요.
0: 네. 진짜. 진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2: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시고요. 네. 저희가 또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힘내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1: 응원합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선물 드린다는 소리도 민망하다.
3: 그러게요.
0: 이게 무슨 위로가 될까 싶어서.
3: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0: 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절세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9: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8: 건강해
9: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1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9: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10: 건강기능식품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오르릉 오르릉 물리야 상두나 꽃박시기라 물리새 가르새 골미새 늙으신 내 노리개.
4: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북 고령에서 물레질을 하면서 부르던 실 잡는 소리입니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건들을 놀이개로 표현했다고 해서 놀이개 타령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3: 돌미사카 실동스 불렁군에도 놀이개 붓대 들고 책가분대 서당선배 놀이개.
5: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6: 경험자께서 문자 주셨는데 8808님 끊을 수 있습니다. 같이 노력하시면 저 끊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돈줄을 우선 막아야 합니다.
7: 이거예요. 돈줄 막아야 돼요.
6: 말씀 맞았네요.
7: 그럼요.

0: 사랑을 주시네 그래도. 진짜 많은 분들이 응원 보내주고 네. 계세요. 2757님이 젊은 애기 엄마 힘내요. 응원할게요.
1: 고정우님도 잘 극복하세요. 응원할게요. 내가 다 눈물이 나네요.
0: 그러니까 오늘은 막 너무 애기 같아서 목소리도 그렇고 난 왜 이렇게 가슴이 미워질까.
2: 고만스러워요.
0: 아 진짜 너무 속상하다.
2: 그래서 힘을 좀 많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 맞아. 우리가 얼굴 모르지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맞아요. 각자의 아유. 믿음 안에서 진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1: 네, 꼭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0: 그러니까요. 예,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호성 교수님 늘 그렇듯이 영혼을 갈아 넣으셨습니다. 예. 오늘도 아 지금 얼굴이 헬쓱해지셨어요.
1: 진짜 아유 교수님도 고생하셨어요.
2: 네. 아, 삶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0: 그러니까 네. 빨리 엘리베이터에서 이상순 씨 만나야 될 텐데.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1: 안녕히 가세요. 네. 저희는 인사드리고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0: 고맙습니다.
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4: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2: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3: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4: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6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막판 견제에 나섰습니다. 조승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불법적인 선거운동과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의 결집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 선거의 본질은 여전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극우와 불법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소속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지지자들의 위장전입 의혹과 상인들의 정치적 성향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본부장은 또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의 판세와 관련해서는 경기 평택

0: 을,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대구 달성, 울산 남구갑, 부산 북구갑 등 다섯 곳을 경합지로 꼽았습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16곳 중 5곳을 초접전 지역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서울, 부산, 충남, 경남, 강원 등 5곳을 초접전으로 보고 있다며 서울과 부산은 지지층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면 이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대구 달성은 이길 가능성이 크고 평택은 진보 보수표가 모두 갈라진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발표에서 투표해서 바꿔야 한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으로 나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 의사에 따라 휴식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의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법률 등 총 법률 공포안 40건과 대통령령안 20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금속노조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어제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폭발 사고 과정에서 안전원칙이 어떻게 훼손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선거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낮 동안은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3: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권순표의 뉴스 하이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화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이제 딱 6시간 남았습니다. 힘있는 여당론이 먹힐 것인가, 정부 견제론이 힘을 발휘할 것인가, 유권자의 엄정한 선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의 막판 메시지는 무엇이고 격전지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시 후 뉴스 신세계에서 곽우신, 노영희, 박상수 세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 있습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딱 한 표가 모자랍니다. 오늘 후보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3부에는 박지원, 최영두, 신장식 여야 3당의 의원들을 차례로 인터뷰하겠습니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오늘도 권순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2: 네, 뉴스 신세계.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노영희 변호사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박상수 변호사 어서 오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2: 박 변은 오늘 유세 현장에서 바로 오셨군요.
5: 네, 부산에서 바로 올라왔습니다.
2: 아, 예.
5: 네.
4: 복장이 아까 한풍 방송 다른 거 하고 온 걸 알고 있는데.
5: 아, YTN이 그 조금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네, KTX가 조금 연착해서.
2: 많은 유권자들이 부산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금 부산 보궐이요.
5: 네.
2: 지역 중에 하니까 그 얘기부터 조금 이따 하는데 그 전에 곽우신 기자.
3: 네.
2: 오늘 D-1일. 각당 지도부 메시지 잠깐 짚어보고 부산 얘기 좀 해볼까요?
3: 네. 예. 일단 민주당은요. 오늘 격전지에서 막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늘 강원 수도권 그리고 전북을 나누어서 돌았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종 유세장으로 서울 청계광장을 골랐습니다. 네. 서울 마지막 표밭따지기 나서고요. 한 원내대표는 격전지가 된 전북에서 유세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정청래 대표 오늘 기자간담회 때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활기찬 미래로 나아가자라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시절 공천했던 현역 광역단체장 11명을 그대로 후보로 내세운 점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지원 유세에 나선 점도 꼬집었습니다. 그 자체로 과거로의 퇴행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라는 거였고요. 반면에 장도연 국민의힘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는 충남과 경남에 좀 방점을 찍었습니다. 일단 본인의 또 고향이자 지역구도 있는 승부처 충남에 계속해서 이제 공을 들였던 장도연 대표는 오늘도 충남에 집중을 했고요.
2: 네.
3: 청양에서 뭐라고 했느냐. 국민의힘이 부족한 것도 있다. 국민의힘에 실망해서 내일 투표장 안 간다는 분도 있다라며 잠시 울컥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부싸움하고 화난다고 문단속도 안 하고 그냥 자버리면 강도가 들어서 내 재산이고 생명이고 다 뺏어간다. 이렇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2: 그렇군요. 노영희 변호사는 어디가 제일 궁금하세요? 네.
4: 일단 평택 궁금하고요.
2: 네, 평택이요. 네,
4: 그다음 부산 궁금합니다.
2: 평택, 부산
4: 부산 북갑.
2: 네. 네. 북갑. 두 군데가 제일 궁금하죠?
4: 네. 네. 저하고 똑같으시죠?
5: 전북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2: 전북.
4: 전북도 궁금한데 네. 저는 사실 전북은 네. 뭐 어차피 국힘 사람 될 것도 아니고.
2: 혹시 이건 주관적인 어떤 전망을 여쭤보는 건데요. 대구를 포기하셨습니까?
4: 아니에요.
2: 그런데 왜 대구를 안 궁금해합니까?
4: 대구도 네. 잘 될 것 같아요.
5: 저 김부겸 후보를 그 이재명 대통령이 살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 어떻게
5: 지금
2: 하면 됩니까?
5: 그러니까 나 그냥 남자답게 재판에서 무죄 받겠다. 공소취소 안 하겠다. 오죽하면 김부겸 후보가 공소취소 내가 맡겠다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남권에서는 사실 지난 총선 때도 이조 심판론이 크게 먹혔거든요. 영남권 유권자들은

0: 유권자들에게 이 공소취소 이야기는 네. 자다가도 일어나서 투표소에 갈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김부겸 후보를 살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상남자 한번 하시면 됩니다.
1: 제가 왜 심심히 네. 웃었냐면요. 저 말씀을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들떠가지고.
2: 아니
1: 그냥 본인이... 너무 이 얘기 하고 싶어 뭐 이런.
0: 아니 게. 제가 오늘 KTX 네. 타고 올라오는데 네. KTX 그 영상 뉴스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네. 오류를 고쳐야 된다. 네. 무오류에서 저기 그 벗어나 무오류 네. 함정에서 벗어나야 네. 된다. 이렇게 네. 영상 뉴스에 네. 나오는 거 보면서 예. 그 경부선 KTX거든요. 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아 그래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셔가지고
2: 내일도 그러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요즘에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
0: 유세장에서 네? 바로 왔습니다. 네.
1: 뭐 하여튼 아, 이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들떠 있고 막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2: 네. 좋으세요?
1: 들떠 있으면 아니 들떠 있으면 참 누구나 행복해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도 기대하시는 대로 각각 나와야 될 텐데 각자가 예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2: 네 제가 미안한 말이지만 네. 박상수 변호사님이 약간 이제 오버하시는 걸 네. 보면서. 네. 아, 저분이 진짜 본인이 후보 나온 것 같은 심정으로 열심히 뛰시는구나. 아, 그건 내가 좀 알겠는데 네. 아니에요.
1: 어디 말씀하시는 부산 말씀하시는
0: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구요?
2: 네, 대구요? 저도 부산을 네. 얘기하는 중인데 네. 네, 지금 너무 행복해하셔서 네. 지금 여기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1: 아, 네. 네.
2: 저는 그냥 제 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이제 결과는 내일 뭐 까봐야 아는 거고요.
0: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서울도 네. 안 가본 사람들이 네. 서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부산 북구 한 번만 와보시면 됩니다.
1: 예.
0: 안 와보셔서 그래요.
2: 그게 아, 바로 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바하고 오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 진짜.
0: 겸허히 민심을 기다리면 됩니다. 네.
1: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박변. 네. 너무 막 이렇게 들떠 있다 만약에 실패하면 아. 어느 경우나 좀 아프잖아요.
2: 그러니까요.
1: 전 이 어느 분들도 좀 덜 아팠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뭐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예. 그런데 어느 분이나 이렇게 좀 덜 아팠으면 좋겠고 어느 분이나 좀 기대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선거란 게 딱 이렇게 다 기대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2: 예. 네, 지금 우리 방송을 예. 보시고 아직 마음 안 정하신 분들 예. 1번 찍으시면 됩니다.
0: 1번 찍으실 분들은 예. 다 찍습니다.
2: 예. 네, 예. 고맙습니다.
1: 자, 그러면 지금 부산이 가장 뜨거운데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3: 네.
1: 부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3: 네. 일단 저기 전재수 민주당 네. 부산시장 후보가 예. 오늘 부산을 일으킬 마지막 기회라면서 예. 마지막에 북구갑에서 최종 유세를 한다고
1: 예.
3: 합니다. 즉 하정우 후보와 함께 공간 이 무대에 오를 예. 거라고 하는데요.
1: 예.
3: 막판에 합동 유세로 부산시장 선거만이 아니라 좀 보궐선거에까지 예. 좀 승기를 잡겠다라는 해석으로 예. 좀 나오고 있고요.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 당연히 전재수 후보 지역구를 잘 잇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마지막. 예. 으로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가 있었던 게 무소속으로 나온 김성근 후보라고 있었습니다.
1: 예.
3: 이분이 이제 본투표를 오늘 하루 앞두고 예. 후보직을 사퇴하고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고
1: 아,
3: 하는데요.
1: 예.
3: 박민식 후보는 가짜 여론조사 선동을 이기는 것은 예. 오직 여러분의 위대한 한 표라면서 대세는 확실하게 굳어졌다. 내일 본투표로 북구의 승리를 완성해달라 이렇게
1: 예.
3: 요청을 했고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와 함께 마지막 유세를 합니다.
1: 예. 곽 기자는 부산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주관적으로 평가하시죠?
3: 네, 저의 주관적 평가. 네. 주관적 평가는 네. 하정우 후보의 신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네. 노변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까 두 분이 전처전을 했는데 본 게임 한번 해보시죠.
2: 저는 당연히 예. 하정우 후보가 이길 거라고 예. 봅니다. 저는 이번에 토론 보고 너무 좋았어요.
1: 아, 그래요.
2: 하정우 왕팬입니다.
1: 예. 네. 토론이 어떤 물꼬를 바꾸는 역할을 했다고
2: 엄청나게,
1: 평가하십니까?
2: 예, 엄청나게 그 흐름을 예. 바꿔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표가 몰리는 기운을 제가 봤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왜냐하면 하정우 후보가 그동안에 정치 초보였기 예. 때문에 좀 뭔가 본인이 자신감이 없었고
1: 예.
2: 그다음에 뭔가 좀 너무 점잖고 예. 약간 수세적으로 조금 방어하는 쪽에만 신경 썼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딱 보니까 아 이분이 그게 아니구나. 약해
1: 예.
2: 보이는 모습이 절대 그게 본질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제가 정확히 알았고 그다음에 하정우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논란이니 뭐니 했었던 그 한동훈 후보 측에서 제기했던 논란이
1: 예.
2: 좀 더 해결이 됐다고 저는
1: 예.
2: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전재수 그
1: 예.
2: 정말 부산 북갑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도 지금 이 기운이 나 혹은 내가 예전에 이제 느꼈던 이 부산 북갑의 그 마음이 예. 우리 하정우 후보에게 몰리는 걸 느낀다라는 얘기를 예. 또 하고 있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리적으로도 그렇고 부산 북갑 주민들이 하정우 후보를 뽑을 수밖에 없다 예. 생각합니다.
0: 예. 두 분의 예. 말씀을 들으니까 예. 민주당 하정우 후보 지지자들은 예. 내일 마음 편안하게 예. 즐거운 뭐 여행을 보시거나 영화 요즘 재밌는 거 많거든요. 예. 영화를 보시거나 예. 굳이 투표를 하지

0: 않으셔도 예. 하정우 후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편안히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즐기시면 어떨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1: 아니 아무리 네. 안전해도 유권자한테 투표를 하지 마시라고.
0: 아니 편안하게 얘기하면. 아니 워낙 이긴다고 확신을 하시니까.
1: 편안히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0: 아니, 워낙 확신을 하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두 분이 믿으시면
1: 될 것 같아요. 유권자한테 투표를 안 하셨다고.
0: 두 분이 워낙 편안하게 확신을 하시니까 예. 예. 그러시면 될 것 예. 같고 저희는 마지막 예. 한 표까지 예. 절박하게 정말 선거 운동을 할 생각이고 예. 예, 정말 그 한 표 한 표의 무게를 예. 그렇게 느끼면서 예. 갈 생각입니다.
1: 아까 딱 10분 전에 예. 제일 좋아가지고 말. 제일 들떠있던 분이 왜 갑자기 말씀을 바꾸면 어떡합니까?
0: 원래 선거 예. 하루 전에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2: 아, 근데, 저는 박선수 후보, 예. 박선수 후보래 박선수 변호사님이 너무 고마운 게 꼭 예.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유권자들의 마음을 톡톡 건드려주는 거예요. 와 진짜 제가 심리적으로 제 심리학 예. 15년 공부했거든요. 학부 때부터 석사 박사까지 예. 너무 얄미워요. 근데 이게 되게 그 우리들의 예. 표심을 자극해요.
1: 아 그래요.
2: 네, 네. 그래서 결집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있고요.
0: 근데 진짜 막판 결집이 예. 결국 굉장히 당락을 좌우할 예. 지금 그런 상황이긴
1: 해요. 투표율은 해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사전투표율.
0: 사전투표율이 예. 전국 평균에서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부산 북갑이 예.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데 정말 그래서 본투표 막판 결집이 예. 굉장히 중요할 상황은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양쪽 모두 굉장히 지금 긴장하면서 예. 오늘까지도 정말 전력을 다 쏟아붓고 있고 다만 이제 부산은 제가 일요일에도 갔다 오고 오늘도 갔다 예. 오고 했는데 예. 이번에 갔다 오면서부터 아 박민식 후보의 표가 한동훈 후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영남권이 원래 총선에서도 다 지는 걸로 여론조사에서 나왔는데 예. 이게 다 뒤집어졌잖아요. 예. 그때 그 뒤집어진 가장 큰 계기가 된 게 2조 심판 논의였거든요. 예. 영남권 유권자들에겐 그게 굉장히 강한데 예. 근데 공소취소 이야기를 예.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비슷한 이야기를 검찰에서 무고류에서 벗어나야 된다. 근데 이게 영남권의 보수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 네. 오늘도 제가 구포역에서 현장으로 가는 택시에서 기사님이 북구에 사신다는데 네. 그분은 한동훈 후보를 싫어한대요. 근데도 네. 이 공소취소 때문에라도 네. 한동훈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다. 네. 민주당의 한석을 더할 수가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에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
1: 예.
0: 예. 고맙습니다.
2: 아, 이게 흥분하면 예. 지는 거예요. 예. 보세요. 2조 심판론이 잘못됐다는 걸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쪽 분위기 되게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게다가 전재수 부산시장과 함께 할 수 있는 하정우 지역 국회의원 이 시너지 플러스 정부 정책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그분의 능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지금 당도 없어. 기존 당에서는 제명됐어. 그 원래 당에서는 막 거의 원수 보듯이의 배신자론이 나와. 실제 그분이 국회 들어간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복당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복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지만 과연 그것이 그분을 얼마나 힘있게 만들어주겠어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법사위가 밖에 없어요.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법사위에서 혼자 그렇게 그냥 막 동무대 펼쳐듯이 할까요? 법사위는요 예산도 따올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요.
1: 예, 노변 보시기엔 내일 투표율이 높은 게 위합니까? 민당으로서는 좀
2: 저는 투표율 예. 자체는 막 그렇게 썩 중요하지도 않고 보지 않아요. 이제 투표율 아니다. 때문에 진보가 예. 뭐 유리하다 이런 건 예. 이미 깨졌다고 보고요. 예. 다만 얼마나 절박하냐, 절실하냐가 예. 중요하고 외지인을 바라보는 그분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예. 보는데 하정우 후보는 그 부모님이 다 시장에서 이제 그 좌판하시면서 예. 아이들을 키우셨다고 예. 그러잖아요. 그 동네에 이제 깔려 있는 그 정서라는 게 정확히 예. 있는 것이고 그분이 거기서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나왔나 예. 어쨌든 그 동네에서 사실은 그 깔아놓은 밑자락이 있는 건데 예. 한동훈 후보는 되게 열심히 잘했죠. 근데 이게 너무 일찍 올라간 거예요. 열기가.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동훈 후보를 바라보는 그쪽 동네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 이거 미안한 표현이고 원색적이고 날것의 표현이긴 한데 예. 아, 너무 외진들이 와서 설쳐대는 예. 너무 싫으네 이런 마음이 좀 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0: 그 모든 거를 엎어버리는 게 공소취소예요.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민주당과 1대 180으로 싸웠던 그 기억을 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이지만 네. 1대 180으로 공소취소를 막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어제 그 예. 발언 예. 지금 KTX에도 막 영상 뉴스로 나오는 예. 그걸 보면서 제가 지난 총선에 출마했을 때 예. 윤석열 전

0: 대통령의 예. 민생 토론회를 이 지하철에서 그 영상을 예. 봤을 때 그 답답함. 예. 근데 제가 반대편으로 보니까 이게 아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예. 민주당이. 예. 아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전면에 나와주는 게 예. 이렇게 좋을 수도
1: 뭐가
0: 있구나.
1: 뭐가 전면에 나왔다고?
0: 그 검찰이 무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1: 그 원론적으로는 그냥 맞는 얘기 아닌가요? 원론적으로
0: 누구나 공소취소가 머릿속에 떠오르죠.
1: 전 안
0: 영남권 유권자들은 다 떠오릅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 관련해서 무슨 논란 하나가 뭐 어제 오늘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2: 일단 민주당 부산시당 선건대회가 오늘 예. 얘기한 거 보면요. 일단 한동훈 후보와 관련 지지자들의 예. 조직적인 위장전입 모의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예. 했습니다. 불법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을 하면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이 이제 대거 내려왔는데 예. 그래서 원룸 등을 임차한 후에 여럿이서 위장전입 신고를 했다 뭐 이런 의혹입니다. 예. 문자에. 근데 한동훈 후보 캠프 오늘 뭐라고 반박했냐. 예. 부산 북갑 지역의 4, 5월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의 위장 전입 주장은 터무니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민주당의 마타도어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예. 조직적 위장 전입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인구가 계속 감소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 지적이었는데 오늘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관련해서 예. 언급이 있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예. 이 한동훈 후보의 유사선거사무소도 조직적 위장 전입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예. 촉구했습니다.
1: 노영희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직적
3: 예. 지속적으로 주민의 이제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예. 위장 전입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은 별로 저는 이거 자체가 막 중요할 것 같지는 예. 않아요. 예. 그러긴 한데
1: 대세 중요치 않다.
3: 예. 왜냐하면은 뭐 그래봤자 몇 명이 늘어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표가 12만 명이 아마 이제 부산 북갑에 주민일 텐데 예. 그 중에 이제 몇 퍼센트를 얻느냐겠지만 아마 한 4만 표 정도가 이제 사실은 중요할 것 예.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1,000 표 늘어난다. 물론 뭐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그거 자체가 막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예. 다만 일단 그 박민식 후보가 생각보다 이 나중에 결집시키는 표가 조금 있을 것 같고 예. 또 이런 것도 미안해 좀 있을 예. 것 같아요. 박민식 후보는 정 안 되면 나는 하정우 후보 쪽으로 밀어주고 싶어라는 예.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국회에 들여보내서 예. 자기가 2년 있다가 또 다시 이제 부활하고 예. 싶은데 만약에 본인이 예. 떨어진다고 치면 그런 상황에서 길을 아예 막아버리고 싶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1: 그럴 수도 있겠죠.
3: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마음이? 조금 예. 국민의힘의 특히 찐 보수들 예, 그런 분들에게 예.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예.
0: 아니
1: 예.
0: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천 표가 늘어났다 그러는데 예. 인구가 줄었어요. 예. 인구가 줄었는데 어떻게 표가 늘어납니까? 예. 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이렇게 마지막에 선거 하루 전날에 마타도어로 하는 거는 그만큼 하정우 후보 쪽이 급하다.
1: 예.
0: 저는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유권자들이 부산 북갑의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식의 밑도 끝도 없는 마타도어를 하는 이런 선거는 이제 끝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보면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면 정말 그 보수의 그 후보들이 이길 수 있는 길로 그렇게 예. 가져가야 되는데 유권자들보다 못한 판단으로 민주당의 예. 마타도에 올라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참 그냥 그동안 원내대표 1년 동안 고생하셨지만 그냥 마지막 순간만큼이라도 보수 전체를 위해서 좀 일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예. 자, 그다음 가장 궁금할 수도 있고요. 경기 평택을 기자. 네. 어떻습니까?
2: 오늘 저기 예. 조승래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 예. 열었는데요. 요새 연일 예. 하고 있는데 오늘 뭐라고 했냐. 민주당의 평택을 후보는 김용남이고 예. 전라북도 후보는 이원택이다 강조했습니다. 예. 조국이 민주당 후보가 아니고 김관영이 민주당 후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예.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께서는 민주당 후보 김용남과 민주당 후보 이원택을 선택해 주시기를 예. 바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반면에 조국 후보 캠프 측에서는 승리의 기울기가 기울었다 이런 예.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오늘 이혜민 선대위 총괄본부장 기자 간담회에서 조국 후보가 처음 선거사무소를 열려 갔을 때 0점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아주 큰 기울기로 올라오고 있다라면서 조국 후보의 승리 한 명의 국회의원 당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며 분열된 민주진영의 예. 연대와 통합을 이어낼 튼튼하고 유일한 다리가 될 거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 예. 노영희 변호사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3: 지금 저는 이제 사실은 그 황교안 유희동의 단일화는 물건너 갔다고 예. 보고요.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

0: 지난번에 CBS 토론을 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하시기도 예. 했고 또 부정선거를 좀 인정해라 그랬는데 예. 그걸 안 받아들인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좀 전에 페이스북에도 이제 글을 쓰셔서 예. 유희동 황교안의 단일화는 없다라고 아, 이제 가정을 하면
1: 아, 그래요.
0: 예,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조국 대 김영남의 예. 싸움이 될 텐데 그럼 조승래 사무총장 말이 맞죠. 예. 조국은 민주당 후보가 아니고 예. 민주당 후보는 결국은 김영남이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김영남 후보

0: 저는 그 표는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으로 흡수가 됐을 거라고 예. 지금 보여지거든요. 예. 그리고 황교안 후보의 표도 처음에 많이 나왔다가 지금 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그 표는 유이동 후보로 갔거나 예. 아니면 아예 그냥 투표를 포기하거나 네. 이렇게 네.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만약에 저에게 꼭 찍으라고 예. 한다면 김영남 후보가 아주 아주 신승을 할 예.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만 예. 저는 생각합니다.
1: 박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2: 저도 김영남 후보가 예. 주관적으로 예. 아슬아슬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1: 예. 어떻게 보십니까?
3: 오늘 저녁이라도 예.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를 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이동 후보가 이길 가능성
4: 잠깐 광고 듣고 와서 광고 듣겠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목포 신안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 출동.
2: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랄프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3: 보고 즐기고 맛보는 유기농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광주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 부스와 유기농 먹거리, 초청 가수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유기농 장학 퀴즈까지. 건강한 먹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6월 13일 토요일 남학중앙공원에서 만나요.
4: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귤이. 대한민국 유일의 쌀귤이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귤이.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7: 뉴스의 끼익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1.8도까지 올라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았는데요. 선거일인 내일도 뜨이른 더위가 계속돼서 30도를 웃도는 곳이 대부분이겠습니다. 특히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렀던 남부지방은 내일 대구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 구름 발달하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충북, 남부 내륙에는 5에서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사고 있습니다. 안진터널 쪽 지금 1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있어서 뒤쪽으로 지금 광현 졸음쉼터까지 1km 정체입니다. 신채입니다.
8: 여러분은 지금 청취율 전체 1위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 자, 박상수 변호사,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요. 오늘 밤이라도 단일화 가능하다.
10: 지금 물밑대화는 네. 계속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고 황교안 후보도 페북에 올린 글이 좀 묘하긴 합니다. 단일화를 예. 하자는 거냐 말자는 예.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 단일화를 해주지 않아서 예. 이렇게 결국에는 그 민주당 진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또 그에 대한 본인의 그런 부담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황교안 후보가

0: 결심을 해주면 예. 사실 조국 후보 잡을 수 있죠. 예. 게다가 정청래 대표가 예. 김용남 후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김용남 후보 잡을 수 있죠.
1: 예.
0: 그리고 예. 김용남 후보는 스스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영입인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도 잡을 수 있죠.
1: 예.
0: 게다가 김용남 후보는 우리 당에서 예. 어쨌든 넘어간 분 아닙니까?
1: 예.
0: 그에 대한 또 예. 응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타사피입니다.
1: 예. 예. 황교안 네. 후보가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0: 네.
1: 그만두면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희동 후보한테.
0: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밤새... 같은 박빙의 상황에서는 정말 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1: 옛날에 밤에 정몽준 후보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할 때 아무 도움이 안 돼서 오히려 역풍일구했는데 그거랑 다른가요 혹시?
0: 아...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워낙 네.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1: 알지도 못할까 봐요. 아, 그만뒀어요.
0: 그런데 네. 네. 황교안 후보 지지자들은 네. 사전투표를 많이 안 했을 거기 때문에 화력이 남아있습니다.
1: 네, 그래. 남아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제가 네. 하나 더 하죠. 황교안이나 유희동 후보가 안 되면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0: 네. 네.
1: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유리합니까? 지금 보시기에. 박병 보시기에. 김용남 조국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더 유리합니까?
0: 저는 예,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1: 아,
0: 모르겠고 예. 두 분이 워낙 지금 예. 박빙이기 때문에 예. 진짜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 예.
0: 그냥 이제 그냥 두 분 다 모르겠네요.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질 않습니다. 예, 네. 아무나 되셔도 아. 될 것 같습니다.
1: 생각하기도 싫군요.
0: 아, 이게 김용남 후보가 어쨌든 예. 우리 당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예. 사실 좀 그런 면을 생각했는데 예. 조국 대표는 정말 우리 보수에게는
1: 예.
0: 2조 심판론의 조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아, 용납하기는 역시 또 어려운 면이 있어서.
2: 김용남 후보는 개혁신당에서 넘어갔는데.
0: 아, 물론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 시작을 했죠.
1: 네. 네, 그렇군요. 자, 단일화 가능성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3: 제가요?
1: 아니요, 노변은.
2: 예,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1: 있습니까, 박 기자?
3: 아,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예. 있었다고 봤는데 예. 오늘 돌이켜 보면은 예. 지난 토론 이후로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 아.
3: 황교안 후보 계속 주장하는 것들이
1: 예.
3: 유희동 후보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어가지고요.
1: 예.
3: 오늘 사실은 유희동 후보가 긴급 호소문까지 발표를 하고 단일화를
1: 예.
3: 호소를 했고 본인으로 표를 모아달라 또 단일화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1: 예.
3: 했습니다만. 황교안 후보가 선결 조건으로 걸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1: 예.
3: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과라든가
1: 예.
3: 김문수 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한 이걸 취소한다라든가
1: 예.
3: 근데 그런 분들 모두 유희동 후보 받기 어렵다라는 점도 명예했습니다.
1: 예. 그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그 자신이 평생 살아온 철학인데요.
2: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아, 예. 그 탄핵할 때 찬성했던 유희동에 대한 욕을 사실 써놓고요.
1: 아,
2: 예, 기본적으로 황교안 후보는 지난번에도 한번 아마 본인 생각엔 대승적으로 사퇴를 했는데
1: 예.
2: 아무 도움이 안 됐고 나에게 하나도 이득이 안 됐다고
1: 예.
2: 생각할 겁니다.
1: 아, 저는 이렇게 이 상황을 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2: 예. 왜 이렇게 자신 없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1: 아니,
0: 정치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12시까지.
2: 아니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
1: 있어요.
2: 아이고,
1: 아니
2: 참.
1: 된다고 한들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0: 그래도 황교안 후보 사퇴하면은 그게 기사로 이제 다 포털이나 이런 데 장식하지
1: 예.
0: 않겠습니까?
1: 예.
0: 네, 뭐 그 영향력이 아예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1: 예. 네.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3: 네.
1: 전북은 어떻습니까?
3: 사실
1: 예.
3: 그 조승래 사무총장이
1: 예.
3: 김관영 후보가 당선될 리도 없겠지만
1: 예.
3: 당선돼도 재선거에 할 것이다 라고 나를 세운 데 대해서
1: 예.
3: 김관영 후보가 반발했습니다. 도민과 민주원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본다라는 건데
1: 예.
3: 오늘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정청래 대표와 조승래 사무총장이 벌써 김관영이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1: 예.
3: 나를 세웠고요.
1: 예.
3: 제가 당선되면 민주당은 도민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승복해야 된다. 근데 정청래 지도부가 지금 선거 불복을
1: 예.
3: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1: 예.
3: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도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예.
3: 조승래 사무총장 아까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원택 후보부터 시장민 시군의원 후보에 이르기까지
1: 예.
3: 기호 1번 원팀이 잘 구축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1: 예.
3: 혼란이 정리됐다라고 자신했고요.
1: 예.
3: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늘 전북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확실한 승기를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 예, 노영희 변호사는 전북은 어떻게 봅니까?
2: 저는 김관영
1: 예.
2: 후보가 사실은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1: 예.
2: 그 민주당의 지도부가 총 집결을 해서 예. 거기 가가지고 사실은 되게 밭을 열심히 가는 예.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병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쪽 지역구를 기반으로 해서 또 예. 오늘까지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서 누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 전 저희 입장에서 뭐 누가 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1: 그런데 네. 그런데 김관.

0: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정청래 대표한테 정치적 데미지가 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1: 당연히 있죠. 그거는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요. 지금 김관영 후보가 선거 운동과 선거 전략을 그것에 타겟을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지금 지도부들이 총출동한 것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0: 박 기자 보시기에는 누가 주관적으로 유리합니까?
2: 저는 이것도 이제 김관영 후보가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전라북도라는 지역 특성상 호남은 항상 민주당의 대안을 찾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국민의당 녹색 열풍이 될 수도 있었고 항상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의 이번 호남 지역 공천을 두고 잡음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기초단체장 쪽 내려가게 되면은 여러 의혹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에 대한 회초리를 들고 싶은데 그걸 국민의힘을 들 수는 없으니 김관영 후보를 통해서 정청래 대표에게 뭔가 경고를 날리고 싶은 표심이 분명 작동할 거다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0: 박상수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러니까 이게 정치 정한여층은 사실 국가대표 축구 경기만 보듯이 개표 방송만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치 정한여층 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서쪽은 파란색으로 칠해져야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새벽에 딱 봤는데 서쪽에 굉장히 큰 부분이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상하죠.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것이 그대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방향으로 그때 비로소 후폭풍이 저는 올 거라고 보거든요. 오늘 제가 지금 노영희 변호사 말씀을 들어보니 노영희 변호사는 친청은 아니시네요.
0: 아니 그래서
3: 아니 다른 친정이시면 저 이원태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치적...
1: 저는 친정 친명에 지금 관심이 없고요. 저는 오로지 지금 이 사건 이 선거는 빨리 이제 민주당의 승리를 끝내야 된다고
0: 다른 분의 가름말 탈락으로 좀 아시고요. 본인의 가능성
1: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재인을
3: 왜냐하면은 지금 굉장히 그 민주당이 굉장히 묘한 게. 다음 당권 투쟁이 이제 바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당권 주자의 정청래 대표의 가장 큰 경쟁자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게 송영길 후보인데 이 송영길 후보가 묘하게도 김관영 무소속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0: 누가 유리하냐고요 지금.
1: 그러니까 질문하면
3: 그래서 저는 김관영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과정에서 정청래 후보의 어떤 그 리더십이 흔들릴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가능성을 보고 나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가만히 해보다 보면 친청이신 분들은 그래도 당을 위해서 이원태 후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돼도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정청래 대표가 살짝 물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단 저는 그렇게 영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3: 아 영향력 있으세요.
1: 저는 송영길 후보가 사실은 그 김관영 후보의 편을 들어준 것이 별로 썩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송영길 후보는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잘 옛날에 당대표 될 때도 그랬고 이렇게 큰 아주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그런 요즘에 이제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뭐 누굴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를 여기서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지
0: 본인의 전망을 여쭤봤더니 남의 자꾸 정치적 어떤 입지 지향을 자꾸
3: 저는 왜냐면은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의 분열상이 우리 당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본인 당을 걱정하시는
3: 거예요? 물론 뭐 그렇긴 하지만 물론 그렇긴 하지만
1: 친환경계를 조심하세요.
3: 저는 이번에 평택의례 싸움을 보면서 역시 역시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0: 박변한테 제가 반농담 반진담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살아 돌아오는 경우랑요. 한동훈 후보가 못 살아 돌아오는 경우랑 어느 쪽이 당이 더 시끄럽습니까?
3: 저는 근데 지금 이제 부산 북구에 가서 선거운동 하면서 소위 말한 윤어게인 박민식 후보 지지자분들이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한테 표를 주겠다고 하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되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뭡니까? 있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싫지만 찍겠다. 하지만 딴살림 차릴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복당해서
0: 복당한다.
3: 당을 단결시키는데 힘을 모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이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인 것 같고 아마 그런 마음은 친한계 정치인들 한동훈 후보들 전부 마음으로 지금 다 우리가 빚을 진다는 생각으로 아, 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 갈라져 싸웠다가 예. 이제 합쳐지는 거고 민주당은 아.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0: 근데 박변이
3: 기대가 많습니다.
1: 한동훈 후보가 의원이 돼서 원내로 들어오면은 이게 조용해지고 잠잠해진다고요?
3: 아, 왜냐면 공소 취소와 전면

0: 전을 하기 시작을 하면 네, 네. 우리가 이 단결력이 생겨요. 그리고 공소시설 포기하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나 남자답게 재판으로 무죄 받겠다 하시면 된다니까요. 예.
1: 네. 아니 근데 모든 논리는 공소시설 그게 치트키도 아니고요. 정말 논리를 하나를 여쭤보면 거기서 좀 예.
0: 정말 보수가 정말 다치물에 있었거든요. 예, 이번 선거 예, 시작하면서 예. 근데 공소시소가 나오면서 살아났어요. 예, 진짜.
1: 아니 그건, 예. 그건 뭐 근데 제가 아까 여쭤봤던 그 요지는요. 요지는 예. 한동훈 후보가 살아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다 통합을 얘기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부터 큰 싸움 나는 거 아닌가요, 이제?
0: 그건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왜 남의 집안, 저쪽 집안은 왜 무조건 그 싸움 난다고 본인 집안은 왜 지켜보라고. 네.
2: 아니, 이게 본인 집안이 정말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처음에 15대 1을 얘기를 했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12대 뭐 13대 몇 가지 얘기하는 거는 예.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게 별로 썩 좋은 선거 결과는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 그거를 10분 활용할 사람이 누구냐. 예. 그거는 결국에는 이쪽 그 본인 집안에 계시는 그 장동혁 대표일 수밖에 예.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장혁 대표가 어쨌든 간에 힘을 좀 발휘하면서 본인의 공으로 모든 걸 돌릴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 반대되는 사람들하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 거기는 이제 오히려 공소시도 때문에 통합이 될 거다. 되게 특이한 논리다. 정말 논리가 없다. 그냥 모든 걸 다.
0: 아니 저는 민주당이 예. 예. 3년은 길다로 그 이재명 대통령 세력과 조국 대표 세력이 이렇게 결집하는 거 봤거든요. 예, 예. 3년은 너무 길다로 그렇게 했잖아요. 않습니까?
2: 예. 길다는 우리도 중국 신당이 산 거 아니에요?
0: 아, 근데 이재명 예. 민주당 쪽에서도 같이 이렇게 동의해서 같이 예. 가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도 공소 취소라는 굉장히 큰 게 지금 하나 이렇게 생긴 겁니다.
1: 박변 네. 공소 취소는 알겠다니까요. 본인 주장이 뭔지 알겠어요. 아 귀에 묻히 박힐라는 알겠어요. 주장이 뭔지 그런데 질문은 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조금이라도 뭐 핑계가 될 만한 승리를 하나 가져오면 버틸라 그럴 텐데 그리고 한동훈 후보까지 만약에 살아서 돌아오면 그 집안 싸움이 괜찮겠냐 이 질문에 대한
0: 아 근데 그 지점에 있어서는 예. 또 오세훈 시장의 선거도 굉장히 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서울이 지금 장동혁 대표 무풍지대로 치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서울에서 승리가 예. 장동혁 대표 무풍지대로 이렇게 승리가 예. 된다면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힘이 그렇게 발휘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8월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1: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끄러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언론으로 관찰을 해보면요. 뭐 시끄럽겠죠. 그죠? 권력투쟁이니까.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시끄럽기 되게 바랬는데 더 시끄럽고 한쪽은 막
0: 저희가 크게 예. 기대는 안 했는데 예. 평택을 보면서 약간 기대가 아, 생겼어요. 아, 예.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예. 예.
1: 아 근데 이건 있어요. 뭐냐면 이 유권자들 중에는 뭐 상식을 가진 어떤 보수 진영이 많이 좀 성장하고 이러면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요. 그동안 극단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작은 승리만 가져와도 굉장히 어떤 더 힘을 받아서 버틸 거라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0: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네. 후보, 오세훈 후보 두 명의 당선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생각을 한다. 예.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개혁보수의 어떤 그 힘을 보여주는 거고 예. 더 나아가서 평택의 유이동 후보까지 이겨준다면 예. 정말 최고인데 예. 아, 그거는 오늘 밤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예. 지금 오세훈 후보가 네. 이길 거라는 전제를 지금 깔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쪽이 장동혁 대표 무풍지대로 선거를 치렀어요.
2: 그러니까 그건
0: 그게 가지고 있는 그건 의미가 있는 거죠.
2: 그건 아는데 이긴다고 생각하시나요?
0: 저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만약에 네. 오세훈 후보가 이기면 장동혁 대표는 더 얘기할 것 같은데요. 아, 서울도 가져오지 않았냐고.
0: 아이, 서울에서 장동혁 대표는 자꾸, 할 말이 없어요.
2: 그러니까 자꾸 네. 오세훈 시장이랑 아, 오세훈 후보랑 다른 데서 어쨌든 서울에서 지금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0: 안 돌아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1: 나올, 다니시면. 말씀 나온 길에. 대구 얘기는 좀 하고 네. 네, 대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3: 네. 예. 오늘 두 후보 모두 마지막 네. 유세 장소로 동성로를 택했다고 네. 합니다. 김부겸 후보는 40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유세라는 컨셉을 네. 갖고 이제 각오를 나선다고 네. 하고요. 또 추경 후보도 총 집결 유세로 보수 결집력을 최대치로 네. 끌어올리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 SBS 라디오에서 김부겸 후보는 김부겸에게 투표하면 1타 3피라면서 대구 시민 목소리를 정부 여당에 더 무겁게 네. 전달할 것이다라고 했고 추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만한 민주당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라면서 보수의 심장 대구가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개헌하고 일당 독재할 것이다. 네.

0: 몇 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자, 곽 기자 뭐 어차피 여쭤볼 거니까 어디입니까? 네. 주관적으로.
0: 대구요?
1: 예. 네. 아까 추경호 후보라 그랬었나?
0: 아니, 얘기 안 했는데 예. 저 대구는 예, 추경호 후보가 신승할 것 같습니다.
1: 예. 노영희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 추경호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사실은 매우 높은데 예. 저는 대구 시민들에게 묻고 싶어요. 예. 김부겸과 같은 사람에게도 표를 주지 않는다면 예.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표를 주고 싶은 거냐. 예. 김부겸 대 추경호 인물론으로만 싹 보면 예. 김부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스펙이나 화려한 예. 여러 가지 또 내지는 진정성 이런 것들을 예.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데다가 지금 현재 여당이 누구냐를 생각해서 이 대구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 본다 그래도 예. 역시 저는 김부겸이거든요. 예.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 치트키 공소 취소도 김부겸 후보는 그거 막아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저는 김부겸의 진정성을 대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는 이해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샤이 김부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예.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추경호 후보가 된다면 대구는 이제 더 이상 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예. 대구의 희망은 도대체 무엇인가? 좀 안타깝다 해서 들어요.
1: 예, 박상수 변호사의 전 대답이 이번에 굉장히 궁금합니다.
3: 아,
1: 예.
3: 제가 또 그 얘기를 하기는 조금 예. 그렇고요. 이미 또 말씀을 예. 주셨으니까. 그, 근데
1: 치트킨 다음에 하시고요. 네. 5분 정도만. 예, 5분 정도만. 예.
3: 그 대구의 네. 변화, 경북의 변화. 예. 그 정도의 변화가 광주 전남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1: 아니,
3: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김부겸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하시는 게 김부겸 후보가 만약에 되지 않으면 예. 대구에 무슨 희망이 예. 있겠냐라고 예. 얘기하지만 예. 막상 그래도 김부겸 후보는 지금 당락을 논하는 수준까지는 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구라는 철옹성이 지금 보면은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이게 대구의 유권자들이랑 만날 기회가 예.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개혁보수를 지지하는 대구의 유권자분들이 저한테 해준 예.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예. 우리가 국민의힘을 찍고 싶지만 예. 정말 찍고 싶지만 그 한계는 주호영 의원이었다. 예. 추경호 후보까지는 정말 손이 안 나간다. 예. 근데 그 추경호 후보가 손이 나가게끔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재명 대통령이. 예. 그런데 그래도 대구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고는 예.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광주 전남도 이러한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1: 알겠습니다.
3: 싶습니다.
1: 알겠는데요. 예. 전망이 누구냐고.
3: 전망은 예. 이제 추경호 후보가 되겠죠.
1: 아, 그래요?
3: 예, 지금은 이제 예. 그렇게 예. 무게추가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추경호 후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되는 건 바람직한다. 호남 얘기 빼고요.
3: 네.
1: 그 노영희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추경호 후보가 또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이제 예. 그 명분을 줘버렸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 그러지 않았으면 추경호 후보까지는 내가 못 찍겠다는 아, 예. 그러한 민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예.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까지는 내가 찍을 수 있지만 예. 추경호 후보까지는 힘들다라는 예. 분명히 그런 민심이 예. 있었는데 그 명분을 줬기 때문에 투표소에 나가는 겁니다. 예. 지금.
1: 알겠습니다.
2: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 사람인데요. 주호영 의원까지 내가 찍겠지만이 무슨 말이에요?
3: 그게 이제 계엄과 예. 탄핵의 과정에서 예. 우리 보수 유권자들도 생각하는 바가 있는 거죠.
1: 자, 서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어떻습니까?
0: 네, 일단 정원호 예.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무능, 무책임, 예. 무사, 안일 예. 10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 이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국민의힘은 매번 잘못해놓고 선거할 때만 되면 무릎 꿇고 사과하고 예. 다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예. 시민분들이 그걸 꿰뚫어 받으시라 예.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세훈 후보는 반대로 서울시를 초보 운전자의 연습 코스로 예. 만들 수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준비 부족 정원호 후보는 지금이라도 사퇴하라라고까지 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쪽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나라보다 서로 견제하는 나라가 더 안전하다라면서 마지막 안전판 하나 남겨달라. 최후의보로 예. 서울만은 지켜달라라고 읍소했습니다.
1: 자, 40초 나왔는데 서울에 대한 주관적 전망 20초씩 딱 하시고 끝내시죠.
2: 저는 정원 후보가 될 거라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오세훈 후보에겐 드렸습니다. 정원 예. 후보가 그동안 보여줬던 행정적인 능력과 여러 가지 예. 종합적인 그런 좋은 점들이 이번에 시너지를 낼 거라고 봅니다.
1: 예.
3: 전 오세훈 후보가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샤이 보수야말로 서울에 존재합니다. 예. 확실히 존재하고요. 예. 그러한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예. 오세훈 후보가 신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세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과우신, 노영희, 박상수 세 분이었습니다.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모든 인쇄 가능한 삼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삼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삼원에드피아.
6: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5: 삼원에드피아.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8: 현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 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
6: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8: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0: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1: 3부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조국 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은 오윤혜 씨 모시겠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김신영입니다.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 깐느 박찬욱 감독님의 기자회견 보셨나요? 특유의 입담이 칸에서도 빛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금종려상은 시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상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유머를 섞어 얘기를 하니까 모인 사람들이 빵빵 터졌거든요. 심사 결과라는 게 누군가는 수긍을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대화의 기술이죠. 유머가 섞이는 순간 분위기는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의 거리도 좁혀집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2: 여보, 이번 동시지방선거에 하는 거 알아?
3: 아, 맞다. 지금 서울교육감이 누구지?
2: 정근식. 정근식 몰라? 1년 반 전에 보궐선거로 뽑힌 민주진보 교육감. 그 짧은 기간에 기초학력도 챙기고 마음 건강도 살피고 학생 안전도 지키고.
3: 그럼 계속 맡겨도 되겠네.
2: 그래서 이번에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다시 나왔잖아.
4: 그래, 해본 사람이 더 잘하지. 배움이 행복한 학교를 위한 정근식의 약속. 유아교육비 완전 무상화, 일일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 학습 안전망 구축을 통한 기초학력 책임교육, 마음건강 회복과 학교폭력 예방,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AIT

0: 디지털 미래 교육.
1: 해본 사람, 더 잘할 사람. 교육감은 정근식. 정부와 함께, 서울시와 함께 서울 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0: 강민정, 강신만, 김현철, 이열재, 정근식 한만중이 참여하고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결정한 민주진보 단일 후보 정근식.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4: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 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내일 꼭 투표장에 가달라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지방 권력을 심판해달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 성과를 내세우며 지방선거에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유능한 민주당에 투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무능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을 교체해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한 표를 몰아달라고 외쳤습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후보들은 오늘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25개 자치구청장 후보들과 만나 원팀 선거를 내세우며 오세훈 시장 심판을 위해 기호 1번으로 몰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5선 도전에 나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초거대 도시 서울을 준비가 부족한 후보에게 넘겨줄 순 없다고 맞섰습니다. 13일간의 선거운동이 오늘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충남 천안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1: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전력이 전국 모든 200 개표소에 정전 없는 전력 공급을 위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한전은 임시 예비전원과 비상발전기, 무정전 전원장치를 비상시 자동으로 투입하도록 해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해도 개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전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투표소와 개표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등 선거 관련 시설 18,000여 곳의 전기 설비를 대상으로 열 화상 진단 등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등 한미 정상회담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가 본격 시작된 데 대해 정부가 정상 간 합의 사항이 내실 있게 이행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간 지연되어 온 안보 협의가 재개도에 올라섰다는 게 무엇보다 의의라며 한미 간 원자력 분야 협력과 파트너십은 한미 동맹을 심화,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날인 오늘 회의에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관련 의제가 주로 다뤄졌으며 내일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이번 사고를 딛고 회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한 회사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번 사고는 우리에게 안전에 있어 단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엄중한 교훈을 줬다며 단순히 형식적인 대책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화그룹은 여승주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대응 TF를 구성해 고인들에 대한 예우, 유가족 및 부상자 지원 방안과 사고 수습, 관계 당국의 조사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을 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일 소식통 등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격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내가 아니었으면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두 정상 사이 대화 중 가장 험악한 발언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한 이유는 친이란 세력인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확대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중단돼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스피가 역대 최고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지수는 장 초반 상승폭을 키웠다가 가라앉았는데 장 후반부터 다시 치고 오르며 어제보다 0.15% 오른 8801.49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3.3% 오른 36만 500원의 거래를 마치며 2018년 액면 분할 이후 종가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냈습니다. 15% 오른 8801.49로 코스피는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4포인트 2.29% 내린 1026.03의 장을 마치며 5거래의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값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무려 24% 급등했고 유가가 바로 영향을 미치는 항공료와 여행비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송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19.9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늘어 2024년 3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 지수도 같은 기간 3.3% 올라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석유류 제품은 지난해보다 24.2% 올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7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휘발유가 23.1%, 경유 33.3%, 등유가 21.7% 올랐고 이 영향으로 공업 제품 물가는 4.2% 상승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8% 오른 서비스 물가에서도 국제 항목

0: 항공료가 33.5%, 해외 단체 여행비 26.3%, 승용차 임차료가 25.7%의 상승폭을 보여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밥상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 지수는 채소와 과일 가격 하락에 1.4% 떨어졌습니다. 다만 축산물 소비자 물가는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의 영향으로 5.8%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중동전쟁이 준 유가 충격으로 당분간 물가 상승률이 3%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1: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이 8월 원유 도입 예상 물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5월부터 7월까지 원유는 전년 대비 86%, 나프타는 83%를 확보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8월 예상 물량도 평시의 80% 중반에 도달할 전망이며 특히 나프타 가동률은 5월 말 기준 약 75%로 전쟁 전 평시 수준에 가깝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동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가 원유 수요가 늘어나는 한여름까지 지속될 경우 8월에는 원유 수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지방선거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낮 동안은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부산 20도 등 15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구 33도, 부산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오후에 전라 동부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 진행의 아나운서 김준상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8: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0: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오늘 방송은 6.3 지방선거 광고방송 편성으로 인해 평소보다 10분 일찍 마치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전의 날을 코앞에 둔 오늘 저녁 여러 격전지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원 유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3부에는 표심을 잡기 위한 막판 유세 현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차례로 인터뷰하겠습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0: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적 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6: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7: 네,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마지막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야 3당 차례로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 안녕하세요.
7: 예,
8: 해남에 있습니다.
7: 아, 해남에 계신군요.
8: 네, 예,
7: 오늘 어디 다니셨습니까?
8: 제 지역구인 진도, 완도 그리고 해남에서 최종적인 유세를 하고 해남 새봄 김치하고 쌀로 밥해서 맛있게 먹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7: 밤에도 하십니까? 유세?
8: 밤에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7: 아, 그래요?
8: 예, 예. 시골이라서 일찍도 끝나지만은 이 해남은
7: 예.
8: 그렇게 핫한 경쟁 지역이 아닙니다.
7: 예.
8: 예, 우리 현직 군수인
7: 예.
8: 명연관 군수가
7: 예.
8: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남은 사실상 오늘 오후에
7: 아.
8: 두 번 유세했습니다.
7: 아, 그래요. 의원님도 좀 핫한 데 가시죠? 왜 거기 가셨습니까?
8: 어제까지 전라북도에 있었기 예. 때문에 그래도 제 지역구인 진도나 완도는 핫해요.
7: 예.
8: 그래서 거기에 치중해서 유세를 하고 해남은 오후에 들어와서 그래도 최소한 예의를 갖춰야죠.
7: 아, 그러시군요.
8: 두 번 했습니다.
7: 예. 네. 전북이 말씀하셨지만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판세 어떻게 주관적으로 보십니까? 예.
8: 글쎄, 제가 초창기에 네. 조국, 한동훈,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선돼서 올라오면은 우리 민주당이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세 곳이 핫플레이스로 올라왔는데요.
7: 예.
8: 전라북도는 김관영 후보가 금품 살피 등 현실적으로 입법한 게 사실 아니에요?
7: 예.
8: 그렇지만은 만약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은 서울시장, 대구시장, 부산시장 등 우리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 정책 내 지도부에서 단호하게 해가지고 물론 김관영 지사가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처음에는 좀 어두웠어요.
7: 예.
8: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제가 3일 전라북도에 있었습니다만은 오피니언 리더들은 아직도 김관영 지사에 대한 동정론을 가지고 있지만
7: 예.
8: 바닥에서는 역시 민주당이다.
7: 아, 그래요.
8: 그리고 일자라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지사가 되어야만이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그대로 있다가 이제 현대자동차가 투자를 시작하기잖아요.
7: 예.
8: 그래서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7: 아, 그래요.
8: 저는 예. 승리하리라고 봅니다.
7: 전북 지역 사전 투표율은요,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 투표율에 따라서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칩니까, 보시기에?
8: 아무래도 미치겠죠.
7: 예.
8: 제 지역구인 해남은 이제 45%였지만은 진도 같은 경우에는.

0: 55%예요.
1: 예.
0: 그래서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1: 예. 그 이 전북 도지사 선거 결과에 따라서요. 향후 어떤 당권 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정청래 체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결과에 따라서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0: 네, 그건 동의합니다.
1: 예.
0: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고
1: 예.
0: 그런 의견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이지 전북지사 후보가 아니에요.
1: 예.
0: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원해서 선택한 이원택 지사 후보가 민주당 아니냐.
1: 예.
0: 그런다면은 이재명, 이원택 지사 원팀으로 가서
1: 예.
0: 전북을 발전시키자 하는 그 발전론에 굉장히 강한 방점을 찍고 있고 사실 이번에 내란 청산과 3대 개혁 이런 것이 호남에서는 강하게 어필되고 있습니다.
1: 예. 평택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보궐.
0: 아, 평택을은 진짜 아무리 봐도 어떻게 짐작을 못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예.
0: 저는 처음에는 예. 김영남
1: 예.
0: 우리 민주당 후보가 진짜 민주당 아니에요?
1: 예.

0: 굉장히 선호하던 그런 이제 중도 또 온건청 보수층에서 아예 그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그래서 응답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냉랭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판단했고, 실제 시장에서도 가면은
1: 예.
0: 지금 여기서에서는 후보들이 딱 하긴 한데 예. 아, 지금 뭐 저 중앙당 너 당하는 꼴이 보기 싫어서 이런 와중에도 내부 싸움하고 또 무슨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보기 싫다 이제 이런 여론들이 예. 많았죠. 그건 뭐 우리 중앙당도 잘 알고 있고 서울에서도 국회에서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투표가 시작되면서는 어쨌거나 지금 이 선거는 지방을 살리는 이 우리 도시와 우리의 그 동네를 살리는 선거인 만큼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이런 또 이제 새로운 결집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지금 최 의원님 보시기에는 대구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여쭤봐도 될까요? 좀 한번 전망을 해보실까 해서 여쭤봅니다. 예.
0: 예. 대구도 뭐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고 있습니다만 팽팽한 접전 상황 아니겠습니까?
1: 예.
0: 예. 접전 상황이고 선거는 어느 경우든 뭐 야구도 그런 예. 격언이 있습니다만 9회 말 끝까지 가봐야 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누구도 방심할 수는 없고
1: 그렇습니까?
0: 저마다 최선을 다해죠. 특히 저희들은 중요한 것은 투표율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역대 선거에서 보면은
1: 예.
0: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오지 않으면은 그 정당의 투표율을, 그 정당의 득표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2017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당시에 민주당이 그런 참패를 했던 것이고,
1: 예.
0: 2012년 뭐 이런 데서는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많이 나온 반면에 그랬던 것이고요. 지난 2018년의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우리 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참패를 기록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1: 예.
0: 우리를 지지했고 또 우리에게 약간의 기대가 있던 중도층에게 우리 당과 우리 당의 후보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특히 얼마나 투표해 주느냐에 관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지역이 이전에 3.15 부마항쟁을 해서 민주주의 의식이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본산,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있는 도시인 만큼 우리가 높은 투표율로 우리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자. 이 민주주의가 지금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특히 법치주의가 많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우리 시민들의 뜻을 보여주자고 투표율을 정말 높이고 투표 동료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예, 선거 끝나게 되면 전망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위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뭐 이건 전망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
0: 지금 뭐 여야 당 대표 모두 이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1: 예.
0: 여당 대표나 여당 대표대로 지금 그리고 지금 저는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것인데 당대표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 정당이나 의회 민주주의 이게 이제 걸맞지 않은 거 아닌가
1: 예.
0: 그리고 왜 그런 거니까 어느 당도 당대표가 당 지지율을 견인하지 못하고 당 지지율보다 더 낮은 상태에서
1: 예.
0: 당이 계속 당대표 제도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는 만큼 저는 이번 기회에 꼭 그것이 우리 장동혁 대표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이 선거 끝나고 나면은 지금 당장 정청래 대표의 거취 문제라든가 또 8, 9월 달에 저쪽은 당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게 큰 전망이 있는 만큼 우리 여야 모두를 통틀어서 당대표 제도에 대한 새로운 평가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예. 만약 한동훈 후보 경우는 이기면은 복당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보시게.
0: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투표에서 확인된 민심이라는 것이 있고 또
1: 예.
0: 당원들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복당 절차가 또 있겠죠. 있겠지만 그건 지금 이제 선거에 이기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될 문제이고요.
1: 예.
0: 당시에 그 한동훈 대표는 이제 재심 절차라든가 복당 절차에 대해서 예, 그것이 이제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런 방법은 당에서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의원님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0: 그건 뭐 우리 투표에서 민심으로 결정되는 것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예. 자,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한 3, 40초 남았습니다. 예.
0: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동네를 발전시키고 우리 동네를 지킬 일꾼들을 뽑는 선거입니다만 동시에 지방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고 대통령의 둘러싼 공소를 취소하는 특별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법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높은 투표율로서 우리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의지를 꼭 정부 여당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선거 꼭 투표해 주십시오.
1: 예.

0: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었습니다.
2: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0: 네, 이번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0: 예, 오늘 어디 계십니까?
3: 아, 제가 지금 오늘 오전에는 평택, 오후에는 담양과 부안, 그리고 다시 지금 평택에 들어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평택에서 네. 출발해서 다시 평택으로 오셨다는 건 그만큼 평택의리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같은데요. 현재 판세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3: 깜깜이 전 그 여론조사 결과들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조국 후보의 우상향 추세는 분명해 보입니다.
0: 예.
3: 다만 선거운동에서 이기더라도 투표에서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0: 예.
3: 오늘 어느 쪽에서 어느 후보 지지자들이 전화를 한 통 더 했는지 내일 투표장에 누가 더 많이 나갔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그 신 의원님이 유세 현장에 다녀보시면 유권자들이 가장 하는, 많이 하는 말은 뭡니까?
3: 그 유권자들이 야 그래도 평택에 올해 평택을 놓고 보자면 평택에 사실은 난제들 올해 묵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래도 큰 인물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언론에서 나왔던 김용남 후보에 대한 의혹 이 부분이 판단을 하는 데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그 말씀하셔서 다른 질문부터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택을 네네.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요. 민주진영을 지지하는 어떤 유권자들 중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의 감정 싸움이 너무 격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3: 그 우선 좀 낯선 상황이라서 그런데요. 이건 예.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뭐 감정도 좀 있겠지만 이후에 우리 민주진보진영, 민주개혁진영이 어떤 가치와 정체성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외연을 확장해 나갈 거냐에 대한 큰 길을 어느 쪽으로 들어설 거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포연이 조금 잠잠해지면 결국은 그 문제가 논쟁의 중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0: 예, 향후 선거를 끝나고 나서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어떤 연대 이 측면에서는 어떤 과정이 전개될까요?
3: 저는 지금의 문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당대당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3: 그러니까 민주진보진영이 어떤 가치와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연대와 통합을 해나갈 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뭐 실용주의라는 이야기도 하시죠.
0: 예.
3: 맞습니다. 근데 DJ가 말씀하셨던 것 같이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0: 예.
3: 서생의 문제의식 없이 상인의 현실 감각만 갖다가는 질낮은 장사치의 싸구려 편의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0: 예.
3: 예.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확장해 나갈 거냐에 대한 저는 본격적인 논쟁이 이제 시작되는 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예. 자, 이번 지방선거를 전체적으로 볼 때요. 조국혁신당의 네.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 결과가 이 정도 나오면 우린 성공했다.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3: 지금 뭐 숫자로 기준을 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0: 예.
3: 저희들은 목표 자체가 국힘제로, 부패제로였지 않습니까?
0: 예.
3: 그래서 영남에서 정말 국힘제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0: 예.
3: 단체장. 그다음에 뭐 민주당이 압승했다. 영남 선거에서 이런 보도. 그다음에 국힘은 저는 혼란과 자중질환에 빠질 거라고 봐요. 6월 4일 날 헤드라인이 예.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요.
0: 예.
3: 민주당은 의미 있는 약진. 이 정도가 가장 저희들에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신 의원은 이번에 호남 총괄 선대위원장 맡으셨죠?
3: 네, 그랬습니다.
0: 예,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3: 호남 유권자분들이 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가 1번.
0: 예.
3: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와 민주당의 공천에 일관성이 있나? 그리고 공천된 분들은 선명한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변에 있습니다.
0: 예.
3: 예. 특히나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 아니 좀 이 사람도

0: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은 아웃시키고 이 사람은 왜 공천했지? 이런 질문들을 좀 하세요.
1: 예.
0: 네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뭐 다리몽둥이 뿜지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이 힘을 모아줘야 되는 건 맞는데
1: 예.
0: 회초리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근데 회초리 드는데 예전에는 뭐 국민의힘 계열만 출마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도구로 쓰겠다. 이런 판단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1: 예. 자, 다른 지역 좀 여쭤보면요. 그러면 네. 그런 의미에서 전북도지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0: 거기도 정말 네. 각자의 말을 들으면 각자 할 말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3.1운동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1: 예.
0: 나라를 구하는 3.1운동을 실천하자 3번을 먼저 찾아서 찍고 나머지는 1번 찍자 이렇게 저희들은 투표 방침을 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1: 예. 부산 북갑은 판세를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부산 북갑이 네. 이것도 뚜껑 열어봐야 되는데
1: 네.
0: 저는 재수형님의 힘이 정우 네. 동생한테까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1: 예.
0: 예. 거기가 원래 전재수 아니면 어렵다라는 선거구예요, 북갑이.
1: 예.
0: 근데 며칠 전에 전재수 그 부산시장 후보가 직접 등판해서 거의 뭐 울컥 해가면서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1: 예.
0: 그 호소가 막판 표심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1: 예. 이 투표율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사전 투표율도 그렇고 내일 투표는 어떻게 예상하시고? 예.
0: 예, 사전 투표율 사실 이전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왔잖아요.
1: 예.
0: 근데 이게 왜 높게 나왔을까를 가지고 각자 해석은 있지만 저는 첫 번째는 그 이미 유권자들이 투표율을 3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1: 예.
0: 그래서 사전 투표는 보너스 투표율이 아니라 투표하는 날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경향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냥 일반적 추세인데.
1: 예.
0: 조국혁신당에서 좀 눈여겨보는 것은 이런 겁니다. 투표율 1위부터 10위까지를 한번 제가 쭉 살펴봤어요.
1: 예.
0: 어디가 그 순창이 1위고
1: 네.
0: 신안 2위입니다.
1: 예.
0: 신안 같은 경우 61%예요. 사전투표율이.
1: 예.
0: 근데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니까 한 8군데가 조국혁신당 후보가 출마한 데입니다.
1: 아,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예, 예.
0: 아니, 이게 사실이 그래요.
1: 아, 예, 예, 예.
0: 살펴보니까.
1: 예.
0: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1: 예.
0: 호남에서 그 민주당을 찍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투표를 많이 하러 가실까.
1: 예.
0: 그거는 좀 아니지
1: 아,
0: 않을까. 조국혁신당의
1: 예.
0: 조금 좋은 신호는 아닐까.
1: 아.
0: 투표율 높은 곳은
1: 예.
0: 그렇더라. 예, 예.
1: 아,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자, 지금 그렇다면 호남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 부분 어떤 민주당에 대한 약간의 경고로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어떤 기대를 상당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면.
0: 예,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 물론 어렵습니다. 워낙 예. 오래된 정당이고 호남에서 큰아들은 민주당이라고
1: 예.
0: 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1: 예.
0: 저희들로서는 둘째 효도도 한번 받아보시라
1: 예.
0: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예, 자 평택 얘기 잠깐 다시 가보면요.
0: 네네네.
1: 지금 보수 진영 단일화 가능성 얘기 나오는데 가능합니까 혹시?
0: 제가 보기에는 며칠 전에
1: 네.
0: 그 황교안 후보가 현수막 번 거 보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 예.
0: 황교안 후보가 박근혜 총리 황교안,
1: 예.
0: 박근혜 탄핵 유이동 이렇게 걸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이거는 뭐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려면 박근혜 탄핵 반성하고 나한테 와라.
1: 예.
0: 이 얘기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아 이거 쉽지 않겠다. 물론 뭐 정치라는 게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지만 오늘 밤까지 계속 주시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1: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권자들에게 네. 한 말씀 하시죠. 한 3, 40초 시간 있습니다. 예.
0: 네, 나라를 구하는 3.1운동을 부탁드립니다. 네, 호남 정치 혁신과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있습니다. 3번 먼저 찾아 찍고 나머지는 1번. 뭐 1번도 마음에 안 들면 민주개혁정당 중에 하나 찾아 찍어주십시오. 3.1운동 내일까지 확실하게 해주시면 열심히 조국혁신당이 효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0: 아 그렇습니까?
1: 예예.
0: 예. 예, 예. 평택은 우리 한반도 그 호랑이 한반도 호랑이상 있죠.
1: 예.
0: 거기 배꼽자리입니다.
1: 예.
0: 그래서 그 한반도의 배꼽자리인 평택에서 조국 후보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국 후보를 좀 선출해 주시면. 더 큰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호남 정치 혁신을 위해서 경쟁이 지역을 살립니다. 조국혁신당을 호남 정치 혁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0: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남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민주당 확실히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신장식 조국 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2: 인간은 싸우면 평생 안 보기도 하는데요. 침팬지들에게 화해는 생존 법칙입니다. 아무리 격렬하게 싸워도 반드시 화해하죠. 둘 중 하나가 다가가 손을 내밀면 상대는 손을 맞잡거나 껴안아줍니다. 그게 안 될 땐 중재자가 나서서 싸운 침팬지들을 차례로 껴안으며 마음을 풀어주죠.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싸우더라도 그 후에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인가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울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보내다 다시 만나는 평범한 날들, 우리는 이 행복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평화로운 일상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영웅들이 지켜낸 귀한 하루 다 같이 훈훈하게 갖고 나갑시다.
4: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5: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6: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지방선거가 있는 내일은 5시 5분에 1시간 일찍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내일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노영희 변호사, 정옥임 전 의원,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함께 6시 정각 출구조사 결과 가장 빠르게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토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5: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지금부터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기교육감 후보자 방송 연설을 보내드립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71조에 의거한 선거방송 연설로 연설 내용은 문화방송과 관계가 없습니다.
1: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160만 학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선생님들께도 인사드립니다. 경기도 교육감 출마한 안민석입니다. 저는 지난 2주간 경기도 31개 시군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며 도민들께서 들려주시는 교육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심과 성원, 걱정과 비판 모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내일 투표, 누굴 뽑을지, 시장, 군수, 경기도지사, 누굴 찍을지 선택하셨습니까? 그럼 교육감은 누굴 선택하실지 결정하셨습니까? 교육감 선거는 투표용지에 기호와 정당이 없습니다. 이름을 잘 확인하시고 저 안민석을 선택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잠깐 안민석이 살아온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민 여러분, 저 안민석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안민석 하면 정치인, 오산시 5선 국회의원, 이런 단어가 떠오르시죠? 그렇습니다. 저를 정치인, 국회의원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안민석은 정치인 이전에 교육자입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선생님을 데리고 서울대학교 사범대에 들어갔고 중학교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에 더 공부해야겠다 싶어 무일푼으로 미국 유학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돈을 아끼느라 미국에 간 지 1년 만에 처음 햄버거를 먹어봤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교육학 박사를 따고 돌아왔습니다. 귀국해서는 중앙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안민석은 출발도 반환점도 지금 현재도 교육입니다. 저는 교육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습니다. 교육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국회의원에 도전했고 당선되었습니다.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교육 상임위를 계속 고집해서 최장수 국회 교육위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도민 여러분, 교육을 잘하는 찐 교육 전문가는 바로 안민석이다. 감히 말씀 올립니다. 그렇다면 안민석이 교육에서 무슨 성과를 보여줬냐? 학교 무상급식을 제안하고 경기도에서 시작했습니다.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제도를 이끌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통기타 수업, 생존 수영 수업을 하자고 했을 때 그게 되겠어? 다들 의심했지만 생존 수영은 이제 필수 교육 정책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느린 학습자 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기도 최초의 시각장애인 학교를 추진해 머지않아 개교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언젠가부터 모두가 교육 문제는 답이 없다고 합니다. 토론을 피합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교육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좋은 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민 여러분, 지난 4년 경기교육 만족하십니까? 임태희 후보님 말씀처럼 지난 4년 경기교육 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바꿔야 합니다. 도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과를 사실상 없앴습니다. 세월호 4.16 민주시민교육원 이름에서 민주시민을 빼버렸습니다. 최근에 탱크데이 사건, 광주민주항쟁을 모욕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임태희 후보가 이런 일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교사 10명 중 8명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하이러닝, 임태희 교육감은 실적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이건 확인하셨습니까? 윤석열 대선 캠프 총괄 상황 본부장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특별 고문 누구였을까요? 바로 임태희 후보입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의 핵심 주역, 이분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등교가 설레는 학교, 선생님이 두려움 없이 가르치는 학교, 학부모가 학교에 보내고 안심하는 학교, 민주진보 단일 후보 안민석이 그런 학교를, 그런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AI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 AI 교육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AI 교육원을 설립해서 학생들의 교과 성적, 진로 기록, 독서 이력, 그리고 운동 이력을 데이터로 통합 관리하고 지원하는 AI 이음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경기도 학생들을 최고의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생이 100권 이상의 책을 읽는 리터러시 L, 모든 학생이 악기 하나는 즐겁게 연주할 수 있는 아르떼의 A, 모든 학생이 기초 체력 건강은 확실하게 스포츠의 S, LAS, 라스 문해체 교육을 경기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두려워하는 2030 세대의 고민을 다 해결한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새로운 경기 교육이 조금이라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민 여러분, 요새 학생들 소풍, 수행여행, 체험학습 잘못 가는 거 아십니까? 선생님들에게 사고 책임을 전적으로 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교육활동 면책권을 입법해서 현장학습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오선 의원 출신 안민석이 국회를 설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이 과거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로 내일입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학생들에게 투표하는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122개 경기도 교육시민사회단체가 금정한 안민석, 약 7만 명이 선출해 주신 민주진보 단일후보 안민석,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내일 투표소에서 이름 확인 꼭 하시고 안민석을 경기교육 대전환의 도구로 선택해 주십시오. 경기교육 대전환, 크게, 제대로.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기교육감 후보자 방송 연설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71조에 의거한 선거방송 연설로 연설 내용은 문화방송과 관계가 없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야외 수영장에는 다양한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커다란 바구니로 물을 쏟아붓는 물폭포가 대표적인데요. 수영장 바닥에서 물을 빨아들인 다음 이 물을 위로 보내서 퍼붓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칫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물을 빨아들이는 취수구 쪽에 수압이 강해서 아이들의 몸이 끼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3년 전에 한 아이가 안전장치가 없었던 취수구에 팔이 끼어서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습니다. 물놀이를 많이 하는 여름이 시작됐는데요. 안전을 잘 살펴서 생명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4: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0: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5: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8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역대 최고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지수는 장 초반 상승폭을 키웠다가 가라앉았는데 장 후반부터 다시 치고 오르며 어제보다 0.15% 오른 8801.49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변동성 강세 속에서도 3.3% 오른 36만 500원의 거래를 마치며 2018년 액면 분할 이후 종가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4포인트 2.29% 내린 1026.03의 장을 마치며 5거래의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등 한미 정상회담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가 본격 시작된 데 대해 정부가 정상 간 합의 사항이 내실 있게 이행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간 지연되어 온 안보 협의가 재궤도에 올라섰다는 게 무엇보다 의의라며 한미 간 원자력 분야 협력과 파트너십은 한미 동맹을 심화,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날인 오늘 회의에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관련 의제가 주로 다뤄졌으며 내일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을 찾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앞으로 5년간 반도체 주재료인 웨이퍼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그룹이 향후 5년 내 전체 생산 능력을 2배 확대하겠다고 구체적인 목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회장은 오늘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막한 컴퓨텍스 2026 행사장 SK하이닉스 부스에서 메모리 병목 현상은 2030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라며 생산 능력 확대 전속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또 엔비디아, TSMC와의 반도체 삼각동맹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하다며 자신감을 나타냈고 특히 TSMC와는 역대 최고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전력이 전국 모든 투 개표소에 정전 없는 전력 공급을 위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한전은 임시 예비 전원과 비상발전기, 무정전 전원 장치를 비상시 자동으로 투입하도록 해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해도 개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전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투표소와 개표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등 선거 관련 시설 18,000여 곳의 전기 설비를 대상으로 열화상 진단 등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지방선거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낮 동안은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15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구 33도, 부산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2025년의 마지막 날, 오당제 3부 내 건강보고서에 출연하신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청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울철에 건강을 지키고 싶거든 추워지기 전에 11월쯤에 미리 보양식을 먹어야 한다. 자, 이 말은 왠지 겨울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여름의 문지방을 막 넘어선 지금, 더 더워지기 전에 여름 보양식도 미리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어제 어떤 분께서 장어 낚시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특히 6월에 먹으면 좋은 보양식에는 장어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천연 자양 강장제로 불리는 복분자도 6월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다슬기와 매실도 6월에 맛봐야 할 제철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기 전에 꼭 먹어야 되는 보양식.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시면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6월 2일 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이승환의 슈퍼히어로 전해드렸습니다. 9567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2037님 젠디 반가 오늘도 아침부터 덥더니 낮에는 에어컨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어요. 추위보다 더운 게 좋긴 하지만 무더위는 정말 싫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와서 듣는 MBC 오당재는 좋은 친구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오늘 안 그래도 진짜 더운 날씨였죠.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했던 것 같은데 햇볕이 정말 쨍쨍했던 그런 날씨였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더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700님은 보양식 하면 역시 삼계탕이죠. 들깨 넣고 먹으면 얼마나 고소한지 생각만으로도 침이 고이네요 하셨는데 그쵸. 보양식 하면은 이 삼계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백질에 수분도 함께 보충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추어탕 칼슘 단백질도 풍부하니까 많이 드시는 것 같고요. 갈비탕도 부담 없이 이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보양식. 그리고 신은희님은 젠디 5월 6월 부추는 사위도 안 준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요즘 텃밭에 부추를 뜯어서 김치 담가서 맛나게 먹고 있어요. 고기보다 에너지 뿜뿜입니다. 아 부추가 또 맞아 좋다고 하더라고요. 부추는 사위도 안 준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오 그렇구나. 아 부추를 또 텃밭에서

0: 기르시나 봐요, 우리 은희님은. 오늘 구내 식당에서 부추 오이 김치가 나왔는데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9110님, 저는 최근까지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돼지갈비인 줄 알았는데 장어를 제일 좋아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동안 가격 때문에 말씀을 안 하셨다네요. 여동생 때문에 알게 되었네요. 보양식 챙겨드릴 겸 어머니 장어 사드려야겠어요. 어머님이 장어를 좋아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장어가 좀 부담될까 봐 말씀 안 하셨나 봐요. 그렇구나. 장어 하면 또 빠질 수 없죠. 보양식에 비타민 A, 또 단백질 풍부한 음식이죠. 그리고 박찬영님은 이번 주 처음 인사드립니다. 오늘 퇴근길에 한산하네요. 출첵 이것저것 잘 먹는 게 보양식이죠 하셨는데 오, 정답이네요, 진짜. 이렇게 날씨 더워지기 전에는 뭐든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삼계탕뿐만 아니라 국물, 뭐. 그리고 장어. 또, 뭐가 있을까? 이것저것 정말 먹을 수 있는 것도. 요즘에 콩국수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그, 콩국수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많이들 드시고, 회사 근처에도 콩국수집이 있는데 막 줄을 서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드실 수 있는 거 맛있게 챙겨 드시고, 미리미리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그 찬영님이 퇴근길이 한산하다고 하셨는데, 내일이 선거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퇴근길이 한산할 수도 있겠네요. 아, 원래 더 밀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미리 좀 퇴근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까요? 내일 어떻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아니면은 주로 쉬시는 분들이 많으실지 궁금해지네요. 어제도 한 차례 안내해드렸지만 내일 오당제는 6.3 지방선거 특집 방송 관계로 하루 결방합니다. 특집 방송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선택 2016 TV에서 선거 방송 하는데 저도 나오니까요. TV 방송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늘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준비돼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유쾌, 상쾌, 통쾌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답답한 고민, 또 사연 간접하신 분들 언제든 오당제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들러서 꼭 사연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우리 E&L 하루틴, 본 컴퍼니,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 오피스,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적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2: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5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올라서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른 건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석유류 가격은 24.2%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0.9%포인트가량 끌어올렸습니다. 비싸진 기름값에 국제 항공료는 33% 올라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요. 해외 단체 여행비와 엔진오일 교체료, 세탁료처럼 유가의 영향이 큰 개인 서비스 요금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먹거리 물가도 지난달에는 2.2% 오르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양배추, 당근, 양파 등 채소류는 생산량이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물가가 0.8% 하락했습니다. 쌀과 대파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축산물 가격도 5.8% 올랐습니다. 국가 데이터서는 가공식품은 물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고 농축수산물의 물가 상승폭도 제한적이라면서 아직까지 다른 분야까지 중동 전쟁 영향이 확대되진 않았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사망자 수는 늘고 있지만 전국 장례식장과 상조업체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장례식장 수는 2021년 1,107곳에서 2025년 1,075곳으로 감소했는데요. 반면에 지난해 사망자 수는 36만 3,389명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2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다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망자는 늘었지만 장례식장 수가 감소한 배경으로는 장례 문화 변화가 꼽히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빈소를 마련하고 2, 3일 동안 조문객을 맞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빈소를 차리지 않거나 가족 중심으로 간소하게 치르는 장례가 확산하면서 무빈소 장례를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간소한 장례 방식이 확산하는 데는 비용 부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통적인 3일장은 보통 1,500만 원 안팎으로 들지만 무빈소 장례는 300만 원 정도면 치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인 가구와 핵가족 비중이 늘어난 것도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더한 폭염이 예상되는 올여름, 더위를 잠시나마 피하시려면 가까운 은행을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주요 시중 은행들이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국 영업점을 지역 주민을 위한 무더위 쉼터로 개방했기 때문인데요. 각 은행은 점포한 상담실과 고객 대기 공간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고 생수 등도 제공할 예정이고요. 은행 거래 고객이 아니더라도 더위에 지친 어르신이나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방문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시중 은행들의 무더위 쉼터는 은행 영업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6시 은행 점포는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에드시런의 Thinking Out Loud 듣고 왔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이제 폭염이 예상되는 올 여름에 잠시나마 더위 피할 수 있도록 은행을 개방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은행이 제일 시원하다 이러면서 더위 피해서 은행 가시는 분들 막 있다고 했는데 이게 그 올여름 폭염 대책 중에 하나로 은행들이 전국 영업점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예년에도 일부 은행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적은 있지만 올해는 좀 더 규모가 훨씬 커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운영 기간은 9월 30일까지라고 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누구나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이용 가능하시고 그리고 또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는 은행들도 있다고 하네요. 정말 친절한데요. 너무 덥다 이런 날에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잠깐이라도 쉬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은 그런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김내영님이 신청해 주신 김원준의 세상은 나에게.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1: 나이키, 아디다스, 휴마, 뉴발란스, 프로랄 프로렌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2: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뭐 드셨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 예정이니까요.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임상준님이 젠디 출석합니다. 부산은 태풍의 영향 때문에 비가 와서 선선합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아, 박현진님도 경남은 비가 왔는데 서울은 더웠다니 신기하네요 하셨어요. 아, 맞아요. 어제 뉴스 시간에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비 소식이 있었죠. 태풍 장미였죠? 태풍 장미의 간접 영향으로 아마 지금 부산을 비롯한 경남 지역에 또 비가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그쳤나요? 비가 계속 오고 있나요? 서울은 오늘 진짜 더웠는데 전북도 내일과 모레 비가 오는 좀 요란한 소나기가 예보돼 있는 상황이고 태풍 장미 북상하면서 아마 곳곳에서 좀 소나기 오는 곳들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3330님은 젠디 아까 보양식 소개하면서 침 꼴깍. 오늘 저녁 안 드셨나요? 저도 저녁 안 먹어서 침 넘어가네요. 삼계탕 먹고 싶어요. 유유하셨는데 저는 오늘도 구내식당에서 점심 저녁 다 먹었습니다. 일단 저녁은 돼지국밥이 나왔거든요. 근데 또 MBC 구내식당이 돼지국밥이 맛있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고 점심은 뭘 먹었더라? 구내식당에서 역시 점심도 먹었는데 아, 점심 때 먹은 게 기억이 안 나지, 진짜. 아, 두 가지 메뉴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매일. 아, 한쪽은 햄버거였고, 한쪽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구내식당 가신 분 여기 안 계시나요? 곤드레 나물밥이 나왔습니다. 우리 PD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곤드레.

0: 나물밥 먹었어요, 저도. 그리고 소고기 무국까지. 우리 작가님이 나이 탓이라고 하는데 그런가 봐요. 진짜 점심에 먹은 메뉴도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박종인님, 비 그쳤어요. 창원입니다.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밖에 서 있는데 기분이 좋으네요, 젠디. 하고 소식 전해주셨어요. 아, 창원. 는 비가 이제 그쳤나 봐요. 낮에 좀 비가 오고 그리고 시원해져서 좋네요. 오히려 종이님. 오늘 서울은 많이 더웠는데. 그리고 1783님은 저의 여름 보양식은 여름 상추입니다. 주말 농작에서 상추를 키워서 매일매일 포식한답니다. 된장 넣고 싸먹고 고기 넣고 싸먹고 비벼서도 먹고 정말 맛있답니다 하셨는데 아 여름 상추 오 맛있죠. 상추를 또 직접 키워서 먹으면 그만큼 싱싱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네요. 그냥 밥에다 된장 넣고 먹기만 해도 맛있잖아요. 고기 꼭 없더라도. 고기 있으면 뭐 당연히 더 맛있고. 9906님 저는 마트에서 팥빙수 사와서 우유 넣고 먹고 있어요. 아 마트 팥빙수 거기 알죠. 거기에다 우유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5279님 젠디 그거 아세요? 콩국수에 콩국 급히 만드는 법이요. 두부 한 모랑 우유 1리터 믹서기 한 번에 넣고 갈아서 먹으면 콩국이 됩니다. 기호에 따라서 소금이나 설탕 넣어서 먹으면 돼요. 단 두부를 잘못 쓰면 비린내가 나더군요. 주의하세요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정보까지 주셨네요. 콩국수 좋아하시는 분들, 콩국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두부 한 모랑 우유 1리터. 아 그러면 진짜 콩국이 같은 맛이 되는구나. 저는 콩국수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어쨌든 좋아하시는 분들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내일일기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우리 0219님 동해 바다보러 여행 왔어요. 내일은 일출 볼 거예요. 너무 기대돼요. 오랜만에 바다 보니까 힐링되고 너무 좋네요. 함께 여행 와준 사촌 언니에게 행복만 가득하길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일출 잘 보셨을지 궁금해서 오늘은 이분과 전화 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다미라고 합니다.
0: 서울에 사시는 우리 다미님 반갑습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0: 지금 혹시 어디서 전화 받고 계세요?
1: 저 사실 지금 서울 가는 기차 아니에요.
0: 기차 안에서 전화 받고 계신 거예요?
1: 네.
0: 그럼 잠깐 나와서 받고 계신가 보다. 밖에.
1: 네, 그 기차 사이 칸 사이에서 받고 있어요.
0: 감사합니다.
1: 네,
0: 혹시 그 몇 시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서울에?
1: 저희 9시 한 20분 정도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0: 그럼 1시간 정도 더 가야 되네요.
1: 네.
0: 1박 2일 여행이었나 봐요?
1: 네, 1박 2일로 동해랑 삼척이랑 이렇게 갔다 왔어요. 목포랑.
0: 오, 그러셨구나. 옆에 사촌 언니도 같이 계시고요?
1: 네, 지금 비디오 찍고 있어요.
0: 아, 비디오 찍고 계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오늘 일출 어떻게 잘 보셨어요?
1: 사실 일출 아침에 일어나긴 했는데 네. 구름에 좀 가려가지고 네 일출은 못 봤는데 그래도 네. 그냥 아침에 산책 가서 거기 풍경이 너무 좋아서 잘 네. 네, 구경했어요.
0: 아 그래서 어디서 보셨어요?
1: 저희 그 숙소에서 근처에서 봤어요.
0: 아 숙소 근처에 좋은 그래도 네. 장소가 있었나 봐요.
1: 네네.
0: 바다를 오랜만에 본다고 하셨는데 몇 년 만에 보신 거예요?
1: 코로나 때 그 마지막으로 사실 그때도 동해바다 보러 왔었거든요.
0: 아, 코로나
1: 한 5년 시기. 만에?
0: 오, 네, 그렇구나. 그때랑은 진짜 달랐겠다. 그쵸, 분위기가.
1: 네, 맞아요. 훨씬 이제 마스크도 없고 하니까 그쵸. 훨씬 더 네, 자유롭게 너무 좋게 봤어요.
0: 그러게요. 근데 왜 두 분이서 같이 여행 가신 거예요?
1: 아, 사실 저희 이제 저는 이제 직장인이고 둘 다 직장인인데 시간이 원래 잘 안 맞잖아요.
0: 네.
1: 근데 마침 이제 딱 언니 이제 휴직하고 저도 쉬는 날이 겹쳐가지고 네, 잘 됐다 이러고 급 왔어요. 1박 2일.
0: 그럼 내일도 약 쉬는 날이긴 한데 조금 더 있다 내일 오후에 오셨어도 될 텐데. 바로 오셨네요.
1: 근데 내일, 예, 내일은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돼서 다시 직장 돌아가야 되니까.
0: 그렇죠. 출근 전날이니까 네. 또 투표도 네. 하셔야 되고.
1: 네.
0: 네. 그 덥지는 않았어요? 날씨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1: 바람이 그래도 바닷바람이 좀 불어서 괜찮았는데 생각보다 네. 좀 이렇게 좀 금방 지치더라고요.
0: 아.
1: 네. 네, 확실히 햇빛 때문에.
0: 맞아요.

0: 그 저희도 강릉에 열대야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1: 그러셨구나.
0: 서울보다 좀 더웠어요?
1: 그랬을 것 같아요.
0: 그래도 잘 놀고 오신 거죠?
1: 네,
0: 괜찮으신
1: 너무너무
0: 거죠?
1: 좋았어요.
0: 뭐 하고 노셨어요?
1: 저희 추암 촛대바위? 그것도 구경 가고, 그
0: 네.
1: 다음에 거기 무릉계였고,
0: 무릉계고.
1: 네, 거기 너무 좋더라고요.
0: 맛있는 것도 좀 드셨나요?
1: 네, 저희 어제 대게도 많이 먹고,
0: 우와.
1: 맛있는 거잘 챙겨 먹었습니다.
0: 너무 좋으셨겠다.
1: 네, 진짜 좋았어요.
0: 평소에 사촌 언니랑 좀 친한 편이세요? 친하시니까 여행 가셨겠지만.
1: 네, 거의 그냥 친자매처럼 어렸을 때부터 친해가지고, 네, 아직도 가깝게 지내요.
0: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 전화 연결도 된 김에 마지막으로 혹시 사촌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옆에 좀 계시긴 하지만 쑥스럽지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그냥 지금처럼 서로 건강하게 앞으로도 재밌게 같이 여행 자주 다녔으면 좋겠고
0: 네.
1: 서로가 희망하는 모든 것들이 더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건강하고 행복하다 언니.
0: 감사합니다. 윤명선님이 들으시면서 즐거움이 목소리에서 묻어나네요. 엄청 좋으셨다는 게 느껴져요. 우와, 나도 가고 싶어져요 하셨는데, 진짜 너무 우리 다빈님 목소리가 밝아서 저도 들으면서 행복해졌는데, 언니 표정 혹시 어때요? 앞에 있나요?
1: 지금 앞에서 엄청
0: 네.
1: 웃고
0: 웃고 있어요. 약간 좀 언니도 쑥스러우신가 보다. 소리 죽여 웃고 계시는군요. 마음 같아서는 좀 이렇게 한 말씀 듣고 싶지만 너무 급작스러우니까 다음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고요. 혹시 언니랑 그럼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
1: 저희 악뮤의
0: 네.
1: 소문의 낙원 신청할게요.
0: 좋아요. 이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사촌 언니분이랑 좋은 곳 많이 다니시면서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동해바다보로 사촌 언니와 다녀오신 다미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왔어요. 신은희님이 아 부럽네요 하셨고 김경주님 와우 실시간 중계 좋으네요.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라도 좋은 것 같아요 하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사촌 언니분이랑 이렇게 또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신 다미님의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덩달아 너무 즐거워졌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혹시 어디 여행 가실 계획 있으시면 저희 오당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곳은 같이 가면 좋으니까요. 또 이야기 듣는 것도 재밌고. 임효선님은 젠디, 저는 생산직이라서 내일도 출근해요. 유유. 그래도 일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일이 없어서 너무 많이 쉬었거든요. 일할 수 있을 때 해야죠. 그죠. 내일도 출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 효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일단 감사하고 또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모로 감사, 감사, 감사함으로 네,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안대범님, 내일 특근 예정자는 울면서 입장합니다. 지금 감사하고 있었는데 울면서 입장하신 대범님도 힘내시고요. 6257님, 저 한강운동 시작한 지 2일째예요. 2시간씩 걷고 있어요. 작심 3일 안 되게 열심히 해볼게요. 걷기 좋은 음악 부탁합니다 하셨고 걷기 시작한 지 이틀째, 2시간은 진짜 많이 걸으시는 건데 2시간 걸으면 한 어느 정도 몇보 정도 될까요? 만보까지 되려나? 한, 그지, 만보 정도 언저리 될것 같네요. 쉬지 않고 걸으면은. 작심삼일 안 되게 열심히 해본다고 하셨는데, 내일도 꼭 걸으셨는지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선희님, 저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준비로 수영장 가는 길입니다. 꼭 붙고 싶어요. 오, 지도자 자격증을 또 준비하고 계신 우리 선희님도 계시고요. 수영 관련된 그런 자격증인가 봐요. 생활 스포츠 자격증은 이제 뭐 다양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수영장 가는 길에 듣고 계시다고 하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6257님이 걷기 좋은 음악 틀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 준비했어요. 0365님이 신청해주신 곡인데요. 오, 이 노래 좋은데요?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한 신혼부부가 결혼식 축하 화환 대신 하객들에게 받은 쌀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는 지난달 29일 신혼부부 김정민, 이현민 씨로부터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쌀 820kg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기부는 신혼부부가 좀 더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서 하객들에게 미리 화환 대신 쌀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객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서 10kg짜리 쌀 82포대가 모였는데요. 이렇게 모인 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특히 복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정이나 혼

혼자 사시는 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부에 참여한 신혼부부는 인생에서 가장 머머한 날을 더욱 뜻깊게 기억하고 싶어서 쌀 기부를 준비하게 됐다면서 축하해주신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그럼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신혼부부가 말한 인생에서 가장 머머한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1번 지루한 날, 2번 피곤한 날, 3번 특별한 날. 결혼식 보통 인생에서 어떤 날이죠? 1번 지루한 날, 2번 피곤한 날, 3번 특별한 날.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영준의 꽃보다 그대가 김연수님이 신청해주신 노래입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9시 뉴스입니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명분으로 설립한 헤르시아만 해협청이 지난 한 달간 비이란 선박 300여 척이 통항 허가를 신청했다고 현지 시간 1일 밝혔습니다. 통항 허가 신청 선박 대부분은 유조선으로, 걸프 해역에서 오만만으로 나가는 출항 선박이 77%로 집계됐습니다. 출항 선박의 목적지는 대부분 아시아로, 특히 중국과 인도가 많았고, 반대로 입항 선박의 목적지는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이라크가 80%를 넘었습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이 8월 원유 도입 예상 물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5월부터 7월까지 원유는 전년 대비 86%, 나프타는 83%를 확보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8월 예상 물량도 평시에 80% 중반에 도달할 전망이며, 특히 나프타 가동률은 5월 말 기준 약 75%로 전쟁 전 평시 수준에 가깝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중동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가 원유 수요가 늘어나는 한여름까지 지속될 경우 8월에는 원유 수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 의사에 따라 휴식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의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법률 등 총 법률 공포안 40건과 대통령령안 20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특정 질환의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와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필수 특화 기능 강화 지원 사업 신규 참여 기관을 공모합니다. 이 사업은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화, 뇌혈관 등 특정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부는 기존 5개 분야에 더해 자살시도나 폭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신응급 영역인 알코올 분야를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간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서원 씨는 오늘 오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서울로 이송됐으며 현재 서울 순천향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지방선거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낮 동안은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0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9: MBC 라디오 캠페인 ESG
5: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6: 일부 식품업체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부적절한 전략을 씁니다. 자극적인 맛으로 소비자를 유혹해서 의존하게끔 만드는 건데요. 이로 인한 고도 비만과 성인병 문제에는 관심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현실에 변화가 일고 있죠. 비만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식욕을 통제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자 일부 식품 회사들이 고단백 건강식품을 만들며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이 불러온 식품업계의 변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0: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4: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신혼부부는 인생에서 가장 뭐뭐한 날을 뜻깊게 기억하고 싶어서 쌀 기부를 준비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결혼식을 올린 날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1053님 정답 3번 특별한 날이죠. 저는 이제 결혼 1주년인데 제 결혼식 때는 쌀 두 포대 들어와서 기부했었는데 800포대라니 멋지십니다. 기부는 마음 아니겠어요? 하하, 마음이 따뜻하네요. 항상 행복하세요 하셨는데 우리 1053님도 결혼식 때 쌀을 기부하셨었군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렸던 분들은 800포대는 아니고 820kg 82포대라고 합니다. 어쨌든 진짜 대단하시죠. 서울 중랑구 관계자는 새로운 출발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따뜻한 나눔 실천해준 신혼부부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소중히 필요한 가구에 전달하겠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신 1053님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했던 두유 선물이 모두 소진되는 바람에 어제부터 다른 선물 드리고 있죠. 바로 오당재 끝곡 선곡권. 우리 1053님 듣고 싶은 노래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시면요.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꼭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삼성증권, 웰템, 히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 워킥과 함께합니다.
1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5: 환인제약.
1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8: 네.
1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7: 맥스 안 터져요.
1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7: 맥스 안 터져요.
20: 절세의 왕 절정.
2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22: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0: ISA는 삼성증권이다.
23: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아직 신에게는 12가지의 고민 해결 방법이 남아있어옵니다.
2: 멋이 중헌디! 고민 해결 말고 멋이 중헌디!
3: 고민밖에 모르는 이 시대의 마지막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때론 섭섭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2: 오늘만 남의 편!
3: 나는 환상의 짝꿍이죠.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MBC 김준사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두 분 한 주 동안 어떻게 별일 없으셨어요?
5: 네. 뭐 저 사전 투표하고 왔는데.
3: 사전 투표했어요?
5: 제가 토요일 저녁 6시 마감인데 직전에 갔거든요.
3: 오, 네네.
5: 사람이 정말 많아서 그래도 이번에 다들 투표 열기가 대단하구나.
3: 맞아요.
5: 이런 생각을 했고
3: 네.
5: 또 한편에서는 뭐 찍을 사람 없어서 안 찍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봤는데
3: 네.
5: 저는 그런 친구들 한테도 야 그래도 가야 된다. 투표율이 높아야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 어떻게 정치 쪽에 좀 관심 있으시고?
5: 아니요, 저는 불가능해요.
4: 저는 내일 이제.
3: 네, 내일 본 투표.
4: 원래 거의 사전 투표했는데
3: 네.
4: 아마 오랜만에 거의 본 투표하는데 이유는
3: 네.
4: 제 딸이 이제 첫 번째 투표를
3: 우와!
4: 같이 가려고.
3: 축하드립니다.
4: 아침에 같이 이제 가려고 이제 고3인데 고3
3: 네.
4: 3학년인데
3: 얼마나 설렐까.
4: 예, 그래서 뭐 아직 별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 곰곰을 한번 봐라.
3: 네네네.
4: 그 정도 했는데 내일 가면서 뭐 네.
3: 같이 따님하고
4: 같이 갈 겁니다. 예.
3: 따님하고 처음으로 같이 투표하시는 거잖아요.
4: 맞습니다.
3: 기분이 좀 어떠세요?
4: 그래서 좋아요.
3: 오, 그니까.
4: 네, 너무 손잡고 가고 싶어요.
3: 와.
4: 아내랑 세 명이 갈 겁니다.
3: 셋이 네. 세 분이서 네. 투표 잘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우리 박준 변호사님은 본업에 방송 스케줄도 바쁜데 틈틈이 강연도 강연까지 하세요? 진짜?
4: 가끔씩 지방에 강연을 한 번씩 갑니다.
3: 강연까지 하시고 네. 이번 달에는 또 광양에서 생활 법률 특강을 하신다고.
4: 네, 광양이 좀 멀죠. 여수,
3: 진짜?
4: 광양 그쪽인데.
3: 멀리까지 가시네요.
4: 그냥 이렇게 불러 주면 너무 감사해서 강원도도 몇 번 갔고요.
3: 네.
4: 동해. 경상도도 가고
3: 와.
4: 많이 갑니다.
5: 어떤 조언들 좀 해주세요?
4: 아, 생활 법률 강의가 많고요. 통상은 이제 그 지역민들이
3: 네.
4: 좀 재밌을 만한 좀 쉬운 법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3: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렇죠. 아, 우리 변호사님은 진짜 워커홀릭 제가 본 사람 중에 거의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5: 재능이 또 너무 많으세요.
3: 그러니까.
5: 연기도 잘하시고.
3: 아, 네. 대단하십니다.
4: 감사합니다.
3: 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 5당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도 생활법률 관련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 문자를 뭐 드리면 될까요? 저희 5당대
4: 문자 네. 주시면 됩니다.
3: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만 남의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이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지만 무조건 청취자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해보는 당신 편도 남의 편도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민 사연 저희 화요일 게시판 남겨주시면 되고요. 안타깝게도 선물이 똑 떨어져서 오늘부터는 선물을 챙겨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 열과 성을 다해서 더욱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짊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고민 바로 만나볼까요?
5: 네, 충북에 사는 김고민님 여자분인데요.
3: 네. 네,
5: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3: 우리 부부는 10년 동안 주말 부부로 살았는데요. 남편이 퇴직을 해서 몇 달 전부터 다시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2: 이야, 역시 집이 최고다. 이제 당신 해주는 따뜻한 밥 먹으면서 편안하게 노을을 즐겨야지.
3: 그래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2: 잠깐만, 싱크대 문짝이 왜 저렇게 틀어졌어?
3: 오, 오래돼서 그렇지 뭐.
2: 가만히 있어봐라. 이걸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됐다. 자, 이제 원상태 돌아왔지?
3: 어머, 진짜네? 이제 문이 잘 닫혀.
2: 봐봐, 역시 집에는 남자가 있어야 된다니까.
3: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밥 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생겼는데요.

0: 밥 줘.
1: 뭐야, 오늘 밖에서 볼 일 있다고 해서 저녁 안 했는데 왜 벌써 들어와?
0: 에이, 저녁 먹으려고 일찍 들어왔지. 밥 줘, 빨리 밥 줘.
1: 아니, 밥 안 했다니까? 밖에 나간 김에 한 끼 사 먹고 들어오면 좀 좋아.
0: 아, 나는 10년 동안 식당 밥만 먹어서 밖에 밥은 질렸어. 집밥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밥 줘.
1: 아니, 밥 하려면 한 시간 기다려야 돼.
0: 기다릴 테니까 밥 줘, 밥 줘.
1: 이렇게 식단 밥은 질렸다면서 삼시세끼 집밥만 고수해서 밖에서는 절대로 식사를 안 하려고 하고요. 또
2: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도저히 못 참고 그 자리에서 한마디 딱 하려고 하는데
1: 야, 잠깐만, 나 전화 왔다. 여보세요?
3: 여보, 어디야? 왜 아직도 안 들어와?
1: 아, 나 오늘 친구 만난다고 했잖아. 지금 준숙이랑 심각한 얘기 중이야.
3: 아니, 무슨 얘기를 하루 종일 하고 있어. 얼른 들어와. 저녁 시간이 다 됐어, 이제.
1: 제가 외출에 있으면 자꾸 전화를 해서 언제 오냐고 물어봅니다. 그 전화 받기가 귀찮아서 친구를 집으로 데려와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2: 아니, 그래가지고 그날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진짜.
1: 아니,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려고 했다며.
2: 그래, 그래. 아, 맞아. 그래서 내가 한마디 딱 하려고 일어났는데
0: 여보!
1: 아, 왜?
0: 집에 오렌지 주스 다 떨어졌어?
1: 아, 냉장고 없으면 없는 거야. 아, 지금 우리 얘기 중이잖아.
0: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2: 아, 그래가지고 내가 한마디 하려고 진짜 딱
0: 여보, 여보, 여보!
1: 아, 왜?
0: 나 오렌지 주스 사러 마트 갈 건데 당신 필요한 거 없어?
1: 없어!
2: 아휴, 얘기가 자꾸 끊기네. 흥이 안 나서 나 집에 가야겠다.
1: 준수가 이렇게 수십 번씩 들락날락 거리면서 맥을 끊어놓습니다. 물론 10년 동안 고생하고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대접받고 싶은 남편의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요. 그래도 계속 이러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 분은 남의 편인가요? 제 편인가요?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제발. 아니, 진짜 궁금한 게 준숙이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4: 준숙이, 아, 그러니까 준숙이 얘기 궁금한데
1: 그러니까요.
4: 못 들었잖아요.
5: 그러니까 알 수 없죠.
1: 네, 양쪽 입장이 다 이해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김고민님의 사연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5: 아마 이 남편분은 아내랑 같이 있고 싶은 것 같아요.
1: 아, 진짜?
5: 가장 큰 것 같아요.
1: 그니까.
5: 네.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네. 같이 있고 싶어서 핑계를 계속 삼는 것 같아요. 주스가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1: 아.
5: 마트가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1: 그렇구나.
5: 계속 얘기 걸고 준숙이 보내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작동한 것 같은데요.
1: 관심 받고 싶으시구나.
5: 네. 옆에 있고 싶어요.
1: 우리 준숙 씨는 어떠세요?
6: 그러니까 뭐 아내분께서는 네. 아무래도 뭐 혼자서도 잘 지내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남편분을 아내분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1: 그래요.
6: 아니 뭐 왜 남자들 유부남들이 쓰는 그 용어 중에 네. 호캉스라는 말도 있거든요.
1: 뭐라고요?
6: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호캉스를 즐긴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뭔가를 하기 싫어가지고
1: 네.
6: 뭐 혼자만의 공간을 찾아다닌다. 혼자만의 시간을 찾아다닌다 하는 남자들이 오히려 많은 이 세상에
1: 네.
6: 이렇게 나의 아내 없이 못 사는 이런 사랑꾼 남자가 어딨어요. 저는 너무 귀여우시고
1: 네.
6: 이 10년 동안 어쩌면 떨어져 있던 그 시간 동안 마음이 좀 멀어질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분들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그리워지는 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아내분의 이 불만을 사실 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1: 근데 아내분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친구도 못 만나고 얘기도 네. 못하고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밥도 차려둬야 되고
5: 네.
1: 좀 귀찮을 수 있잖아요.
6: 뭐 우정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더 중요하지.
5: 이게 저는 근데 정말 오랜 시간 안 걸려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1: 그래요?
5: 남편이 오랜만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의존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는 거지. 1년 안 지나서
1: 금방 괜찮아.
5: 바뀔 가능성.
1: 아, 그렇죠.
5: 매우 높다고.
6: 진짜로.
5: 저는 매우 높다고
6: 그래요?
5: 봅니다.
1: 늘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또 친구 좀 만나러 갔다 와.
5: 제 경험을 뭐 말씀드리 제가 약간 주말 부부를 한 1년 정도 한 적이 있거든요.
1: 그래요?
5: 그때 사실 어렸던 것 같아요.
1: 아,
5: 주말에 만날 때마다 엄청 막 이렇게 했는데
6: 보고 싶고.
5: 주말 부부 끝나고 나서는
1: 네.
5: 똑같습니다.
1: 그렇구나.
6: 그러면은 고민 해결이 됐네요.
5: 저는 그래서 지금 그냥 해주라 뭐 이렇게 하는 네. 거 뭐 해를 가하진 않잖아요.
1: 네.
5: 지금 너무 말씀처럼 귀여우세요. 귀엽고 사랑 받으려고 하는 건데
1: 네.
5: 받아주고 멀어지는 걸 조금 안 있으면 느낄 겁니다.
1: 근데 그 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렇게

0: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밥을 본인이 해 먹거나 아니면은 뭐 사 먹고 아 우리 아내 힘들 것 같다 내가 사 먹어야지 아니면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내가 밥을 차려줘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남편분이.
1: 그래서 사랑이 아니고요.
0: 갑자기
1: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같이 있고 싶고
0: 챙김 받고 싶고.
1: 예, 정말 사랑이 이제 어떻게 정의하기에 따라 다른데 정말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본인을 위한. 본인의 어떤 그런 욕구 못 봤던 부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보이고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반년 봅니다.
0: 반년 네. 반년 지나고 가면은 이제 우리 나가서 외식 좀 하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1: 아니요 자기 혼자 외식하고 올 겁니다.
0: 자기 혼자.
2: 저희가 듣다 보니까 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내분이 좋아하는 식당을 자기가 나랑만 붙어 있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런데도 예약해놨어 이러고 자꾸 데려가고 아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자기 나랑 그렇게 붙고 싶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하자 내 친구도 같이 만나자 이렇게 하면 갑자기 남편분이 그때부터 좀 거리두기를 하시지 않을까.
1: 좋은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0: 먼저
1: 제 얘기긴 한데 네. 같이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TV 프로 같은 걸 보면서 완전 다른 취향의 프로를 보면 저는 같이 하기에 좀 힘들죠.
0: 아 예를 들면 그렇죠. 뉴스 좋아하시고 뭐 드라마 좋아하시고 뭐 이렇게
1: 아주 뭐 그 막 그런 것들만 계속 틀어놓고 그러면 같이 봐 이렇게 하면 글쎄요 그 남자분이 그것까지 남편분께서 적응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2: 변호사님은 제가 그 아내분하고 취미가 좀 비슷하세요. 취향이
1: 이게 제가 제 얘기거든요.
0: 뭐
1: 너무 달라요.
0: 뭐 보시는데요, 변호사님은?
1: 저는 뉴스 지금 막 뉴스하고 다큐멘터리 야구. 같은 거, 야구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건 절대 보지 않습니다.
0: 그러세요?
1: 저 같은 경우. 그래서 보는 게
2: 드라마.
1: 드라마도 드라마지만 좀 가장 싫은 게 무슨 강연 이런 걸 많이 봐요. 부부 강연 이런 걸. 너무 그게 너무 싫어요. 유명하신 분들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맨날 똑같은 얘기 그분들 나와서 하시는 말씀 그걸 자꾸 틀어놓으니까 뭐 네. 우리가 변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 그럼 제가 좀 피하기도 합니다.
0: 아 그렇구나. 또 부부 강연을 좋아하시는군요. 변호사님 아내분께서는. 2776님이 싫으다 이유하셨고
2: 박종희님도 싫으다 하셨네요.
1: 이재목님 새끼 차려주는 거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소식이 건강에 좋다고 조금씩 2시간에 한 번씩 밥을 먹는데 소식이
2: 2시간
1: 전 너무 귀찮고 피곤해요. 하루에 8번 밥 차려주기 싫어요. 아유 내 팔자야.
0: 진짜 대단하시네요.
2: 이거야말로 진짜 고민 사연 아닌가요?
1: 그러니까. 진짜 고민입니다.
0: 아니 진짜 그렇게 8끼를 챙겨 드실 거면은 직접
2: 본인이 드셔야죠.
0: 그러니까
2: 요즘에 그 밥 이렇게 저도 혼자 사니까 요리 많이 해먹거든요.
0: 네.
2: 밥 차려서 그 냉동밥 해놓으면 렌지 돌려서 먹기도 굉장히 괜찮고
0: 맞아요.
2: 그런 거 좀 알려주셔서 좀 자립심을 키워줘야 됩니다.
0: 근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문제겠죠. 그렇죠?
1: 8번은 안 하니까. 이래서는 안 돼요.
0: 그러니까 고민이
1: 저는 한 끼도 그런 걸 잘 안 얻어 먹으려고
0: 진짜요?
1: 뭐 제가 직접 하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가급적이면 뭐
0: 막 욕을 하진 않으시는 거잖아요. 막 밥 차려줘 이렇게
1: 해주시면 감사하고.
2: 젠디는 어떠세요? 요리를 많이 하는 편이세요? 직접? 알겠습니다.
0: 네. 근데 회사에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회사에서 밥을 먹는 편이라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고민님 편이세요? 남의 편이세요?
1: 이거는 저는 남의 편.
0: 남의 편.
1: 봐야 될 것 같은데.
0: 네.
2: 저도 남의 편입니다 오늘은.
0: 남편 편?
2: 남편
0: 편입니다.
2: 진짜? 너무 귀여우시고.
0: 네네.
2: 뭐 밥 한 끼 정도는. 네. 그럴 수 있죠.
0: 네.
1: 저는 곧 돌아올 거니까.
0: 그렇죠.
1: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니까.
0: 맞아.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저도 남편분 편을 들게 되는데 일단 밥 부분에서는 밥을 차려달라고 요구하는 건 조금 그 부분만 빼고요.
1: 근데 밥 차려달라는 게. 아주 맛있는 거를
0: 달라는 건
1: 아닌
0: 아니니까.
1: 것 같아요.
0: 그건 아니구나.
1: 그렇기 때문에 해줘도 돼요.
0: 같이 밥 먹자 이런
1: 그 느낌인가? 의미예요. 그치. 제가 봤을
0: 그러면은 뭐
1: 해줘도 돼요.
0: 그렇죠.
1: 지금 보면 뭐 밖에서 안 먹고 들어온 게 엄청난 음식이나 요리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0: 라면 끓여줘도 돼요.
1: 라면 해줘도 됩니다. 이 사람.
0: 그렇군요.
1: 계란 후라이 해줘도 돼요. 그냥
2: 사랑꾼이다.
1: 간단합니다.
0: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아내분은. 근데 어쨌든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6개월 보신다. 자 청취자분들도 김고민님께 도움될 만한 좋은 의견 있으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틀즈 Let It Be.

0: 비틀즈의 Let It Be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함께하고 있고요. 김고민님의 사연 만나봤는데 청취자분들 의견도 소개해드릴게요.
1: 네, 신지연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자기가 차려 먹어야죠. 아내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0: 역시 같은 말이시고요.
2: 네. 박종희님, 혼자만의 시간이 없는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친구랑 편하게 얘기도 못하게 하면 어떡해요? 그럼 안 돼요. 구속하면 안 돼요. 물론 아내가 원하면 상관없지요. 맞는 말씀이죠.
0: 아내분이 원하시면 괜찮다.
1: 네, 2706님. 우리 남편은 같이 있기 싫어서 제가 뭐라고 하면 나가버리고 늙어서 밥 안 차려준다고 하면 그래라 사 먹으면 되지 라고 말하고 친구 만나러 나가는데 유하셨어요. 이게 또 너무 이 남편분이 밖으로 돌면 또 서운할 수 있는
0: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있죠.
2: 네. 김현수님은 밥 요즘에는 밀키트나 혼자 먹을 수 있는 방법이나 먹을 것이 많아요. 네. 나가 있는데 들어오라는 것은 너무합니다. 전 아내 편.
0: 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친구 만나고 있는데 밥 해달라고 네. 전화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아내 편이죠. 자, 오늘 이렇게 김고민님 이야기 만나봤는데 고민님께 방금 나온 얘기들이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2: 글쎄요. 오늘은

0: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1: 재밌었어요.
0: 그래서 곧 괜찮을 것이다. 꼭 그 말씀을 드리고
1: 싶습니다. 곧 괜찮아진다.
0: 지금 이런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좀 꼬만 참으시고 잘해주시면 아마도 둥지를 떠날 거예요. 그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1: 네, 우리.

0: 계셨으면 우리 남편분이 그럴만도 하네요. 0106님 문자 마지막으로.
1: 남편이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퇴근하면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남편은 그런 환경에서 조금 외롭지 않았을까요? 조금만 안아주세요.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말씀처럼요.
0: 아 그렇네. 진짜 얼마나 가족의 품이 그리우셨을 것
2: 따뜻한
0: 같아요.
2: 따뜻한 조언.
0: 갑자기 저 진짜 남편분 편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따뜻한 조언 감사드리고요. 0106님. 자 이렇게 여기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 출동.
1: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랄프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2: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4: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5220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라이오넬 리치의 Stuck on You.

라이오넬 리치 스터곤유 듣고 왔습니다. 5220님이 스터곤유 라이오넬 리치 흘러간 팝송을 용기내 신청해봅니다. 오당제 수고하세요 하고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5971님 오랜만이에요. 수업 마치고 선배들 만나서 쇠주 한잔 하러 가요. 오늘 신나게 먹고 내일은 하루 종일 자려고 사전투표도 했어요. 요즘 힘든 일이 있다고 했더니 선배들이 배불러야 기운난다고 무작정 나오라고 해서 갑니다. 젠디 내일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출첵하고 가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저희도 쉬어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석체크 미리 해주신 5971님 감사드리고요. 내일 쉬려고 미리 사전투표까지 하시고 그런 만큼 또 오늘 선배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8890님 사천 진앙 주차장에서 문자 보냅니다. 내일 문어낚시 가려고 출항 준비 끝내고 간식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오, 배 타고 가시나 보다. 그죠? 문어낚시. 저희가 또 낚시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배워봤었는데 문어낚시는 또 새로운 장르인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근데 이제 낚시는 기다려야 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 낚싯대를 던지고 기다리는 그 시간은 어느 낚시나 뭐 민물 낚시나 그때 붕어 낚시나 뭐 문어 낚시나 어떤 낚시든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똑같은 게 아닐까. 그 시간이 제일 좋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8890님도 즐기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7042님, 지난달 5월에 무지출 챌린지 문자를 기다렸어요. 두 번 보냈던 버스기자 재취업 준비 중인 청취자입니다. 오! 7042님 기다렸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무지출 챌린지 도전 결과 총 104,637원 지출했습니다. 와, 최대한 지출을 안 하려고 노력했지만 통신비, 커피, 식비, 교통요금, 영화비 등 아꼈는데도 지출 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쉬웠지만 재은님이 문자를 두 번 소개해 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소소한 얘기도 들어주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트하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우리 7042님이 5월 무지출 챌린지 어떻게 잘 마무리하셨는지 궁금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총 104,637원 지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뭐 아쉽다고 하셨지만 한 달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비에 교통비에 식비에 커피 요금 다 포함된 가격이 지금 10만 원인 거잖아요. 어떻게 요즘 세상에 물가도 엄청 비싼데 커피 한 잔에 뭐 5천 원 이상인데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그때 일주일이었나? 그때 몇천 원이었지? 아무튼 만 원도 안 쓰셨었는데 한 달 동안 1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셨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우셨나 봐요. 우리 7042님은. 어떻게 그러면 이 무지출 챌린지는 5월 한 달로 끝인 건가요? 아니면 뭐 6월에도 계속 하시는 건지 또 궁금해지네요. 아, 맞아. 우리 작가님이 찾아주셨네. 8일 동안 1,400원 그때 쓰셨다고. 8일 동안 1,400원이 진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집에서만 밥을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교통비도 최대한 어디든 가까운 데 걸어다니고 1,400원이면은 요즘에는 과자 한 봉지도 1,500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신 건데 8일 동안 1,400원 쓰신 것 치고는 이제 한 달 지출이 10만 원이 넘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쉬우셨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또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8299님은 2년 전에 뇌종양 수술하고 작년 10월에 긴 치료를 끝낸 초등학교 5학년 우리 둘째가 오늘 2년 만에 자전거를 탔어요. 오, 넘어지면 어쩌지 하고 걱정했는데 예전 기억을 살려서 잘 탔습니다. 아직 예전만큼 힘차게 타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파이팅. 오늘 진짜 특별한 날이었겠네요. 우리 8299님께도 또 아드님께도 수술 잘 마치고 치료도 잘 끝내고 2년 만에 자전거에 오른 그 모습 보시는 8299님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셨을지 문자를 소개해드리면서 저도 그런데 좀 앞으로는 건강하게 싱싱 자전거도 잘 타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7568님 젠디 여기는 경남 창원입니다. 큰 아들이 해병대 의장대 병장인데요. 어제 말년휴가 나와서 이틀째인 엄마인 저랑 헬스를 다녀와서 뿌듯

하네요. 3일 휴가 보내고 다시 복귀 후 11일 있다가 제대합니다. 잘 마무리하고 오라고 전해주세요. 이승욱 해병의장대 제대 후에도 파이팅. 우리 승욱님 말년 휴가 나오셨군요. 휴가 3일 휴가인가 봐요. 3일 휴가 보내고 나서 복귀하고 이제 열흘 조금 있다가 한 11일 있다가 제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오 어떤 기분일까 이제 그 긴 복무를 마치고 다시 사회에 나올 생각을 하면 좀 떨리고 긴장도 되고 또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런 마음일 텐데 말년휴가 잘 보내시고 남은 열흘 동안의 복무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함께 응원할게요. 2700님, 퇴근하면서 늘 잘 듣고 있어요. 저는 학교 영양사인데 내일이 선거일이기도 하지만 63데이라서 우리 학생들에게 소불고기와 비빔냉면을 제공했습니다. 맛나게 먹는 우리 학생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내일 63데이예요? 6월 3일이라서 63데이가 고기를 먹는 날인가 봐요. 그쵸? 오, 그래서 또 우리 영양사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소불고기와 비빔냉면, 최고의 메뉴였겠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을지. 고기를 먹는 날이구나, 내일이. 그렇군요. 그리고 2414님,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고요. 렌트카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오전에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힘든 하루였어요. 하셨는데 끝에 웃음 웃음을 이모티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아닌가? 그런 의미가 아니실까? 어쨌든 근데 비 많이 오는 날 지친 미소, 그렇지. 지친 미소일 수 있겠다. 비 많이 오는 날 렌트카 회사에서 일하시면 정말 힘드시겠네요. 보면은 저도 제주도 가면 항상 렌트카 빌리니까 보면 항상 차량 이렇게 가져다 주시고 또 반납해 주시고 차량도 막 청소해 주시고 막 그런 거 보면 너무 고생이시다 이런 생각 드는데 이런 날에 또 힘들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고생 많으셨겠네요. 5903님, 여기는 시흥입니다. 오늘 우리 사위랑 딸이랑 샤브샤브 식당에서 맛있게 저녁 먹었어요. 우리 딸에게 천사가 찾아왔거든요. 축하해주세요. 오, 우리 따님이 아마 임신을 하셨나 봐요. 그죠? 그래서 천사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5903님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이신 것 같아요. 할머니가 되시는 거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따님 건강하게 순산하는 그날까지 잘 지내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내일 6.3 지방선거 날인데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쉬는 분들도 많으시고 다들 다양한 일정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5당제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푸른 하늘에 이 밤이 지나도록 박성신의 향기로운 그대여.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워키.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안광숙님은 내일은 90대신 시어머니 모시고 투표장 갔다가 9살, 5살 손녀들 봐주고 저녁 6시에는 고객님 상담 갑니다. 개표 상황 못 봐서 아쉽습니다 하셨는데 와 진짜 내일 하루가 꽉 차 있네요. 우리 광숙님 투표장도 가시고 손녀들도 봐주시고 그리고 고객님 상담까지 하루 종일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미혜님은 저는 내일 수술받아요.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17개월 아들이 너무 보고 싶네 하셨는데 어떤 수술 받으시는지는 안 적어주셨지만 아 그러니까요.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드님 걱정도 되고 우리 미혜님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일단 수술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또 아드님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아들도 엄마 씩씩하게 잘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내일 수술 잘 받고 오세요. 그리고 6316님 요즘 조금 지치고 피곤한데 저의 비타민이 되어주는 우리 딸 하은이 덕분에 웃어요. 내일이 7번째 생일인데 축하해주세요. 하은이로 인해서 큰 기쁨 누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하은 양 생일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8582님은 내일은 선거로 쉬는 날이지만 투표 참관인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생생한 현장을 잘 지켜볼게요. 아, 투표 참관하시는구나. 근데 진짜 내일 그 투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항상 가면은 친절하게 이렇게 투표 용지도 챙겨주시고 그런데 우리 8582님도 내일 잘 다녀오시고요. 여러분 선거 민주주의의 축제이자 또 나의 소중한 한 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날이잖아요.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김경준님.

젠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마지막 곡 어떤 곡을 하셨을까요? 궁금해하셨고. 7732님, 지금 씻고 나왔는데 오늘 당첨자분 신청곡 나왔나요? 뭐 신청하셨는지 궁금해요 하셨는데요. 다들 궁금해하시네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자, 과연 어떤 곡을 신청해 주셨을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의 굿뉴스 퀴즈 당첨자 1053님이 골라주신 끝곡 지금 나갑니다. 럼블피쉬의 아이고 들려드릴게요. 내일 5당제 6.3 지방선거 특집방송 관계로 결방입니다. 우리 목요일에 다시 만나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한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0시 뉴스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내일 열리는 6.3 지방선거를 12.3 비상계엄 내란을 심판하고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우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연 대국민 투표 호소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활기찬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다시금 내란의 망령에 발목 잡히느냐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내란의 큰 불만 잡았을 뿐 내란의 잔불은 여전하다며 내란을 옹호하는 반언법, 반민주 세력인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민심의 냉철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코스피 8천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덮는 유일한 방패라며 이재명, 정청래, 민주당 모두 주식만 외치는 건 주식 말고 내세울 게 없는 실상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대국민 투표 참여 호소 담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내일이 지나면 재판 취소 특검부터 밀어붙일 것이라며 기호 2번 국민의힘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16곳, 5곳을 초접전 지역으로 분석하고 서울과 부산은 지지층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면 이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명분으로 설립한 페르시아만 해협청이 지난 한 달간 비이란 선박 300여 척이 통항 허가를 신청했다고 현지 시간 1일 밝혔습니다. 통항 허가 신청 선박 대부분은 유조선으로 걸프 해역에서 오만만으로 나가는 출항 선박이 77%로 집계됐습니다. 출항 선박의 목적지는 대부분 아시아로 특히 중국과 인도가 많았고 반대로 입항 선박의 목적지는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이라크가 80%를 넘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내년 2월 열리는 월드투어 아리랑 호주 멜버른 공연을 1회 추가한다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당초 현지 시간으로 내년 2월 12일에서 13일 멜버른, 2월 20일에서 21일 시드니에서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2월 10일 멜버른 공연을 1회 추가했습니다. 공연이 1회 추가되면서 지난 4월 시작한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는 총 34개 도시, 86회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가수 싸이 박재상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검은 어제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박 씨를 비롯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와 후배 의사 3명 등 모두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선거일은 내일은 전국이 막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낮 동안은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고강용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머슬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2: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우리 코스피가 연일 새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세가 가파라질수록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기간은 더 짧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은 반도체주 레버리지 ETF를 사들인 지 사흘 만에 그 절반을 되팔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자체의 변동성이 이미 큰 상황에서 단기 매매가 증시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런 흐름은 강세장에 대한 기대만큼 불안 심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투자의 원칙이 흔들리면 분위기에 쫓겨서 무리하게 사들이거나 성급하게 팔아버리는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데요. 강세장에서 어떤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할지 잠시 후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작업들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김일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적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1: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우리 곁에 민주주의를 위해 묻고 또 묻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의 길잡이가 되어줄 김종배의 시선집중. 매일 아침 7시 5분에 함께하세요.
2: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화사한 정치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MBC 라디오 전투이자 여러분, 크리스티나예요.
4: 아이고야.
5: 크리스티나 씨, 오랜만이에요. 우리 기억하죠?
3: 지금은 라디오 시대.
4: 맞아요. 정선우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그러시구나.
5: 들어보셨어요? 지라 씨, 어때요?
3: 정말 재밌구나.
4: 지금 알았어요?
5: 역시 글로벌하다, 지라 씨가. 그치?
4: 매일 오후 4시 5분, 만국 공통 웃음 보장. 정선우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벌써 4시 5분이구나.
4: 아, 가시는 거예요? 지라 씨 들으러?
5: 같이 가요.
3: 그러시구나.
5: 아, 근데 우리 말 듣고 있는 거 맞아?
6: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는.
5: 아! 그럼 언제적 얘기를 하노?
4: 됐다. 우리 지역 인재는 우리가 키운다.
6: 6월 20일 토요일 연세대 김현철 교수와 함께하는 지역 명문대 부활 프로젝트 직어국 리턴즈. 신청은 6월 7일까지 손경제 홈페이지에서.
1: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7: 오늘의 플러스. 강세장일수록 기억해야 할 투자 원칙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7: 예, 대표님. 요즘 코스피 정말 무섭다.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강세장 또 볼 수 있을지. 야, 이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강세장인 것 같은데. 사실 지난번에 모셨을 때보다도 주가가 더 크게 널뛰고 있는 변동성도 또 커진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8: 네, 강세장은 강세장인데 좀 과열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방금 뭐 도입부에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뭐 그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들이 출시가 됐는데 그 매매 회전율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들이신 분들이 며칠 안 돼가지고 다 팔아버리고
7: 예.
8: 또 다시 들어가고 하는 이런 매매 조급증이랄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시장에 좋은 징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7: 네. 그러면 이렇게 매매 조급증이 나타난 게요. 모두 개인 투자자들이 야 이거 과열된 장세다 증시다 이렇게 인식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건지 사실 우리나라는 또 매매 회전율이 높은 나라 축에 속하잖아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8: 네. 원래 이제 매매 회전율이 높은 나라인데다가 이번에 시장이 한 1년째 작년 이맘때가 대략 우리 한 2,500포인트 정도였는데
7: 네.
8: 지금 뭐 8,000포인트가 넘고 이제 9,000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니까 사람들의 이제 조급증이 생긴 거고 아. 그 조급증들이 생기는 가운데 예전에 주식을 안 하시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7: 아.
8: 그래서 요새 그 증권사 대형 증권사들의 그 연령대별 계좌 설정을 좀 봤더니
7: 네.
8: 미성년자 비중이 일단 한 6%까지 올라왔고요.
7: 와.
8: 그리고 50대가 무려 20%. 아, 그리고 60대도 한 7, 8%까지 올라오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동안에 주식 너무 위험해서 나 못하겠어요 하던 분들까지 시장에 포모, 즉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에 영원히 주식을 못 살 것 같다라는 조바심에 쫓기면서 시장에 진입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과거의 경험도 없고 또 뉴스는 너무 과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성향의 트레이딩을 하게 되냐면 단타, 단기 매매를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또 단기 매매에 치중할 가능성이 또 높은 게 너무 뉴스가 많죠.
7: 네.
8: 사실 뭐 언젠순왕이 한국에 와가지고 또 뭐 누구를 만난다. 더 나가서 이제는 로켓이 대세다. 또 이번에는 엔트로픽이나 뭐 누가 새로 들어온다. 막 이런 뉴스가 어마어마한 뉴스가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이거 들었으면 이거 그러니까 좋다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진득하게 가지고 있기보다는 뉴스에 반응해서 바로 매매하는 이런 흐름이 최근 시장에서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7: 네, 우리나라가 이제 저도 구글 직원들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경제 관련한 유튜브 채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앞

0: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좀 근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보를 어떻게든 더 빨리 캐치하고 또 더 정론의 정보인지 아닌지 구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심도 깊은 정보까지 얻으려고 정말 각고의 노력들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선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각종 정보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공급되는 어떤 공급망이 형성된 거나 똑같은데
1: 그렇습니다.
0: 이러면 이건 투자에 유리한 거 아닌가요?
1: 불리합니다.
0: 아 그래요?
1: 왜 그러냐면 신호와 소음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이즈, 소음도 많아지거든요. 우리가 예전 그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처음에 도입될 때 우리가 이제 좀 민주화가 되지 않을까?
0: 네.
1: 왜냐하면 그 아주 경제 전체나 시장 전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마이크가 집중돼 있다가 유튜브도 생기고 뭐 각종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여러 가지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생기면서 모두가 이제 방송인이 되는 또는 모두가 언론인이 되는 세상이 오면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0: 네.
1: 뭐 이제 우리 유튜브를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결국은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만든 알고리즘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AI를 그렇게 훈련시킨
0: 예.
1: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어떤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냐면 더 자극적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과 일치되는 의견만 보여줍니다.
0: 예.
1: 이걸 이제 저희들이 자신들끼리 그룹 지구 또 자기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0: 네.
1: 자연스럽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정치의 양극화, 극단화 예. 현상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이제 지금 곧 선거가 눈앞에 있지만 선거 자료 열심히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는데 네. 어떤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나는 이 사람의 반대편에 있어요가 더 쉽게 읽히는 세상이 온 거고 그게 근데 주식시장에서도 집약돼서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요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이야기에 연관된 그 심리적인 편향이 소유 편향.
0: 네.
1: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들고 있는 주식,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마가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좋아요 한 번 더 누르고
0: 예.
1: 반대로 누군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는 순간 몰려가서
0: 악플 달고
1: 이제 악플 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 또 그 흐름 마치 이제 피리 부린 사나이가 나타나는 것처럼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산업이 된다 이 회사는 최고야 라고 외치는 순간 이제 글로 다 쏠림이 갔다가 또 처음에 이탈하시는 분, 나중에 이탈하시는 분,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끼리 서로 이제 매매가 주고받는 과정에서 점점 더 노이즈가 확산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대단히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그냥 단적인 예 하나만 하자면 우리가 2020년, 21년 당시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핫한 기업들은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0: 네.
1: 자, 지금 어떻습니까?
0: 아, 그렇네요. 완전히 지금은.
1: 예, 그러니까 5년 사이에 무슨 세상이 천지가 개벽한 것도 아닌데 왜 그때의 주도주들은 지금 저렇게 힘을 못 쓰거나 심지어 상장 폐지된
0: 네.
1: 주도 기업들도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결국 노이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정확한 어떤 통계, 진실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은 붙여버리고
0: 네.
1: 이제 선정적이고 그리고 내가 금방이라도 부자 될 것 같은 생각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정보들만 시장에서 뿌려지는 이런 흐름들이 세상을 이제 멍들게 만드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에 제가 앉아있는 이유가
0: 네.
1: 30년 넘게 시장에서 몸을 담으면서 제가 오늘 팁 하나 드리려고 왔거든요.
0: 예.
1: 바로 뭐냐 하면
0: 예.
1: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 말고는 솔직히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수출 통계를 보면 돼요.
0: 예.
1: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는 어제 나온 5월 달 한국 수출입 통계예요. 근데
0: 예.
1: 그걸 보면 반도체 제외하고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10%예요.
0: 아이고.
1: 그럼 뭘 의미하냐? 올해 우리나라 상장 기업 이익이 800조다. 그러면 그 중에 600조가 반도체란 이야기예요. 그렇다라면 답을 드릴 수가 있겠죠.
0: 예.
1: 시장에 주도주가 있다면 그 주도주 근처에 있어라. 그리고 두 번째 사팔하지 말아라. 사고 팔면 좋은 사람은 증권사랑 정부밖에 없다.
0: 네.
1: 왜 그렇게 세금 내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냐. 거래세랑 농특세가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가 이미 형성돼 있고

0: 이 회사들이 또 주주에 대한 보상들도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진득하게 반도체 관련돼 있는 기업들 그냥 사놓고 잘 모르면 그냥 우리 코스피 200 ETF 사면 돼요. 왜?
1: 네.
0: 거기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그한60% 가까이 돼요.
1: 네.
0: 이러기 때문에 굳이 종목을 안 골라도 되고 그냥 전체 시장에 ETF에 투자를 해도 수익을 거의 비슷하게 낼수 있고.
1: 네.
0: 근데 굳이 힘들게 어렵게 레버리지를 쓰고 테마를 쫓아다닐 이유가 잘 없는데도 너무 매매를 많이 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다. 안타깝습니다.
1: 네. 그럼 이렇게 한번 또 질문 드려볼게요. 저도 아직 우리 대표님 같은 구력이 아니라서 그런지 아침마다 만나는 사람들한테 계속 요즘 하는 얘기가 주식 얘기만 하고 어떻게 됐어요? 창 보고 이 습관을 좀처럼 못 고쳐요. 사실 그냥 딱 사놓고 한몇 개월 동안 뭐 그냥 어떻게 되는지 큰 흐름에서만 체크하고 하는 그 고수가 돼야 되는데 매일같이 오늘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런 버릇을 못 고치거든요. 그리고 자기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걸 딱 사놓고, 야, 이거 내가 샀는데 저 사람 뭐 잘못 알고 저렇게 나쁜 얘기 하는 거야? 하면 그 기분이 저도 나쁜 게 아직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참 고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앞서 나이대별로 통계를 말씀해 주시고, 많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상담도 해 주시니까, 좀 나이가 들어가면 이게 좀 해소가 됩니까?
0: 그렇긴 한데 경험을 안 하시면 또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저희 같은 재무학자들, 제가
1: 네.
0: 제 박사 논문을 이쪽으로 썼는데요. 그 연령대별, 성별, 그리고 재산 상태별 이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수익률 조사를 반복적으로 그런 논문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증권사들이 또 이제 그 인적 정보를 잘 가리기만 하면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1: 예.
0: 공개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면 50대 이상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 그건 특이하네요.
0: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산이 주식 비중 한 3억 이상 되시는 거액 자산가. 그러니까 요새는 주식 부자가 많지만
1: 네.
0: 이런 조사라는 건다 이제 작년 데이터들, 재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3억 이상 자산을 가지신 분들의 수익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요세 가지 특성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하면 주식 시장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굉장히 느려 터졌거나 왜곡된 정보입니다.
1: 그렇군요.
0: 제가 이제 이 운용업계 30년 일을 하면서 30년 더 했는데요. 펀드 매니저 생활만 이제 한 1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아, 대주주를 이길 수 없다.
1: 대주주를
0: 예, 그러니까 내부자를 이길 수 없다.
1: 아, 예.
0: 이번에 어젯밤에 구글이 증자하는 거 보셨죠?
1: 네.
0: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증자 규모, 뭐 100조 원이 넘는 증자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근데 이 증자라는 게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런 의사결정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과 늦게 아는 사람 사이의 수익률은 하늘과 땅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1: 네.
0: 더 나아가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미래에 대한 프로젝트라는 것은 최상단에 계시는 극히 일부만 갖고 있는 거지, 밑에 있는 직원들도 잘 모르잖아요. 이런 면에서 결국 시장에서 젊고 또좀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더 활동적이시니까.
1: 네.
0: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수익률이 최악이니까. 그래서 저희들 뭐 표현이 20, 30대 남성 수익률과 50, 60대 여성 수익률을 비교하면 극과 극을 볼수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 투자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고요.
1: 네.
0: 왜냐하면 주식만큼 기대 수익이 높은 자산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젊은 나이에 하실 때는 소액으로 하라고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젊은 분들이 돈을 버는 경우를, 그러니까 당장은 벌수 있는데 지키는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희소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투자의 경험을 쌓다가 40, 50, 60으로 가면서 점점 투자의 규모를 늘려나가면서 자신이 높아져 있는 정보력,
1: 네.
0: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나왔을 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두
1: 네.
0: 번째, 자금력이 있으면
1: 네.
0: 혹시나 지금 제가 투자한 종목이 흔들리더라도
1: 네.
0: 분산 투자돼 있으면 견딜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돈이 없어서 나 원금 300만 원인데 뭘 분산해 한 종목 올인, 대부분 그렇게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이렇게 레버리지 ETF를 좋아하는 이유도 200만 원짜리 SK하이닉스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만 원짜리 레버리지를 사는 것도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승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돈이 왜 중요한가요?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0: 분산을 하면 네. 이렇게 오르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잡초에 물 주는 일을 피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두 번째 조언이 되겠는데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강세장 왔을 때는 주도주 옆에서 붙어 있어야 되고 사팔사팔 하면 안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두 번째가 잡초에 물 주지 마라는 격언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게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제 잡초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주도주가 아닌 기업들이죠. 그래서 뭐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4천이다.
1: 네, 네.
0: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네. 이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죄송합니다만 이 반도체를 비롯한 이 기업들만 우리한테 정말 정말 기쁨을 주는 화초들이고
1: 네.
0: 나머지는 잡초인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이 잡초와 화초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잘 가고 이익도 잘 나는 기업이 화초고요.
1: 네.
0: 소외되어 있고 나만 주변에서 답답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남들이 못 알아듣는 기업들이 잡초입니다. 그러니까 잡초라고 해서 영원히 못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1: 네네.
0: 우리나라 시장은 오를 때 한 1, 2년 바짝 오르고 네. 그다음에 또 빠지는 그런 시장이니까 그 바짝 오르는 강세장에 사람들의 시선이
1: 쏠리는,
0: 쏠리는 거죠. 예. 그 압도적인 스타한테. 그래서 그 압도적인 스타가 막 가고 있는데 내 주식이 원금을 회복 못했다. 아 잡초다.
1: 네.
0: 그렇다면 난 잡초를 팔아서 요 돈을 들고서 어디 물을 줘야 되냐 하면 꽃에 물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내가 그래서 시장의 소외 위주의 투자에서 대박을 올려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
1: 네.
0: 그건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급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보력과 자금력이 없는데
1: 네.
0: 가능한가라는 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1: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한번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대표님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하죠. 그런데 한때는 엄청나게 주목받았던 주도주가 일순간 역사의 뒤안길을 확 꺾어진 것도 꽤 있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뭐 정치 테마주인 뭐 이런 거 특정 회사들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이화공영이 이런 거 차지하고 IT 때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기술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배터리 우리나라에 이제 다음 반도체 다음은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야 해서 수많은 또 뭐 얼마 전에 상장 폐지한 회사까지 또 있었고 그런 회사 날아갈 때 그런 회사가 주인공이고 주도주고 미래를 열 것 같은 느낌으로 다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예, 그런 회사들한테 이제 내리는 신호를 이제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1: 예.
0: 그러니까 주도주를 잘 올라탔다가 이제 내리고 싶다.
1: 예.
0: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출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 아, 예, 그렇죠.
0: 바로 왜 왔냐?
1: 예. 예.
0: 그 매월 1일 날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수출입 통량을 보면 20대 수출 주력 품목들 통계가 한 14페이지, 15페이지 정도로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네.
0: 첫 페이지만 보고 넘기지 마십시오,
1: 네.
0: 제발. 그 뒤에 표가 나옵니다. 그 표를 보면요. 제가 BBIG가 왜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1: 예.
0: 우리나라 수출이 2022년부터 항목별 통계를 보는데 계속 그 주도 기업들이 속해 있는 산업의 수출이 줄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가 한 달에 200억 불 수출 지금 훨씬 더 합니다.
1: 네.
0: 200억 불 수출을 한다 그러면 한 20억 불은 돼야
1: 네.
0: 시장을 움직일 테마가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지 않습니까?
1: 사이즈가 불, 돼야죠.
0: 예, 2억 불, 1억 불짜리는 매출이 1년에 그 산업 전체가 나봐야 2조인데
1: 네.
0: 주식 시가총액이 몇십조에 달하는 경우를 많이 보니까
1: 네.
0: 그런 산업은 투자하면 안 되는데 그 항목들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바이오라든가 2차전지 관련돼 있는 수출이 2022년부터 급격히 줄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부탁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나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첫 번째는 사팔사팔하지 않고 주도주가 뭔가를 고민해라
1: 네.
0: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들고 있는 기업이 주가가 좋은데도 못 간다.
1: 네.
0: 아니면 주도주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1: 그리고
0: 내가 그리고 주도주에 투자를 했는데 주도주 언제 내려야 되냐 하면 그렇게 그 매력적인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1: 네.
0: 숫자가 안 나올 때 계속.
1: 아.
0: 그러니까 그 매력적인 스토리는 세상을 이 기업이 장악한다.
1: 예.
0: 이 회사가 미래 애플이다.
1: 네.
0: 미래의 테슬라다라는 스토리텔링을 받침을 할 수 있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숫자는 이익은 아니고요.
1: 네.
0: 이익을 처음부터 낼 수는 없죠.
1: 네.
0: 중요한 건 뭐죠? 매출입니다.
1: 매출.
0: 한국은 특히 삼양라면의 신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1: 예.
0: 국내 내수 시장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1: 제한되죠.
0: 제한되는데 그게 해외 시장에서 터지는 순간 갑자기 성장주가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업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은 잡초처럼 보이지만
1: 네.
0: 미래가 화초처럼 보이는 기업한테 물을 주시는 건데

0: 문제는 그 물을 주고 있는 화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잡초인지 아닌지를 구분 못하는 기업들의 수출 통계를 좀 매달 1일날 나와요.
1: 네.
0: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개 산업의 세부 데이터가 다 나오는데 그거 한번 좀 보고 투자하시면 좋겠다. 결국 그때 2차 전지 테마나 뭐 그 이전에 있었던 인터넷 통신
1: 네.
0: 이런 테마들이 너무나 매력적이지만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이 초강세장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강세장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마음 자세부터 어떤 통계적인 근거도 어떻게 살펴보면서 투자하면 좋을지 쭉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금리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것들이 더 있을까요?
4: 금리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IPO도 굉장히 맞네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이제 드디어 이제 6월 12일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요.
3: 네.
4: 그날이 스페이스X 상장일입니다.
3: 네.
4: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그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의 거대한 IPO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쭉 있었는데 그중에 IPO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신규 상장이 스페이스X고요. 이 스페이스X가 이제 만약 자신들이 정말 기대하는 수준으로 상장하게 된다면 2019년 그 사우디의 아람코라고
3: 예.
4: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1.9조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상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시가총액이 1.8조 달러, 1.7조 달러 정도로 목표로 해서 시장이 진입하거든요.
3: 네.
4: 그렇게 되면 이제 역사를 바꿀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3: 네.
4: 이런 대규모 IPO는 여러 가지 면에서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될 변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3: 네. 그러면 일단 전망하는 어떤 대표님의 전망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딱 상장하고 난 뒤에 네. 이 대형 IPO들 중에서는 주가가 확 떨어지는 것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4: 예, 대부분 떨어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잠깐 조정받고 오르는 메타라든가
3: 네.
4: 구글 같은 기업들이 예외다.
3: 오히려 그 예외군요.
4: 예, 예외입니다. 아람코도 그렇고.
3: 예.
4: 그리고 아람코 이전에 이제 가장 큰 IPO가 알리바바.
3: 알리바바.
4: 예,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시는.
3: 예, 그 본드박질 쳤죠.
4: 예,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3: 예.
4: 이게 들어올 때는 되게 좋은 호재입니다. 그는 네.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좋은 호재인 게 왜 호재냐면 이런 대규모 IPO는요 주식시장이 좋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강세장입니다라고 도장을 꽉꽉 찍어주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자금, 이 정도의 돈을 갖다가 조달하면서 들어온다라는 건 시장에 돈이 넘쳐 흘러야만
3: 네.
4: 가능한 거죠.
3: 네.
4: 근데 이제 그 뒤에 왜 그 뒤가 왜 안 좋은가?
3: 네.
4: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3: 네.
4: 일단 스페이스X는 어마어마한 적자 기업이니까요.
3: 네.
4: 그러니까 분기에 지금 몇백억 불 적자가 나고 있는 중이니까.
3: 네.
4: 이 회사의 이제 밸류에이션, 그 기업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매출액 대비 이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냐?
3: PSR.
4: 예, 네. PSR. 와, 이게 참 잘 안 쓰는 통계인데 이거 말고는 지금 측정할 방법이 없어서 이걸 쓰는 거고요. 대충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유명한 빅테크 기업들 PSR 보면 5배에서 10배 정도
3: 네.
4: 되는데 스페이스X는 90배.
3: 아, 왜 이렇게 높아요?
4: 아니, 그만큼 매력적인 거죠.
3: 네.
4: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비즈니스. 하나는 로켓.
3: 예.
4: 이번에 이제 아마존 창업자님이 갖고 계시는 블루 오리진 로켓 폭발 사고 보셨잖아요.
3: 네.
4: 이제 이만큼 어려운 산업이거든요. 이 우주 항공 발사체를 올리는 게 남들은 정말 못한.

0: 하는데 이 회사는 천신만고 끝에 로켓 발사체와 스타링크에서는 흑자가 나고 있어요.
1: 네.
0: 작년 한 해 동안 요 사업 부문에서는 20억 달러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적자냐?
1: 네.
0: 이게 바로 이제 올해 초에 인수한 XAI.
1: 아, 예.
0: 옛날 트위터. 를 들어있는 이제 그 140글자
1: 네.
0: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네. 있는 사람들의 말들을 활용해서 만든 AI가 XAI 그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 LLM 그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계 한 탑5 안에는 무조건 드는 굉장히 좋은 모델인데 예. 문제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분기에 몇백억 불씩 쓰고 있는. 그러니까 끝도 없이 돈을 쓰고 있는 중이죠.
1: 네.
0: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데이터 센터 짓고 인공지능 학습시키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니 다른 기업들은 뭐 PSR 5배 그래도 와, 싸냐 비싸냐 따지는데 90배는 좀 심하니까요.
1: 예.
0: 뭐 이 정도로 높은 밸류에이션 받고 들어온다라는 건 아무리 로켓이 매력적이고 또 그록이 뭐 예를 들어서 챗GPT나 아니면 클로드의 아성을 넘어서 세계 1위를 만들겠다라는 그 야심찬 꿈을 달성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스타쉽 이번에 이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스타쉽이라는 새로운 발사체를 통해서 우주 공간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라는 이 야심찬 계획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된다면 세계를 갖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테크 시장은 거의 여기가 장악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멋진 꿈 때문에 이런 스토리 때문에 90배의 PSR를 받게 되는 건데 이제 나쁘게 이야기를 좀 하자면
1: 네.
0: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1: 네.
0: 뭐 예를 들어 스타쉽은 이번에 발사 성공했지만
1: 네.
0: 다음 발사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나?
1: 없죠.
0: 더 네. 나가서 우주 궤도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와 그래 냉각 비용도 줄어들고 정말 좋은데 야 그거 그 비싼 장비를 올려서 거기서 가동을 해서 지구와 통신을 하면서 학습을 시키는 그 과정이 검증된 게 있나. 스타링크 잘 되는 거라지만 그거는 스마트폰들하고 우주랑 연계해서 움직이는 정도에 불과한데 그 어마어마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XAI 말도 못하게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저 회사 언제까지 투자해야 유료화 성공하고 세계 시장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갖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는 게 이게 첫 번째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그 스페이스X의 그 의결권이라고 하는데 이제
1: 네.
0: 그 투표 주총에서 85%를 앨런 머스크가 들고 있어요.
1: 네.
0: 역사적인 어떤 결정인데요. 근데 문제가 이제 지금 텍사스 사람들이 전부 집을 사고 있대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스페이스X나 XAI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주식을 좀 줬으니까
1: 네.
0: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이게 이제 뭐 1조 7천억 불이든 1조 8천억 불짜리가 하면 이 보호 예수 모양이 얼마나 나올까.
1: 네.
0: 마지막 세 번째에 더 큰 문제인데요. 공모 자금 그러니까 이제 증자를 하는 거죠.
1: 네.
0: 증자 돈이 750억 불이래요.
1: 아,
0: 그래도 우리 돈 1,100조 정도.
1: 네.
0: 에, 그 정도 되는 게 이제 어마어마한 그 증자를 할 때 공모를 할 때 다른 주식 팔아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역사적인 IPO가 성공한 사례들만 우리는 기억될 뿐 실패한 사례가 훨씬 더 많다라는
1: 네.
0: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성공할 것 같긴 한데
1: 네.
0: 왜냐하면 너무 시대에 초하니까
1: 네, 네.
0: 그리고 이 흥분이 뭐 그래도 좀 금방 꺼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문제가 이제 9월에 스페이스X의 이 락업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보호 예수가 풀리는 게 9월인데 그때 이제 오픈 AI가 들어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오픈 AI는 이제 시가총액 1조 달러 정도로 들어오고 예상 공모가 여기도 또 600억 불이네.
1: 야.
0: 아, 이게 이제 그다음에 엔트로픽은 11월에 또 역시 여기는 9천억 달러 규모로 들어옵니다.
1: 오픈 AI가 먼저네요.
0: 네. 이 오픈 AI가 더 힘들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좋으냐 나쁘냐를 모르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저희는 실시간 유료 결제 시장 점유율을 보는데 엔트로픽 일단 미국에서는 지금 오픈 AI를 역전한 걸로 나왔고 지금 또 이번에 오픈 AI가 대대적으로 반격해서 또 새로운 모델 내놨는데 저희들 개발자들은 이번에 나온 ChatGPT 신형 모델이 정말 좋다고 또 그러는 거 봐서 또 역전되겠죠.
1: 네.
0: 그래서 제 말씀은 네.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둘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면서

0: 돈을 무제한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 어마어마한 증자 폭탄을 터뜨릴 수밖에 없고 이 어마어마한 증자 폭탄들이 계속 터지다 보면 시장에 이제 돈이 끝없이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네. 언젠가 돈이 마르게 될 때 방금 아까 질문 주신 교수님 질문 주신 금리 오르는데요.
1: 그러니까요.
0: 등장하는 순간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1: 예.
0: 그래서 아직은 참 많이 남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뭐 이 기업들 상장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고 두 번째 이렇게 중간에 상장하다가 좀 잘 안 되면 스탑할 수도 있는 거니까.
1: 네.
0: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 금리가 정말 뭐 인상되겠어? 이렇게 걱정 좀 낙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1: 네.
0: 먼 미래에 있는 일이지만 일단 6월에 들어오는 스페이스X의 상장에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는지는 좀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이제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큰 회사 세 개가 연이어 IPO를 앞두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요. 다시 요즘은 우리 개인 투자자부터 먼저 챙기기 위해서 그럼 그 엄청나게 반도체 잡아먹는 하마 같은 회사들이 자본을 확 확충을 하면 우리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반도체는 더 살 거 아니냐?
0: 네.
1: 그럼 더 기다리면 되겠네요. 하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0: 맞는 말이죠. 그게 지금 시장 강세의 원인인 거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6월 그리고 오픈 AI가 9월 그리고 엔트로픽이 10월이나 11월에 들어오면 이 회사들 모두 투자를 확대할 거니까 그 전에 네. 지금 주문이 들어오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그 회사들은 자기가 돈을 저렇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선주문하고 있는 거죠.
1: 네.
0: 이 그럼 뭐 요새 엔트로픽하고 계약했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1: 네, 네, 네.
0: 이게 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름다운 스토리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잘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규모 기업 상장 공모와 증자가 벌써 지금 구글이 100조를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자금 조달 시작했잖아요.
1: 네.
0: 이것처럼 그래 그럼 나도 빌려 하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1: 네.
0: 이 어마어마한 돈들을 누군가는 시장에서 딴 주식을 팔거나 예금을 빼서 채권을 팔아서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1: 네.
0: 언제까지 지탱 가능한가에 대한 걱정이 첫 번째고
1: 예.
0: 두 번째 자 이렇게 돈을 빼면 제일 피를 흘리는 곳은 채권 시장입니다.
1: 네.
0: 왜냐하면 은행에 있던 돈을 빼거나
1: 아.
0: 채권 투자했던 돈을 빼서 아니 그러니까 다른 주식을 안 팔 거라면
1: 예, 예, 예.
0: 시장이 지금 너무 좋으니까 딴 주식 팔아서 이 공모에 참가하는 건 너무 손해인 것 같으니
1: 네.
0: 나 그래 그동안 오랫동안 묵혀놨던 예금 인출하겠어. 채권 매각하겠어. 집도 팔겠어. 아니 뭐 미국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예, 예. 나라니까. 우리는 좀 그렇게는 아직은 아니지만
1: 예.
0: 그거가 다 뭐냐면 금리 상승 요인이죠.
1: 그렇네요.
0: 그럼 금리가 상승하면 이게 구글만 이번에 100조 채권 찍었다 나오면 좀 메타는 가만히 있을까요?
1: 그렇네요.
0: 우리는 200조.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 우리는 흑자지만 왜 흑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여유 현금 흐름이 아직 플러스인 회사입니다.
1: 네.
0: 다른 회사들은 전부 이제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요.
1: 네.
0: 그러니까 빚을 내죠.
1: 네.
0: 근데 여유 현금 흐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 그래? 앞으로 금리 오를 수도 있고 미래가 어떨지 모르는데 우리도 좀 빌려놓지 그래? 이렇게 되면 시장 금리가 걷잡을 수 없는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 투자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 돈 굳이? 아니 지금 미국에 30년짜리 국채에 투자를 하면 30년 동안 달러 이자가 5% 6% 그러니까 올라가면
1: 네.
0: 나오는데 굳이 내가 주식해야 돼? 이렇게 지금 주식시장이 뜨거운 마당에 야 좀 반대로 하는 게 낫지 않아? 라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1: 네.
0: 그걸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워렌 버핏 물론 이제 은퇴하셨지만 이제 아벨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스웨이가 그렇게 많은 현금을 갖고 있는 이유가 난 주식시장 비싸다고 봐. 하면서 채권 쪽으로 가고 현금 쪽으로 가고 이번에 또 구글의 회사채 발행에 인수에 참여하거든요.
1: 네.
0: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시장의 자금은 지금은 너무 좋아요. 아까 이야기한 그런 그 빅테크 기업들의 선주문이 쇄도하고 있으니까 굿 좋아. 그런데 계속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주도주는 언제 내려야 돼? 했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드릴 수 있게 됐죠.
1: 네.
0: 이게 뭐냐 하면 갑자기 미안해 그때 선주문했던 거 내가 자금 사정이 너무 꼬이고 해서 이제 안 될 것 같아. 라면 취소가 들어오면 수출 금액이 꺾이겠죠.
1: 그렇네요.
0: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1: 아.
0: 근데 아직은 먼 미래 일처럼 적어도 당장 한두 달 안에 있는 일 같지는 않다. 주식시장에서 한두 달 뒤는 되게 먼 미래잖아요.
1: 네. 자 그런데 스페이스X를 비롯해서 오픈 AI라든가 엔트로픽 이런

0: 회사들이 이제 상장을 연이어하면 네. 오히려 주도주 말고 다른 종목들이 더 힘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게 요즘은 투자의 보편적인 형태가 ETF다 보니 이것저것 골고루 사주지 않냐. 그러니 이 회사들 말고도 다른 것도 조금 조금씩 낙수효과처럼 돈이 또 들어가는데 그래서 또 오르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설명하세요?
1: 네, 이제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0: 그랬으면 좋겠다.
1: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재작년 가을에 48,900원 할 때는 예. 우리가 500만 원 있으면 거의 100주 이상 살 수 있었는데
0: 그랬죠.
1: 지금 이제 30만 원, 40만 원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는 500만 원 있어도 10주, 15주밖에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가격을 올리기 위해선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 왔죠. 그러니 주식 가격이라는 건 언젠가는 모르지 못하고 이제 꺾이거나 조정을 받는 시기에 오는 이유가
0: 네.
1: 점점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이전보다 주식 가격을 더 올리기가 힘들어지는 건 절대 가격의 부담들 때문인 거잖아요.
0: 네.
1: 그런 상황에서 우리 뭐 ETF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같은 돈이 들어와도 삼성전자 살 돈이 우선 배정이지. 다른 데 얼마나 관이 배정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보듯이
0: 네.
1: 가는 종목들만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지금 잡초에 물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후회를 갖고 계신 분들도 늘고 있으니
0: 네.
1: 점점 더 주도주에 대한 쏠림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
0: 네.
1: 저는 뭐 그렇게 보는 쪽이고요. 그래서 네. 대의명분이 없는 기업들이 갈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 대의명분이 뭐냐. 실적이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될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은 어디냐. 그걸 세트 업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0: 세트 업체요?
1: 예, 그 세트 업체가 뭐냐면 반도체도 가져오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나 하드디스크도 가져오고 카메라도 들고 오고 디스플레이도 들고 와서 뭔가를 하나 만들죠.
0: 아.
1: 스마트폰 아닌가요? 이거?
0: 예, 예,
1: 예. 예, 스마트폰 하나 뚝딱 만드는데 스마트폰이 지금 애플 말고는 다 돈을 버는 데가 없는데 앞으로도 더 돈을 못 벌 거라고 이야기 나오죠.
0: 네.
1: 왜냐하면 디램 가격도 낸드 플래시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0: 네.
1: 제품 가격의 인상에 대한 저항은 애플의 아이폰 정도나 그래 나는 여기는 내가 산다 이렇게 하시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극히 일부의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제품 가격 인상이라는 것은 곧 매출 부진 성장 부진으로 연결될 위험을 지니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 여기서 피를 흘리는 기업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바로 세트 업체들. 이런 가격의 상승 때문에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하거나 또는 어떤 독점적 사업자는 디램 가격 올라간 건 인정하는데 그러면 디스플레이나 다른 거 기판 가격 좀 인하해 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까 BBIG 뭐 이야기하면서도 그 대의명분 이게 지금 시대의 총화고 여기서 어마어마한 매출이 발생할 거야. 그리고 매출이 증가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는데 아무 매출도 안 내는 회사들이 갑자기 신사업 진출해가지고
0: 네.
1: 저 내일부터 바이오 회사예요. 내일부터 배터리 회사예요. 그러면 막 그게 상한가를 친다.
0: 네.
1: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
0: 그렇네요.
1: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장의 주도주가 아닌데도 갑자기 사실 우리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굉장히 스토리에 불과한데 그거에 반응을 해서 시장이 만약에 정말 급등한다 이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0: 네. 오늘 말씀 주신 거 참 새겨봐야 될 게 많습니다. 주도주도 조심해야 될 요인들을 하나하나씩 꼽아주셨고 주도주가 아닌 부분에서도 지금 과열에 대한 징후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얘기를 주셨는데 그런데 또 중요한 맥락을 하나 얘기해 주셨어요. 주도주라고 하는 거 좀 나름대로 유망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들어가려니까 금액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이제 큰 호재가 하나 열리는 제2의 깐부치킨, 깐부회동. 이 깐부회동에서 이제는 AI가 아니라 피지컬 AI래 로봇이래 하면서 뭔가 큰 판이 생길 것 같으니까 벌써 증시가 그쪽과 관련됐다라고 약간 얘도 링크드된 회사들은 주가가 막 연일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해석 좀 해주세요.
1: 예,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0: 아이고.
1: 왜 그러냐 하면 그 매출이라는 거를 봐야 되는데
0: 네.
1: 우리나라 그 수출 20대 품목 항목을 보면요. 로봇

0: 항목 한번 찾아보시면
1: 네.
0: 없거든요.
1: 없죠.
0: 예. 그러니까 미래는 창창해요.
1: 네.
0: 그걸 누구도 부인하지 않죠.
1: 네.
0: 다만 숫자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그 유료 DB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무역협회 DB를 네. 쓰실 텐데 HS 두 자리를 하든 MTI 세 자리를 하든 다 좋은데
1: 네.
0: 수출 금액이 정말 늘고 있는가. 그건 없거든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반도체의 월 300억 불, 400억 불 수출에 비해 10분의 1이라도 좀 되면 좋은데
1: 네.
0: 그러지 못하다라는 걸 알아두면서 테마다
1: 네.
0: 그리고 잘 되면 좋은 건데
1: 네.
0: 잡초인 기업들도 거기에는 굉장히 많을 거다. 즉 반도체 쪽에 투자하는 거에 비해 거기에 투자할 때는 잡초와 꽃을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는 거죠.
1: 네.
0: 왜냐하면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 피지컬 AI 기업 중에 어디가 진짜 꽃일지 막 성장하는 산업, 이제 막 매출이 나오는 산업, 이제 관심을 가지는 고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는 산업에 누가 꽃인지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투자 영역이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저는 우리 라디오 청취자분들의 상당수는 투자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다 생각하고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네. 입장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닙니다.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잊어먹고 있었던 옛날에 인터넷 붐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포털 사이트 생겼어요. 그때 뭐 네띠앙, 네스케이프, 뭐 코리아닷컴.
0: 골드뱅크.
1: 골드뱅크. 아, 그 골드뱅크 사건.
0: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1: 맞네요. 그런데 진짜 이 로봇 회사들, 이 많은 회사들 중에서 뭐가 오기고 뭐가 석인지 진짜 쉽게 판별하기 쉽지 않죠.
0: 다 매출이 일단 아직은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 좀 잘 나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좀 과점이 되든
1: 네.
0: 주요 산업의 주도 기업들이 좀 등장해 주면 참 좋을 텐데
1: 네.
0: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정말 로봇이나 그게 매력적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일본의 로봇 업체들 주가 한번 좀 잘 찾아보시고 거기 투자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거기가 세계 리더들은 거기 있으니까.
1: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종합해서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대형 IPO로 주목받고 있는 스페이스X, 여긴 그록이라는 AI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 클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 챗GPT가 있는데, 만약에요. 어느 정도인지 그 시점이야,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들 회사들이 막 이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도 비싸지만, 더 이 회사들을 우리가 사야 되는 겁니까?
0: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1: 예.
0: 이 회사들이 뭐 적자를 엄청나게 내면서 달려갈 때는
1: 네.
0: 어디가 1등인지 몰라요.
1: 예.
0: 셋 중에 하나가 1등이 나오겠죠.
1: 예.
0: 아니면 뭐 알리바바의 QN일 수도 있고요.
1: 네.
0: 아니면 텐센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 LG AI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10등 랭킹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1: 네.
0: 건데요. 근데 이제 어디가 딱 1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등이 나와서 그 회사가 흑자를 어마어마하게 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만 가고요.
1: 아.
0: 나머지는 이미 다 파산했다는 뜻입니다.
1: 아, 그런
0: 애플 보십시오.
1: 아, 예.
0: 마이크로소프트 봐주십시오.
1: 예.
0: 아마존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산업, 쇼핑몰 산업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마존, 스마트폰 산업에서 애플. 그리고 그 오피스를 비롯한 각종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산업에서 가장 지배적 사업자가 나왔다라는 건 주변 기업은 다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업 중에 한둘만 살아남을 거예요.
1: 네.
0: 근데 우리가 고른 기업이 망하면 어떡합니까?
1: 그렇네요. 그 한둘도 가만히 보니까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포털 사업자 1등과 2등의 격차가 너무 크고.
0: 하늘과 땅 차이가 네. 나고 있죠.
1: 아, 하나만 살아남는 시장이 될 수도 있으니 이것도 조심해야겠네요.
0: 예, 그래서 이게 뭐 이익이 난다 이런 말에 일일비하면 안 되는 게 회계상 이익이거든요.
1: 네.
0: 지금은. 이번에 엔트로픽이 그 스페이스X의 앨런 머스크한테 데이터센터 빌리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급해주기로 하면서 갑자기 그 스페이스X 그 적자 규모가 확 줄어드는 걸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1: 네.
0: 식으로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빌려쓰고 매출 올려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1: 네.
0: 이익이 나오고 매출이 나오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섣부른 판단 어렵고 저는 살 거라면 다 사야지.
1: 네.
0: 그래서 인덱스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요. 아마

0: 파종 같은 회사들이 이 AI 회사에도 투자하고 저 AI 회사도 투자하고 구글도 뭐 여기저기 본인도 제미나이도 있지만 제휴 같은 것도 막 맺고 그러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이거는 그러면 누가 1등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발당군 거다 이렇게 봐야
1: 되나요? 두 번째는 예. 그게 첫 번째 이유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망하면 인수하려고.
0: 아, 이제 M&A가 생길 수 있겠군요.
1: 예, 그래서 이제 이 경쟁이 저는 한 방에 퍽 이렇게 사라진다기보다
0: 예.
1: 이제 굉장히 복잡한 삼국지 형태로 갈. 그래서 이게 투자가 정말 어려운 산업인 거죠.
0: 그렇네요.
1: 그래서 이게 압도적인 1등이 나와서 그냥 쭉쭉 독주해버렸으면
0: 예.
1: 어떻게 보면 빨리 개판이 나고 포기할 회사 포기하고 파산할 회사 파산해버렸을 텐데
0: 네.
1: 지금 엔트로피 역전극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0: 네.
1: 그리고 XAI도 절대 포기할 것 같지 않고
0: 네.
1: 앨런 머스크가 포기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이제 이 과정에서 돈을 또 비축하고 있는 무서운 기업이 하나 있죠. 애플이라고. 애플 AI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0: 아니죠. 요즘은 구글하고 뭐 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1: 예, 그 시리를 네. 했던 그 애플이 AI 쪽에서는 점점 하잖아요. 네. 왜 이럴까? 이 돈 들고 이 어마어마한 이거 완전히 현금 만들어내는 기계잖아요.
0: 예.
1: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이 회사는 뭘 할까? 다 M&A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어디가 이길 수밖에 없고 어디가 이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의도가 있는 주장이다. 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네. 오늘 저 증시에 30년 동안 관록을 가지고 투자를 해오시고 성과를 내오신 대표님의 말씀이니까 너무 주도주 우리가 지금 더 갈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굉장히 많은 교훈을 담아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말은 남현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남현 서울로 보내는.
1: 아! 그럼 언제 쪽 얘기를 하노?
2: 됐다. 우리 지역 인재는 우리가 키운다.
3: 6월 20일 토요일 연세대 김현철 교수와 함께하는 지역 명문대 부활 프로젝트 직어국 리턴즈. 신청은 6월 7일까지 손경제 홈페이지에서.
4: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전국 탑지으로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0: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다 와가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명분으로 설립한 페르시아만 해협청이 지난 한 달간 비이란 선박 300여 척이 통항 허가를 신청했다고 현지 시간 1일 밝혔습니다. 통항 허가 신청 선박 대부분은 유조선으로 걸프 해역에서 오만만으로 나가는 출항 선박이 77%로 집계됐습니다. 출항 선박의 목적지는 대부분 아시아로 특히 중국과 인도가 많았고 반대로 입항 선박의 목적지는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이라크가 80%를 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프리카 외교장관단을 만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정례화를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이집트와 케냐 등 아프리카 19개국 장관급 수석대표와 아프리카연합 등 3개 지역국제기구 대표들을 만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정례화되면 좋겠다며 외무장관 회의도 수시로 열려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게 무엇인지 함께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뒤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희 씨의 구속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8의 일부는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씨의 구속 적부심 심사를 마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세론 씨와 교제했고 김세론 씨가 사망한 원인이 김수현 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김세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첫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이 전 지검장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음 주 조사를 받으라고 처음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마찬가지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 부장에게도 다음 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018년과 2019년 연쇄 폭발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 위반 사항 568건을 지적받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2018년 5월 5명이 숨진 한화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직후 실시한 산업안전보건분야 특별감독에서 법 위반 486건을 적발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중 126건은 사법 처리했고 32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방선거일은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낮 동안은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 33도, 부산은 2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0: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미국의 밴드 No Doubt이 1995년에 발표한 이 발라드의 뮤직비디오에서는 밴드 내 멤버들끼리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No Doubt의 보컬, 그웬 스테파니에게만 보내서 생기는 문제를 보여준 건데요. 정작 이 노래의 가사는 그웬 스테파니가 8년 동안 만났던 팀의 베이시스트와 헤어지면서 겪은 시련의 아픔을 다루고 있죠. 하지만 그웬 스테파니는 뮤직비디오에서만큼은 남녀가 헤어지는 평범한 스토리는 피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노다웃이라는 밴드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슬픈 일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스토리의 방향을 바꾼 거라고 합니다.

0: 6월 2일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No Doubt, Don't Speak이었어요. 0601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그 노래에 얽힌 이야기가 실화를 다루고 있어서 좀 유명한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No Doubt의 보컬인 그웬 스테파니가 팀의 베이시스트하고 8년 정도의 연애를 했었는데 헤어지게 됐고 그때 그 심정을 담아서 가사를 쓴 노래가 이 Don't Speak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음악만 들었을 때는 뭐 전형적으로 이별 뒤에 겪는 그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도 사실 가사의 정체성이 그렇게 뚜렷하면 뮤직비디오 스토리라인도 가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단순히 두 사람의 이야기로만 국한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하고 그래서 뮤직비디오에서는 이 밴드 멤버 전체가 약간 갈등을 겪는 그런 이야기를 좀 확장을 시켜가지고 이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찍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음악을 듣는 재미와 그 뮤직비디오에서 확장된 스토리라인을 보면서 또 보는 재미와 그런 것들이 다 느껴지는 곡이었는데요. 이때가 좀 그런 시기였죠. 90년대 중반이면 한창 뮤직비디오에 좀 영화적인 요소도 많이 넣고 스토리도 굉장히 탄탄하고 뭔가 요즘은 모든 것들이 짧게 짧게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라면 그래서 이미지만 남는 느낌이라면 그때는 그런 뮤직비디오도 약간 영화적인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훨씬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우리도 추억 속 음악을 다루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스토리, 이야기, 지금 뭐 이 다양한 매체에서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 말고 좀 더 풍성하게 음악을 듣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걸 라디오에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풍성한 음악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면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이 필요합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어느 쪽이든 편한 쪽으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 잘 지켜보고 있어요.
1: 철새의 왕 철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5: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You.
1: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음악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Fly Me to the Moon, 0671님 신청곡이었어요. 7817님, 중3 딸이 학교에서 2박 3일 수련회를 갔어요. 저희는 주말 부부인데다 장남은 멀리 대학교 기숙사로, 차남은 알바하는 곳 근처에서 자취. 5인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오늘은 저 혼자 잡니다. 엄청 신날 줄 알았는데 그다지 그렇지도 않네요. 보고 싶다 박수영 씨, 그리고 서진, 우진, 시은, AB형 박신혜, 아참, 스티비 원더,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신청할게요 하셨는데요. 가끔 이렇게 막 복작복작 하다가도 나만의 시간이 주어지면 그게 나름의 어떤 기분 전환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우리 7817님 가족분들은 유난히 좀 단란하고 돈독하셨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예, 이렇게 그 박씨 넷을 그리워하고 계신 걸 보니까요. 그래도 이제 서진이랑 우진이는 이미 뭐, 예, 나가서 살고 있고 기숙사랑 자취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 박수영님은 또 주말에만 오시고, 평일에는 사실 시은이랑만 지내시고 계셨는데 이제 시은이가 수련회를 가면서 뭔가 시은이가 채워졌던 그 빈자리에 대한 적적함이 더 크게 느껴지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신청해 주신 이 스티비 원더의 노래, 우리가 4분 정도 되는 싱글 버전으로 많이 듣고 있지만 앨범 버전은 6분이 넘습니다. 우리 7817님의 가족들에 대한 큰 그리움을 담아서 오늘 앨범 버전으로 전해드리려고요. 스티비 원더,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그리고 김동민 님이 샤니스의 I love your smile 골라주셨거든요. 두 곡

0: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973년에 결성이 됐고요. 1974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미국의 밴드 캔사스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캔사스, 첫 앨범에 실린 Can I Tell You라는 노래로 좀 화려한 연주 실력을 보이면서 등장을 했어요. 사실 우리는 캔사스 하면 Dust in the Wind, 그 어쿠스틱한 음악이 가장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냥 기타로 아주 편안하게 부르는 음악을 이 캔사스하고 가장 좀 가깝게 그 이미지를 연결하곤 하는데 사실은 이 캔사스가 상당히 강렬한 연주를 들려주는 그룹입니다. 이 캔사스의 히트곡 중에 Carry On Wayward Son 같은 노래가 사실은 훨씬 더 캔사스를 잘 표현하는 노래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데뷔곡도 약간 그런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기조를 잘 살린 음악이었어요. 그리고 캔사스 2020년까지 16장의 앨범 발표했습니다.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계속 관통하면서 꾸준하게 활동을 했는데요. 이 2020년에 발표한 16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발표한 싱글이 Jets Overhead라는 곡이에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밴드로서 쌓아왔던 캔사스의 내공이 변함없이 발휘되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Dust in the Wind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시겠지만 그 외에도 캔사스의 음악에 이런 이미지가 있고 이런 분위기가 있고 또 이런 재미가 있다는 걸 오늘 이 두 곡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캔사스의 데뷔곡 1974년 작품입니다. Can I Tell You? 그리고 2020년에 발표한 현재까지 가장 마지막 싱글이에요. Jets Overhead.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캔사스의 데뷔곡 1974년 작품 Can I Tell You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2020년 16집에 실린 마지막 싱글이었던 Jets Overhead였습니다. 박재란님, 처음 가입하고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광주에 사는 60대 박재란이라고 합니다. 첫 신청곡 카펜터스의 모든 노래 중에서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와, 어려운 의뢰이긴 해요. 카펜터스의 히트곡도 정말 많은데 근데 그 모든 곡 중에서 한 곡을 꼽으라고 하시니. 그런데 지난주에 골든디스크 들으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카펜터스 노래 중에 지금 Yesterday Once More 신청해 주신 분들이 좀 있는데 이 곡을 들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자꾸 미뤄두고 있다. 우리 6월 되면 한번 듣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또 6월이 왔습니다. 6486님, 저의 하루의 마무리 루틴이에요. Yesterday Once More 신청곡 남겨봅니다 하셨고요. 5863님, 1998년 고등학교 2학년 영어 보충 수업 때 영어 선생님께서 틀어주셨던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이 노래를 공테이프에 녹음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지금도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하셨거든요. 정말 명곡은 많은 분들의 추억을 그 노래 한 곡 안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Yesterday Once More가 4분이 채 되지 않는 음악인데 그 4분 안에 400명도 아니고 4,000명도 아니고 4만 명도 아니고 그 이상의 40만 명? 4천만 명? 그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신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6486님과 5863님이 신청해 주신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우리 골든디스크에 처음 와주시고 또 처음 인사해 주신 반가운 박재란님과도 이 노래 지금 같이 들을게요.

0: 카펜터스 Yesterday Once More에 이어서 들으신 음악은 이종배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비지스 메사추세츠였어요.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8393님이 신청해 주신 애니아의 신비로운 음성 들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 Only Time이었습니다.

6월 2일 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끝곡 지금 흐르고 있죠? 김유덕님 신청곡이에요. Coldplay Paradise.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내일 6월 3일 수요일은 지방선거 날이죠. 그래서 내일은요. 이 표준 FM에서 특집 선택 2026 최욱의 라이브룸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골든디스크는 하루 쉬어갑니다. 좀 아쉽지만 내일 중요한 날이니만큼 라디오를 통해서 정보 많이 얻으시고 또 소식도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내일은 하루 쉬어가고 그 다음날 목요일에 골든디스크 주제 특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무렵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아이들이 모두 떠나가 버린 텅 빈 놀이터에 앉아 있으면 오래전 내 어린 날의 기억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술을 끊어야 합니다. 커피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를 먼저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翌年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くね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증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여기는 가요 1999.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불편 부당하다는 건 불편하고 부당하다는 뜻이 아닌데요. 안일불, 치우칠 편, 안일부, 무리당. 불편 부당은 아주 공평하여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상대가 불편 부당한 태도를 보여 마음이 편했다는 말은 상대가 아주 공평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태도를 보여 마음이 편했다는 뜻이겠죠. 불편부당과 비슷한 말로 무편부당도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0: 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7: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저녁 6시 투표 마감 뒤 개표가 시작되면 자정 무렵에는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걸로 예상됩니다.
8: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은 전국에서 마지막 총력 유세를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견제를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7: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폭발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최근 8년간 3차례 폭발 사고로 13명이 숨지면서 후진국형 중대재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가 중단됐다는 언론 보도들을 부인하며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이 핵 문제를 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혀 종전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6월 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7: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조금 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8: 서울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도윤선 기자,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9: 네, 투표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 동작구 상도 4동 투표소는 아직 조용한 편이지만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하나둘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와 달리 오늘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지정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데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됩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3.51%로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4년 전인 2022년 지방선거의 20.62% 보다 2.89%포인트 높아졌는데요. 다만 지역별 온도차는 뚜렷했습니다. 전북이 35.05%로 가장 높았던 반면 대구는 18.65%에 머물렀고 부산과 경남 등 영남권 전반의 사전투표율이 낮았습니다. 서울은 사전투표율 23.84%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유권자 831만여 명 가운데 198만여 명이 사전투표를 마쳤고 633만여 명의 선택이 남아있습니다.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영남권과 충청권 유권자들이 오늘 본투표에 얼마나 나올지가 최종 투표율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투표가 마감된 뒤 개표가 시작되면 자정 무렵에는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구 상도 4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어젯밤 12시를 끝으로 공식적인 선거운동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 마지막 당력을 집중했는데요. 정원호 후보는 안전불감증 오세훈 시장의 10년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10: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서울의 중심부이자 시청 인근인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이자 최대 승부처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도 모두 집결해 오세훈의 서울시를 끝내고

0: 새로운 서울시를 열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 사사건건 발목 잡아서 4년 동안 싸울 시장을 원하십니까? 손발을 척척 맞춰서 일 잘할 파트너 시장을 원하십니까?
0: 선거운동 마지막 날 정 후보는 강서 열차 기지에서 새벽 첫 유세를 시작해 하루 동안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며 12개 자치구에서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정 후보는 삼성역 GTX 공사 현장 철근 누락 사태를 사례로 들며 오세훈 후보의 안전 불감증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1: 사고가 나기 전에 막아야 하는 것이 서울시장의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라도 났냐고 반문하는 서울시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또 시민들에게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할 서울시장을 뽑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일 잘하는 대통령과 손잡고 일할 일 잘하는 시장을 뽑으실 수 있습니다. 투표하면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0: 정 후보는 서울을 30분 통근 도시로 만들겠다며 안전 문제만큼 교통 공약을 강조하면서 어젯밤 자정 무렵 송파의 버스 환승센터에서 선거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2: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마지막 유세 장소로 대학가가 밀집한 신촌을 선택하면서 젊은 층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오 후보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기울지 않도록 서울을 최후의 보루로 남겨달라며 정권 견제론을 강조했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3: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대학생과 청년들이 몰리는 신촌 일대를 마지막 유세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오 후보는 마지막 유세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권 견제론을 꺼내들었습니다.
4: 전세는 찾을 길이 없고 월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잘못됐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반성과 사과가 있었습니까?
3: 오 후보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기울지 않도록 최후의 보루로 서울을 남겨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오 후보는 여의도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서울 서남권과 서부권을 돌며 막판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정원호 후보를 향해 이재명 정부의 허수아비 시장이 될 거라고 비판해온 오 후보는 어제도 정 후보가 서울을 이끌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5: 정원호 후보는 너무도 준비가 안 된 초보 운전자였습니다. 서울시를 초보 운전자의 연습 코스로 만들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3: 민주당 지도부가 정 후보 지원 유세에 총출동한 것과 달리 오 후보는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마지막 날도 단독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신촌 유세 이후엔 광화문 광장과 감사의 정원, 종로 일대를 돌며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강입니다.
2: 여야 지도부도 막판 선거운동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강원도에서 출발해서 수도권 접전 지역을 가로질렀습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해서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6: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향한 곳은 강원도였습니다. 정 대표는 현장 유세마다 줄곧 민주당 후보 투표로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 실어드리는 선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국민들은 민주당 기호 1번 찍어주십사.
6: 함께 유세장에 나온 우상우 강원지사 후보도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찍어야 예산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8: 정청래 대표 왔다라고 우상우도 왔다라는 것을 아셨을까. 영원에서 승리하면 영원의 침묵시간 예산을 조속조속 지원하겠다.
6: 강원 유세를 마치고 온 정 대표는 국회로 와 내일 안의 잔불을 완전히 끄기 위해 남은 본투표에 꼭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9: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 반민주 세력인 국민의힘.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냉철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6: 이후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집중 유세를 하고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마쳤습니다. 한편 전북 출신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합 지역인 전북을 찾아 전북 표심 잡기에 마지막 힘을 쏟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고향이자 지역구인 충남에서,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영남에서 막판 유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0: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정부 여당을 심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1: 본격 유세 지원에 나서기 전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를 위해 투표해달라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2: 만약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의 오만은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1: 이후 장동혁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네 번째로 충남을 찾았습니다. 지역구인 당진과 청양, 공주를 훑은 장 대표는 커피 한 잔의 자유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후보들을 향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3: 커피 한 잔까지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 3일이 지나면 우리의 숨쉬는 것까지 대통령이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1: 이어 보수 진영 내 갈등을 의식한 듯 부부싸움했다고 문단속 안 하면 강도가 빼앗아 간다며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대구와 부산, 경남에서 후보들과 함께 유세를 펼쳤습니다.
4: 여기가 뭐 철새 도래지입니까? 아니면 지역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뭐 북구 사람이요 하면서 왔다.
1: 한편 장 대표는 충남 유세 이후 서울로 올라와 청계천과 홍대 일대를 돌며 마지막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유세하는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중단됐다는 최근 보도는 가짜뉴스이며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소셜미디어에 며칠 전 이란과 미국이 대화를 중단했다는 가짜뉴스는 거짓이며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사이의 대화는 나흘 전, 사흘 전, 이틀 전, 하루 전, 그리고 오늘까지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어떻게 귀결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내가 이란 측에 말했듯이 이제 당신들은 어떤 식으로든 합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의 요소들에 대해 협상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미 의회에 출석한 루비오 장관은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이 자신의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이란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언급조차 거부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다만 이란 내부 체제가 분열돼 답변을 받는데 며칠씩 걸리고 중재자가 필요한 점이 종전 합의가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레바논 사태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현지 시간 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직접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양국이 직접 대화하는 것은 네 번째로 이번 협상은 미 국무부 청사에서 이틀간 진행된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배후인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이유로 미국과 협상 중단 뜻을 밝히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교전 중단을 직접 중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확전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명분으로 설립한 페르시아만 해협청이 지난 한 달간 비이란 선박 300여 척이 통항 허가를 신청했다고 현지 시간 1일 밝혔습니다. 통항 허가 신청 선박 대부분은 유조선으로 걸프 해역에서 오만만으로 나가는 출항 선박이 77%로 집계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지방선거일은 오늘 전국이 막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낮 동안은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은 20도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 33도, 부산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6: 절세의 왕 절정.
7: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8: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7: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오늘 6.3 지방선거 본투표 날입니다. 조금 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하실 수 있고요. 사전 투표할 때와는 다르게 본투표는 기표 과정이 두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 투표용지 3장을 받아서 기표한 뒤에 투표함에 넣고요.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 4장을 다시 받아서 같은 방식으로 투표하게 됩니다. 다만 기초단체가 없는 세종 제주 유권자는 4장을 한 번에 받아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소 가실 때 신분증 잊지 말고 지참하시고요.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니까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수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1도, 부산 20도, 대구 18도, 대전 19도, 광주 19도, 강릉 20도, 제주는 21도입니다. 선거일인 오늘도 전국적으로 덥겠습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 옷차림 좀 시원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침에는 남부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북, 호남과 영남에는 오후에 잠깐 소나기가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이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3: 6월 3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0.

9.92로 전년 대비 3.1% 상승했는데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가 24.2% 오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유류 활증료가 인상되면서 국제항공료가 33.5% 올랐으며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도 3.3%가 올랐는데요. 다만 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1.4% 하락했습니다. 가수 싸이와 소속사 매니저, 대학병원 교수 등 모두 6명이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처방 및 대리 수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대문경찰서는 어제 가수 싸이로 활동하는 박재상 씨와 소속사 매니저, 대학병원 교수 등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는데요.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면 진찰 없이 불법 처방하고 이를 매니저 등 제3자가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 의료법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환자를 직접 대면 진찰한 의사만 처방할 수 있으며 환자가 아니면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박 씨가 처방받은 자낙스와 스틸록스는 수면장애와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알선 의심 업소를 단속했더라도 위법한 함정 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운영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2023년 7월 A씨는 경기 군포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B씨에게 유사 성행위가 포함된 코스를 안내하고 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경찰의 단속 방식이 원래 없던 범죄 의사를 부추긴 위법한 함정 수사인가 하는 거였는데요.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에 들어간 정도는 위법 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에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일주일 내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데드라인을 제시했네요.
1: 네,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나왔습니다.
0: 네.
1: 현재 시간으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ABC 방송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일주일 내에 휴전이 연장되고 호르무즈가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군사적 승리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더불어서 오늘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아주 빠르게 반전시켰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0: 네.
1: 여기서 말하는 작은 문제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보도를 이제 이란 현지 언론의 보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0: 네.
1: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게 개입한 건 사실로 보입니다. 이란 측 보도가 나온 이후에 레바논 대통령실에서 성명이 발표가 됐고요.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남 남부지역의 공습을 중단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도 자제한다는 미국의 중재안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자들을 통해서 헤즈볼라 측에 중재안을 넣었고 헤즈볼라가 이걸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관계자를 통하긴 했지만 헤즈볼라라는 무장단체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중재안을 주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0: 네.
1: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미국의 대화가 중단됐다는 이란 현지 언론의 보도는 가짜뉴스고 현재도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0: 네. 그런데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은 협상이고 군사 공격은 또 계속되고 있죠.
1: 맞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걸프 해역을 지나던 상선을 순항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보복 공격이라고 강조한 건 미국이 지난달 30일이었죠.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를 향해서 가던 감비아 국적의 상선에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0: 네.
1: 미군은 해당 선박에 지금 있는 이 해역 자체가 미군이 봉쇄 중이니까 나가라고 20번 이상 경고를 했는데도
0: 네.
1: 이란 항구를 향해 항해를 했고 결국 미사일에 의해서 무력화됐습니다. 이란은 이 일에 대한 보복으로 상선의 미사일 공격을 가한 건데

0: 네, 이란은 그 선박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박이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이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1: 네.
0: 다만 피격된 선박의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 지금 중재국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인데 미국이 중재국마저도 또 위협을 하고 있어요.
0: 네, 이 동맹에 이어서 중재국마저도 위협을 하고 있는 건데요.
1: 네.
0: 중동의 중재자로 불리면서 두루 신뢰를 받아왔던 오만의 중립 외교가 시험대에 놓이게 됐습니다.
1: 네.
0: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오만의 중립 행보에 노골적으로 적대감과 불신감을 표출하면서 미국과 이란 중 어느 쪽 편인지 확실히 하라면서 양자태기를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1: 네.
0: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에 내각회의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받겠다는 이란의 구상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 오만이 이란에 협조를 하면 네. 날려버리겠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동맹국에게조차 공습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1: 네.
0: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양국이 영해를 걸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문제 문제를 최초로 언급할 때에도 여러 번 오만과 함께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1: 네.
0: 오만이 미국이 아니라 이란에 더 가깝다는 걸 과시하는 모양새가 있었죠.
1: 그러면 현재 오만 입장은 어떤 건가요?
0: 네, 오만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갑작스러운 적대감 표출에 충격을 받았고요. 일단
1: 네.
0: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가 많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 오만이 일조하고 있다라는 걸 미국에 강조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오만은 2015년 핵 합의 때는 물론이고요. 작년과 올해를 포함해서 여러 차례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에서 매번 중재자 역할을 맡았던 나라입니다.
1: 네.
0: 외교적 역할을 상당히 강조해왔던 나라인데 만약에 오만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서 이란의 등을 돌리게 된다면 다른 페르시아만 국가들처럼 이란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1: 네.
0: 지금 오만은 자국 항구를 미국의 물류허브로 내주고는 있는데
1: 예.
0: 아직 UAE나 카타르나 바레인, 사우디처럼 미군 기지가 있진 않거든요.
1: 네.
0: 미국과는 굉장히 오랜 우방국이고 호르무즈를 사이에 둔 이웃인 이란하고도 수백 년 전부터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오만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1: 아, 네. 뭐 중간에 있기가 사실 힘든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은데
0: 네.
1: 편들면 날려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0: 네.
1: 듣고 있고 말이죠. 조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작은 문제라고 언급을 했었던 이스라엘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게 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한테 욕설을 내뱉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문제라고 했지만 전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가급적 눈도 감아주고 또 이스라엘 편도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1: 네.
0: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 남부를 넘어서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까지 공습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1: 예.
0: 원래 이란이 제시한 휴전 또는 종전 조건에는 분명히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이 멈춰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어기고 있는 거고요.
1: 네.
0: 화가 난 이란이 이제 아예 협상 중단하겠다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선 겁니다.
1: 네.
0: 그걸 작은 문제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1: 예.
0: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실 대외적으로는 작은 문제라고 했지만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는 당신은 미쳤다. 나 아니었으면 감옥에 있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당신을 구해주고 있는 거고 지금 모두가 당신을 증오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모두가 이스라엘도 증오하고 있다. 이렇게 소리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정말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서 배은망덕하다. 이런 비난도 했다고 하는데요.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의 이번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격한 분노를 쏟아낸 것도 이스라엘의 이 확전 결정이 이란과의 협상을 완전히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1: 네. 트럼프의 격노였군요.
0: 네.
1: 그럼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에 대한 욕심을 좀 접은 건가요?
0: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그야말로 욕을 먹은
1: 네.
0: 네타냐후 총리는 일단 겉으로 봤을 때 한 발 양보하는 것처럼은 보였습니다.
1: 네.
0: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한 이후에 공식 성명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레바논 베이루트의 표적을 공격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말은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만 베이루트 공습 옵션을 배제하겠다는 뜻이죠.
1: 네.
0: 그러니까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대한 공습만 유보할 뿐이지 지금 가장 치열한 전선인 남부 지역에서는 계속 작전을 이어가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보도가 나온 당일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수십 곳을 공습하고 한 병원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아서 6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면서 보복 공격을 했고요.
1: 네.
0: 지금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3월 2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레바논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0: 400명이 넘습니다.
1: 네.
0: 이스라엘에서는 같은 기간 29명이 사망했고요. 이스라엘과 이 레바논은 이 현지 시간으로 2일 미국에서 미국의 중재로 평화협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 네, 이런 이스라엘의 행보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이란의 협상에도 차질이 생기는 거고 무엇보다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는데
0: 맞습니다.
1: 말이에요. 다른 국가 반응은 어떻습니까?
0: 유럽 국가들은 중동의 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1: 네.
0: 프랑스와 영국, 독일 정부는 잇따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세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요. 이스라엘이 유럽에서도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국제사회 전반에서 지금 유럽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고
1: 네.
0: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지적을 했죠.
1: 네.
0: 최근에는 유엔이 지정한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거든요.
1: 네.
0: 유엔이 최근에 성폭력 가해 국가와 단체를 모은 블랙리스트를 발표를 했는데 원래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그리고 친이란 무장단체인 예멘 후티 반군 이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 이스라엘도 포함이 된 거죠. 가자지구랑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구금하고 잔혹하게 성폭행했다라는 증언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이스라엘은 유엔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도리어 유엔이 부패한 조직이고 모든 책임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있다면서 그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 네, 성폭력 가해 국가로도 지금 보인다. 이스라엘의 혐의에 대한 뭐 국제사회의 어떤 철저한 조사가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 소식인데요. 감자튀김 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 벨기에에서 감자가 마구 버려지고 있다고요?
0: 네. 세계 최대 냉동 감자튀김 수출국인 벨기에가 이례적인 풍작과 수요 부진이 겹치면서 감자 공급 과잉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1: 네.
0: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벨기에 감자튀김 가공용 감자의 현물 시간 가격은 수개월째 톤당 0유로입니다.
1: 0유로.
0: 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1: 그러니까
0: 3년 전에는 톤당 약 600유로,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었는데 사실상
1: 네.
0: 이 가격이 완전히 사라진 거고요. 감자 농장을 운영하는 한 농장주는 팔리지 않은 감자 1,000톤을 그냥 다시 밭에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어차피 살 사람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감자에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버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번에 감자 1,000톤을 버린 농장주는 토지관리비, 종자, 그리고 비료, 인건비를 포함해서 우리 돈으로 2억 8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1: 아, 네. 이게 뭐 사정은 알겠는데 지금 뭐 전 지구촌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속상한
0: 맞습니다.
1: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감자 가치가 사실상 영원히 된 배경이 뭐였을까요?
0: 네, 일단 언급했던 것처럼 공급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1: 네.
0: 유럽 전역에 기록적인 풍작이 있었고요.
1: 네.
0: 감자튀김 산업이 성장하면서 재배 면적도 그만큼 굉장히 확대가 됐는데 여기에 감자 키우기 좋은 기상 여건까지 더해지면서 생산량이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1: 네.
0: 실제로 올해 유럽의 감자 수확량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현재 유럽 전역에서 남아도는 감자튀김용 감자는 약 5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 농사가 잘 돼도 문제군요.
0: 맞습니다. 근데 이게 수요가 또 따라가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1: 네.
0: 유럽이 이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외식이 이제 많이 줄었어요. 나가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1: 네.
0: 감자튀김 소비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어진 상황에서 국제정세까지 악화가 된 거죠.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유럽산 감자튀김 가격이 올랐고요. 이게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1: 네.
0: 현재 중동 상황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냉동 감자튀김은 냉장 보관하고 운송이 필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유가 상승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에너지와 운송 비용이 상당히 올랐던 거죠.
1: 네.
0: 그리고 벨기에산 감자튀김을 사가던 카타르나 뭐 사우디, UAE 같은 국가들도 수입을 많이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 예.
0: 더불어서 중국과 인도, 이집트에서 벨기에보다 훨씬 저가의 감자튀김을 생산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입니다.
1: 아, 참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자, 월드컵 소식 짧게 볼게요. 월드컵 개막이 이제 코앞인데 경기가 열리는 멕시코 치안이 계속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0: 네, 개막을 딱 열흘 앞뒀던 지난 1일에 멕시코 교사들이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경찰들과 무력으로 충돌했습니다.
1: 네.
0: 수도에 있는 대통령궁 주변과 소칼로 광장에서 이 시위대와 최루가스로 진입을 막던 경찰이 맞서면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1: 네.
0: 이날 거리에 나온 교사들은 수천 명에 달았습니다. 이 소칼로 광장이 멕시코 당국이 월드컵 기간 동안 대형 스크린으로 경기를 중계 얘기하기도 하고 거리 응원전도 준비하는 그런 곳인데 네. 실제 월드컵이 시작되면은 외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모여들 텐데 그렇겠죠. 걱정입니다. 지금 교사 노조 쪽은 월드컵을 상당히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드컵 관람을 위해서 멕시코로 찾는다면 반드시 안전에 이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관광객들도 참고해야겠네요.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0: 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5: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네,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 하루를 앞두고 있었던 어제 양당 지도부도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6: 네, 민주당은 이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격전지에 당력을 많이 집중을 했는데요. 특히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투트랙으로 움직였습니다. 강원 수도권 그리고 전북으로 나누어온 건데요. 정 대표는 최종 유세장으로 서울 청계광장을 찾으면서 이제 서울 표밭 따지기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네. 서울이 많이 격전지가 됐기 때문이고 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북에서 유세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사실 서울과 전북 둘 다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하게 된다면 당 특히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이 되는 곳이고요. 그렇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는 충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5: 네.
6: 아무래도 본인의 지역구도 여기고 고향도 여기다 보니까 네. 장동혁 대표 충남에 확실히 좀 공을 많이 들였고 특히 이제 김태형 후보가 많이 좀 추격을 했다라는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네. 정말로 당력을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어제도 충남에 많이 있었고요. 장 대표는 청량에서 국민의힘 부족한 것도 있다. 국민의힘에 실망해서 투표장 안 간다는 분도 있다라며 잠시 울컥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 부부싸움하고 화가 난다고 문단속도 안 하고 그냥 자버리면 강도가 들어서 재산이고 생명이고 다 뺏어간다. 예. 이걸 기억해달라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5: 네. 민주당 정원우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무능을 지적을 했고요. 오세훈 후보는 정원우 후보가 준비되지 않은 후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6: 네. 정원우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무능, 무책임, 무사 안일 이 10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어제 서울 25개 구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과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매번 잘못해놓고 선거할 때만 되면 무릎 꿇고 사과하고 다시 지지를 호소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꿰뚫어 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야당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5: 네.
6: 반면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정원호 후보를 향해 서울시를 초보 운전자의 연습 코스로 만들 수는 없다라면서 준비 부족 정 후보는 지금이라도 사퇴하라라고 했습니다. 또 기자회견에서도 한쪽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나라보다 양쪽이 서로를 견제하는 나라가 더 안전하다라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마지막 안전판 하나 남겨달라. 최후의 보루 서울만은 남겨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5: 네. 그리고 민주당의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변화를 강조했고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정권 견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네. 전재수 후보 부산을 다시 일으킬 마지막 기회라면서 전재수를 선택하면 부산이 바뀝니다. 이렇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5: 네.
6: 부산은 지금 이대로 주저앉아 멈출 것인가 아니면 다시 힘차게 뛸 것인가라는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다라고 했는데요. 부산에는 해수부 부산 이전, 또 부산에서 전문법원 설립, HMM을 비롯한 태운 대기업 유치 그리고 북극 항로 시대까지 부산의 운명을 바꿀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라면서 부산에서 유권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5: 네.
6: 어제 부산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열고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0: 이어 초헌법적 공소취소 특검법까지 추진을 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이 자기 죄를 자기 손으로 삭제하겠다는 것인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독주와 폭주를 견제하고 권력 사유화를 분쇄해야 한다 이렇게 정권 견제를 강조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눈에 띄었던 것이 전재수 후보가 마지막 요새를 부산 북갑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하고 같이 진행을 했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본인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인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행 중인 북구갑을 최종 유세 공간으로 잡았던 건데요. 네. 하정우 후보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막판 합동 유세로 보궐선거까지 좀 승기를 이어가겠다라는 그림인데요. 네.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도 전재수 후보의 지역구를 잘 잇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자리였던 셈입니다. 네. 한편 부산 북구갑에 무소속으로 나왔던 김성근 후보, 이 후보가 본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후보직을 사퇴하고 네. 박민식 국민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김성근 후보가 합류하면서 박민식 후보는 아 이제 가짜 여론조사 선동을 이기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위대한 한 표라면서 대세는 확실하게 굳어졌다. 본투표로 북구의 승리를 완성해달라 이렇게 읍소를 했는데 네. 마지막 유세는 송원석 원내대표와 함께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치 전북에 한병도 원내대표가 간 것처럼 네. 부산 북갑에는 장도혁 대표의 리더십이 달려있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신 가서 지원을 해준 셈입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또 이 부산 북갑에서 집단 위장절림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한동훈 후보 측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이 단체로 이제 부산 북갑으로 내려와서 지지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원룸 등을 임차한 후에 네. 여러 명에서 사실상 위장 전입 신고를 하고 있다는 게 이 의혹의 골자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어제 부산시장 선대위도 한동훈 후보 관련 지지자들의 조직적인 위장전이 모의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면서 예. 불법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송원석 국민의 원내대표도 어제 똑같이 이 논란을 지적을 하면서 조속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네. 하지만 한동훈 후보 캠프는 부산 북갑 지역의 4, 5월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했는데 이 위장전입 주장은 터무니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위장전입이 있었다면 인구가 늘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였는데요.
1: 글쎄요.
0: 그러니까 뭐 사실 들어온 사람도 나간 사람도 많으면 총 인구는 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다만 어쨌든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민주당의 마타도어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이건 뭐 철저하게 조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경기 평택 을이야말로 가장 이제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든 지역인데 어제 분위기 어땠습니까?
0: 네, 일단 민주당 상당히 좀 더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용남 후보한테 네. 조승래 사무총장 국회에서 민주당의 평택 을 후보 김용남이고 전라북도 후보는 이원택이다 강조했습니다. 네. 조국이 민주당 후보가 아니고 김관영이 민주당 후보가 아니다라 강조한 건데요. 네.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께서 민주당 후보 김용남과 민주당 후보 이원택을 선택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네. 반면에 조국 후보 캠프는 승리의 기울기가 기울었다라고 한 건데요. 이혜민 선대위 총괄본부장 조국 후보가 처음 선거사무소를 열 때 0점 시작했는데 지금 아주 큰 기울기로 올라오고 있다라면서 조국 후보의 한 명의 승리는 결국 국회의원 한 명 당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분열된 민주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이어낼 다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평택 을에서는 이제 보수 진영 단일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관심이었는데 결국에는 무산이 되고 말았네요.
0: 네. 유도 후보 사실 어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네. 보수 진영의 표 결집과 사실상 단일화를 호소를 했습니다. 이 긴급 호소문을 발표를 하고 평택에 정치 역사상 최악의 후보들이 난립을 해 있는데 이번 선거만큼은 유이동으로 힘을 모아달라라고 했고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반칙과 특권의 후보들에게 평택을 넘길 수 없다라면서 이번만큼은 유이동으로 힘을 모아달라라고 했지만 네. 그가 단일의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한 것과 반대로 황교안 후보 측에서는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면서 네. 결국 단일화를 거부했습니다.
1: 네, 결국 그렇게 됐군요.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또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 조승래 사무총장의 재선거 언급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제 아까 했던 말이 연속선상에서 네. 김관영 후보가 당선될 리도 없지만 당선이 되더라도 재선거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대리비 네. 지급한 의혹에 대해서 나중에 결국 재판 가고 하.

0: 되면은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라는 지적이었는데요.
1: 네.
0: 그러자 무소속 김관영 후보 이거 도민과 민주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맞섰는데요. 결국 정청래 대표와 조성래 사무총장이 벌써 김관영이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면서 제가 당선되면 민주당은 도민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승복해야 한다. 이게 상식인데 정청래 지도부가 선거 불복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날을 세웠습니다.
1: 네.
0: 반면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사무총장이 이원택 후보부터 시장 및 시 군의원 후보에 이르기까지 기호 1번 원팀이 잘 구축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라면서 기존에 있었던 도당 내 혼란도 정리된 측면이 있고 또 확실한 승기를 잡기 위해 한병도 원내대표가 마지막 선거 전북에 집중한 것이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또 핫한 지역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변화를 외치고 있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 그리고 정권 견제를 강조하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의 맞대결이 계속 이어졌죠.
0: 네, 어제 사실 마지막 유세에서 두 후보 모두 좀 눈물을 보이는 장면이 이제 화면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1: 네.
0: 일단 마지막 유세 장소로 모두 동성로를 택했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40년 정치 인생 마지막 유세라는 각오라고 밝혔고요. 추경 후보는 총 집결 유세를 통해서 보수 결집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김부겸 후보 어제 이제 유세 아침 인사 전 SBS 라디오에서 김부겸에게 투표하면 1타 3피라면서 대구를 살릴 예산을 끌어오고 국민의힘에도 변화가 생기고 또 최초의 민주당 출신 대구시장이 선출되면 대구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부 여당에서 더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지지를 호소했고요.
1: 네.
0: 추 후보는 마지막 총력 유세에서 대구 지역의 다른 후보자들도 모두 결집한 상황을 좀 그림을 보여줬는데요.
1: 네.
0: 추 후보 유세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마지막 남은 지방 권력 그것도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차지해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후에 이제 개헌도 하고 일당 독재 시대를 위해 장기 집권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오만한 민주당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 대구에서만큼은 좀 국민의힘을 지켜주시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1: 네. 울산시장 선거도 보면요. 김상욱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 바람을 좀 타고 있는 반면에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가 또 현직 프리미엄을 또 강조했습니다.
0: 네, 아무래도부터 이제 현직에 있었던 후보들은 대체로 대선 도전을 하면서
1: 네.
0: 내가 현직에 했던 것들을 대선에서 끝까지 잘 해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0: 김두겸 후보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지나온 4년의 시간은 울산의 위대한 변화와 도약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숨가쁘게 달려온 여정이었다라면서 우리 아이들의 꿈이 연결을 가고 시민 모두의 삶이 행복한 울산을 만들어가는 게 저의 꿈이다라면서 이 간절한 희망 오직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만 가능하다라면서 울산 사람의 위대한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간절하게 소망한다라고 했고요.
1: 네.
0: 반면에 이제 진보당과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한 김상욱 후보
1: 네.
0: 어제 기자회견에서 시민 주권 확립과 시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가장 적은 선거 비용, 네거티브 없는 정책, 실무진만의 선거 사무소도 유세차 없는 선거로 선거를 치러왔다라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울산의 본질적 변화를 위해 불경 전제를 운동장으로 삼을 만큼 울산의 역량을 키우고 고립을 벗어나 연결의 중심인 넥서스로 동북아 에너지 물류허브를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했고요. 특히 이제 김상욱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전 진보당 후보 김종원 후보가 맡게
1: 네.
0: 되면서 당력을 집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 예. 그리고 경남지사 선거에 나선 김경수 후보하고 박완수 후보는 모두 창원에서 유세를 마무리했네요.
0: 네, 사실 경남도 굉장히 격전지입니다. 여론조사마다
1: 네.
0: 좀 추이가 갈렸는데
1: 네.
0: 김경수 후보와 박완수 후보 모두 최대 승부처인 창원시에서 마지막 선거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1: 네.
0: 이 경남 8개 시군 유권자 중에서 창원시 시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1: 네.
0: 역시나 진보당과의 단일화를 마무리한 김경수 후보는 창원시청 사거리에서 유세를 한 후에 창원 중앙역 인사를 마지막으로 선거운동을 끝냈고 이번 선거 이재명과 김경수와 함께 경남을 살리고 미래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과거 정치인들과 함께 후퇴할 것인지 선택하는 선거라면서 힘 있는 여당 후보를 강조를 했고요.
1: 네.
0: 박완수 후보는 창원에 있는 상남 분수광장에서 마지막 파이널 유세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합류를 해서
1: 네.
0: 박완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를 했는데요. 박완수 후보 지난 4년간의 경남 도정을 이끌면서 경제, 인구, 주민생활 모든 지표가 전국 상위권으로 올라섰으니 검증된 능력을 보여준 박완수에게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증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연민주 리포터 전해주세요.
3: 네, 지방선거일인 오늘 투표의 열기만큼이나 날도 뜨겁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늘 맑게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 서울과 대구, 광주 모두 31도, 춘천 32도, 부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기온은 더 덥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낮에 투표소 가신다면 옷차림 가볍게 하시고요. 다만 오늘 제주도는 흐리고 낮부터 저녁 사이 강원 영서와 충북, 남부 내륙에는 5에서 40mm 사이의 소나기 내리 있는 곳 있겠는데 천둥번개를 동반하며 꽤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지금 남부 내륙에는 아침 안개가 짙게 껴있어서 운전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6685님 일찍 투표하고 오셨대요. 캐롤키드의 When I Dream 신청하신 곡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얼마 전 경기도의 한 횡단보도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무언가에 몸이 걸려서 넘어진 건데요. 아이를 낚아챈 것은 다름 아닌 현수막이었습니다. 기둥에 줄을 감아 현수막을 고정시켰는데 이 줄에 아이의 목이 걸려 넘어지고 만 거죠. 거리에 내건 현수막이 환경을 넘어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도 현수막을 통해 경쟁하는 정치 문화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요.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서 안전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MBC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의 전기 안전 캠페인은 송하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7시 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 14,288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과 30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23.51%로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북이 35.05%로 가장 높았던 반면에 대구는 18.65%에 머물렀고 부산과 경남 등 영남권 전반의 사전투표율이 낮았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인공지능 업종의 강세 흐름이 지속되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 2일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3%, 0.03% 오르며 9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다우지수도 0.45%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소폭 상승해서 브렌트유는 1.1% 오른 배럴당 $96,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7% 상승한 $93.76로 마감했습니다. 제이미 싱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앞두고 한국의 철강산업을 대표적 정부 개입 사례로 예시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달 발간된 국제통화기금 기고문에서 무역균형 회복을 위한 관세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대경제학은 정부 개입이 구조적 무역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석탄도 철광석도 없는 한국이 어떻게 철강 강국이 될 수 있었느냐고 반문하고 세계 경제를 왜곡해온 각국의 경제 개입은 어느 쪽 국가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보다 더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2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신정체제인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를 인질삼아 테러단체를 지원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북한보다 더 심각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란이 북한보다 더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치러지는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과 충북, 전라, 경상권 내륙에 5에서 20mm 내외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1도, 부산 26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1.2도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4: 안녕하세요. 엄마 나미네입니다. 제가 만든 사춘기 엄마를 위한 10계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이가 밉다면 미움을 표현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 걸어라. 제 경험상 두 가지를 권합니다. 돌아버릴 것 같은 땐 분노의 밤워킹, 가슴이 터질 것 같으면 광기의 파워워킹. 감정은 지나가지만 말은 서로의 마음에 오래 남으니까 그냥 나가서 걸으세요. 걷기가 몸에 좋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걸어서 기운을 빼놔야 싸울 힘도 없어지더라고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조금 전 6시부터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시선 집중은 정당별로 출사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한민수 총괄선대위원장 비서실장, 국민의힘의 최수진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상임선대위원장, 개혁신당의 천하람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진보당의 손솔 수석대변인 차례로 연결합니다. 6월 3일 수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적 기속.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7: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7: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에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6: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7: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6: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7: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6: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2: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날인데요. 오늘도 삐딱선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새벽 6시부터 투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많은 촌철님들이 지금 투표장에서 또 투표 마치시고 인사를 올려주고 계신데요. 란테르트님은 진심으로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이 일을 잘할 사람을 뽑읍시다 라고 올려주셨고, 판화가별님은 이번 선거의 가장 관심 지역 중에 하나죠. 평택을에 계시대요. 평택을 지역 투표소는 아직 조용합니다 라고 하셨고, 이하나88님은 주권을 행사하고 뿌듯하게 나오는 우리 남편 새벽 5시 55분에 갔는데 벌써 줄이 있어서 줄 서고 나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만큼 발전하는 이유겠죠? 라고 올려주셨고요. 김혜은님은 오늘은 고3 딸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생애 첫 투표를 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매일 등교길에 함께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JB 축하해주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2: 아이고, 축하드리고요. 첫 투표도 함께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잘 행사를 했겠지요?
3: 그러니까요. 네. 아, 네. 굉장히 떨리고 재밌을 텐데 말이죠. 마음의 준비와 마음의 결정은 다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심준영님이 오늘따라 JB의 목소리가 더 진지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삐딱함으로 투표하러 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지 궁금합니다.
2: 야, 여기서는 삐딱함을 발휘하면 안 되죠. 자, 모두 투표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투표하세요. 그리고 뭐 손가락 자르네 마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아주 냉철한 이상으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네, 그러면 함께 시대를 읽어보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2: 본 투표율을 하루 앞둔 어제 여야 대표가 각각 마지막 호소를 했습니다. 차례로 들어볼 텐데요. 먼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국민 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4: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을 청산하고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우는 선거입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우는 선거입니다.
2: 정청래 대표는 내란 종식 그리고 국정 지원을 4건 셈입니다. 자, 이번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충남 당진 유세에서 한 주장 들어보시죠.
5: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이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까지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 3일이 지나면 우리의 숨쉬는 것까지 대통령이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내 한 표가 부족해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게 된다면 내 한 표가, 내 무관심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2: 네, 장동혁 대표는 이른바 폭주하는 정권에 대한 견제 내지 심판을 주장을 한 건데요. 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권의 레토릭이고 또 하나는 유권자의 체감이 있습니다. 정치권의 레토릭이 위력을 발휘하는 건 유권자의 체감의 기초에서 그 체감된 내용을 단순 명쾌하게 요약 상징화할 때입니다. 그게 바로 먹히는 구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한번 대별해 봅시다. 지금의 이재명 정권에 대한 정치권의 레토릭은 일 잘하는 정권과 통제하는 정권 내지 폭주하는 정권으로 갈려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체감 내용에 비춰서 이 상반된 레토릭을 평가를 할 거고요. 유권자들이 그 평가를 투표장에서 한 표로 실천을 할 것이다. 결국은 핵심 요인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어제 그런 뉴스도 있었죠. 선거 기간 내내 두 당의 대표가 가장 많이 입에 올린 단어가 뭐였냐? 이재명이었다라는 것도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내지 이재명 정권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의 표심을 가르는 가장 핵심된 사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또 시기적

0: 상식적으로도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오늘 6월 3일이잖아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날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합니다. 다반향초님, 비판하고 욕하려면 투표라도 하고 비판합시다. 꼭 투표하세요. 라고 올려주셨고요. 3149님은 선거 기간 후보자는 언론과 유세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오늘은 유권자의 시간입니다. 높은 투표율로 희망과 질책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를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사전투표는 투표용지 7장을 한꺼번에 봤거든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 곳은 8장을 한꺼번에 봤는데 본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나눠서 봤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서 두 번 다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제 입이 아셨죠?
1: 중앙선관위 인터뷰에서 이미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0: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경찰이 모스탄 출국정지 신청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무부가 이걸 즉각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탄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엊그제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요. 동시에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국 정지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이 어제 있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에 이 집행정지 신문 기일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모스탄 쪽은 개인적 사정 등을 이유로 신문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재판부는 이 모스탄의 출국 예정일이 4일 내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점을 고려를 해서 양쪽에 그러니까 모스탄 쪽과 법무부에 어제 자정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뭐 제출을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내지 인용 결정이 좀 나오게 될 거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내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받아들이는 순간에 법무부의 출국 정지 결정의 효력이 사실상 소멸돼서 모스타는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 타고 빠이빠이 이렇게 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사법 절차를 밟을 여지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스타는 출국을 못합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이렇게 전제해 놓으면 여기서 체크포인트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0: 어떤 거죠?
1: 모스타는 자비로 국내에 들어온 걸까요? 아니면 초청받아서 들어온 걸까요? 일단 궁금한 게 이건데 초청받아 들어온 것이라고 한다면 초청 내용이 체류비 일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만약에 해봅시다. 그러면 그 체류비가 엄청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예정이 없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초청 주체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체류비를 전부 물까요? 아니면 4일까지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돈 대라라고 할까요? 제가 좀 속물이다 보니까 이것도 궁금하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모스타는 국내에서 조용히 재판만 받을까요? 아니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주장하고 다닐까요? 만약 후자라고 한다면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2차, 3차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출국정지 기간은 더 늘어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모스탄에게 이런 말을 전하겠습니다. 그냥 엎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기왕 이렇게 된 거 마음을 내려놓고 국내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고 좀 공부나 좀 해라. 이런 말씀을 아주 긴히 진중한 언어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0: 네. 네, 과연 그 공부가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탄 교수 측의 변호인이 얼굴을 드러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이하상 변호사더라고요. 참고로 알려드리고 시아님이 이런 사람은 사실 금융치료가 답 아닙니까? 라고 올려주셨고요. 이신우님은 지금 모스탄이 보여주는 사법 대응이 도망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라고 올려주셨고요. 많은 촌철님들은 아마 초청받은 것 같다. 이왕 수사하는 김에 그 뒷배가 누군지도 수사기관이 밝혀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스타벅스 코리아 얘기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타벅스가 제공하고

0: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객이 지정한 닉네임을 매장에서 호출할 때 불러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닉네임을 그대로 불러줍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을 해서 탱크, 노무현, 이재명 등등을 넣어서 닉네임을 짓는 경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5.18 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 그러니까 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가 어제 성명을 냈는데요. 바로 이 점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공동체의 상식과 존엄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조롱행위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따라하기 식으로 퍼져나가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스타벅스 내부에서 발생했던 마케팅 사태에 대해 회사가 아니라고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아주 간단합니다. 닉네임 호출 서비스를 중단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봅시다. 닉네임을 불러주는 주체는 매장 직원입니다. 어떤 고객이 아주 나쁜 의도를 갖고 뭐 탱크라는 단어가 들어간 닉네임을 만든 뒤에 불러주기를 원한다면 매장 직원 어떻게 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그걸 불러주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다음에 그걸 들은 다른 어떤 고객이 만약에 항의하면 또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자, 저런 혐오 놀이는 매장별로 그리고 직원별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회사가 나서서 닉네임 호출 서비스 중단을 잠시로라도 선언하는 것만이 제가 볼 때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냥 대기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JB의 말이 일리가 있는데 저는 이 상황을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어떻게 볼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고객의 닉네임을 불러주는 게 스타벅스의 경영 철학 중에 하나거든요. 고객과 그 저기 파트너 간의 그런 유대감이랄지 뭔가 이런 거를 담고 있는 경영 철학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다는 걸 스타벅스 본사가 어떻게 보고 지금 스타벅스 본사에도 우리 국민들이 대응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상황이잖아요. 이걸 보고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합니다.
0: 법률도 제정하는 취지가 있는데 시대가 변해서 그 취지가 퇴색하면 법률도 개정하는 법입니다. 한 회사의 서비스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혐오놀이 차원에서 일부러 그 닉네임 호출 서비스를 지금 악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건 우리들의 마케팅 내지 서비스 원칙이더라고 고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1: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한국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서 본사가 어떤 제재를 좀 취할지 그게 궁금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엽기토끼님이 회장님 사과가 진심이라면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직원들이 폭발 사고 이전에 이미 안전사고 위험을 계속 경고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자플랜짓 등에 2월에 올라온 대전 사업장 생산직 노동자의 글이 있었는데 두 번의 사망사고를 겪었음에도 작업자 안전은 소홀해지기 시작했다. 안전환경팀은 소방점검이나 높은 분들이 방문할 때만 바쁘고 실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다라면서 생산 일정이 너무 빡빡해 기계를 정비할 시간이 없어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창원 사업장 노동자가 2월에 올린 글도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직에게 안전모 착용을 강요하고 벌점을 부과해서 징계하는 게 전부다라는 글이었고요. 여수 사업장 노동자가 지난해 2월에 올린 글도 있습니다. 매년 죽거나 크게 다치는 사람이 한 명씩 나올 정도로 위험하다. 안전교육을 더 해도 모자라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 결국 예고된 사고였다. 이런 것 같네요.
0: 회사 측이 안전에 소홀했다라는 지적인데요.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대전 사업장 노동자 글을 보면 생산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기계를 정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최근에 방산 특수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한 대목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2차 주장이 성립이 되는데요. 회사가 물 들어올 때 노전느라고 노이 상태는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라는 주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결국 귀착되는 것은 또다시 경제 논리가 되는 건데 다만 이 경제 논리의 세부 내용이 좀 다른 거죠. 비용 논리가 아니라 수익 논리를 앞세웠다. 이 점이 좀 다를 뿐.

0: 본질은 똑같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돌이 햇반님이 직원들 생명을 아예 무시한 거 아닙니까? 라고 올려주셨고요. 짱구님이 왜 회사는 돈이 우선일까요? 무엇보다 안전이 최선입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0: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통령 관저 예산 전용 지시에 반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들을 멀리 보내라. 이렇게 행안부 인사라인에 지시했다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상민 전 장관이 지목한 공무원들은 그의 하반기 인사 때 승진해서 누락이 됐고요. 연말 인사 때는 행안부와 청사본부가 위치한 세종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좌천성 전보 발령이 났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이제 관저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 비용이 기존에 잡았던 예산을 초과를 해버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행안부 청사본부에 예산을 전용을 해서 추가 비용 28억을 충당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저희 못합니다. 차라리 저희를 징계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럼 멀리 보내.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요. 2차 종합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상민 전 장관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죄목이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 네, 내일 불러서 조사한다는 거죠. 어떻게 진행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한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0: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어제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글로벌 미디어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성과금 및 이익 공유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원들이 가능한 한 많은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우리 직원들에게 직접 물어봐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현금 성과급뿐만 아니라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뭐 RSU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주식 등을 지급을 해왔다고 합니다. 지난해만도 직원 1인당 평균 약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2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1: 이 대답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0: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쌍심지를 켜고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도를 넘은 이기주의 행태 아니냐 이런 비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을 회사와 노동자가 나눠 갖는 것은 상식이자 원칙입니다. 젠슨 황은 이걸 확인해 준 겁니다. 우리도 이제 제발 시대착오적인 노조관에서 좀 벗어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절대적 기하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생계거리를 챙겨주는 자율구제기관 노조를 이런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낡은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걸 좀 버려라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노파심의 한마디 더 제 말이 오해가 될까 봐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저는 지금 노동자 일반, 노조 조직 일반을 얘기한 것이고요. 회사와 노동자가 나눠가는 것만큼 노동자 간에 어떻게 고르게 나눠가질 것인가. 이게 삼성전자 노조의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다. 이 점도 함께 봐야 된다. 다시 한번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1: 네, 바로 그 점을 다솜님이 지적을 해주셨네요. 현재 우리는 일부만을 위한 건 아닙니까?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 데이지님은 일부 직원이 아닌 모든 직원과 하청업체에도 함께 성과를 나누어야 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0: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3: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2: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5: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8: 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부터 각 당의 마지막 출사표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한민수 총괄선대위원장 비서실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9: 예,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네.
8: 민주당은 계속 국정지원과 내란 종식,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 구호에 어떻게 좀 민심이 호응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9: 예, 저희들 볼 때는 상당히 소구력이 있었고 호응이 높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종 여론 지표상 지금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8: 네네.
9: 그래서 뭐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고 뭐 정부를 위해서 일할 후보를 뽑아달라.
8: 네.
9: 거기에 대해서 전국 각지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거 아닌가, 역시 지방정부도 일자라는 사람이 뽑히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주셨고요.
8: 예.
9: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종식선거는 지금 뭐 야당의 어떤 제1야당의 그 공천 과정들을 보면은 언론에서 그렇고 사실상의 윤 어게인 공천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막판에 가가지고는 뭐 윤 어게인뿐만 아니고 박근혜, 이명박 전 직 두 대통령께서 이제 선거 전면에 등장하셨잖아요.
8: 네네.
9: 저는 전직 대통령제를 하시면 국가 원수로서 뭐 통합이랄지 뭐 이런 기치를 내걸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 정파를 위해서 마치 그 당의 선대위원장처럼 활동을 하셨어요. 광폭 행보를 하셨거든요.
8: 네네.
9: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야, 이건 뭐지? 정말 윤어게인을 넘어서서 박어게인, MB어게인, 이거는 정말 내란이 끝나지 않은 거구나.
8: 알겠습니다.
9: 결국은 예, 심판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8: 일단 지금 목표가 어떤지가 좀 궁금한데요.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좀 어느 정도 목표를 잡고 계시는 겁니까?
9: 사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뭐 옛날에 막 언론에서 몇 대 몇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8: 네네네.
9: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목표는 높게 잡고 자세는 낮게 하는 게 맞다 말씀을 드렸고요.
8: 네.
9: 결국은 오늘 투표 다 끝나고요. 이제 투표함이 모두 개봉됐을 때까지는 실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지역들은 정말 박빙 지역이 좀 있습니다.
8: 네네.
9: 다수 있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8: 그러면 뭐 이제 광역단체장 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9: 예.
8: 그 대구 달성을 빼고는 모두 다 민주당이 의석을 갖고 있던 곳들이거든요.
9: 뭐 꼭 굳이 나눈다면요.
8: 네.
9: 24년도 4월에 그 총선 기준으로 하면은 두 곳이, 14곳 중에 두 곳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었죠.
8: 그래요.
9: 근데 예, 이곳에서도 뭐 저희들 목표야 뭐 전체를 다 예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 뭐 광역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국회의원 재보궐 지역에서도 실제로 정말 마지막까지 누구도 예측 못하겠다는 곳들이 제법 있습니다.
8: 네네네.
9: 그래서 뭐 가령 평택을 일할지 부산 북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거든요.
8: 네.
9: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 같아서는 태구 달성하고 울산 남갑에서 좀 이기고 싶습니다.
8: 그러면 평택이나 부산은 그건 네. 이기는 걸 전제하고 거기다 추가로 두고 이 말씀이실까요?
9: 네, 근데 이겼으면 좋겠고요.
8: 네. 네.

0: 저희들이 근데 워낙에 여기가 5차 범위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중에서도 정말 딱 붙어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들 하시고 실제 저희들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1: 네.
0: 여기는 진짜로 특히 오늘 투표를 많이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지금 투표율은 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사전투표율은 이전 지방선거보다는 좀 올라갔죠?

0: 후보를 합쳐가지고 그리고 특히 본투표가 끝나야 세대별로 어디가 투표를 많이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당장 사전투표가 높았다고 해서 어느 진영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기도 그렇고
1: 그렇죠.
0: 사전투표가 높으니까 본투표도 높아서 실제 투표율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0: 다만 저들 예측에는 지난 22년 보다는 좀 높고 18년보다는 좀 낮지 않겠나 그러면은 한 그 중간쯤 선에서 한 네. 55% 정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1: 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걸까요?
0: 투표율이 높아진다면요. 네. 아무래도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들의 어떤 선거 슬로건이랄지
1: 네네네.
0: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특히 저희들의 지지층들에서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0: 네.
1: 그 정청래 대표가 지금 마지막 유세를 서울 청계광장에서 했더라고요. 어떤 의미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0: 그 일단 저희들 승부처라고 볼 수 있는
1: 네.
0: 그런 곳이 서울입니다. 서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또 대표님 그 저기 정청래 대표의 지역구도 서울입니다. 마포기 때문에
1: 네네.
0: 다 전국 유세를 끝나고 올라오셔서 서울에서 마지막 유세를 장식을 하셨고요.
1: 네네.
0: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장 후보와 어떤 동선 문제, 일정 문제 협의도 했고 또 상징적 의미도 있고 반드시 우리가 서울을 탈환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차원도 있었습니다.
1: 아 서울 탈환.
0: 네.
1: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네. 꼭 그 전하고 싶은 말씀, 호소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0: 예. 그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예. 이 얘기가 나오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특정 정치 집단들은 막 발끈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투표를 해야 정말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치인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 예.
0: 정말 이 나라의 주인은 저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은 모두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1: 예.
0: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오셔서 정말 국민의 권리를 꼭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한민수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비서실장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최수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른바 폭주하는 정권에 대한 견제 내지 심판론을 계속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민심이 호응을 했다고 평가하십니까?
2: 네. 지금 이재명 정권은 그 독주를 그대로 냅둬서는 안 된다 하는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충분히 들렸고요.
1: 네.
2: 그 민생과 경제보다는 어쩌면 정치적인 갈등 또 그걸 통한 일반 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우려도 많고 피로감도 마지막에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고요.
1: 네네.
2: 특히 부동산 관련돼서 세금 이슈, 뭐 물가 이런 환율이나 이런 경제,
1: 네.
2: 이런 문제, 민생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생에 대한 대안, 대책들이 없었다. 이런
1: 네네.
2: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1: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좀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어떤 목표치를 좀 어떻게 올려잡으신 걸까요? 어떨까요?
2: 그래서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경제를 중심으로 하고 우리 그 지역을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단체장을 뽑아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와 호응들로 저희는 계속 선거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1: 판세는 어떻게 지금 그 읽고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 판세는?
2: 저희가 맨 처음에 15대 1 정도 생각했잖아요.
1: 네.
2: 더불어민주당에서. 근데 갈수록 저희가 조금 공천이 늦어지는 바람에 집결력이 좀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선전했고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또 후보들의 면면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 보수가 집결하고 저희가 좀 상승세를 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조금 전에 한민수 비서실장은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한정을 하면
2: 네.
1: 대구 달성과 울산 남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밝히던데 어떻게 받아?

0: 드리십니까?
1: 저희는 이번에 보궐에서 원래 추경호 대표 자리 한 자리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자리였는데 저희는 보궐에서는 상당히 선전할 걸로 생각합니다. 울산, 뭐 울산 남구 갑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부여 공주 청양 그쪽도 할 수 있고 지금 평택을 정도까지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최소 3석에서 한 4석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0: 막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을 했잖아요.
1: 네.
0: 이게 좀 도움이 됐다고 자평하십니까?
1: 왜냐하면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 현장을 가보시면 압니다. 현장의 인기가 어마어마했고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모이는 그런 인파나 선거운동이 아니었고요. 그 면면들이 진심으로 대통령을 위하고 다시 우리 보수가 집결해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염원의 목소리들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또 특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희 중구 성동을 오셨잖아요. 서울의 숲에 오셨는데 아 정말 하신 일이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시장이었을 때 대통령일 때 하셨던 그런 업적들이 지금 그 당시에 그렇게 반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이. 하물며 서울숲 만드는데 시민환경단체까지 반대를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 시민들에게 청계천이나 그 한강이나 이런 서울숲 같은 선물을 주신 업적들이 좀 재평가되고 있었고 특히 청년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실제로.
0: 그래요?
1: 네. 그래서 뭐 저는 호응이 있었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산 북갑 선거 결과가 상당히 좀 그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1: 그렇죠. 거기가 지금 가장 저희가 좀 지켜보고 있는 곳인데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고 어차피 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또 특정 후보의 그런 복당 문제 그거는 지금 현재 좀 논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리고 지금 무소속으로 나온 상태고 또 어떻게 지금 이 상황들이 바뀔지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저는 많다고 생각해서 복당에 대한 여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0: 그 복당을 지금 언급해 주는데 그거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1: 당연히 그걸 전제로 하고 뿐만 아니라 또 내부의 문제, 내부의 문제들도 있으니 그거는 지금은 논하기 어려운 단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막판에 장동혁 대표가 이제 충청 쪽을 좀 많이 돌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1: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충청이라는 데가 저희의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좀 파라미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0: 예.
1: 그리고 또 본인이 거기 또 출신의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근데 저희 당만 그런 거 아니에요. 보니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13번이나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보다 더 가서 전체 판세를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핵심 승부처로 아마 판단돼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아무래도 이제 스윙보트 지역이다 보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변수 지역을 꼽아주셨는데 그러면 막판에 판세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됐던 이슈는 뭐였다고 보세요?
1: 마지막에 그건 역시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의 여러 가지 오만함과 어떤 사법적인 본인의 재지우기 이런 일들이 가장 큰 국민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나타냈던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방특공 문제도 있었고요. 일단 저는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그 오만함과 결국 대통령의 그 선거 개입? 사실 대통령이 처음부터 후보 선정부터 결국 국민들의 그 투표 선동까지 다 움직이고 계셔서 저는 선대위원장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판세를 뒤집는 결정적인 큰 물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께 꼭 전하거나 호소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주십시오.
1: 이번에는 단 한 명의 후보자를 뽑고 내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조금 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고 결국 내 집과 내 재산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과 꿈을 주는 저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하무인인 이재명 정권을 좀

0: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시고 지역 일꾼, 정말 일하는 일꾼,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후보를 한 표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최수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지방선거일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투표 참여를 인증한 유권자들에게 할인이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표 인증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투표 동력, 그리고 더불어 침체된 지역 상권을 좀 활성화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읽히고 있는데요.
1: 네. 네,
4: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광주광역시 광산구입니다. 지난해 대선 때에도 광산구의 수원상인연합회에서 이제 투표 참여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1: 예.
4: 올해는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음식점, 카페, 영화관, 병원, 안경원, 미용실까지 모두 107군데에서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1: 예.
4: 행사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5월 29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총 8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런데 상인연합회가 직접 이렇게 나서서 참여업체를 모집한 숨은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관련 이야기를 진광종 광주광산구 수원상인연합회 회장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5: 우리부터 시작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 목소리도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염원을 담는 거죠. 그리고 정치하신 분들도 우리한테 관심을 좀 많이 가져라. 골목 상권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어려운데 진짜 소상공인들은 남는 게 없어요. 그냥 평균 월 수익이 알바도 봐도 못해요. 증권 시장만 좀 뜨겁지 골목 상권들 봐보세요. 진짜 놀랍습니다. 얼마 전에 동네 항아리 상권을 갔는데 임대가 좀처럼 붙어지지 않는 곳인데 3분의 1 임대가 붙어있더라고. 같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정말 기분이 안 좋죠.
1: 경기가 되게 안 좋다는 말씀이네요.
4: 그렇죠. 고물가에 식자재 값도 상승을 하고 인건비는 상승하고 또 회식 문화도 사라지다 보니까
1: 네.
4: 요식업을 비롯한 골목 상권은 특히나 이제 활기를 잃은 지 오래됐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정책이 시행된 지 지금 2주가 지났지만 정작 또 현장에서는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소비 진작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소비보다는 아무래도 유류비 같은 생계와 직결된 지출이나 고정비 지출에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그 실제로 이 일대는 매출이 반토막난 그런 업장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투표 인증 이벤트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안경원이 있어서 연락을 좀 취해봤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지원금이 나오면 좀 미뤄뒀던 안경을 바꿔야겠다라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그런 수요도 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1: 그래요?
4: 네.
1: 이 안경 같은 경우는 좀 상대로 객단가가 있는 업종 아닙니까?
4: 그렇죠. 목돈이 좀 들어가는데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안경뿐만이 아니고 콘택트 렌즈나 선글라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1: 네.
4: 원래라면 지금 딱 이 시기가 이제 휴가철 앞두고 있고 행락철도 있으니까 선글라스 판매가 가장 늘어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1: 그럴 수 있죠.
4: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행이나 나들이 자체가 좀 줄어드는 분위기다 보니까 관련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됐다고 하는데요. 방문하는 손님들도 안경이 파손되거나 꼭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최혁 안경원 점주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 예전 같으면은 이런 스타일의 어떤 연예인이 TV에 쓰고 나왔는데 내가 쓰면은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구매로 더 이루어지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충동 구매 같은 게 많이 없어져 버렸죠. 길거리에 돌아다니시는 분들 안경원 앞이나 뒤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유동인 자체가 확연하게 지금 줄어든 게 체감이 되죠. 코로나 분위기 딱 터졌을 때 그 분위기, 최악의 그 분위기를 다들 체감을 하고 있는 거고.
1: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2012년에 맞춘 한 15년 쓴 안경이어서
4: 네.
1: 하나 새로 맞출까 그러고 있는데 광주 가기는 좀 힘들겠죠?
4: 금방 갑니다. 2시간 반이면 기사 타고.
1: 그래요?
4: 네.
1: 오가는 교통비는?
4: 제가 되겠습니다.
1: 진짜?
4: 예.
1: 진짜?
4: 네.
1: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4: 되겠습니다.
1: 네. 예. 알겠습니다.
4: 네.
1: 아무튼
4: 네.
1: 그러면 뭐 경기가 안 좋다.
4: 네.
1: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뭐예요?
4: 평소에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자체가 정책에서 전혀 소외되고 있다, 사각지대다라는 걸 자주 체감을 한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골목 상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주차 문제에 대한 얘기,
1: 그렇죠.
4: 그리고 이 노쇼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업주가 다 떠안아야 한다는 점.

0: 도 나왔는데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이제 인력 관리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영업자의 보호망이 전혀 부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겹친 상황에서는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고용하는 것조차 너무나 버거운 상황인데 무단 결근이나 무단 퇴사를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다고 체감하는 반면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주가 감당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이야기도 최미선 요식업 점주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1: 당에 갑자기 무단결근을 하거나 저 내일부터 안 나올게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일 통보를 해도 근로자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 즉시부터 업장에 피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인력이 갑자기 공백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모든 거는 사장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저도 자영업 하기 전에 근로자였거든요. 근로자로서 받아야 되는 법적인 보호 같은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둘이 형평성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 자영업자들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서로서로가 윈윈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좋지 않을까.
2: 네.
0: 네.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상인들이 이렇게 내걸고 있는 투표 인증 할인이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서서 좀 한계에 다다른 골목 상권을 더 이상은 외면하지 말아달라라는 정치인을 향한 절규이기도 한 거죠.
2: 그러면 이 투표 인증 이벤트가 말 그대로 투표 동료 차원도 있지만 소비 동료 차원도 있는.
0: 네.
2: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소비가 좀 그러니까 매출이 좀 늘고 있답니까?
0: 그렇게 많이 체감을 하지는 못한다라는 반응들이 아무래도 유동인구 자체가 적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체감을 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네.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투표 동료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중으로 상당히 좋은 의미잖아요. 네. 투표율도 올리고 소비도 늘리고 네. 매출도 늘리고 네. 님도 보고 뽕 뒀다고
0: 그렇습니다.
2: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오늘이 좀 본 투표일이니까 또 휴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투표하시고 이 할인 이벤트 좀 참여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0: 네.
2: 제가 오늘 광주 갔다 오긴 좀 힘들 것 같고 아무튼 많이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4: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연민주 리포터.
4: 네, 오늘 투표소 향하실 땐 가벼운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과 대구, 광주 31도, 춘천 32도 등 30도를 웃도는 낮더위 보이는 곳 많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기온은 더 올라갑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다가 점점 구름이 많아지겠지만 제주도는 흐리고 또 낮부터 저녁 사이 강원 영서와 충북, 남부 내륙은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5에서 40mm 사이로 천둥번개 동반하며 꽤 요란하게 지날 수 있습니다. 한편 어제 내린 비 때문에 남부 내륙은 아직 아침 안개가 짙게 낀 곳 있으니까 더욱 안전운전하시고요. 일본으로 향한 태풍의 영향으로 동해상의 물결 높아지고 있고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는 곳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고 제주도에는 비가 또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4: 보고 즐기고 맛보는 유기농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광주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 부스와 유기농 먹거리, 초청 가수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유기농 장학퀴즈까지 건강한 먹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6월 13일 토요일 남학중앙공원에서 만나요.
5: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일을 맞아서 각 당의 마지막 출사표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으로 가겠습니다. 신장식 상임선대위원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1: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평택을이 가장 아마 시선 집중할 곳일 것 같은데 어떻게 미련 없이 선거운동을 하셨습니까?
2: 뭐 어디 만화 있죠. 뭐 허리케인 종가 하얗게 불태웠다.
1: 하얗게 불태우셨습니까?
2: 네, 그랬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지금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나마.
1: 그래요. 결과는 어떻게 네. 예상하십니까?
2: 뭐 사실 그 소위 블랙아웃 깜깜이 기간 직전에 우상향 추세가 분명하게 잡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네.
2: 다만 제가 계속 경계하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고 투표에서 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전에 노회찬 대표 같은 경우는 11전 10승 1패였는데 여론조사 10번 이기고 마지막에 본 선거에서 한번 졌거든요.
1: 네.
2: 홍정우 후보랑 할 때요.
1: 네. 아, 예, 예, 예.
2: 선거에서 하얗게 불태웠으니 사실은 결과는 오늘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어떤 예. 후보의 지지자들이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선거라서 마지막까지 우리 많은 분들이 투표로 향해 주시는 것이 선거 결과를 결정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런데 후보 간을 넘어서 지지자 간에도 너무 뜨겁게 그 선거전이 진행이 된 게 아니에요. 여기 뜨겁다는 것은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한 건데요.
2: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저도 뭐 페이스북 댓글이 아주 그냥 가관인데요. 그런데 이게 정당 간의 문제였는가라고 이제 반추를 해봐요.
1: 네네네.
2: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조용히 치를 수도 있는 선거였는데, 김용남 후보를 공천을 하고, 그리고 김용남 선본에 합당에 반대했던 분들이 모여서 주축을 형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김용남 후보의 의혹이 터지고, 그 의혹을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해명되지 않은 의혹을 해명되었다고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 이게 그냥 그 김용남 조국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민주진보 진영이 이후에 6.3 선거 이후에 어떤 가치와 정체성을 중심에 두고 외연을 확장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이 되어 버렸다.
1: 네네.
2: 그러니까 선거의 의미는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1: 그 당락과는 무관하게
2: 네네.
1: 조국 후보고 김용남 후보가 개표 결과가 나온 다음에 뭔가 좀 털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십니까?
2: 아니 저는 원래 선거 때가 되면 비가 오면 막 뛰어다니는 분들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1: 네.
2: 저는 뭐 이렇게 선거를 쭉 지켜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선거 전과 선거 후를 분리하기가 무척 어렵다라고 느꼈는데 실은 선거는 비 오는 날 뛰어다니는 분들 생기는 그런 시간이에요.
1: 네.
2: 조금 더 차분하게 감정을 가라앉히고 실제 본질적인 논쟁과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민주진보진영이 그 보수 주류의 대한민국에서 민주진보 주류의 대한민국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1: 네네네.
2: 이럴 때 민주진보 진영은 어떤 가치를 중심 정체성 두고 외연을 확장할 것인가라는 논의를 아마도 이제 선거 끝나면
1: 네.
2: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그건 좀 뭐 선거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 좀 나누는 걸로 하고요.
2: 네네.
1: 지금 평택을 말고
2: 네네.
1: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판세를 읽고 계십니까?
2: 아, 호남 지역이 이번에 그 바닥 민심이 좀 흔들린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 네.
2: 호남 지역에서만 한 기초전태 정도
1: 네.
2: 출마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전투표 투표율 1위부터 10위까지를 쭉 제가 뽑아봤어요. 한 8군데가 저희 후보가 출마한 곳이에요.
1: 예예.
2: 그냥 민주당이 자연스럽게 이기는 곳이라면 사전투표율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신안 같은 경우 정말

0: 지역이 굉장히 박빙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사전투표율이 61%입니다.
1: 네네.
0: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는 뭔가 민주당이 호남 공천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했느냐. 아, 이게 뭐 다리몽둥이 부러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세요. 보니까 호남 분들이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1: 예.
0: 다만 뭔가 좀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은 뭐 크게 보면 같은 편이다라고 보시니까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따끔한 경고의 메시지를 좀 보내야 되겠다.
1: 네.
0: 그리고 경쟁하니까 이것도 괜찮네. 첫째만 편애해 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둘째한테 효도도 한번 받아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예.
1: 그래요.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은 신생정당이다 보니까 2년 전에 총선 네네. 치르고 이번에 이제 그 선거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2년
0: 그렇습니다.
1: 2년 전과 2년 후 이게 선거를 치러보니까 좀 다른 점이 좀 있던가요?
0: 크게 두 가지가 다르죠. 사실은 하나는 당시에는 지민비조라고 하는
1: 네네네.
0: 좀 굉장히 태풍급 선거를 치렀잖아요.
1: 네네.
0: 이게 모든 게 중앙 언론에 집중되고. 근데 지방선거는 사실은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선거입니다. 후보가 워낙 많고 각종 사고가 터지고 그
1: 네.
0: 후보들이.
1: 네.
0: 그리고 여론이 하나로 잘 모이지 않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몇 개 관심 선거고 말고는 지역은 뜨거운데 여론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1: 그렇죠,
0: 전국적
1: 그렇죠.
0: 여론이.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뭐 왜 지민비조처럼 그렇게 못하느냐. 근데 이건 뭐 구조적 한계가 있고요. 다만 조직이 이제 판판해져 가고 있구나. 저희들이 사회권 선진국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냥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골목까지 따뜻한 사회권 선진국 만들어야 되거든요.
1: 네네.
0: 이런 동력들, 사람들이 이제 호남에서부터 호남에서부터 또 수도권으로 그리고 영남으로 많아졌다라는 점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0: 네. 오늘 투표하는 분들이 이기는 분들입니다. 예, 요기베라라고 하는 야구선수가 이야기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 네.
0: 예, 오늘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예, 꼭 투표소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신장식 조국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이었고요. 이번에는 개혁신당으로 가겠습니다. 천하람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기호 4번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1: 네, 바닥민심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2: 바닥민심 저희가 이제 양당 심판론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1: 네.
2: 근데 이게 완전히 잘 되지는 않는 게 양당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도 보통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중에 조금 더 싫은 정당이 있잖아요.
1: 네.
2: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는 좀 내가 싫어하는 정당을 막기 위해 투표하겠다는 성향은 아직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잘하기 경쟁보다는
1: 네.
2: 저 사람들이 더 나빠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2: 개혁신당 같은 새로운 도전자들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도전자 필요성론을 이야기하니까 좀 많은 국민들께서 그래도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그게 특히 기초의원 레벨에서는
1: 네.
2: 우리 지역에 일자라는 새로운 젊은 도전자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게 꽤 그래도 반향이 있다 저희 분석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제3의 독자 영역을 좀 넓혔다 이렇게 자평하시는 겁니까?
2: 네, 그렇죠. 이번에 저희가 200명 가까운 이제 후보들을 전국 각지에 내면서
1: 네.
2: 저희 개혁신당이 좀 이제 아무래도 풀뿌리 조직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었는데
1: 네, 네.
2: 각 지역에서 실제 민원을 받고 또 처리하고 할 어떤 지역 일꾼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 잘 되는 분들은 잘 되는 대로 또 혹시 이번에 아쉬운 분들도 개혁신당에서 계속 역할하실 수 있도록 잘 보듬어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목표치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2: 잘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선 몇몇 지역이라도
1: 네.
2: 이준석 대표가 대선 때 얻은 득표율을 좀 상회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특히 뭐 경기도라든지 이번에
1: 예.
2: 뭐 정승현 후보 나온 연수갑이라든지 그 박일하 구청장 나온 동작구청장이라든지 뭐
1: 네.
2: 여러 저희 괜찮은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 부산 뭐 다 잘 되면 너무 좋지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 얻은 대선 득표율보다 성장하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첫째고
1: 예.
2: 두 번째로는 바른미래당이 2018년에

0: 전국적으로 기초강력 의원 당선자가 한 25명 정도 됐을 겁니다.
1: 네, 예.
0: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이 바른미래당보다 사이즈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한국 정치에서 나름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만큼
1: 예.
0: 그걸 뛰어넘는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그 공천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분들이 꽤 개혁신당으로 합류하지 않았었었나요?
0: 사실은 이게 조금 그 부각이 좀 덜 됐는데요.
1: 예.
0: 민주당에서 이탈하신 분들도 꽤 왔었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예.
0: 저희가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이탈한 분들 소위 이삭죽기라고 하죠. 그런데
1: 예.
0: 그게 사실 저도 뭐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삭죽기 할 때
1: 예.
0: 제가 공관위원장이었는데 진짜 이상한 분들은 아무리 현역이라도 다 잘랐습니다.
1: 아 그러셨어요?
0: 네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알곡죽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분들 중에 특히 지역에서 일은 정말 잘하고 평가 잘 받는데
1: 네.
0: 그 지역 국회의원이나 뭐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한테 밑보여서 줄 좀 잘못 써서 피해 입은 분들 그런 분들이라서 그럼 뭐 꽤 괜찮은 성과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그 99만 원 선거운동 AI 사무장 도입 이런 어떤 그 시도를 하셨는데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네 이게 이제 아직 국민들한테는 직접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뭐 개혁신당이 나름대로 기술적인 뭐 새로운 변화들을 추구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좋은 후보자를 저희가 영입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 입문해야 되는데 뭐 너무 부담이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분들 특히 그냥 일반인 있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시는 뭐 그냥 대기업 다니고 뭐 그냥 평범한 일반인 분들이 정치에 부담 없이 들어오시는데 큰 도움이 됐고 그분들이
1: 네.
0: 이번 선거에서도 AI 사무장이나 99만 원 패키지 도움 받아서 선거를 훌륭하게 치러내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개혁신당이 앞으로 정치를 바꾸는 도전자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1: 선거 초반에 사실 국민의힘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 이야기가 좀 나왔었었는데 애당초 당의 방침은 이것은 배제였었던 겁니까?
0: 네, 그렇고요.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단일화 이야기를 또 아예 완전히 없애면 개혁신당이 언론에 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 뭐 오세훈 시장 띄워주고 뭐 막 연대론 일부러 키우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 나름대로 전략이 있고요.
1: 네.
0: 예, 이게 연대론도 있어야 또 저희 김정철 후보가 보이는 면도 있는 것이고
1: 네.
0: 그런데 김정철 후보가 명확하게 이제 잘 얘기를 했죠. 본인은 완주 후보와 단일, 완주와 결혼했다. 단일화 후보랑 오히려 경쟁하고 있다. 단일화 소리 듣기도 싫다. 이렇게
1: 네.
0: 명확하게 잘 얘기했기 때문에 또
1: 네.
0: 뭐 우리 진행자님 잘 아시지만 또 조응천 후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원칙으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1: 네.
0: 뭐 김정철, 조응천 이런 분들이 뭐 단일화하거나 뭐 정치적으로 꼼수 쓰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1: 네네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주시네요. 아무튼
0: 네네, 네,
1: 언론 플레이가 좀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선거 후에
0: 네.
1: 혹시 보수 진영 안에서의 정계 개편 이야기나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0: 뭐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인 거는 한동훈 전 대표 아니겠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이제 살아서 국회로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1: 네.
0: 이제 국민의힘 안에 내부가 들썩들썩 할 텐데
1: 그거는
0: 이제 조금 국민의힘 내부의 사정이고
1: 그러겠죠.
0: 예예. 예. 저희 개혁신당 거기서 약간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1: 그 여파가 또 개혁신당까지 미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0: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아주 성공적으로 뭔가 새로운 흐름이 나오고 개혁이 되고 한다 그러면
1: 네.
0: 저희 입장에서 그거는 좀 상당한 도전이 되긴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1: 네.
0: 도전이 되긴 할 텐데 근데 지금 저희로서는 그거는 뭐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고 일단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많은 출마자들이 나왔고 이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잘 개혁신당에서 정착하시게 할 거냐. 일단은 저희 개혁신당이 이번에 또 지방선거 하면서 당원이 11만에서 15만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덩치를 좀 키우고 지키고,
1: 그러니까
0: 저 개인적으로는 살이 빠져야 되지만, 개혁신당은 덩치가 커져야 되거든요.
1: 그러니까 예.
0: 저희 거기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0: 예, 저희 개혁신당 이번에도 총선 대선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다 단일화 할 거다, 뭐 어떻게 너희들끼리 하겠냐 했지만 원칙적인 모습 지키면서 열심히 정말 후회 없이 뛰었습니다. 1번, 2번 뭐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 표 받을 때도 많고 찍어줘봐야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기호 4번 개혁신당 한번

0: 선택해 주셔서 괜찮은 깨끗하고 새로운 도전자들이 나올 수 있는 한국 정치의 변화를 한번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가치 있게 표를 쓰시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1073님. 주말에 사전투표하고 아이들은 엄마께 맡기고 저는 연중부유 편의점으로 출근합니다. 아유, 오늘 또 일하시네요. 수고하시기 바라고요. 2700님, 투표소 앞에 지금 줄선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시에 나와서 참관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유, 수고하십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라고요. 4828님, 수원 비례대표 찍을 때 후보가 너무 많아서 칸이 작아. 어르신들 찍기가 힘들어요. 잘 찍어야 무효가 안 될 듯 합니다. 라는 이런 좀 정보도 좀 보내주셨네요. 참고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진보당으로 가겠습니다. 손솔 수석대변인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1: 네, 진보당 같은 경우는 뭐 마지막까지 지역 현장에 좀 집중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제 어떤 현장을 좀 찾으셨나요?
2: 네, 뭐 저희 전국에 300명 후보가 뛰고 있는데요. 네. 저는 어젯밤에 동탄에 있었고요.
1: 네.
2: 제가 얼마 전에 동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앞으로 동탄에서 좀 이제 정치를 동네에서 해나가려고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 기점으로 동탄에서 시의원 후보가 있어서
1: 네.
2: 함께 지원하고 마지막까지 선거했습니다.
1: 진보당 중에서 최대의 전략 지역은 어디입니까?
2: 저희는 뭐 몇 개월 전부터 사실 평택과 울산의 전 장력을 좀 집중을 했었고요. 또 평택에 좀 난항이 있었고 울산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1: 네.
2: 내란청산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좀 진보 정치의 존재감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목표로 하고 끝까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1: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막판에 이제 단일화 여론조사 이제 문제도 좀 불거졌고 그때 저희도 뭐 민주당 진보당 후보 인터뷰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좀 어떤 불거진 문제 나중에라도 이거는 좀 원칙을 잡거나 뭐를 해야 된다 혹시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2: 뭐 이후의 과정은 뭐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 입장에서 좀 억울한 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김종은 후보께서 단일화 재경선을 수용하면서 매듭을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재경선 수용하면서 사실 사전투표 전에는 완료를 해야 된다.
1: 네.
2: 그리고 내란청산의 마음을 모아서 울산 대전환 만들어야 된다라는 대의를 두고 저희가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과정에서 엄청 깊게 뭐 시시비비를 뭐 따지고 감정이 격화되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1: 네.
2: 오히려 이번 선거를 함께 승리하고 울산 시정을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논의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평택을 같은 경우는 이게 선거전이 상당히 뜨거워지면서 김재현 네. 후보의 뭐 사퇴 내지 단일화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뭐 평론가나 비평가들의 어떤 분석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당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2: 사실은 평택 같은 경우는 내란청산보다 민주진보 진영 내 네거티브 공방이 더 돋보여서 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1: 네.
2: 저희에게 뭐 이야기됐던 단일화는 사실 내란청산을 위한 단일화라기보다는 뭐 민주당을 위한 단일화, 조국혁신당을 위한 단일화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진보당에서 생각하고 있던 내란청산이라는 큰 대의에 따른 연대라면 저희가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다 보여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맞지는 않았다, 평택에 대한 논의는.
1: 네.
2: 그래서 지금 평택에서는 오히려 수개월 전부터 드렸던 진보당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주민들이 있고 진보 정치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선거로 저희는 이제 완주를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사실 큰 선거 때마다 단일화 얘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2: 네,
1: 어차피
2: 그렇습니다.
1: 반복되고 있는데
2: 네.
1: 제3정당, 군소정당으로서 이 단일화 이야기 내지 단일화 압박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2: 사실 저희로서는 항상 너무 괴롭고 어렵고 이제 단일화가 사실은 뭐 어느 정도 감동이 만들어지고
1: 그렇죠, 그렇죠.
2: 주민분들께도 아 그래 이렇게 할 만하지라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반 이번 선거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1: 네.
2: 다만 이제 울산시장 김종은 후보님이 보여줬던 결단으로 만들어진 선거 연대가 감동을 좀 드리는 것이지 않았나 싶고요.
1: 네.
2: 뭐 네, 사실 이런 상황을 좀 덜 하기 위해서 정치 개혁을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습니다. 지방선거 전. 네.

0: 때문에 예. 특히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도입이 돼야 소수 정당에게 사퇴 압박을 하는 방식이 조금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지방선거 전에는 그게 좀 어려웠고요. 지방선거 이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1: 근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단일화의 결과로서 기초단체장 단일화도 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0: 네.
1: 진보당 후보로?
0: 네네. 뭐 동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 후보, 이제 다른 구청장은 민주당 후보. 그리고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해서 네. 진보당 시의원 후보가 세 분 이제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되었고요. 어쨌든 연대라는 것이 사실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존재감이 있는 정치 세력이 되어야만 또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1: 그렇죠, 그렇죠.
0: 진보당이 차곡차곡 주민들께 인정받아왔던 것을 기반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진보 정치가 다시 한번 좀 도약하는 성장하는 그런 선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는 띄고 있습니다.
1: 그럼 울산에서의 어떤 진보당 소속 단일 후보의 어떤 승리 가능성은 어떻게 점치고 계십니까?
0: 동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김종훈 후보님이 동구청장이었던 곳이고
1: 네.
0: 또 진보당 시의원들도 있었던 곳입니다. 울산은 꽤 오랫동안 노동자 정치를 통해서 진보당에 대한 뭔가 지지, 인정이 많이 있었던 곳이고요.
1: 네.
0: 이것이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되었을 때 저는 더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어느 정도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러니까 진보당이 잡고 있는 전체 목표치는 어떻게 됩니까?
0: 저희가 이제 4년 전 선거 때
1: 네.
0: 21명이 당선이 되면서 양당을 제외한 정당 중에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1: 네, 네.
0: 이번에는 사실 4년 전보다 조금 더 좋은 성적표를 받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1: 네.
0: 울산뿐만 아니라 부산 연제구청장도 노정현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가 됐고요.
1: 네네.
0: 경남 같은 경우도 도의원 단일 후보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호남에서도 전남 광주에서 광역의원도 3인 선거구가 되는 곳이 있고 광주도 기초의원들이 꽤 있었거든요.
1: 예, 예.
0: 그리고 영광군수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과 진보당이 1대1 구도 이고 지난 재보궐선거에 나왔던 이석가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이런 곳곳에서 좀 4년 전보다 좋은 성적을 받고자 좀 열심히 네. 뛰고 있습니다.
1: 자, 마지막으로 유권자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0: 네, 이번 선거에서 진보당의 내란 청산을 향한 진심이 전해졌을 거라 믿습니다.
1: 네.
0: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진보당이 제3당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고요. 특히나 지역 곳곳, 동네 곳곳에서 오랫동안 주민들을 만나 뵀던 우리 후보들이 있습니다. 우리 후보들의 노력 이런 거를 봐주시면 이번에 진보 정치가 더 커져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에게 기대를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손소울 진보당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3: 닥터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둑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7: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8: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0: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3: 네, 오늘이 날인지라 유튜브 연장 방송은 하루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방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있는 메시지로 인사 말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47님. 여기는 대구인데 출근하기 전에 투표하고 왔어요. 이른 아침부터 줄이 길어서 바쁜 출근 시간이라 앞에 노부부가 양보해 주셔서 빨리 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저희 소중한 한 표가 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라는 이런 문자 주셨고요. 안병숙님 꼭 투표하세요. 한 표 한 표가 민주주의의 꽃이잖아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5163님 사전투표하고 오늘 개표까지 기다림이 너무 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투표한 시민이 승리합니다. 모두 투표하러 나갑시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방송 끝나는 대로 바로 투표장으로 달려갈 예정입니다. 꼭 투표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 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2: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3: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2: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5: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

0: 다양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3: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번 주에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을 허용하는 요건을 담은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상장 과정에서 주주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가 지금 관건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잠시 후에 좀 들어보겠습니다. 구글이 120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는 구글이 추가 실탄 확보에 나서면서 인공지능 투자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소식도 챙겨 듣죠. 6월 3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3: 예,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석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5: 네, 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3: 예, 김치형 큐레이터가 갖고 오신 소식은 네. 중복 상장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 예, 중복 상장이 자회사도 상장하고 모회사도 상장하고.
5: 네.
3: 그럼 결국은 뭐 모회사든 자회사든 그 계란 노른자는 하나일 텐데.
5: 네. 노른자 쏙 빼가냐?
3: 노른자만 상장시키고 또 계란도 상장시키면 이게 뭐 뭔 거야 이게 좀.
5: 그래서 이제 모회사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논리고, 과거에는 이제 그걸 활용해서 구조 자체가 대주주들이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자꾸 회사를 쪼개고 다시 상장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3: 대표적으로 욕먹었던 게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예. 100% 자회사를 만들어서 별도로 상장시키는 바람에.
5: 그렇죠.
3: LG화학이 배터리 잘 될 것 같아서 투자했더니 뭐 배터리 회사가 또 따로 상장이 또 된다고 뭐 이러면서.
5: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뭐 디스카운트 요소 중에 하나다 이런 지적들을 받아왔죠.
3: 예.
5: 뭐 상법도 개정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중복상장도 어느 정도는 막아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좀 시행이 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지난 4월에 이제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외적 허용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예외적 허용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시장의 관심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관계 당국이 이해관계자들하고 뭐 여러 차례 뭐 공개 세미나 비공개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 이걸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언론의 보도고요.
3: 예.
5: 뭐 여러 가지인데 결국에는 그 주주들의 동의를 좀 받아서 주주들이 오케이 뭐 모회사 주주들이
3: 예.
5: 이건 중복 상장 해도 될 것 같아라고 허용을 해주면
3: 하면 하는 거고,
5: 예, 하는 거고
3: 아니면 안 하는 거고,
5: 예, 아니면 못 한다라는 거니까 이 주주 동의를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을 것이냐,
3: 예.
5: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죠.
3: 사실은 무조건 금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질문할 때 만약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상장 회사가 별도로 투자한 자회사는 평생 상장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5: 네, 만약에 뭐 그러면, 절대 금지.
3: 예, 되면. 절대 금지가 네. 되면 그러면 뭔가 새로운 사업하려고 할 때 그쪽에다 인재를 어떻게 모아요? 스톡옵션도 주고 주식도 주고 하면서 모아야 네네. 될 텐데. 근데 이 회사는 평생 상장 못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답이 안 나오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막 마구잡이로 자회사 모회사 다 상장시켜서 춤을 추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건 맞고
5: 네.
3: 근데 최종적으로는 주주들이 알아서 결정해라고 나왔다면
5: 그렇습니다.
3: 주주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건 지금도 알아서 결정하고 있잖아요. 뭐가 달라진 거죠 그럼?
5: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주주들 그 아까 모회사 주주들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비판도 많았고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모회사 주주들이 밑에 계열사를 상장하는 건 다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의 사례를 보면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3: 예.
5: 거기도 이제 일종의 계열사지 않습니까? 자회사고. 근데 이 회사 상장을 현대차 주주들은 어마어마하게 바래요. 빨리 좀 상장해라고 이러고
6: 요즘은 있거든요. 자회사 좋은 자회사가 같이 상장도 있으면 본인 주가도 오르는 걸로 시대가 바뀌었어요. SK스퀘어 주가 오르는 거 봐요.
5: 이제 뭐 사실은 중복 상장 금지시키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주회사나 이런 데에서 거기 할인 받아서 도리어 주가가 반응을 안 했는데 이제는 상법 개정 때문에

0: 이러면서 그게 반영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회사를 상장하면 뭐 50조 원부터 뭐 150조 원 사이에 막 뭐 여러 가지 가치 평가들이 있거든요.
1: 그래서 현대차 주가도 요즘 좋은 네. 여러 이유 중에 그게 제일 크죠.
0: 네. 그러니까 주주들이 너 한번 진짜로 저 세계에 뛰어들어서 얼마 가치 평가를 받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한 200조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1: 그럼 우리 주 회사 주가도 또 오를 테니까. 네.

0: 회사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제대로 자금 조달이 해외에서 돼서 이걸로 회사의 미래를 더 담보할 수 있다면 주주들은 예.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의 동의 절차가 중요한데 주주 동의라는 게 일반적으로 대주주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일반 결의 수준으로 주주 동의하십시오라고 하면
1: 그 주총회 다 주주들 모여서 정하자고 하면 사실상 회장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 이거죠.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특별 결의라고 해서 우리 정말 뭐 회사를 분할하거나 뭐 할 때 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결의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면 되지 않겠어라는 의견.
1: 주주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된다. 네, 주주의 좀 더 엄격하게.
0: 전체에서 또 3분의 1 뭐 이렇게 돼 있는 특별결의가 있잖아요. 예. 그걸로 하자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감사위원 선임할 때 3% 룰이라고 해서 예. 대주주는 아무리 지분이 많아도 3%만 의결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가지고 해라라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 결의에는 포함을 시키자라는 게 있었고 마지막 하나는 소수주주 다수결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예 대주주는 이 결의에선 빼.
1: 아, 투표권 없음. 네,
0: 투표권 없음. 그리고 나머지 주주들이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이거는 통과된 걸로 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아까 소수주주 다수결이라는 거는 아예 대주주를 빼버리면 이거는 야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제외. 특별결의는 대주주가 지분이 엄청 많을 경우에는 이게 이것도 사실
1: 예,
0: 통과되거든요.
1: 그러니까
0: 이것도 제외. 그리고 이제 그러면 3%를 갖고 우리가 감사위원도 하고 있었고 이미 시행되는 제도니까 요거 한번 여기다 적용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쪽으로 지금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가이드라인에 3% 룰로 하거라라고 예. 가이드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그 시장의 예측이고 언론의 보도입니다.
1: 요즘 같은 분위기였으면 옛날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도 주총에서 아주 박수로 통과됐을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라면. 요즘은 자회사가 가서 성장돼서 그러면 뭐에서도 덩달아 오르는 분위기니까 네. 그때는 무슨 그렇게 하면 원칙의 훼손인 줄 알았는데 그냥 주식시장 좋을 때 하면 박수고 주식시장 안 좋을 때 하면 욕먹고 그러는가 보군요.
0: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게 상법 개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 충실의 의무라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우리가 예전에는 회사에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서 주주에게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 하나 개정된 게 예.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모회사에 대한 가치평가가 지금처럼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었다면 아까 말씀하신 주식시장이 단순히 좋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 상법이 개정된 후에는 모회사 자회사가 같이 상장돼도 네. 모회사가 자회사에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당을 잘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그렇다.
0: 그것도 있고 주총에서 통과를 시키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주주들에게 피해가 되는 의사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면 그게 이사회 결정을 했던 이사들에게 나중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1: 이건 주주들이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안이 있으니 네. 주주님들이 판단해 주세요 하니까 그건 주주들에게 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는 주주님들이 판단하셨지 이사들이야 뭐 어느 쪽이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0: 회사 분할과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상법 개정이라는 큰 틀이 바뀐 이후에 시장에서 나타난 변화에서 단순히 주식시장이 좋았다 그래서 그때는 통과를 시켜주고 그랬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1: 예, 뭐 그건 좀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마무리되는 것 같다. 네네. 아, 3% 정도만 대주주 지분을 인정하고 투표 다시 붙어보는 걸로 네. 그렇게 해서 통과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걸로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몇 가지 다른 변수는 없어요?
0: 여전히 아까 소수주주 다수결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은 좀 있고요. 이게 출발이 그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중복 상장 금지에 대해서 의견을 냈던 부분에서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출발이 됐거든요.
1: 대주주는 한 표도 주지 말자. 네.
0: 그래서 이게 뜻이 이렇게 모아지긴 했으나 마지막 변수 약간의 뭐 정부의 입김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더 강하게 가는 거 아니야라는 시장의 걱정은 있는데
1: 가이드라인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니까
0: 네네.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1: 예. 소수주주 다수결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대주주는 빼고 투표하는 거군요.
0: 네.
1: 꼭 그렇게 해야 될 경우가 몇 가지 좀 있긴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동안 대주주 맘대로 해왔던 여러 가지 회사 부쳤다 뗐다 하는 그런 것들.
0: 네.
1: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거는 대주주 빼고 우리끼리 투표하자 하는 의견들이 요 사안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종종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MOM이라고 합니까?
0: 맞습니다.
1: 자, 정지석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네. 구글의 유상증자.
2: 네.
1: 야, 구글이 정말 소매 걷어 붙였네요.
2: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뉴스 핵심은 이제

0: 증자 규모보다는 증자를 한 주체가 알파벳이었다. 그러니까 알파벳이 이제 구글의 모 회사잖아요.
1: 예.
0: 근데 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뭐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90조 원 가까이 가지고 있고요. 또 작년에 영업 현금 흐름만 봐도 한 3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손꼽히는 현금 부자예요. 근데도 원래 보통 이런 기업들은 돈이 좀 남아 돌면 자사주를 사죠.
1: 예.
0: 알파벳도 사실 대표적인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그런 회사가 갑자기 8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20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1: 자사주 매입 소각의 반대말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지금 약 700억 달러 정도는 공모할 거고요. 100억 달러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에서 웨이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들어오기로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 이걸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투자 자금이 필요하면 일단은 먼저 회사 안에 있는 현금을 좀 쓰고 그다음에 회사채를 발행을 하죠.
1: 예.
0: 그래서 증자는 왜냐하면 주주들 입장에선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꺼내는 카드거든요.
1: 그러게요.
0: 네, 그래서 알파벳도 지금 한 3일 정도 주가가 빠졌더라고요. 근데 알파벳은 이미 지난해 250억 달러 그리고 올해 초에도 한 3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이미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추가로 증자를 한다는 건 아 이제 AI 투자 규모가 기업의 현금 창출 속도마저 넘어서는 수준에 진입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부족해서 증자를 했다라기보다는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돈을 이제 더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말씀하신 대로 돈 필요하면 네. 회사채를 발행해서 일단 회사채는 대출이니까.
0: 네. 조달이니까. 시장 조달이니까.
1: 대출을 받아서 쓰는 게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이건 진짜 좋은 사업이라면.
0: 그럼요. 네.
1: 그런데 회사채 발행하려고 보니까 잘 발행이 좀 쉽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그럼.
0: 아마도 다양한 루트의 자금, 다양한 루트로 자금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예.
0: 게다가 지금 이제 기술주 투자에 그동안은 좀 보수적이었던 워런 버핏까지 지금 등장을 하면서 작년에 사실 워런 버핏이 처음으로 아, 나 알파벳 지분 가지고 있다라고 공시를 했고
1: 예.
0: 그 이후로 꾸준히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한 320억 달러 정도까지 이번에 그 제3자 방식으로 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얘기는 이제 아 워런 버핏조차도 AI 인프라 투자를 장기적으로 보기 시작했구나라고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이제 이 돈 받아서 뭐 DRAM도 사고 GPU도 사고 뭐 서버도 사고 그거 한다는 얘기죠?
0: 네. 아마도 설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것만 우리나라 돈으로 290조 원 정도가 되고요. 내년에는
1: 예.
0: 450조 원 가까이 됩니다. 또 이런 현상이 사실은 뭐 알파벳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뭐 아마존 포함해서 미국의 이 4대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이 AI 설비 투자에만 올해 1100조 원 그리고 내년에는 1500조 원 그러니까 매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 진짜 AI 시대에는 기술보다는 이 자본이 승부를 가르는 단계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캐시가 한 200조 원 가까이 있는데도 120조 원을 지금
0: 네.
1: 유상증자로
0: 네.
1: 했다는 게 많은 생각을 속으로 했겠구나.
0: 네.
1: 200조 원 가지고는 이건 투자도 안 돼 더 있어야 돼라는 생각도 했을
0: 미리
1: 거고
0: 미리미리 좀 조달을 해놔야겠다.
1: 이거 필요할 때 돼서 뭐 연말쯤 하든가 내년 이맘때쯤 하려고 그러면
0: 시장 상황이 또 어쩔지 모르잖아요.
1: 다들 유상증자 나온다고 해서 뭐 주가도 쉽지 않을 거고 무슨 변수가 있을지 몰라라고
0: 네.
1: 하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머리 복잡했겠네요. 예. 진짜 돈 싸움이네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0: 맞습니다. 진짜 전의 전쟁인 게 이게 또 공교롭게 어제 그 마침 엔스로픽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하기 위한 서류를 냈어요. 근데
1: 예.
0: 원래는 올해 한 가을 정도 엔스로픽이랑 오픈 AI가 같이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엔스로픽이 선수를 친 겁니다. 근데 이건 다분히 이제 오픈 AI를 좀 의식을 한 것 같고요.
1: 이것도 돈 구하려고 상장하는 거죠?
0: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가서 먼저 투자를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먼저 상장에 나서는 회사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고 게다가 이제 곧 이제 다음 주 되면 스페이스X도 또 등장을 하니까 요즘에 다들 뭐 펀드들이 뭐 우리나라에서 자금 빼는 외국인들도 그렇고
1: 예.
0: 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빅테크 좀 빼고 지금 상장하고 있는 곳들 투자해야겠다라고 지금 현금 확보하려고 다들 난리잖아요.
1: 지금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나서 그 뭐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에 들어가면
0: 네.
1: 그 야, 잠깐 저를 비켜봐. 나도 앉아야 돼가 되는 거잖아요. 스페이스X가.
0: 네.
1: 그러면 그 펀드, 그 나스닥 또는 뭐 S&P 500의 지수 추종하는 그 펀드 ETF들은 다른 거 팔아서 스페이스X를 사야 된대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도 팔고
0: 네.
1: 뭐 시총 상위주

0: 중심으로 팔겠죠. 그렇게 되니 이제 결국은 이제 한정된 돈 가지고 네. 누가 그 돈 차지하느냐, 이제 빨리 차지하느냐 그 쟁탈전 벌어진 것 같긴 한데 자꾸 서두르는 거 보면 이 회사들도 이제 가을 지나서 갑자기 또 이 거품 꺼지고 주식시장 깨지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거 될 때 하자. 이런 생각도 한 것 같기도 해요.
1: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 이거 너무 돈이 AI 산업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쏠림 현상을 가장 우려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전 세계 벤처 투자 가운데서 AI 기업이 차지한 비중이 한 80% 정도. 예. 그러니까 이거는 100원 투자했으면 80원은 다 AI 기업 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기술 기업들은 오히려 투자를 유치하기가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하고요. 뭐 미국도 보면 주식 시장도 뭐 엔비디아랑 AI 인프라 기업들의 돈이 집중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결국에 삼성닉스 쪽으로 많이 오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AI 혁명이 만들어낸 지금에 보여주고 있는 그 쩐의 전쟁이라는 게 예. 누가 더 좋은 AI를 만들 것이냐 그거보다는 이제 그걸 넘어서 아, 앞으로는 어떤 세계의 자본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 이쪽으로 다 가는 건가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구글조차도 한 천조 원 가까이 쏟아부을 예정인 것 같은데 그동안 네. 쏟아부은 것까지 포함하면
1: 누가 그러던데요? 세상을 바꿀 기업이라고?
0: 구글?
1: 네.
0: 근데 저는 우리나라도 써버린 AI 한다고 뭐 기업 뽑고 그러고 정부도 도와주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1: 네.
0: 진짜 이 돈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1: 그러니까요.
0: 구글이 천조 쏟아부어서 된 게 우리는 한 100조만 넣으면 된다는 생각은 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돈 싸움이네요. 돈 싸움.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며칠 사이에 주가가 좀 올라서
1: 네.
0: 메타를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기업이 됐네요.
1: 네, 맞아요. 상당히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 2,100조 원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를 제치고 올라서서 이제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 10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9위가 테슬라인데 굉장히 붙어 있거든요.
0: 아, 접전 현상이에요. 바로 아래예요?
1: 네, 한 260억 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0: 이거 이런 분위기면 곧 역전하겠는데.
1: 네, 그러니까요.
0: 테슬라는 요즘 상승세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어서.
1: 그래서 아마 그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불과 뭐 1, 2년 전만 해도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면은 옛날 반도체 기업이다라는 느낌이 살짝 있었잖아요.
0: 예.
1: 근데 이제 반면에 엔비디아와 빅테크가 아, 이제는 AI 시대의 주인공이다. 이런 시각들이 좀 많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완전 반전이 됐고 아, 이젠 AI 산업이 커질수록 사실 가장 필요한 거는 결국엔 메모리 반도체구나. 이러면서 최근에 이제 HBM4나 아니면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의 어떤 경쟁력을 삼성이 계속 회복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예. 범용 DRAM 가격도 좀 많이 올라왔고 낸드 업황도 회복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가 좀 잘 나가지 않겠냐라는 기업들 이런 점 기대들 때문에
0: 예.
1: 뭐 증권사들도 우리나라만 해도 목표 주가를 거의 60만 원 안팎까지 지금 다 올린 상태고요. 다만 이제 그런 얘기는 하죠. 앞에 있었던 얘기처럼 똑같은 건데 아 이렇게 너무 코스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어제도 보니까 변동폭이 한 430포인트 그러니까 하루에 5%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쏠림을 좀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던데 뭐 사실 뭐 10위까지 세계 시총 기준으로 10위다. 이거 너무 고무적인 일이잖아요.
0: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나가니까 쏠리는 거죠.
1: 네.
0: 손흥민 선수한테 축구만 하시는 거 아니냐고 묻게요.
1: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자본시장 위상을 있더군요.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 근데 이제 동시에 한국 증시가 얼마나 조금 일부 기업에 몰려있냐.
0: 손흥민 있기는 있냐. 있어요. 그죠?
1: 네.
0: 빼고 나면 다른 기업들은 좀 더 분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1: 손흥민 선수를 여러 명 키워야죠.
0: 아이고 대본 좋긴 좋은데 세계 10위 그러니까 시가총액 세계 10위 중에 네. 다 미국 기업이고
1: 네.
0: 사우디 아람코야 뭐 그거야 그냥
1: 아, 그렇죠.
0: 축복받은 거고 그냥
1: 네, 네.
0: 유일하게 대한민국 삼성전자가 들어가서
1: 맞습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어제 조금 떨어져서 한 13위 정도로 조금 밀렸더라고요.
0: 그러게요. 자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지친 날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6: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7: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는.
8: 아! 그럼 언제 때 얘기를 하노?
9: 됐다. 우리 지역 인재는 우리가 키운다.
7: 6월 20일 토요일 연세대 김현철 교수와 함께하는 지역 명문대 부활 프로젝트 직어국 리턴즈. 신청은 6월 7일까지 손경제 홈페이지에서.
10: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11: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10: 잠시 후 9시 5분
11: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12: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7: 네, 오늘은 청취자 문철환 씨가 주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식 배당이라는 것도 있고 또 무상증자라는 것도 있던데, 이게 두 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둘 다 공짜로 주식을 그냥 받는다는 공통점은 있더군요. 그럼 주식 배당하고 무상증자 둘의 차이는 뭡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식 배당은 배당을 할 때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하는 걸 주식 배당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종업원들한테 성과급을 주식으로 주기로 했잖아요. 그걸 주주들한테 그렇게 줬으면 그게 정확하게 주식 배당인 겁니다. 회사가 열심히 영업해서 번 이익 중에서 일부를 배당을 하되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하는 거, 그게 주식 배당이고요. 무상증자는 뭐냐? 무상증자도 주주들한테 주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한 주식 배당이랑 똑같네? 예, 주식 나눠주는 건 똑같은데 주식 배당은 회사가 영업으로 열심히 번 이익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상증자는 꼭 영업으로 번 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액면가 5,000원짜리인 주식인데 주당 2만 원에 유상증자를 했다든가 하면 장부상으로 주당 15,000원의 이익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생긴 이익, 그러니까 영업해서 번 돈이 아닌 다른 좀 생소하거나 특별한 이익을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싶은데 주식으로 나눠드리고 싶다, 그럴 때는 주식배당은 안 되고 무상증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나 주주들한테 주식을 선물로 주는 건 똑같은데, 무슨 돈이 생겨서 주식을 선물로 줬냐 물었을 때 이거 영업해서 번 돈인데 그러면 그건 무상증자를 해도 되고 주식배당으로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영업해서 번 돈이 아닌 돈, 그러니까 어쩌다 생긴 특별한 돈인데 그런

않다면 그건 주식 배당은 안 되고 무상증자로만 가능하다. 뭐 이렇게 외워두시든 뭐 이해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문철환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 군 공항 통합 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 통합 하나 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8시 기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이 4.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때 같은 시간보다